0: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땅 이름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도 자그로스 산맥 쪽에 있던 지금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지역과는 조금 더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파르사 또는 파르수아 뭐 이런 식으로 불렸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의 남쪽으로 내려가서 왕국을 하면서 네. 사람들의 이름이면서 땅의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네.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적어놓으면 좋은데 네. 안 적었죠. 파르사는 그 지금 세기 문자로 나와요.
1: 네.
0: 세기 문자를 파르사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리스 애들은 들을 때 이게 어 뭐라고? 어 그래 오케이 페르시스라고 한 거예요.
1: 아 페르시스?
0: 네 페르시스라고 한 거예요. 네 페르시스라고 하니까 라틴 애들이 라틴식으로 페르시아라고 불렀고요.
1: 아
0: 네, 그거 네. 이제 우리한테는 영어 통해서 페르시아로 들어온 거죠.
1: 파르사에서 시작됐어요.
0: 네, 파르사. 네, 파르사.
1: 높겠네요.
0: 네. 그러니까 가능성 높은 게 아니라 파르사입니다.
1: 맞는
0: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1: 이란은요 그러면?
0: 이란이라는 말은 이게 정확하게 뜻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네. 고귀한 깨끗한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란 사람 이게 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고귀하고 하니까 아르야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을 땅을 불렀대 이란이라고 불렀고 이란 아닌 지역은 투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투란 근데 이란이라고 불렀고
1: 네.
0: 일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의 카스피하고 흑해 사이에서 둥두루둥두루둥두루 해서 내려오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0: 예. 내려와서 이란 쪽에 들어와서 한 무리가 가고 네. 더 들어간 게 인도 쪽으로 갔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아마 똑같은 사람들이죠. 고대 인도와 고대 이란은 같습니다.
1: 고대 인도와 고대 이란이 같다고요?
0: 같아요. 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1: 아, 예, 예.
0: 네, 같은 사람들이고 네. 언어도 같아요. 언어도 아. 거의 뭐 1대1 대응이 다 됩니다.
1: 아, 예, 예.
0: 그래서 이제 이란 사람들은 그냥 이란이라고 들 불러왔는데
1: 네.
0: 밖에서는 그리스 애들 때문에
1: 아니 그리스 애들 모두 거치면서
0: 네. 그리스 애들이 모든 걸 망쳐놓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계속 2000년 동안 불러놓으니까
1: 예, 예, 예.
0: 1935년에 예. 이제 그 마지막 이란의 왕정이 야 우리 이란인데 왜 자꾸 페르시아라고 부르냐?
1: 아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 해달라.
0: 우리 부르는 이름 불러라. 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1: 네.
0: 그게 쉽게 되나요? 밖에서는 이미 페르시아라고 2000년을 불러왔는데
1: 아,
0: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와가지고. 이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왕한테 건의합니다. 그냥 밖에서는요, 그냥 부르는 대로 내버려 두시자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라고 부르자. 그래서 아, 이란 페르시아가 두 개 다 소통되는 거죠.
1: 네. 그래도 네. 지금은 뭐 이란이라고 부르니까.
0: 네.
1: 그렇죠? 네. 이 정도 배경 지식을 좀 깔아두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넓은 영토가 떠오르지만,
0: 네.
1: 시작부터 그렇게 넓고 강한 나라는 아니었겠죠.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시작된 거 원래는 이제 이쪽 사람들은 안샨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헷갈리시면 아닙니다. 우리 네. 뭐 경기도에 있는 안산 아닙니다. 안샨.
1: 예, 안샨.
0: 네, 안샨인데
1: 네. 안샨 지역을요?
0: 예, 지역 이름이 안샨이라는 왕국이 있어서 조그만 왕국이에요.
1: 예.
0: 근데 그 당시에 이쪽에 가장 큰 왕국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메데스. 메데스라고 나오잖아요.
1: 메데스.
0: 아니 페르시아어로는 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제일 컸죠.
1: 메디아가요?
0: 네, 마다가. 근데 이제 거기에 왕이 있었는데,
1: 네.
0: 그 왕이 딸이 있었어요.
1: 예.
0: 예. 근데 왕이 꿈을 꿉니다.
1: 예.
0: 어휴, 자기 딸이 소변을 누르는데, 어마어마하게.
1: 아, 딸이요?
0: 네, 딸이 어마어마하게 소변을 넣어요. 온 나라 전 세계가 막 그냥 다 물이 잠길 정도로.
1: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0: 네, 너무 더럽죠?
1: 잠길 정도로.
0: 예, 왕이 놀래가지고,
1: 예.
0: 불러요.
1: 네.
0: 이제 점술사한테,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공주님이, 공주님이 그 세상을
1: 신뢰하셨습니다.
0: 세상을 네. 다스릴 그 훌륭한
1: 네.
0: 왕을 낳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 그럼 외할아버지가 좋아해야 되잖아요.
1: 네.
0: 당연한 거 아닙니까?
1: 네. 근데
0: 왕들은 그런가 봐요. 권력을 뺏기기 싫은가 봐요.
1: 아, 메디아의 왕이
0: 네,
1: 불안해졌구나.
0: 예. 불안하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얘는 시집은 보내야 되는데 강한 놈한테 보내면. 이거 진짜 우리 왕 다 먹겠는데.
1: 예언대로 되니까.
0: 예, 네, 그러니까 안샨에 조금만 이제 그쪽에 왕에다가 이제 시집을 보내요.
1: 안샨은 좀 변변치 않은 나라.
0: 변변치 않은 나라였어요.
1: 예.
0: 예. 네. 그리고 이제 시집을 가서 애를 뱉는데
1: 네.
0: 또 꿈을 꾸는데 어우, 딸아이 자궁에서 나무가 나와가 전체로 막 세 개를 다 덮어요.
1: 아, 비범하다.
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뭐냐? 점수를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아유, 이 아기가 나오면 아기가 세계의 제왕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1: 안 되죠
0: 예. 예. 그러면 있잖아 애기 나면
1: 예.
0: 애를 무조건 잡아가지고 다른 데다 죽여버려라
1: 자기 외손자를 죽이라고
0: 예. 와 나쁜 놈이에요
1: 와, 예. 예.
0: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왕의 명을 받고 아이를 납치해서 갔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한테, 양치기 부부한테 줍니다. 이거, 야, 얘네 키워. 그래서 키워요.
1: 예, 예.
0: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왕이 누굽니까?
1: 누굽니까?
0: 그게 키루스. 고레스.
1: 키루스. 키루스 예. 대왕이라고 하는? 예. 고레스, 고레스. 예. 아. 예. 키루스 대왕이 양치기 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0: 예.
1: 오, 약간 그 우리나라 뭐 미천왕이나 네네. 주몽 이야기도 떠오르고.
0: 네. 예. 엄청난
1: 왕이죠.
0: 네네. 키루스 왕.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루스가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우는
0: 네, 건가요? 네, 예, 교정을 좀 하겠습니다.
1: 네.
0: 아케메네스는 그리스 애들이 망친 이름이고요.
1: 아.
0: 예, 우리가 그 쇠기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카마니슈입니다. 하카마니슈.
1: 예. 아, 키루스가 그러면
0: 그렇죠. 이제 그 키루스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변변찮은 조그만 왕국이었고, 네. 그 다음에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제 키루스 때 와가지고 이게 크게 키웁니다.
1: 아.
0: 키루스 때 키워가지고, 네. 이제 제국을 이루는 데그 되고요.
1: 네.
0: 그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쿠루슈입니다. 쿠루슈.
1: 쿠루슈.
0: 쿠루슈고요.
1: 네. 아, 그래서, 예. 키루스가.
0: 네.
1: 아케메네스 왕조를
0: 실질적으로 예, 아. 실질적으로 왕국을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예, 엄청난 왕인데 네. 이 역사를 어떻게 기록됐냐면 사실은 이 역사를 기록되는 가장 큰 이유는
1: 네.
0: 유대인들이 너무 행복했죠. 키루스 왕 때문에.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에, 그 왕국이 분할되잖아요.
1: 네.
0: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1: 예.
0: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있었잖아요.
1: 예.
0: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아주 망하거든요.
1: 네.
0: 당시에는 정복을 하면 가만두질 않아요.
1: 아, 숙제밭을 만드나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끄집어서 다른 데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얘네들이 힘나서 못 깨길 거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망했죠.
1: 네.
0: 그 북이스라엘은.
1: 네.
0: 남유다는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한테 망합니다.
1: 예, 바빌로니아.
0: 그래서 끌려가죠.
1: 예.
0: 바빌로니아.
1: 바빌론 유수인가요?
0: 예, 바빌론 유배.
1: 예, 예. 예,
0: 끌려가죠.
1: 예.
0: 그게 이제 그, 아,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 있게 되시는 분들인데. 그, 보니엠의
1: By the River of Babylon.
0: 맞아요. 네, By the River of Babylon. 예, 그 보니엠의 노래. 네. 거기 그게 시편에 나온 노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사람들이, 야, 니네들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이방인의 땅에서 아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하면서
1: 아,
0: 슬퍼하면서 하는
1: 그
0: 그게 예, 예. 어. 노래 이 가사 너무 슬픈데
1: 노래 너무 흥겹잖아요.
0: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1: 네.
0: 다들 신나는 춤춘 음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1: 네네.
0: 539년에
1: 네.
0: 예, 이 쿠로슈 대왕이
1: 네.
0: 아, 이 바빌론을 끝내버립니다.
1: 아, 키루스가?
0: 네.
1: 키루스가 바빌론을 끝내버린다?
0: 네, 바빌론을
1: 오.
0: 끝내요.
1: 예,
0: 바빌론을
1: 예.
0: 정복을 해요.
1: 예, 예, 예.
0: 자, 이제 정복을 했으면,
1: 네.
0: 새로운 노예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1: 네.
0: 걔네들 노예를 쓸만하잖아요.
1: 네.
0: 아,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1: 어떻게요?
0: 해방시켜줍니다.
1: 아, 노예 해방?
0: 네.
1: 그럼 그 남유다 사람들도?
0: 예, 남유다 사람들. 538년에,
1: 네.
0: 유대인들한테 해방령을 해요. 나, 니네 힘들지? 니네 고향 가고 싶니? 가. 가고 싶은 사람은 가.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느헤미야 총독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아, 니네 신전 다시 세우고 싶어? 네. 세워줄게.
1: 네.
0: 그래서 신전을 세운 겁니다.
1: 아, 그게 고레스 칙령인가요?
0: 예, 네, 고레스 칙령. 그 실린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레스 실린더가 있습니다.
1: 굉장히 유명한 유물인데
0: 네.
1: 어떤 거예요?
0: 거기에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나는 네. 누구라는 걸 얘기하고 네. 내가 여기 집 바빌론에 와가지고 지금 그 이 바빌론 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다른 신들을 다 없애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이들이 믿는 걸 그대로 믿게 하고 이 자유롭게 주겠다라는 일종의 그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죠. 기원전 500
1: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
0: 그렇죠.
1: 예, 네,
0: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입니다.
1: 어쨌든 남유다인들을 해방시켜 준 거네요.
0: 그렇죠. 해방시켜 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유다 지방을 예후드라고 해가지고
1: 네.
0: 유다 지방을 페르시아 제국의 한 속주로 만들어요. 예후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유다라는 유대인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1: 유대인이 되는 거죠.
0: 예후디, 예, 예후드, 야후드, 예후드.
1: 거기서요.
0: 네네.
1: 그러면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데.
0: 고레스. 네.
1: 고레스 왕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겠네요.
0: 그럼요. 고레스 또는 이제 요즘은 키루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1: 네.
0: 천주교에서는 키루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1: 아, 예.
0: 네. 고레스, 키루스. 이러는데. 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에 나오겠습니까? 고레스, 너는 모르지만 내가 하느님이 선택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고레스한테요?
0: 고레스가 메시아예요.
1: 아, 고레스한테? 네,
0: 고레스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 유대 종교에서는요, 이방인은 네. 죄인이에요.
1: 그렇죠. 근데 지금 페르시아 왕이죠.
0: 네. 그러니까 구약성경 통틀어서 네. 이렇게까지 극찬을 받는 이방인 왕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그만큼 강렬한 역사적인 경험을 남겨준 거고요.
1: 그러네요.
0: 예, 어마어마하죠.
1: 그러면 키루스 왕 때 그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제국의 네. 영토는 범위가 어느 정도였어요?
0: 국가로 치면은 한 20개국 이상 되죠. 지금으로 치면.
1: 지금으로 치면 20개국 네. 이상.
0: 네, 중앙아시아 쪽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집트까지 쫙 그냥.
1: 중앙아시아.
0: 말만 하세요. 예, 말만 하시면 쫙 먹습니다.
1: 중동.
0: 네.
1: 이집트까지요?
0: 네, 이집트까지. 네, 이집트.
1: 네, 그렇게 지금으로 치면 20여 개국에 해당한 넓은 지역을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0: 네.
1: 정말 다양한 민족과 네, 나라 네. 출신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뭐 이제 정복지에 대해서는 좀 피바람이 불었을 것 같아요.
0: 아니요, 관대했죠.
1: 관대했나요?
0: 그러니까 네. 제국, 그러니까 사실은요,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을 거예요.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리아가 페르시아보다 더 먼저 제국이고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네. 아시리아는 지금도 좋은 제국으로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일단 성경에서 너무 나쁘게 맞아, 나와요. 맞아, 맞아. 성경에서 너무 맞아요. 나쁘게 나온 거예요.
1: 맞고,
0: 예. 네, 페르시아는 너무 좋게 나오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그런데 아시리아보다 아시리아도 아시리아 하는 걸 많이 받는긴 했지만 페르시아의 독특성이 있는데 네. 페르시아는 말 그대로 제국입니다. 제국의 특징 뭔지 아시죠? 제국은요.
1: 네.
0: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겁니다.
1: 그래서 아, 인정해 줘야 된다.
0: 예, 그렇죠. 니네들 그대로 살아. 대신 우리가 군사력으로 너희를 보호할게. 근데 세금만 내.
1: 세금만 내면 네. 너희의 특수성을 우리가 다 인정해준다.
0: 그게 제국이에요. 그게 페르시아가 만들어낸 위대한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1: 그 제국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또 다리우스 1세로
0: 다리우스 1세입니다.
1: 치나봐요.
0: 예, 다리우스 1세 뭐 저 이제 다리우스 1세를 제대로 또 불 다라야 바우슈.
1: 아, 네. 어렵다 근데.
0: 다라야 바우슈.
1: 발음이 우리한테 좀 어렵다.
0: 예, 다라야 바우슈인데요. 네. 그리스애들이 듣고 오케이 뭐 다리우스 이렇게 된 겁니다.
1: 다리우스 키루스랑은 어떤 관계죠? 다리우스
0: 그러니까 네. 키루스하고 먼 친척일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1: 아 직계 후손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예. 오. 그러니까 이게 다리우스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 자기가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네. 일종의 뭐 쿠데타라고 해도 되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잡으면서 네. 사실은 근데 이게 쿠로슈 대왕과 관계가 있어야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1: 명분이 있죠.
0: 제목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키루스 대왕의 딸과 결혼하죠.
1: 그렇군요. 네. 다리우스 1세의 그럼 대표적인 업적은 뭡니까?
0: 다리우스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거죠. 페르시아 제국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1: 이미 아까 키루스 때부터
0: 키루스 땅은 크겠지만 넓었잖아요. 키루스 땅이 일찍 죽잖아요.
1: 네.
0: 예, 그리고 제 땅은 넓어졌지만 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체계를 만든 건 다리우스예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다리우스의 도량형 통일하죠.
1: 도량형.
0: 예, 그다음에 통신.
1: 통신?
0: 왕의 길도만 통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거의 뭐 한쪽 제국이 한쪽에서 한쪽까지 2,000km가 넘는데 이걸 언제 갑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제 파발 제도.
1: 아, 그 왕의 길을 만들었어요.
0: 왕의 길을 만들고요. 파발해가지고 보통 한 일주일, 2주일 걸린 걸 2, 3일 만에 뚫 수 있도록.
1: 아, 2,000km 정도.
0: 네, 우리 그 암에 가서 술 때 갈 때 마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역참 제도를 만들어서 한쪽에 말 갈아타고 계속
1: 뛰어가면서 네. 쉬지 않고 가면 쉬지 않고 2, 3일 만에 가죠.
0: 네. 그리고 도랑형을 하고요. 그다음에
1: 저기 붉은색의 왕의 길인가요?
0: 네, 왕의 길.
1: 아, 엄청 기네.
0: 로얄 로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시작된 게 나중에 전부 다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그 국가를 통일을 시키는데 절대 강압적으로 안 해요. 중앙 집권을 하지는 않고
1: 네.
0: 각 지역에 자치권을 주죠. 우리 지방 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트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각 지역에 훌륭한 사람을 총독으로 두어서 거기를 다스리게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총독이
1: 네.
0: 중앙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놈이라고 뽑아놨는데
1: 네.
0: 주변 사람들이 싫어할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1: 그렇죠.
0: 예, 그런 경우들이 결국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 지역 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1: 네.
0: 이게 민심을 못 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반란이 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1: 그런 시스템.
0: 네.
1: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행정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금화.
0: 그게 다리기라고 다리기. 금화도 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국이 운영이 되려면 네. 모두가 안전하게 어디 가서든지 똑같은 걸로 표준이 돼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1: 네.
0: 도량형도 그렇고 다 통일하는 거죠.
1: 그럼 언어는 통일을 했나요?
0: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1: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0: 말이 안 통하죠. 사람이 왜냐하면 말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겠냐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네.
0: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은 아케메네스 제국의 왕정은 태어나서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분류할 때 고대 페르시아어를 써요.
1: 고대 페르시아어.
0: 고대 페르시아어 쓰는데 고대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0: 제국에도 여러 가지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겠죠. 그게 네. 아람어입니다.
1: 예예예. 예, 예.
0: 아람어가 아람 제국이 있었고 걔네들이 굉장히 무역을 잘해가지고 곳곳에서 네. 아람어를 마치 현대 영어처럼 썼거든요.
1: 아 그럼 제국에서 제일 언어는 사실상 아람어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예. 행정의 언어는 아람어로 썼습니다.

0: 그리스어예요.
1: 아, 그런 느낌, 예. 느낌 나네요.
0: 예.
1: 페르시아, 요런 뜻인가?
0: 페르시아 도시라는 뜻이죠.
1: 폴리스, 폴리스.
0: 예, 폴리스, 페르세폴리스죠. 거기 가면, 네. 기가 막힌,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지었어요. 다리우스가 시작했고, 그 아들이 이제 더 만든 건데, 네. 이 크기가 얼마냐면은요, 네. 그, 우리 축구장 있잖아요. 예. 17개 크기. 17개. 그러니까 미식축구장은 좀 작거든요. 아, 예. 미식축구장으로 하면 25개. 예, 보통 우리 축구장으로 하면 17개가 들어가는.
1: 아, 친절하시네요.
0: 예, 예, 예.
1: 또 미식축구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0: 네, 네. 예. 미식.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큰 저기 궁전인데. 네. 원래는 이제 그 기가 막히죠. 지금은 이제 다 지붕은 다 날아가고 기둥만 서 있어요.
1: 원래는 지붕이 아, 있었지. 왕궁이니까.
0: 예. 근데 이제 그 일설에 따르면 알렉산더가 여기 점령하면서 아. 방화냐 실화냐 이게 이제 의견 달려요.
1: 아.
0: 방화를 했다는 말이 있고 실화라는 말도 있고.
1: 아. 어쨌든 예. 알렉산더가 들어오면서 예, 불에 탄
0: 예.
1: 거예요?
0: 예, 불에 탔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 기둥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기둥은 남아 있는데도 조각에 그 기가 막힌 조각이 다 돼 있습니다.
1: 아, 어떤 조각이 있나요?
0: 사신들, 세계 각국에서 온 사신들이 공물을 바치러 온 사신들을 쫙 그려놓고요.
1: 아, 자기한테 공물, 공물을 예, 바치러 예. 온 사신들을 그려놨어요?
0: 예, 그 자체가 대단하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또 아디다스 삼색 신발을 신고 있어요.
1: 근데 각국의 사신들이면 다 뭐 복장이나 이런 것도 다르게?
0: 네, 다 다양하게
1: 아, 다 달라요?
0: 기가 막히게 조각을 해놨어요. 가서 봐야 돼요.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이란 사람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1: 저게
0: 뭔지를 몰라서요. 예. 네.
1: 아.
0: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1: 네, 기록이 안 이어졌나 보네요.
0: 예, 그래서 예. 타크테 잠시드라고 잠시드의 왕자라고 얘기됐거든요.
1: 누구죠?
0: 잠시드는 네. 이란 역사에 나오는, 이란의 신화에 나오는 아주 그 강력한 왕의 예. 왕이거든요.
1: 예, 예.
0: 그 왕이 여기 수도에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화적으로. 네. 근데 그게 페르세폴리스입니다.
1: 아, 그러니까 다리우스 1세랑 바로 처음부터 매치를 못 시켰다는 건가요?
0: 전혀 몰랐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게 이거를 사용학자들이 보면서 이거 다리우스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1: 다리우스 1세가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 정복하려고 할 때 왕 아닌가요?
0: 맞습니다.
1: 맞아, 페르시아 전투.
0: 마라톤
1: 전투. 네, 마라톤 전투 네. 때. 그렇죠? 네.
0: 근데 사실은
1: 진 거잖아요. 그러면.
0: 졌죠. 네. 네, 졌는데 네. 타격감 별로 없어요.
1: 아, 타격감 없어요?
0: 그 정도가
1: 열정적인 전투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 애들이 뻥친 거죠. 우리는 그리스의 빵에 속으면 안 됩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1: 페르시안 타격이
0: 아니, 그리스는 얼마나, 네. 얼마나 적어하겠습니까? 네. 그리스 생각에서는 야, 어마어마한 애들이 이겼으니까.
1: 아, 그렇죠.
0: 사실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는 네.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1: 아, 그렇구나.
0: 예.
1: 네. 아, 기적의 승리네요. 그리스
0: 그렇죠.
1: 입장에서.
0: 그렇죠. 예, 네, 그리스, 원래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1: 네.
0: 근데 아테네가 자꾸만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깝죽거렸잖아요.
1: 아, 예.
0: 예, 저쪽 자꾸만 그 반란 애들 돕고.
1: 아, 반란을 도왔어요.
0: 예, 반란을 돕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오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1: 아, 이오니아에서?
0: 네, 이오니아 지방에서.
1: 네.
0: 그냥 반란이 일어나는데 자꾸 도우니까 이 자식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본때로 보여주려고 가려다가, 예. 실패했죠.
1: 실패한 거죠. 하지만 네. 큰 타격은
0: 아니죠. 타격은 없죠.
1: 그게 뭐 국군이 쇠하고 이런 건
0: 아니에요. 전혀요. 그랬으면 바로 망했죠.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1: 실제로는 바로 망하지 않았고 다리우스 네. 1세가 전성기를 이끌었고 그 이후에 왕권을 물려받은 인물이 크세르크세스 1세. 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영화 300 보신 분이라면 좀 익숙한 인물일 것 같은데 그때 뭐 장신구 이렇게 화려하게 두른 그 절대군주로 나오고 나는 관대하다.
0: 아니 나 그 영화 만든 사람들 진짜 못됐어요.
1: 영화 300이요?
0: 외국이죠 외국. 네. 그 정도 엉망이고요. 욕 많이 먹은 영화입니다. 예, 샤르샤르 이제 크세르크세스 예, 그리스 애들이 못 들으니까.
1: 예, 근데 저도 그리스식이 편하긴 하다. 그리스식이 편하긴 하다.
0: 샤르샤가 여기도 이제 패배를 하죠 300에서 레오니다스 뭐 얘기 나오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런데 그것도 타격 없어요. 타격감.
1: 그것도 타격 없어요.
0: 네, 타격감 없어요. 네, 타격 없습니다. 네.
1: 워낙 페르시아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0: 규모가 크니까. 네, 예. 끝에서 그냥 깔짝깔짝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러면 변방에서.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병력은 어느 수준이었어요?
0: 병력은 이제 그 그리스 헤로도토스가 얘기해서 많이 나오는데 만 명의 아타나토이라고 그러죠.
1: 이게 뭡니까?
0: 아, 죽지 않는 불사조.
1: 불사조?
0: 네, 그러니까 그 네. 페르시아가 군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그 이 만 명으로 구성된 이 군대는 페르시아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요. 다른 데는 뭐 여러 징병도 하고 그러는데 네. 여기는 항상 만 명을 채워요.
1: 혈통을 따져서.
0: 예, 항상 네. 채우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무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시각에서 봤을 때 와, 쟤네들은 죽지가 않네. 왜냐면 항상 만 명을 채우니까.
1: 그중에 100명 죽으면요? 아, 100명을 새로 채우는 거야?
0: 예. 아. 그래서 아타나토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 걔네들이 이렇게 불사 군단이라고 얘기를 유명해졌죠. 헤로도테스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페르시아

0: 로마가 그리스하고 많이 싸웠던 이유는 일단 뭐 제국은 항상 더 많은 땅을 얻고 싶어하죠. 영토 목적이에요.
1: 예,
0: 너무 까고 그다음에 서쪽 영토를 더 넓히고 싶은 마음도
1: 너무 까불리고.
0: 예, 너무 까불니까
1: 까불고 예. 서쪽 영토도 넓히고 예. 싶고.
0: 안 했으면 됐을 텐데 괜히 힘 빼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원수가 돼가지고 마케도니아한테 이제.
1: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뭐 이제 아테네에게 진 것도 스파르타에게 진 것도 큰 타격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0: 야, 제국이 항상 문제가 되면은 항상 이제 좀 안정되고 좀 지나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1: 네.
0: 그렇죠. 이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죠.
1: 세금을 많이 걷었다.
0: 세금을 많이 걷고 그다음에 전쟁을 자꾸만 하면은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네.
0: 아니 전쟁 자꾸만 하면 군비 필요하고 군비 필요하면 세금 걷고
1: 그렇죠.
0: 예. 이게 그러면 민심 떠나고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 오.
0: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후대에 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1: 네.
0: 그러면 결정타로 다리우스 3세 때 무너지죠.
1: 네.
0: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오거든요. 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전철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이 유프라테스를 건너야 되고 티그리스에 있으면 유프라테스 이쪽에서 못 건너올 것이다 하는 거를 그거를 저기 허를 찔러서 넘어오고
1: 알렉산더가요?
0: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전략에서 실패하고 다리우스 3세가 결국엔 누구 손에 죽냐면요.
1: 네.
0: 적장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트랍한테 죽어요.
1: 아까 지방 총독
0: 예,
1: 사트라
0: 예, 베수스가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1: 네.
0: 예, 정복을 마친 알렉산더가 그 다리우스 3세 그 황제의 그 장례식을 치러주죠.
1: 그래 다리우스 3세가 그 알렉산더 들어왔을 때 왕이었지.
0: 네네 마지막 왕. 근데 그렇죠. 좀, 예, 예. 네. 패배도 했고요. 두 번이나 패배를 했고 두 전투 두 번에서 중간에서 패배를 하고
1: 네.
0: 마지막 죽을 때는 예, 자기의 그 자기 편에게 죽는 거죠. 네, 그러면서 허무하게 끝납니다. 334년에 정복을 시작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332년에 아마 세상을 떠날 겁니다.
1: 아, 기원 전이니까.
0: 네, 기원 전.
1: 332년에. 네.
0: 그리고 나서는 이제 페르시아 왕국은 무너졌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도 짧게 사실은 페르시아 문화를 좋아했어요.
1: 그래서
0: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이고.
1: 아, 그래요?
0: 예, 통혼을 예. 통해가지고.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뭐 페르시아 왕비 공주하고도 결혼하고. 예, 그러면서.
1: 알렉산더 본인이요?
0: 그럼요. 페르시아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죠.
1: 예.
0: 예.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알렉산더도 문제는 죽은 다음에 이제 후계자를 결정을 못 했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장군들이 싸워서.
1: 네.
0: 결국에는 페르시아 지역. 우리가 이제 중동과 관련된 두 사람을 항상 기억하거든요.
1: 네.
0: 셀류코스 장군이 우리가 중동 지역을 장악합니다.
1: 셀류코스.
0: 그다음에 이집트는
1: 네.
0: 프톨레마이오스.
1: 아, 프톨레마이오스.
0: 프톨레마이오스.
1: 아, 이집트는 예.
0: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우리는 항상 두 사람만 기억해요.
1: 네.
0: 알렉산더 장군 다른 애들 많은데 다른 지역은 다 신경 안 쓰고
1: 네.
0: 중동은 셀류코스. 그다음에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이 셀류코스가 지금 페르시아가 있는 지역을 장악을 한 거고요.
1: 네.
0: 상당히 오랫동안 장악하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알렉산더 대왕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훗날 예, 강력한 제국으로 페르시아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박현두 교수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두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제6장에서 행운에 기대기보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통해 새로운 나라와 정치 질서를 만들어낸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키루스 대왕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이 메디아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실질적으로 창건한 군주로서의 면모를 칭송한 건데요. 여기서 키루스 대왕과 함께 거명된 다른 3명의 인물들을 보면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성서 속 지도자 모세, 로마를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시조 로물루스, 아테네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승되는 테세우스 이런 인물들이라고 하니 키루스 대왕의 위대함을 우리가 군주론에서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누구에게나 90점짜리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이미 그거에 90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있을 때는 매력적으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여러 개가 합쳐지면 어느 순간 시너지가 빵 하고 발생하거든요. 물론 90점도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90점을 못 만들더라고요. 90점 인간 노홍산이라고 합니다. 90점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좋은가요? 좀 애매한 숫자죠. 이게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90점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실 좀 끈기가 좀 없습니다. 좀 산만하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은 그거를 ADHD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어정쩡한 사람, 심한 경우에는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제 경력이 그 증거인데요. 저는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삼성전자 때려치고요.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IT 기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실 생활을 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지났을까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런 게 지루해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중국으로 그냥 MBA를 갔습니다. 보통 MBA를 나오면 이게 컨설팅 쪽이라든지 뭐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쪽에 빠지는데 저는 우연히 아이들이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봤는데 예사롭지가 않아서 그냥 나도 해볼까? 라고 했는데 그게 무려 2015년에 제가 크리에이터 생활을 2년 가까이 MBA 졸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유튜버냐고요? 그건 좀 아닙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딩고라는 곳에서 100명 넘는 PD와 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 네트워크 다 아시죠? 거기서 600명의 크리에이터의 경험을 설계하고 동시에 빅데이터로 추천 알고리즘 분석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하고 싶어서 책도 두 권이나 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창업해가지고요. 저도 이제 AI에 검색하면 요즘에 이제 내 브랜드 나오게 해주는 GEO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컨텐츠도 하고 빅데이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심지어 기술 개발까지 하는 굉장히 요상한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면접에 가면 꼭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 좋은데 그래서 제일 잘하시는 게 뭐죠? 이 얘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너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지만 모르겠다는 거죠. 속이 참 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속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거든요. 제가 외국계 대기업에서는 이 맥킨지가 만든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고요.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고요. 중국에서는 제가 이제 좁았던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경험을 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면서는 대중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법을 되게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큰 그림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90점으로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누구에게나 90점짜리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살림 잘하는 주부님들, 러닝 잘하는 사람, 하다못해 아이 쇼핑을 많이 해서 브랜드를 많이 하는 사람, 뭐 맛집 많이 하는 사람, 전부 다 90점 이상의 능력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친구 5명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이미 그거에 90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점은 그렇게 어려운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결국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우리 인생의 90점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영어 다 배우잖아요? 왜 못할까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즐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심이라든지 호기심, 열정, 몰입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죠. 이게 90점을 딱 달성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더 갈고 닦아서 95점, 100점을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90점을 찾아 떠나느냐. 그런데요. 이 90점부터는 1점 올리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노력해도 변화가 안 보이고요. 때로는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90점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0에서 90 올라갈 때가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물론 90점도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면은 엄청나게 몰입을 합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을 빼고는 거의 그거에 올인을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만 직접 하면서 몸으로 막 시행착오를 다 겪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남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조금 빠르게 90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 그거는 그냥 끈기가 없고 하고 싶은 거 흥미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딩고라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긴 했지만 이 공식 이력 자체가 그냥 IT잖아요.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학 갔다 왔는데도 저는 연봉을 낮춰서 갔습니다. 이 방송계에 보면요. 선골, 진골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중파냐, 케이블 출신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모바일 출신이냐에 따라서 급이 나눠지는데 저는 여기도 끼지 못하고 맨 밑에 있는 천민 등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는 기술을 아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딩고가 만들었던 컨텐츠가 8,000개나 되는데 아무도 이거를 분석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분석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컨텐츠는 유튜브에서는 잘 되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망했는데 또 반대 케이스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쪽 플랫폼에서 다 잘 된 케이스는 한 5%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잘 되는 컨텐츠는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페이스북 어떻죠? 실명 플랫폼이고 우리 지인 간의 연결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보다 내가 있어 보이는 나의 이미지에 도움되는 컨텐츠에 좋아요, 댓글, 공유를 많이 누릅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하죠? 혼자 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소 마이너하더라도 누군가의 취향 저격을 제대로 하는 것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만의 인사이트를 내부에 공유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자리를 잡게 됐고 6개월 만에 이제 플랫폼 전략 총괄팀을 맡게 됐습니다. 연봉도 다시 좀 많이 올렸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는 이 90점짜리 능력치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도 만들어 봤고요.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도 할 줄 알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0점의 매력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여러 개가 합쳐지면 어느 순간 시너지가 빵 하고 발생하거든요. 그게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주부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요리를 90점 정도 잘한다. 뭐 가족들은 좋아하겠지만 뭐 특출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양소라든지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럼 적어도 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다가 플레이팅도 잘하고 그릇도 잘 쓴다. 그러면 이제 벌써 상위 5%의 능력자가 되고요. 거기에 내가 음식에 막는 칵테일, 와인 이런 거를 페어링할 줄 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예, 고급 레스토랑을 차려도 되는 수준의 시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 하나의 90점에 만족하느냐, 늘리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뿐입니다. 사실 이런 성향의 이제 사람을 오늘 경계인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다는데요. 사실 경계인의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창업하고 3년 전에 창업하고 나서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창업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거를 다 팔았어요. 그냥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주고 개발도 하고 빅데이터 수집 분석도 하고 오죽 정체성이 없었으면 회사 홈페이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이 또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하면서 좀 반응이 안 좋은 걸 좀 이렇게 밀어내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미궁에 빠진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랫동안 이제 잡지를 발간하던 기업에서 인테리어 유튜브 채널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인테리어 전혀 몰랐거든요. 인테리어 채널은 타겟도 50대 여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 경계 밖에 있는 카테고리였어요. 하지만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들을 다시 하면서 빠르게 90점을 만들면서 채널 런칭했습니다. 결과는요. 저희가 1년 만에 구독자 10만 달성해서 실버 버튼 받았고 그다음에 해당 기업에서 꽤 큰 금액의 이제 투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외주 제작사에서 이제 관계사까지 발전이 된 거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묻더라고요. 90점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건 너만의 재주가 아니냐. 그런데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90점을 못 만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관심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고 궁금한 일을 하면은 지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 목동이죠? 교육열. 대단하죠? 아마 수험생 부모의 상당수가 저는 90점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영역은 뭐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애초에 90점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금 부끄럽지만 짜증입니다. 사람은 편하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항상 좀 불만이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질 텐데 이걸 왜 아무도 안 바꾸지? 하면서 평소에도 혼자 짜증을 좀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짜증이라는 감정을 약간 문제 개선을 위한 감지 센서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0점짜리 능력들이 하나씩 이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요. 예, 도파민입니다. 요즘은 좀 중독이라는 느낌의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지만 사실 저에게는 굉장한 이 성장의 연료예요. 이 0점에서 90점까지 가는 그 오르막길이요.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어제 못했던 거를 오늘 할 때의 그 감각. 그 다음에 90점까지 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숙달됐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본질적인 깨달음.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계속 90점을 콜렉팅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점은요. 여러 개가 있어야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관심 있던 영역이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한번 저는 90점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리는 것도요. 기획해야죠. 제작, 썸네일, 제목도 지어야죠. 유튜브 UI도 만져야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에 AI 시대라서 정보도 많고 몰라서 못하는 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90점 옆에 어떤 90점을 붙이면 내가 시너지가 날까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신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를 하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한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관심이 없다면 일단 무언가에 관심부터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실력이 언제 그리고 가장 빨리 느는지 아세요? 네, 시행착오를 겪을 때입니다. 이게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좌충우돌 하면서 내 온몸이 학습을 해나가야 실력이 엄청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행만 해도요. 이미 50점 시작이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슨 경계인 홍보대사처럼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사실은 그냥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이런 거를 쭉 해온 거지 처음부터 태어나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세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느라고 굉장히 서럽고 힘들었거든요. 이제서야 조금 저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계인이 기질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5점, 100점 파는 게 맞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같이 경계인 많은 사람도 있는데 결국 정답은 다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합니다. 저도 대표지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업무, 스트레스 있거든요. 근데 하루를 전체를 통계를 한번 내보면 제가 즐거운 시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경계인이냐 아니냐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결국 내 주도하에 어떤 걸 하느냐, 내가 관심 있는 일을 하고 작은 성취감을 또 거기서 맛보고 거기서 저는 그 행복감이 온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설레고 행복하지? 뭐 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지? 그거를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미 그게 90점이라면 95점에 도전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90점을 찾아 떠나셔도 좋습니다. 단 1분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실행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상 90점 전도사 노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애플피킹이 한창인 이번 주 9월 19일 토요일 업스테이트 뉴욕의 명소 트윈스타즈 올차드와 유명 수제 하드사이더를 만드는 브루클린 사이더하우스가 함께하는 코리아 페스티벌 2026이 열립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 뉴폴츠에 위치한 트윈스타 올차드는 애플피킹과 함께 사이더하우스 투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작은 호숫가에 라이브 뮤직을 들으며 오랜 시간 훈제한 텍사스 바베큐, 화덕에 구운 피자, 수제 하드사이더를 가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코리아 페스티벌에는 하나 막걸리 등 30여 개 한인 브랜드와 최석 셰프의 특별한 음식을 만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티켓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현재 오후 4시부터 6시 세션 티켓만 남아있습니다. 신나는 애플 피킹과 낭만적인 사이더 투어로 추석으로 향하는 업스테이트 뉴욕을 경험해보세요. 문의와 티켓 예매는 twinstars.com에서 하세요. 지난 25년간 오직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해온 뉴욕 권사 선교 합창단이 제23회 정기 연주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0일 주일 저녁 6시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불우이웃 돕기와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전석 초대 행사로 진행됩니다.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감동을 나누는 찬송과 축제와 합창단의 애창곡 모음, 그리고 김두환 작곡의 감동적인 칸타타, 우물가의 여인이 무대에 오릅니다. 여기에 뉴욕 장로 성가단과 캐리그만 남성 중찬단이 특별 우정 출연하여 더욱 풍성한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연주회 후에는 정성껏 준비된 뷔페 식사가 제공되며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찬양 속에 흐르는 깊은 울림과 새 힘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주일 저녁 6시 프라미스 교회 문의 전화 917-648-1876 917-648-1876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9월 18일 노동절을 지나고 나면 가을로 향하는 기차에 속도가 붙는 걸 느낍니다. 뉴욕에 이 꿈이라면 깨지 말 것을 노래 가사가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초가을이 아직은 쓸쓸한 낙엽 밟는 소리가 나기 전 이맘때 이번 주말이면 드디어 애플 피킹 시즌이 왔구나 하는 소식이 또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름 내내 덥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 여름이 기울면서 따가운 햇살에 커온 사과들이 반가운 사람 손길을 기다리는 그 사과 따기가 하마다 들리는데 마치 그냥 왔다가 가는 계절처럼 그러려니 그리고 매년 돌아오기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작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래서 올해 만난 애플 피킹 시즌은 또 남다릅니다. 올해는 특히 추석이 늦지막히 다음 주 금요일이라서 추석이란 말과 함께 우리를 손짓하는 자연의 사과의 소리가 또 아주 강렬합니다. 그런데 처서도 지나서 목에 입이 삐뚤어져서 사람을 깨물 수 없다는 이 처서가 지난 지 오랜데 모기가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도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을 물기는 좀 어렵겠다 싶지만 지금이 바로 활발한 모기의 또 활동 시기라는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웨스트 나일 모기와 애플 피킹 이맘때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한국에서도 이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수 혹은 강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11월에 모기가 정말 극성이라고. 그래서 이 모기를 피해서 뭐 모기장도 설치하고 그리고 모기 때려잡는 거 있잖아요. 라켓 같은 것도 들고 하다가 미국으로 잠깐 다녀오던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한국의 모기도 아주 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뉴욕시에 이 모기로 인해서 조심하라는 그런 경보가 계속 나와 있는데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23명 정도 그렇게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 브루클린 지역이 많고 근데 모기가 어디 경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렸을 때만 이게 오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1600마리 정도의 모기의 그 양성 반응 웨스트 나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애플 피킹처럼 또 듣고 지나가는 계절에 한 그런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모기 물리지 말자 하는 것과 애플 피킹 한번 마음을 갖고 다음 주 우리 추석이니까 그 이야기를 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에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마련된 임대료가 안정된 아파트먼트 rent stabilized unit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rent controlled된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맘다니 뉴욕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또 하나 내세웠던 너무 뉴욕시에 사는 것이 비싸다 해서 rent stabilized된 그런 unit 아파트 임대료를 동결시키겠다. 그 공약을 추진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 퍼센티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죠. 그런데 뉴욕의 랜드로드들이 또 이 조란 맘다니가 시장으로서 해마다 심사해서 결정하는 렌트 스테빌라이즈 아파트먼트에 대한 렌트 가이드라인 보드를 향해서 뭔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그렇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 동결 결정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맨하튼 법정에서 판사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 임대료 안정화, rent stabilized units에 대해 시행한 이런 동결 조치에 대한 이 랜드로드들의 이 소송,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서로 이 보드와 주고받은 시 정부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다 공개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자신의 선거 공약을 어쨌든 열심히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이 바로 패널, Rent Guideline Board의 어떤 임대인들, 랜드로드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무시했다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그렇게 랜드로드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건데 판사가 이렇게 내가 이걸 다 공개하라고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조치인 건 맞다. 그렇지만 이 보드의 결정이 뭔가 좀 재량권의 남용 법률적 오류가 있는데도 그걸 시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판사가 렌트 스테빌라이즈 아파트먼트에 대한 렌트를 동결 하는 조치를 무효화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효화할 경우에 맘다니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또 자신의 주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 정보를 이렇게 바꿔간다라는 맘다니 시장이 노력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상당히 무리수가 많이 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식료품점 이런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 밤에 시장실의 대변인은 임대료 이 가이드라인스 보드에서 반영된 그 목소리가 결집돼서 반영을 한 것이다. 많은 뉴욕 시민들이 점점 올라가는 이 주거 비용 다른 또 생활비 부담에 고통받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줄여주려는 우리의 노력이다. 이걸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임대주들의 입장에서는 landlords들은 진짜 이 오래된 건물들이 대부분인 뉴욕의 아파트, 이 건물들, 빌딩들 심각한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있는데 보험료도 그렇고 건물 유지하는데 항상 고장 나는 것과 또 지붕이 새기도 하고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세금 다른 비용이 점점 증가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렌트 스테이블라이즈 아파트먼트의 임대료 동결은 이걸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렌트 스테이블라이즈 아파트먼트에 대한 렌트 동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또 소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에 뉴저지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그 물이 워낙 많으니까 물 위를 지나는 다리들 큰 다리 조지 워싱턴 브리지 혹은 뭐 링컨 터널 브루클린 브리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지만요. 조그만 또 강의 지류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건너야 할 때 조금 작은 다리들을 우리가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중에 포털 브리지라는 아마 그 근처에 사시거나 또 출퇴근 때 항상 건너야 하는 그런 다리라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지도를 통해서도 자세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포털 브리지는 뉴저지 메로랜드 습지대 한가운데 하켄색 리버를 가로지르는 오래된 그 철도가 지나가는 다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펜스테이션에서 뉴저지 시카크스 정션으로 가는 철도 기차 노선 중에 하켄색 강을 건너는 지점에 있는 다리인 거죠. 이게 뭐 폭은 좁지만 이게 그러니까 길이는 짧지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MetLife Stadium이 있는 그쪽 Maryland Sports Complex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Portal Bridge. 경기장 주변을 지나가는 철도 또 시카크스 정션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이 포털 브리지를 건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철도 교량입니다. 100년도 훨씬 넘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항상 힘들었던 게 이 밑에 배가 지나가게 되면 이걸 열어야 하는 그러니까 개폐가 되는 그런 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열었다가 다시 다리를 붙이려면은 전문가들이 가서 정말 망치를 써서 다리를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하는 이게 잘 실감은 안 나네요. 철도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한번 열고 나서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이었겠죠. 그런데 이 다리를 이제 새로운 다리로 해서 뭐죠? North New Bridge라고 그렇게 North New Portal Bridge라고 하나요? 그걸 새롭게 만들어서 열고 닫고 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스윙 브리지로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 와 펜실베니아 역까지 이게 한번 열렸다 닫혔다 하면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또 다리였다고 합니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할 때까지 뉴욕과 뉴욕시를 연결하는 두 개의 선로로 이루어진 노선 가장 붐비는 이 여객 철도 노선에서 지금 10월 11일부터 5주 동안 운행 감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예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출퇴근길에 이게 지금 운행하는 기차의 숫자를 줄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다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최대 20만 명의 승객을 주로 뉴저지 NJ 트랜짓에서부터 뉴욕시로 실어 나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새롭게 다리가 건설되면 강 위로 솟아서 50피트? 50피트면 어느 정도죠? 상당히 높은 그런 다리로 건설이 되면 이제 선박 배가 지나가는 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승객들이 이게 뭐 열차가 지연될 뿐 아니라 불이 나기도 하고요. 한 번씩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게 어디지라고 궁금했었는데 아무튼 열차 운행 제한되고 건설 새 다리가 건설될 동안에 미타운으로 직행하는 열차는 호버켄으로 또 우회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포털 노스 다리가 개통이 되면 교통이 이제 훨씬 더 원활해지고 그렇지만 이런 오래된 116년 된 다리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뉴욕과 뉴저지의 이 역사가 또 한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아침이면 일터로 나가는 그런 삶을 또 거기에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한 장의 사진이 이거 뭐 일부러 흘린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에어포스 원 이 전용기 바깥쪽에서 이게 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신문처럼 뭔가 이렇게 사진이 보여요. 근데 신문에 우리 헤드라인을 크게 뽑아 놓은 것처럼 Kennedy Center demolished. 이런 케네디 센터 철거라는 새 단어가 밖에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게 적혀 있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안에서 보고 있는 이 사진 한 장이 지금 공개가 돼서 야단이 났습니다. 일부러 흘렸을까? 아, 사실 워싱턴 DC의 이 케네디 센터는 공연장이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그 이름이 또 의미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소였는데 9월 15일에 이걸 폐쇄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바로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 이름이 여기 외곽에 이렇게 적히지 않으면 2억 5,700만 달러 규모 보수공사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또 이렇게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무튼 이게 갑자기 9월 16일에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그러면서 바로 이게 또 법원으로 들어갔고. 아무튼 이 사진이 어저께 공개가 됐는데 이 기자들에 의해서 정말 그 내부에 뭔가가 지금 폐기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여러 공연이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가 여기가 홈이었는데 이제 뭐 또돌이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건물 외관에다가 넣어라 했는데 그게 또 다시 안 되고 제거되고 뭐 이러면서 9월 16일부터 시작된 케네디 센터의 이게 폐쇄 조치. 그런데 실제로 건물 밖에서 보면 펜스가 설치되고 바리케이드 이런 거 일반인 접근이 완전히 뭐 차단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목격자는 또 이 포크리프트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케네디 센터를 보수를 위해서 이걸 당분간 폐쇄하는 안전 조치가 아니라 진짜 이걸 완전히 그 안에 사전 계획대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 케이스를 가져가서 연방 판사가 즉각 개입해서 센터를 이렇게 마음대로 폐쇄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폐쇄 경위에 대한 공식 설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잘 따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젯밤에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신문에 그 뭐 후보가 뭐죠? 갑자기 이렇게 큰 사건이 났을 때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저 한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서 크게 케네디 센터를 demolished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케네디 센터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호외였죠. 호외. 호외가 이제 생각나네요.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반대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지지자들 마가 진영에서는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해버리고 거짓말은 최소한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 한 말과 행동이 완전 정반대인 경우는 과거에도 최소한 몇 번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외벽에 넣지 않으면 케네디 센터는 결국 다치고 뜯겨 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기자들에게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올해 초에는 케네디 센터를 철거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과는 반대가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 그 볼룸 건설을 할 때 이스트 윙에 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철거하지 않을 거라고 해놓고는 그걸 완전히 이제 부셔서 지금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전에 맨하튼 지금 5th Avenue에는 원래 있던 Born with Teller Building 폭파하고 트럼프 타워를 세웠을 때 그때도 맨 그 꼭대기 건물에 있었던 아주 정말 그 귀중한 석회암 장식을 보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역시 파괴를 해서 그때 당시 오래전 일이지만 뉴욕 시민들이 또 분노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다시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 케네디 센터에서도 지금 닫아놓고 안에를 다 완전히 바꿔놓을 것인가?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한.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진 한 장, 에어포스 원 안에서 보인 그 바깥에서 찍은 사진 때문에 지금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미국의 국내 사정이 항상 끝없이 또 복잡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 멀리 있는 그 나라에 대해 그 지역에 대한 불행한 소식은 들을 때 가슴이 아팠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빙하 붕괴로 네팔과 중국에서 8,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혹은 실종된 그 급류 홍수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다음 재난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 강, 이 협곡이 그동안에는 이 얼음으로 굳게 이렇게 꽉 차 있어서 뭐 녹았다가 또 얼었다가 하는 것이 일상의 일처럼 됐었는데 이제 이게 녹으면서 거기에 또 흙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섞여 내려와서 이게 얼게 되면 어느 것도 더

그리고 또 홍수가 나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계속 들었고 봤듯이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이 네팔 홍수 이후에 히말라야 전역에 경고가 발령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재난이 8개국에 걸쳐서 수천 개의 빙하가 있는 이 지역에 진짜 비상사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나라 간의 감시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뭐 예방까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팔뿐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 곳곳에서 빙하가 녹고 있고 그래서 큰 빙하의 호수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탱이 되고 있는 영구 동토층 그러니까 영원히 녹지 않게 그냥 유지가 되어 있어 온 그런 곳이 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있는 이 현실이 산사태, 호수 범람, 마을 전체를 휩쓸어 버릴 정도로 확 불어나버리는 강물. 세계 최고봉에 위치한 이 나라들에 사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온갖 재난의 직면에 있다. 이건 맞습니다. 노르웨이 정부 소속의 연구과학자, 전문가의 말을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인용을 합니다. 미리엄 잭슨. 국경을 넘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소통이 훨씬 더 활발해져야 한다라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자주 이 네팔, 이번 중국 이런 대홍수 현상이 빙하가 녹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4만여 개의 빙하. 지금 현재 21개만이 그 활발하게 그걸 이렇게 관찰하고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인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나면 최소한 이런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이 또 크게 목숨을 잃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작년에 2기 취임식하고 나서 처음으로 외국의 원조를 끊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미국이 그래도 잘 사는 나라로 America First를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가 변하고 있다. 온난화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미국 내에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형 때문에 측정 장치 장비 이걸 설치하기가 어렵지만 네팔같이 특히 자원이 제한된 나라에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재난을 막아보려는 노력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재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팬데믹 때 이 토일렛 페이퍼, 화장실, 화장지 굉장히 또 사재기가 한때 있었고 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뭐 그럴만하다라고 이해도 합니다. 전체 사회를 생각할 때 사재기는 나쁘죠. 그런데 국가의 사재기는 비축이라는 좋은 표현으로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중국이 석유를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 엄청나게 비축을 했고 그 때문에 이 석유 공급이 지금 이렇게 막힌 요즘에 와서는 에너지 시장, 에너지의 지형이라고 한다면 그걸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으로 중국이 이 다른 국가들의 항공유, 휘발유, 경유 공급에 가격과 이런 것에 얼마나 큰 영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또 홍해 이쪽의 해협만 생각하고 배가 몇 척이 지나갔나 이런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중국이 뒤에서 이렇게 이점을 취하고 있는 건 뭐 전쟁이 났으니까 중국이 이렇게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아파하는데 그 전에 엄청나게 사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석유 공급에 그동안 이런 충격에 또 상당히 취약했던 나라로서 중국이 그 약점을 아주 많이 석유를 비축해 놓음으로써 그리고 또 추가 정유 시설을 건설을 해서 뭐 다른 대체 에너지에 투자도 하고 이런 지금 에너지 시장에 아주 대단한 그 강자로 등장한 것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중국이 에너지 지형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제발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정유시설은 폭파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도 또 하고 있는 것처럼 석유를 갖고 있고 또 정유시설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면 안 되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3달러 안팎으로 상당히 높은 가운데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정유시설도 또 확보해놓고 있어서 이렇게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어디서 이걸 저장을 하고 있지? 여기 민간 석유 저장 기지가 커싱,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내다 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탱크 전체 용량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기름이 그렇게 부족한데 이게 민간 석유 저장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앞으로 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기름값이 높을 때 갖다 팔자 이래갖고 그냥 기름이 다 저장했던 것이 시설은 충분한데 재고가 4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0: 인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너무나 후 예불을 해야 하는 석유로 인해서 그동안 참 고통을 많이 받아와서 전쟁 전에 엄청나게 비축을 해놨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정유시설도 많이 건설해놨다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는 원유보다는 정유, 정제시설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가 또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젤, 가솔린, 항공유 이런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또 전쟁이 나서 러시아에도 정유시설이 꽤 많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버섯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버섯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킴스버섯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킴스버섯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버섯 세일 상품 오랜만에 Natural Diamond, 천연 다이아몬드 반지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Propose 때 쓸 수 있는 반지와 그리고 또 웨딩 밴드 결혼식에 이거는 한 세트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넉 점, 네 개 세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아직 남아있는지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킴스버섯 Natural Diamond 세일 상품 보실 수 있습니다. kradio.us, kradio.us 이렇게 검색하시고 세상의 모든 아침으로 오세요.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주말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 안 만나방에 사세요.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들도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국, 찜, 떡도 있습니다.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핫라인은 무료 상담 전화로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24시간 365일 어두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이 핫라인 무료 상담 전화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더하 재단의 핫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2 Vision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Teaching Pro의 맞춤 레슨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빌레전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이런 스마트한 게임을 즐기실 수 있고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입니다. 위치는 다시 한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까지 있습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레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또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장수 케어, 데이케어. 718-71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 앤 뭉치와 함께 만난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 말 자주 듣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 동안 있습니다.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 걸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201-320-3330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4명의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홈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달러에 우승 상금이 있고요.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금까지,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에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개 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가 있고요.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한 명당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과 간식, 음료 포함하고 신청 마감은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5,000달러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사과 향기가 가득해요. 네, 뉴욕, 업스테이트 뉴욕, 또 롱아일랜드에 가까운 이쪽, 뉴저지 쪽에도 있죠. 뭐 멀리 바라보지 않아도 애플 피킹을 갈 만한 이 사과, 한국에선 과수원 그랬는데 여기선 그냥 크게 농장 이렇게 부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뉴욕시의 조지 워싱턴 브리지부터 시작을 한다면 북쪽으로 한 1시간 반? 70여 마일 달려가면 있는 허슨강 서쪽의 뉴폴즈라는 곳에 아주 특별한 사과들이 지금 잔뜩 매달려 있는 트윈스타 오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알코올 들어간 애플 하드 사이더가 만들어지고 있는 브루클린 사이더 하우스 함께 있습니다. 내일 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코리아 페스티벌 2026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병창 매니저님 전화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뉴욕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된다라고 하는 북쪽으로 트윈스타 오차드와 브루클린 사이더 하우스를 또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전에도 들은 적은 있지만요.
1: 네, 저희 트윈스타 오차드는 뉴욕 허드슨밸리에 뉴폴츠에 있는 사과 농장이고요.
0: 네.
1: 전체 농장 규모는 약 200에이커 정도고 그중 100에이커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재배한 사과를 중심으로 해갖고 브루클린 사이더 하우스 사이더를 만들고 있고 농장에서는 애플 피킹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든 사이더와 음식도 함께 즐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0: 네. 음식도 아주 맛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조그만 호수가 또 있고요. 분위기도 있고 사과 따러 갈 때 또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다. 그런데 내일은 코리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국 막걸리 음료도 초대하고 이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한 2시간씩 묶어서 이 티켓을 판매하고 페스티벌이 있을 거라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이번 토요일 날 9월 19일에 저희 농장에서 트윈스타 월드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가을을 맞아서 한국의 추석을 함께 기념하면서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입니다.
0: 네.
1: 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12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그 세 타임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네. 앞에 두 타임은 다 그 솔드아웃이 마감이 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페스티벌 세션 2라고 해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페스티벌과 함께 농장에서 애플 피킹하고 그 제가 만든 그 음식과 사이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추석도 기념하면서
0: 네.
1: 허슨슨 밸리의 가을 함께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이 코리아 페스티벌 티켓이 남아있는 시간대는 4시부터 6시다. 그리고 그건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여기 농장이라고 부르시는 트윈스타 오차드 가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시면은 사과 같은 경우는 현재 갈라나 허니크리스 맥킨토시가 네. 지금 나오고 있고요.
0: 사과는 먼저 해야겠죠.
1: 네, 네. 네.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가을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는 사과도 계속 달라지는데요.
0: 네.
1: 10월 중순부터는 한 말경 정도에 후지하고 골든 딜리셔스가 나오기 때문에
0: 네.
1: 9월에 오셨다가 10월에 다시 오면 또 다른 종류의 사과도 따실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음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드파이어 피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햄버거가 있고
0: 네.
1: 그리고 스모크웨어 그러니까 텍사스 스타일로 해서 하는 스모크 안에서 만들어진 브리스켓 스페어립스, 네. 그다음에 풀폭 스모크 터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절대로 네. 배고플 일은 없겠네요. 사과 따로 갔으니까 사과로 배 채우고 오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네. 여기 네, 화덕구이 네. 피자라고 해야 하나요? 이 나무 네, 화덕에서 구운 피자 그리고 텍사스 스타일 BBQ 뭐 다양한 스모크 터키 이런 것들을 맛보실 수가 있는데 작은 호숫가에서 그리고 이제 BBQ는 여기 트윈스타 오처드는 또 오랜 시간 뭐 시즌 끝난 때는 통구이 16시간 구워서 그걸로도 서버하는 그런 일도 작년에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구워진 BBQ.
1: 네. 보통 한 14시간 정도 그러니까는 평균 6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네. 스모크반에서 고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0: 네.
1: 거기에 따라서 보통 브리스켓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린 일이라
0: 네.
1: 그래서 풍미가 굉장히 좋죠.
0: 네. 네. 그래서 그 나무 스모크 냄새가 피인 이런 고기를 먹는 거 그냥 BBQ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과는 보통 이렇게 가서 사과딸 뭐라고 하죠?
1: 애플피킹이요?
0: 네. 애플피킹에서는 가서 이렇게 따는 가격이 다르게 돼 있어서 필요한 만큼 돈을 내고 그걸 따시면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또 한편으로는 트윈스타 오셔드에서는 이 브루클린 사이더 하우스 실제 이 하드 사이더를 만드는 이것도 이 시설을 투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과로 사이더도 만드는 거잖아요.
1: 네, 저희 대표적인 사이더, 그러니까 저희가 농장에서 만든 사과를 가지고
0: 네.
1: 사이더를 만든 종류는 뭐 대표적인 거로는 카인더 드라이, 본 드라이, 그다음 헵 사워 로가 있고요.
0: 네.
1: 그 각각의 종류마다 특징이 상당히 다른데 카인더 드라이 같은 경우는 너무 달지 않고
0: 네.
1: 드라이하지도 않아서 사이더를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 비교적 편안하게 맛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본드라이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훨씬 더 드라이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단맛보다는 사과의 풍미와 깔끔한 피니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잘 맞을 것 같고요.
0: 네.
1: 해프다워 같은 경우는 상큼한 산미나 특징이나 음식과 함께 즐기기도 좋고 그리고
0: 네.
1: 로우 같은 경우는 사과
0: 네.
1: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맛과 향을 살리는데 중점을 둔 사이더입니다.
0: 네. 그런데 보통 애플 사이더 그러면 굉장히 단 거, 우리가 파머스 마켓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시면, 와, 거의 사과에 건더기가 막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 건더기.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맛인데 그렇게 달지 않은 지금 알코올이 자연적으로 들어간 그런 하드 사이더를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하드 사이더가 있고 또 그 알코올 드시지 못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0: 네.
1: 나온 사과를 먹고 프레스를 해서 만든 그냥 프레시 사이더가 있고
0: 네.
1: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스파클링이 더한 스파클링 넌 알코올릭 스파클링 사이더가 있으니까
0: 네.
1: 뭐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 알코올 도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하드 사이더 그러면?
1: 도수는 뭐 5%부터 시작해서 뭐 한 10% 12% 이렇게 가는 거 있고 거의 와인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0: 네. 네.
1: 그렇게 약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금 도수가 낮은 걸 드시면 되고 조금 더 강한 걸 원하시는 분은 좀 도수가 있는 그런 거를 드시면
0: 네.
1: 사이더의 맛을 좀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이더도 한번 맛을 경험해 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애플 피킹에 골고루 사과를 따게 되는데 10월 달까지 좀 기다리면 후지라든가 골든 딜리셔스 이런 종류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처음 나오는 9월 달 시작으로 해서 사과가 나오는 거는
0: 네.
1: 그 갈라나
0: 네.
1: 그다음에 허니크리스 맥킨터시 종류로 이렇게 나오는데
0: 네.
1: 한국 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후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10월 좀 날이 좀 더 추워지는 10월 중순과 10월 말 정도에 오시면
0: 네.
1: 후지 상을 딸 수가 있습니다.
0: 네. 보통 우리가 애플 피킹 한번 가자 이렇게 해놓고는 벌써 끝났나? 11월 한 뭐 말쯤 돼서 정신없이 올해도 못 갔네 추수감사절 막 이렇게 말씀들을 또 하십니다. 언제까지는 꼭 가야 하는 이 애플 피킹인가요?
1: 그러니까는 저희가 보통 사과가 나오는 시즌이 9월과 10월 달에 그 나오고 그러면 11월 초에는 거의 사과가 없어요.
0: 네.
1: 이제 농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10월까지는
1: 네. 네.
0: 마감을 정해줘야지 이게 데드라인에 딱 그걸 기억을 하시니까 10월까지는 사과를 따야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그러면 지금 현재 내일 특별하게 또 한쪽에 텐트에서 아주 열띠게 진행하실 코리아 페스티벌 2026에 매년 이렇게 허슨밸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인 업체들이 참여하는 이런 특별한 페스티벌인데 어디가 참여하게 되나요 이번엔?
1: 지금 참여하는 업체는 대표적으로는 되게 유명하신 셰프 에스터 초이
0: 분이 와서 에스터 초이 셰프 네. 네.
1: 그리고 보통 코리안 다이스폴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을 하시는 그 분들인데 그분이 오신 분은 뭐 주모 소주
0: 네.
1: 그다음에 킴스 키친 그다음에 누디 브랜치 이런 한국 분들이 직접 생산하시는 만들고 하시는 그분들이 오셔서
0: 네.
1: 그 텐트에서 오십니까 밴드로.
0: 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여기 트윈 스타 오처드 그리고 브루클린 사이더 하우스 내일 특별한 또 행사까지 있는데 그거 티켓을 혹시 못 구하셔도 즐길 수 있는 음식과 이 애플 따기 그리고 사이더 많습니다. 지금 임병창 매니저님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요. 갈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티켓 어떻게 사시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네. 로케이션은 155 North Wire View 로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0: 네.
1: 오시면 87 North 타고 쭉 타고 오시면
0: 네.
1: X18번에서 빠져서 한 5분이면 저희 농장에 올 수 있습니다.
0: 네. 비교적
1: 거기는, 네.
0: 고속도로에서 가까우니까 87번
1: 네,
0: North로 해서 18번 그래서 네. 농장이라고 하시는데 네, 쌍둥이 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트윈스타 오처드 한번 온라인에 찾아보시고 발견하시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4시부터 6시 그 2시간에 티켓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예매도 하시고 그거 못하셔도 오시면 맛있는 텍사스 스타일의 비비큐 드시고 또 애플 피킹하시고 애플 헐프 사이더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1: 네,
0: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트윈 스타 오처드 그리고 브루클린 사이더 하우스의 임병창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말씀.
1: 네, 감사합니다.

추석이 9월 25일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올해는 뉴욕과 그 일대 많은 곳에서 추석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누군가 태어나서 아기에게 추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면 그 아이에게는 올해가 가장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애가 지금까지 매년 했던 것과 비교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는 이틀간의 추석 대잔치 K-페스티벌이 있고 그보다 앞서 월요일에는 뉴욕 시의회에서까지 추석 기념 행사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막 들은 업스테이트 뉴욕에서의 추석 기념 행사 사과 애플 사이다 마음에 뭔가 주말의 계획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뉴욕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가끔씩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리하시는 분들 많죠? 사진첩도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요. 안 쓰는 앱도 지우고. 얼마 전에 저도 플레이리스트를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리스트에 지금은 낯설어진 노래들도 잔뜩 있고요. 그때는 매일 듣던 곡인데 지금 들으니까 새로운 노래도 있더라고요. 어떤 곡들은 딱 한 소절만 듣고도 아 맞다 그때 내가 이런 감정이었지 하면서 그때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요. 결국 이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그냥 노래 목록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적어놓은 일기 같았습니다. 이제 슬슬 뭔가 정리하고 싶은 계절 가을인데요. 무엇인가 정리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덜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가벼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9월 18일 금요일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일어나시고 지금 이 시간쯤 되면 10시 5분 정도 되면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집에서 혹은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약간 흐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내일 주말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들 즐거운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기분이 좋으시겠죠. 최근에 그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냄새에 좀 예민하신 분들 있으시죠. 유난히 한 아파트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고 해요. 저녁 8시 전후가 되면 청국장이나 고기구이, 군고구마 이런 음식 냄새가 베란다와 창문을 통해서 집안에 들어오고 심지어 밤 10시까지 계속 나니까 음식을 조리할 때 환기를 잘하고 냄새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이 안내문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갈렸어요. 저녁 8시면 사실 사람들이 거의 다 저녁을 먹을 그런 시간인데 집에서 그럼 청국장도 못 끓여 먹냐? 그런 얘기들이죠. 내가 내 집에서 고기도 못 구워 먹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아무리 내 집이긴 하지만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맞다. 라고 양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렸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떤 쪽에 가까우신가요? 청국장 냄새 우린 너무 좋긴 하죠. 저도 좋아하는데 그 냄새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자유가 중요한지 아니면 배려가 중요한지 이 사이의 거리에 관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사실 뭐 이런 문제가 한국의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나 콘도에 사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집에서 생선을 못 굽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옆집에서 뭐 어떤 냄새가 막 들어오면은 좋으신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재밌는 것은 같은 냄새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누군가에는 이 생선 굽는 냄새가 너무너무 싫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는 뭐 고향에서 먹던 그 저녁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청국장 냄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자유인데 내가 만든 냄새가 그 옆집 사람들 집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싫어한다면은 이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 먹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나가서 싸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환풍기를 조금 더 오래 켜둔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좀 신경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아파트나 어떤 이런 공동주택 이런 형태의 거주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좀 작은 틈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글쎄요.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 이게 좀 뜨거웠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집에서 많이 음식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뭐 만약에 고기를 굽는다든가 아니면 생선을 굽는다든가 이러면은 저는 정말 좋은데 그 냄새가 이렇게 나가긴 하더라고요. 집에 올 때 어느 집에서 고기 냄새 나면은 막 배가 고프잖아요. 바베큐 냄새는 좋긴 하던데 혹시 여기는 여러 인종이 사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퍼지는 그런 냄새에 관한 이야기. 그 우리가 함께 사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려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것은 그 질문으로 그냥 던지겠습니다. 답은 각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 냄새 안 나게 조리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생활의 요리 꿀팁이 있으시다면 저한테도 팁을 좀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4인이 한 팀이 되어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아이스크림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이 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상까지 있고요.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고요.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해보세요. 929-766-0088, 929-766-0088.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287990133.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플러싱 제1교회에서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와 예방교육,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온가족 건강을 위한 알찬 행사 꼭 참여하세요. 문의는 KCS 718-939-6137.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죠. 뉴욕 최초로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입니다.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929-766-0088.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이고요. 500불 이상 구입하시면 1 플러스 1 행사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로 드립니다.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646-765-5117, 646-765-5117.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201-320-3330번으로 전화주십시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1불 99, 해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8: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7: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8: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필드에서 펼쳐집니다.
7: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8: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0: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0: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 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1: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0: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종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1: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김현철이 부르는 춘천 가는 기차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춘천 가보셨어요? 춘천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다 젊을 때 가봤던 것 같습니다. 춘천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기차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예전에 경춘선은 단순히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교통수단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하나의 여행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 MT를 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뭐 강촌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요. 연인들과 나란히 앉아서 기차 여행도 하잖아요. 기차 창밖을 쫙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50 그 세대에게 이 경춘선은 어디로 가는 그냥 교통수단으로서의 기차라기보다 그때의 어떤 추억을 싣고 가는 기차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춘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죠. 바로 닭갈비입니다. 춘천에 가면 닭갈비를 먹고 또 그 닭갈비 탁 먹으면 마지막에 볶음밥을 이렇게 막 비벼갖고 드시고 또 먹다 보면 막국수도 생각나고 그런 거죠. 실제로 춘천은 지금도 이 닭갈비와 막국수를 대표적인 지역 음식으로 내세우고 있지요. 이 춘천이 노래로 기억되는 도시, 춘천 가는 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소양강 처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춘천댁 400 이런 노래도 있죠. 여러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춘천시 자료에도 보면은 원래 그 춘천은 원래부터 호반의 도시였던 것은 아니고요. 1967년에 그 의암댐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의암호가 생겼고 그때부터 이제 춘천이 본격적으로 호반의 도시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죠. 당시 춘천시는 이 노래를 통해서도 도시를 알리는 데 상당히 적극적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기차 한 대가 참 이 청춘의 추억도 만들고 노래 한 곡이 도시 이미지도 만들고 뭐 음식 한 접시가 그 도시를 기억하게도 하죠. 여러분도 춘천하면은 어떤 것이 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재밌게 놀러 가셨던 기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그 장소에 있었던 나와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그 여행의 추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춘천 가는 기차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그때의 내 자신, 젊었을 때의 내 자신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 마음속으로라도 그 시절에 나에게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춘천까지는 우리가 못 가도 또 떠날 곳이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행도 떠나야 되는 날이거든요.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투데이와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로 여러 가지 사연들 인사 남겨주셔도 되는데 K-Radio 카톡 아이디가 K-Radio US입니다. 들어오셔서 아직 카톡 친구 아니시라면 빨리빨리 맺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홈페이지로도 들으실 수가 있죠. www.kradio.us로 들어오셔서 생방송 듣기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하시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 K-Radio AM1660 혹은 K-Radio 라이브 검색하셔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실시간으로 또 이 방송을 함께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 AM1660 K-Radio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라라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5: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4: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5: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4: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6: 10월 12일 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 관광.
7: New 택시.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혹시 한 나라 안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여행할 수 있다 어떠세요? 동서양이 만나는 도시 이스탄불,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카파도키아, 하얀 석회층으로 유명한 파묵칼레. 사진으로 보면 야, 정말 이런 곳이 실제로 있나 싶을 정도로 독특한 풍경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올가을 조금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터키 여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의 카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살짝 소개를 했는데도 요즘에 그 여행지 터키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1: 네, 터키는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도 네. 성지순례로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0: 맞아요.
1: 그거에 이제 문화유적지, 역사유적지, 그리고 네. 관광,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나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작지 않습니다. 터키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0: 허요?
1: 시베리어도 좀 벅차요. 그래서 가는 길이 조금 편하게 가려고 저희가 이제 국내선을 좀 타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동을 하죠.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뉴욕에서 가다 보면 우리가 어쨌든 그 터키시 에어라인이 이스탄불까지 직항이 있어서
0: 좋네요.
1: 조금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터키를 여행지로 선택하시는 분들 어떤 큰 매력이 있길래 그런가요?
1: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열기구예요.
0: 열기구.
1: 네, 열기구가 뭐 아프리카에서도 뭐 탈 수 있고 네. 아프리카 북쪽 뭐 모로코에서도 뭐 타기도 하고 사하라 네. 사막에서.
0: 그렇죠.
1: 근데 어쨌든 열기구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터키예요.
0: 와,
1: 그 중에서도 카파도키아.
0: 아.
1: 그리고 두 번째로 치는 게 터키 네. 안에 있는 파묵칼레.
0: 파묵칼레.
1: 네.
0: 아, 그렇군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터키 사진을 보면 그 신기한 풍경, 방금 말씀하신 하늘에 떠 있는 열기구들인데 열기구 카파도키아 실제로 가보면 어떤지 참 궁금한데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가 이번 터키 일정을 보면
0: 네.
1: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다시 이스탄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네. 시계 방향으로 터키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0: 네.
1: 터키 일주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 그 다음 관광지가 이제 카파도키아인데
0: 네.
1: 거기까지는 가는 길이 멀어요.
0: 멀어요.
1: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한번 타야 됩니다. 그래서
0: 네.
1: 1시간 반, 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탄불은 뭐 아시겠지만
0: 네.
1: 거기에 이제 이스탄불은 사실은 도시 자체가 문화재라고
0: 맞습니다.
1: 해서 뭐 과언이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또 꼭 가보시는 곳들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
0: 네.
1: 모스크,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
0: 네.
1: 그리고 토카프 궁전.
0: 유명한 곳들.
1: 뭐 이런 곳들을 꼭 방문하게 되고요.
0: 네.
1: 이 중에서 토카프 궁전 같은 경우는 내부까지도 한번 이렇게 같이
0: 있어요?
1: 둘러보는
0: 오.
1: 이런 시간을 좀 갖기도 하고요.
0: 네.
1: 이렇게 이제 도착해가지고 보통 그 이스탄불 관광을 일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항공편으로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카이세리
0: 네.
1: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카파도키아를 가면 여기는 예를 들면 그냥 야외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그래요?
1: 이태리를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폼페이 좀
0: 네네.
1: 기억들 할 텐데
0: 네.
1: 폼페이는 사실은 한 2, 30분 이렇게 산책하듯이 돌면
0: 네.
1: 대부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야외 박물관입니다.
0: 와,
1: 그냥 도시 자체가 다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우치이사르라고 하는 곳에 보면
0: 네.
1: 그 조그만한 조각들이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0: 세상에.
1: 사실
0: 거리에요?
1: 미국이나 한국 같으면
0: 네.
1: 굉장한 유적지로도 개발을 할 텐데 그들은 네. 뭐 문화가
0: 네.
1: 워낙에 뭐 온 나라가 다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0: 네.
1: 그리고 그 정도만 해놔도 많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감동을 그렇죠. 줄 수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 정도만 하는 것도 있고 어쩌면 인위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그게 더 매력일 수도 있겠고
0: 네.
1: 그런 느낌을 드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0: 아, 그냥 일상이 그렇군요.
1: 맞아요. 그리고 카파도키아는 우리가 이제 열기구는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0: 네.
1: 일출을 보면서 열기구를 타거든요.
0: 아, 그래요?
1: 낮에 타지는 않아요.
0: 아, 새벽에요.
1: 네, 그래서 뭐 새벽 한 4시 반, 5시쯤 나갑니다.
0: 네.
1: 뭐 가끔은 갔다가 그냥 돌아오기도 해요.
0: 못 보고요.
1: 우리가 수년에 한 번 정도씩 열기구 사고를 아마 월드뉴스에서 아마 접할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좀 갈수록 그 레귤레이션이 조금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0: 그렇구나.
1: 어느 정도 일정량 바람 이상이면
0: 네.
1: 아예 못 뜨게 합니다. 나라에서.
0: 그래서 안전하게. 네.
1: 내가 뜨는 순간에 바람이 잦아져야지 뜰 수 있고
0: 네.
1: 만약에 그 지역이 좀 바람이 많다 그러면 뭐 한 30분 또 이동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0: 그렇군요.
1: 그 설렘이 있는데요.
0: 네.
1: 이게 큰 차, 그 트럭.
0: 네.
1: 트럭인데 좀 큰 뭐 버스 우리 스쿨버스만한 그런 트럭이 이제 한 대씩 이렇게 태우고 다녀요. 네. 열기구를. 그러면 그들이 수백 대가 네. 그 스팟에 모인단 말이죠.
0: 와, 네.
1: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좀 기다리고 사진 찍고 하는 동안에
0: 네.
1: 바람을 넣죠. 열기구에 바람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것도 보는 것도 참 오, 재미있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그 한 명 한 명 올라타는 것도
0: 네.
1: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 뭐 계단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아. 그래서 거기 있는 그 헬퍼들이 조금 네.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열기구에 열이 올라오면서 풍선이 만들어지는 과정.
0: 네.
1: 그게 한 20분씩 걸립니다. 하나의 아, 바람이 온전하게 차려면.
0: 네.
1: 네.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도 또 있고.
0: 그렇겠어요.
1: 처음에 그 뜰 때 그 설렘,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느낄 수 있겠고요.
0: 비행기랑 다르죠, 이렇게.
1: 아 다르죠. 눈에 보이고 네. 야외고 바람이 아. 불고 끼우뚱끼우뚱하면서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열기구에 바람이 차면서 그 열을 넣고 빼고 하면서 높이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0: 네.
1: 여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 스릴이 또 네.
0: 그렇죠.
1: 꼭 한번은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아. 느낌이 들기도 하죠.
0: 아 좋습니다. 네. 그 열기구 위에서 내려다보는 카파도키아 그 풍경은 뭐 아, 이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0: 네.
1: 거기서 내려다보는 풍경 플러스
0: 네.
1: 같은 하늘 아래 한 수백 개의 열기구가 같이 있는 걸
0: 그렇죠.
1: 보면서
0: 네.
1: 쟤는 더 많이 올라가서 우리도 올려줘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0: 장관이네요.
1: 네, 같은 색깔의 풍선이 또 옆에 있으면
0: 네.
1: 또 그 풍경을 배경으로 또 찍기도 하고
0: 그렇군요.
1: 그렇죠.
0: 네, 이렇게 이 터키 여행하면은 직접 가서 보면 볼수록 더 놀라운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 아까 그 야외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괴레메라고 하는 곳인데
0: 네.
1: 계속 돌아도 돌아도 나중에는
0: 네.
1: 이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그런 정도로 네. 와 대단하네요. 이 파묵칼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 눈밭처럼 보인다고 유명하잖아요.
1: 이게 이제 석회.
0: 석회.
1: 석회거든요.
0: 네.
1: 석회로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마치 그 만년설.
0: 네. 네.
1: 만년설이 있는 듯한 그런
0: 하얗게요.
1: 느낌을 주죠. 근데 그게 그 석회층이에요.
0: 네.
1: 석회층이어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거고.
0: 네.
1: 웅덩이마다 이제 온천물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수영은 못하지만.
0: 네.
1: 발을 한번 담궈보면 따뜻하고.
0: 좋네요. 네. 파묵칼레도 굉장히 좀 잊지 못할 그런 현장이 될 것 같고요. 터키 하면 사실은 음식 같은 경우 우리가 케밥 같은 거
1: 맞습니다.
0: 많이 떠올리죠.
1: 네. 한국과 뭐 형제 나라라고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음식이 입에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입에
0: 맞죠.
1: 맞기도 하고요.
0: 네.
1: 케밥 당연히 한번 드셔봐야 되고요.
0: 네.
1: 오리지널 케밥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몇 가지 케밥은 또 우리가
0: 네.
1: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있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0: 네.
1: 터키 관광은 거의 대부분 5성급 호텔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0: 좋네요.
1: 참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정말
0: 네.
1: 편하고 깨끗한 호텔에서 주무시고
0: 네.
1: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8박 9일 일정인데
0: 네.
1: 평생에 한번 추억으로 남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여행이다.
0: 그렇죠.
1: 그리고 다른 여행 그 8박 9일에 비해서는 우리 터키는 가격이 좀 좋습니다.
0: 아, 그래서 그래요?
1: 1890불이에요.
0: 진짜 좋네요.
1: 국내선 항공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0: 와.
1: 네, 그래서 또 이스탄불까지 직항 항공이고.
0: 네.
1: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부들끼리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는 그 우리 선생님들도
0: 네.
1: 충분히 다니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언덕을 많이 올라가거나 하루 종일 걷거나 하는 그런
0: 네.
1: 일정들이 많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가 중장년층들이 여행하기에 혹시 체력적으로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네요. 네,
1: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년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뭐 서유럽 정도가 아마 일찍 일어나고 조금 늦게 들어갑니다.
0: 네.
1: 많은 나라 한 4개 나라를 돌고
0: 그렇죠.
1: 대부분 기차나 버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0: 네.
1: 볼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0: 네, 네.
1: 트리키의 상품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통 9시 정도니까 7시에 식사하시고 충분히 좀 휴식하고 짐 싸고 9시부터 움직이고
0: 네.
1: 저녁 식사하고 한 7시 남짓 또 호텔 들어가서 또 충분한 휴식
0: 네.
1: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왜 그 요즘에 5성급 호텔이기 때문에
0: 네.
1: 호텔에서 또 인조이할 수 있는 것들
0: 그렇죠.
1: 몇몇 호텔들은 또 사우나 시설이 아주 좋기 때문에
0: 좋네요. 네. 네, 여행
1: 그렇게 이용하고 우리가 느끼고 쉴 수 있는
0: 네.
1: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0: 네.
1: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로 아마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도
0: 네.
1: 그 느낌과 우리 그 회사를 통해서 편안한 휴식처럼 가는
0: 그럼요.
1: 이 그 여행하고는 조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녀오셔도 네. 충분히 볼거리를 더 즐길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사실 터키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명이 지나간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1: 맞아요. 제일 네. 쉽게는 동서양이 다 공존하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0: 네.
1: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이 공존하고
0: 맞아요.
1: 있고요.
0: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문하면서 또 우리 가이드께서도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터키 여행을 만약에 내가 처음 가시는 분이다. 처음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특별히 뭐 날씨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뭐 옷차림 이런 게 있을까요?
1: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터키 날씨는 네. 예를 들면 뉴욕보다는 조금 따뜻합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아마 미국으로 치면 애틀란타 정도의 날씨라고 보시면 맞겠고
0: 그렇군요.
1: 어쨌든 적도 위에 있는 북방구 나라이기 때문에 계절 때는 같고요.
0: 네.
1: 그래서 항상 10월이 제일 여행하기 좋은
0: 시기죠.
1: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이게 12일에 출발하나요?
1: 네. 10월 12일 출발하고요.
0: 네.
1: 그, 제 가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890불이고.
0: 그렇죠.
1: 그리스가 빠져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터키만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0: 그러네요.
1: 특히나 이 터키도 많은 그 곳이 그 바다와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나 야채.
0: 네.
1: 그리고 기후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0: 네.
1: 샐러드, 야채, 과일이 워낙 맛있고요.
0: 네. 네. 아무래도 여행의 뭐 하나의 또 묘미가 먹을거리인데 먹을 게 참 많다고 하고 입맛에 맞으니까.
1: 이게 이제 북쪽으로는 흑해,
0: 네.
1: 왼쪽으로는 에게해, 아래쪽으로는 지중해를 이렇게 접하고 있거든요. 터키란
0: 네.
1: 나라.
0: 네, 그렇습니다. 터키는 좀 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 친숙한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터키 여행 지금 한번 가볼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번 여행 좀 정리하시면서 네. 이야기 해주세요.
1: 그 가면은 후회 안 할 여행 중에 하나예요.
0: 그렇죠.
1: 일단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0: 맞습니다.
1: 터키가
0: 네.
1: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좋은 가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0: 네.
1: 제일 좋은 시기가 10월이니까 이번 10월 12일에 출발하는
0: 그렇죠.
1: 이 기회에 꼭 한번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무엇보다도 이스탄불 직항
0: 맞아요.
1: 항공이고
0: 그렇죠.
1: 이 가격에 또 국내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차에서 버리는 시간이 없다.
0: 네.
1: 그리고 문화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그리고 음식, 호텔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0: 네.
1: 그런 곳이다. 안 가면 후회된다.
0: 네. 그렇군요. 알뜰하게 갈 수 있는 진짜
1: 네,
0: 짜배기 여행입니다.
1: 네.
0: 터키가 뭐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기보다도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고 또 오랜 역사와 지금의 삶이 함께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풍경을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여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올가을에 좀 색다른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 터키 여행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1: 네, 저희 회사 전화번호요. 동부관광 718-939-10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0: 네.
1: 바로 상담하시고
0: 네.
1: 요즘 항공료가 얼마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0: 그렇죠.
1: 네.
0: 제가 볼 때는 빨리빨리 예약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1: 당연히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뭐 관광비용은 같지만 항공료는
0: 네.
1: 계속 올라갈 거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우리 에이전트분들하고 상담을 하시면
0: 네.
1: 저희들이 또 세부 일정표라고 해가지고
0: 네.
1: 이미지하고 설명을 좀 만들어놓은 자료들도 있으니까
0: 네.
1: 그것도 한 번씩 받아보시고요.
0: 좋습니다.
1: 네.
0: 아주 구체적으로 좀 상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부관광 7289391000번으로 연락 주셔서요. 올가을엔 터키로 한번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김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수록 연락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고요. 또 만나는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내가 사람을 점점 잃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혹시 하시나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로라 카스텐스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관계를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젊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얻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좀 바뀐다고 하는 거죠. 내가 몇 명을 알고 있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정말 진짜 되기를 고르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진짜 나다운가. 그래서 친구가 좀 줄어드는 게 뭐 외로움의 신호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를 선택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사실 필요 없잖아요. 정말 아플 때 걱정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질투하지 않고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편안한 사람들이 있으면 되죠.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깊이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말인데요. 혹시 그동안 조금 만약에 보고 싶었던 친구들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한번 얼굴 보면 좋잖아요. 오늘 투데이 또 여러분과 잠깐 헤어지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올 텐데요. 기분 좋은 주말,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십시오.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애플피킹이 한창인 이번 주 9월 19일 토요일 업스테이트 뉴욕의 명소 트윈스타즈 올차드와 유명 수제 하드사이더를 만드는 브루클린 사이더하우스가 함께하는 코리아 페스티벌 2026이 열립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 뉴폴츠에 위치한 트윈스타즈 올차드는 애플피킹과 함께 사이더하우스 투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작은 호숫가에 라이브 뮤직을 들으며 오랜 시간 훈제한 텍사스 바베큐, 화덕에 구운 피자, 수제 하드사이더를 가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코리아 페스티벌에는 하나 막걸리 등 30여 개 한인 브랜드와 최석 셰프의 특별한 음식을 만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티켓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현재 오후 4시부터 6시 세션 티켓만 남아있습니다. 신나는 애플 피킹과 낭만적인 사이들 투어로 추석으로 향하는 업스테이트 뉴욕을 경험해보세요. 문의와 티켓 예매는 twinstars.com에서 하세요. 지난 25년간 오직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해온 뉴욕 권사 선교 합창단이 제23회 정기 연주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0일 주일 저녁 6시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불우이웃 돕기와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전석 초대 행사로 진행됩니다.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감동을 나누는 찬송과 축제와 합창단의 애창곡 모음, 그리고 김두환 작곡의 감동적인 칸타타, 우물가의 여인이 무대에 오릅니다. 여기에 뉴욕 장로 성가단과 캐리그만 남성 중찬단이 특별 우정 출연하여 더욱 풍성한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연주회 후에는 정성껏 준비된 뷔페 식사가 제공되며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찬양 속에 흐르는 깊은 울림과 새 힘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주일 저녁 6시 프라임스 교회 문의 전화 917-648-1876 917-648-1876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0: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성.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 이제 삶의 지혜는 여기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성.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KCS, KCS. 다들 들어보셨죠?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부서도 그때 한번 쫙 오셨을 때 너무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때 한번 뵀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KCS 공공보건부 건강보험팀의 나순일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0: 잘 지내셨죠?
1: 예,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위도 조금 이제 사라지고 지금 오늘 좀 선선하네요.
0: 네. 아, 요즘 뭐 독감이나 뭐 예방접종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1: 예, 맞아요. 예, 저희가 사실 요거는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닌데
0: 네.
1: 지금 모모 기관이랑 같이 플루샷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는 해요.
0: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1: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진짜 날씨가 쌀쌀해지면 또 플루샷 맞는 거 독감 예방접종 중요하죠.
0: 그럼요. 예. 네. 뭐 KCS에서 계획하면 하는 거니까. 계획이 되면 상상이 되면 뭐 계획하고 그러면 하는 거니까. 예, 네, 믿고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또 초청 부탁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이거 때문에 모시게 됐거든요. 커뮤니티 건강 웰니스 박람회가 열린다 그래서 여기에 살면서 아니 KCS에서 무슨 건강 박람회 한대 여기까지는 아는데 직접 가보신 분들이야 뭐 잘 아시겠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건지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하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0: 네.
1: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지금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죠.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네. 플러싱 제일교회 그러면은, 실내에서 진행하는.
1: 예, 네. 거기 플러싱 제일교회 안에 굉장히 큰 체육관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실 KCS 안에도 큰 공간이 있긴 한데
0: 네.
1: 안타깝게도 지금 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사용을 못하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또 시니어 센터가 제일교회 안에 또 있고 또 현재 에듀케이션 팀도
0: 네.
1: 제일교회 안에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일교회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0: 네. 일단 제일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오셔야겠네요. 무조건.
1: 예, 물론이죠.
0: 자, 그리고 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관심 있게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요. 또 현장에 가셔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오지 않으시면 이건 너무 속상하잖아요.
1: 그럼요. 예, 많은 그러니까 참석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이벤트 준비한 것도 사실 좀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음에 또 가시겠지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중에 또 반은 아예 몰랐지 하실 거거든요. 오늘 꼭 알고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26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면 뭐 하는 건지 일단 제가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무슨 웰니스 박람회 건강 박람회 가봤어요? 어떤 데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본인은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약간 뭐 가볍게 해주는 건강검진 쭉 한 바퀴 돌면 내 건강을 한번 체크해볼 수 있는 이런 박람회 아닐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습니까?
1: 일단 건강 검진을 모든 건강 검진을 다 하면은 좋겠지만
0: 하고 싶어요.
1: 사실 예 공간도 조금 협소하고 그리고 사실 그 건강 검진할 때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단 저희가 B형 간염 무료 검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0: 저 그리고 궁금한 게 B형 간염이 그렇게 많나요?
1: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지금
0: 네.
1: 사실 의외로 있으세요. 근데
0: 네.
1: 조금 이렇게
0: 몰라서
1: 모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숨기시고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의 중요성을 또 잘 모르시고
0: 네.
1: 내가 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시려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또 워크샵도 진행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번에는 이거는 그 당일날 뭐 당장 검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 예약을 미리 하신 분에 한해서 검사를 네. 진행하기 때문에
0: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1: 예, 그 아. 아무래도 이제 또 오픈 너무 오픈된 공간이고 사람들도 많고 세이프티상 아, 네. 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네.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한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B형 간염 무료 검사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검사 역시 예약을 하신 분에 한해서 진행을 하는데
0: 네.
1: 그 이유는 일단 금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검사들 하기 전에.
0: 네네.
1: 그래서 좀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예약을 받고 그리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캐시에스로 연락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 그리고 물론 그 당일날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네.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많이 있으니까 예, 그 액티비티를 즐기시고
0: 네.
1: 또 예약을 그 자리에서 받으면 다른 날 저희가 그러셔가지고. 또 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B형 간염 무료 검사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있는데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지만 요날 진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괜찮은 거죠?
1: 예, 예 물론입니다. 지금도 지금 예약을 받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KCS로 연락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 그 장소에 가시면 그러니까 박람회 오시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관련된 거, 또 금연 프로그램, 또 당뇨, 뭐 그리고 중요하죠 요즘 또 뇌 건강에 대해서 또 암 예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건강보험,
0: 네.
1: 또 여기에는 장기 요양보험, 롱텀 케어라고 해서 장기 네. 요양에 관련된 그런 리소스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험에 관해서 제가 일단 건강보험팀이다 보니까
0: 네. 네,
1: 건강보험에 관련된 것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건강보험에 또 가입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뉴욕 시리 케어라고 있는데
0: 네. 네,
1: 그것 역시 거기에서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설명할 수 소개를 해드리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 거기에 소셜케어 네트워크 스크리닝도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0: 소셜케어 네트워크 스크리닝은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1: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길으니까 이따가 네. 잠시 시간이 후에. 되면은 잠시 네.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으십니다. 뉴욕시티 케어 이게 보험 가입이 좀 쉽지 않으신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은 요 관련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앞서서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제1교회에서 열리는데 사전 예약을 통해서 당일에 검사 받으실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B형 간염 무료 검사, 헬리코박터균 검사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 원하시면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718-939-6137번 이리로 전화하면 바로 되나요?
1: 예, 여기 전화하시면은 저희 담당자분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0: 네. 718-939-6137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CS 공공보건부 건강보험팀의 나순일 매니저와 함께 KCS 공공보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좀 있으면 있을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고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정보 쏟아집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그리고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논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TV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떨까요? 노논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대형 유자식 골퍼 여러분 주목! 4인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열립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상까지 18홀 중에서 성적이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요.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 있는데 여기에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 포함.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5,000불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8: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KCS 공공보건부 건강보험팀의 나순일 매니저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까 살짝 짚고 넘어왔어요. 뉴욕 시티 케어,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케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요거 살짝 정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예, 일단 미국에 또 시민, 그러니까 이민 신분이 있으신 분들,
1: 네.
2: 그런 분들은 사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되니까 네. 뭐 별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조금 어떤 분들은 조금 비싸긴 해서 그렇지.
1: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2: 예, 예. 근데 그 이민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네. 사실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세요. 아무래도 신분이 안 되시니까.
1: 네.
2: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뉴욕 시티 5보로 안에 거주하신 분들에 한해서
1: 네.
2: 예,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네.
2: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반 의사 선생님을 방문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1: 네.
2: 뭐 엘머스트 하스피럴이라던가 자메이카 하스피럴이라던가 뭐 이런 몇 군데 그런 병원 안에 있는 뭐 내과라던가 뭐 심장과라던가 뭐 이런 그런 스페셜리스트들이나 아니면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1: 네.
2: 이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미 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인컴이 조금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적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인컴에 따라서 코페이를 조금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1: 네.
2: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신분 없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뉴욕 시티 케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1: 저도 몰랐고, 유튜브 광고론가 이렇게 슬쩍 본 것 같아요.
2: 예, 네. 저희가 유튜브로도 광고가 나가고,
1: 네.
2: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1: 네.
2: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잠시나마 소개해 드리게 돼서 좋았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이 신분 문제가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 신분이 없는데 이 케어를 밖으로 병원에 가고 이러면 또 이민 단속 뭐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2: 근데 그 부분들은 사실
1: 네.
2: 신분이 있으신 분들조차도 사실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1: 맞아요.
2: 예,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1: 네.
2: 일단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세 가지로 뭐 연방에서 나오는 보조, 뉴욕 주에서 나오는 보조. 그리고 시리에서 나오는 보조가 있어요.
1: 네.
2: 근데 지금 이 뉴욕 시리 케어 같은 경우는 뉴욕 시리에서 나오는 보조이기 때문에
1: 네.
2: 연방 보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 네.
2: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방 보조, 뭐 메디케이드라던가 뭐 스냅이라던가 푸스탬프라던가
1: 네.
2: 뭐 이런 거를 가지신 분들은 좀 약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세요.
1: 네네.
2: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뉴욕 시리 케어는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뉴욕 시

0: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SNS로 한번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장소상 22군데에서 참여를 할 계획인데요.
1: 그중에 몇 군데만 돼요?
0: 예, 그중에서 일단 가장 큰 기관 중에 하나는 Department of Social Service라고 해서
1: 네.
0: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DSS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Office가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데
1: 소셜국인가요?
0: 예, 소셜국 중에 네. 일부예요.
1: 아,
0: 그래서
1: 일부. 네.
0: 예, 그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나 뭐 푸드스탬프, 뭐 네. 페어페어스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일단 참석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기관으로는 암센터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여기 암센터는 콜롬비아하고 뉴욕 프레스베테리안 하스피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주류 사회도 그렇고 한인분들도 많이 가는 병원인데요. 여기 암센터 에서 오시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노스웰 하스피럴도 한인분들이 많이 또 가시고 하시는데
1: 네.
0: 노스웰 하스피럴도 오셔서 중요한 정보를 나눠주실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우리 한인분들이 또 주로 많이 가시는 그런 곳인데 서울 메디컬 그룹이라고 여기 노던 블로바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기관들이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이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얻으실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1: 네, 이름은 들어봤는데 서울 메디컬 그룹 뭐 하는 데인가 궁금하셨다면 이날 오셔가지고 직접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워크숍이 열린다고요?
0: 예. 저희가 사실은 보통은 다른 데 헬스페어 같은 데 이런 데 가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정보만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1: 네.
0: 이번에는 저희가 워크숍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관도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데 보건 정신 위생국이라고 해서 일반 결핵 교육을 해 주실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일단 진행이 되는데 사실 결핵하면은 우리 옛날에 60, 70년도에 한인분들
1: 예전에
0: 네,
1: 60, 70년대 그때
0: 예.
1: 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0: 예.
1: 유행이어가지고 고생하신
0: 예.
1: 걸로
0: 예.
1: 네.
0: 그래서 이게 우리랑 관련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네. 그렇지가 않아요.
1: 네.
0: 지금 미국에 이 결핵 환자가 또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 하긴 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예전에 이렇게 가졌던 그 결핵 환자분들이
1: 네.
0: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으시다는 게 조금 놀랬고 그래서 이 기회에 보건정신위생국에 대해서 결핵의 중요성 그리고 결핵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시니어 분들에 해당하는 건데 시니어 분들을 지금 의료보험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0월 달에 곧 이제 보험 변경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유나이트헬스케어를 또 한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나이트헬스케어에 메디케어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1: 네.
0: 보험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잠깐 해드릴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이거 지금 보건정신위생국에 하고 그리고 유나이트헬스케어는 영어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어로도 진행이 되는 워크숍이 있는데
1: 네.
0: 찰스왕 커뮤니티 건강센터라고 해서
1: 네.
0: 이 기관은 사실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오셔서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건강 관리 정보를 나눠 주실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또 그 한인 의사분들 이분 좀 유명하신 분인데 현재 노스웰 하스피럴에서
1: 네.
0: 소속돼 있으신 분이세요.
1: 네.
0: 제임스 팍이라고 한인 닥터 분이신데 간 건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나눠주실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워크숍은 저희가 11시에서 12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미리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을 하시고 당일날에 워킹으로도 참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조금 토요일날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신 분들은
1: 네.
0: 당일날 보셔서 워크숍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1: 네.
0: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경품을 해요. 이 워크숍 안에서도.
1: 네. 예. 이벤트가 있는데 아까 저 얼핏 듣기로는 일단 입장 이 박람회 오신 분들 한 장씩

0: 받으시는데 워크샵 들어갈 때 또 한 장을 받는다고요?
1: 예, 워크샵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경품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네. 또 드립니다.
0: 이렇게 되면 워크샵을 듣고 경품 찬스 기회를 두 배로 가질 수 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네, 전화의
1: 예.
0: 찬스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박람회 일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1: 예, 저희가 이번에는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아이들부터 시니어까지. 예. 일단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는 네. 시니어분들하고 아이들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손글씨, 뭐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0: 네.
1: 그래서 손글씨를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0: 시간대별로 그냥 쭉 가겠습니다.
1: 네.
0: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캘리그라피 수업이 있고.
1: 예, 예. 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저희 간호사 협회에서 오신 분이 스킨케어를 또 같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0: 마사지 해주시는 건가요?
1: 예, 그래서 메이크업하고 스킨케어를 좀 간호사 협회 그리고 또 다른 한 군 그 커뮤니티
0: 네.
1: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두 그룹이 오셔서
0: 네.
1: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찬스가 좋은 것 같아요. 이 기회에 K 메이크업 그리고 스킨케어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0: 네.
1: 예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10시부터 1시까지는 풍선 아티스트가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풍선 아티스트분이 오셔서 풍선 그
0: 뭐 강아지도 만들고
1: 예, 맞아요. 예, 꽃도
0: 거죠?
1: 만들어주고 네. 뭐 이런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시니어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참석해도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 의자 요가라고 있는데
0: 네.
1: 저희가 사실은 요가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금 공간상
0: 네.
1: 예, 의자 요가로 대체를 했습니다.
0: 아, 갑자기 허리 피게 되네요.
1: 예. 예. 그래서 의자 요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이건 또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조금 관심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미술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0: 아 이건 심리 치료 그림 그려서
1: 예, 그림 같은 거 그려서
0: 네.
1: 이제 그 사람의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0: 네.
1: 그런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0: 뭐 애들만 왔나요?
1: 아니에요. 이번에는 저희가 성인 세션이 따로 있고 아이들
0: 네.
1: 세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셔서 미술 치료라는 거 지금 사실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0: 그럼요.
1: 라이센스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진행을 하니까 일단 성인 세션은 한국어, 영어 다 두 개 진행이 가능하고요.
0: 네.
1: 그리고 아이들 세션은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나를 한번 그림 아무래도 뭐 꼭 잘 그리지 않아도
0: 그죠.
1: 예, 네. 한번 내 심리 치료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내 안에 뭐 들어있나 궁금하시다면 미술 치료 꼭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보니까 골든벨 게임을 해요.
1: 예, 네. 골든벨 게임은 사실 저희 모르겠어요. 제 나이 또래는 다 알 것 같은데 요즘 네.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0: 골든벨 몰라요?
1: 예, 제가 한번 몇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0: 네.
1: 20대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예,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한국에 그래서 이 골든벨 게임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네. 이 기회에 골든벨 게임도 하고 또 상품도 받고 예 이거는 또 경품하고 다르게 또 상품권이 지급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는 어른도 참여할 수 있는
1: 예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요. 저희가 네. 예상 질문지가 있습니다.
0: 아 있어요?
1: 네.
0: 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어떤 문제 나오나요? 그랬는데 질문지를 보고 공부한 다음에
1: 예.
0: 도전 하시면
1: 예.
0: 되는 거군요.
1: 그래서 네. 미리 오셔서 왜냐면은 골든벨 게임이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니까
0: 네.
1: 저희가 이벤트가 10시 시작 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오셔서 저희가 질문을 테이블당 하나씩 다 놓을 겁니다.
0: 네.
1: 그래서 테이블 한 바퀴를 다 돌으시면 예상 질문지를 22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0: 예.
1: 그래서 거기서 빨리 공부를 하시고
0: 네.
1: 참석을 하셔서 예, 1, 2, 3등까지 상품권을
0: 네.
1: 지급을 해드리니까 이
0: 네.
1: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네, 재밌겠어요. 오전 예.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는 골든벨 게임이 열리고요. 뭐 합창단도 오고 태권도도 있어요.
1: 예, 좀 어린이가 조금 많이 참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청소년 합창단 일단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에서 오고요.
0: 네.
1: 그리고 또 태권도, 이글스 태권도라고 해서 사실 여기는 그 관장님이 그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을 하시는 분이세요.
0: 네.
1: 그래서 실제로 정말 아이들도 올림픽에 많이 참석을 하는 그런 도장이니까
0: 네.
1: 이 기회에 한번 태권도를 보내실 것 같다. 보낼
0: 의향이 있었다.
1: 예,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합창단도 한번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얘기를 뭐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자리를 옮겨서 지역사회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 얘기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KCS 공공보건부 건강보험팀의 나순일 매니저님과 함께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 얘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 제일 끝에 보니까 이거 재밌는 게 있네요.
2: 예,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1: 그렇죠. 네.
2: 저희 무료 경품 추첨을 또 합니다.
1: 짜잔.
2: 네. 예.
1: 요 경품 이벤트 요거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2: 예.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1: 빨리 가가지고. 예. 네.
2: 예. 일단 물론 중간중간에 상품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 경품 추첨은 저희가 1등부터 7등까지 합니다.
1: 네.
2: 사실 어떤 분들이 뭐 5등까지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상품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1등부터 네. 7등까지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일단 1등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1: 네.
2: 150불에서 200불 상당의 전자제품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지금 결정은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1: 네.
2: 그래서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예 오시기 바랍니다.
1: 네.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 언제 열린다고요?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고요. 플러싱 제1교회에서 열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약간 그 경품 예, 추첨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는 밥솥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 예. 사실 네. 그 이 헬스 페어는 아니었지만
1: 네.
2: 예, 다른 이벤트였는데 저희가 1등을 밥솥을 드렸었습니다.
1: 네. 자, 선물도 받고 또 진짜 건강에 도움되는 알찰 정보들 또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있는지도 한번 쭉 둘러보고 노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게임 참가도 하시고 네 심리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런 시간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린다는 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요즘에 그 메디케이드 자격이 뭐 이렇게 바뀐데 유지하려면 일도 해야 된대 뭐 이렇게 궁금한데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깔끔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뭐부터 얘기할까요?
2: 예, 일단 내년도 2027년도 1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를 현재 갖고 계신 분들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1: 네.
2: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뭐 신문 광고도 나가고 또 이번 주에 오늘 말고 다른 날에도 라디오 방송도 했지만
1: 네.
2: 아주 10번 이상을 강조해도 중요한 건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예.
2: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유지를 하기
1: 말씀하시는데 음악 깔아 죄송합니다만은 요거 집중 좀 하셨으면 하고 네, 살짝 한번 깔아봤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유지하기 위해서는
2: 예 근로 여건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1: 네.
2: 일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거나
1: 네.
2: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1: 이게 기존에도 이런 근로 요건이 있었죠?
2: 없었습니다.
1: 없었어요. 아예?
2: 예. 네. 지금까지는 그런 요건이 없었고요.
1: 네.
2: 그냥 인컴에 따라서 그리고 또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재산 상황까지 같이 보고 주로 수입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렇게 메디케이드가 정해졌습니다.
1: 네.
2: 근데 지금 달라진 내년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1: 네.
2: 이 프로그램이 이 제도가
1: 네.
2: 사실은 진짜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걸로
1: 네.
2: 뉴욕주도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2: 예. 이게
1: 저는 궁금한 게
2: 예.
1: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거를 예. 증명해야 된다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을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2: 그렇죠. 네. 언제나 그렇듯이 예외는 있습니다. 예, 시니어분들, 어린이분들,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기존처럼 혜택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여기 이 조항에 바뀌어지는 조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9세에서 64세까지
1: 네.
2: 그러니까 일부 성인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1: 네. 그 밖에도 뭐 예외 사항이 또 있을까요?
2: 예, 그 밖에로 좀 만 18세 이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이시거나, 그리고 최근 12개월 이내에 출산하신 분들,
1: 네.
2: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 분들, 또 14살 미만, 그러니까 네. 만이에요. 만 14살 미만, 자녀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
1: 아, 네.
2: 예, 이분들 예외고요.
1: 네.
2: 그리고 또 역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네. 또 제외고요. 또 약물이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1: 네.
2: 또 한인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위탁 보호의 대상자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1: 네.
2: 예,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푸드스탬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 근로요건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2: 그래서 그분들은 예외가 되겠고요.
1: 네.
2: 그리고 또 뉴욕은 많이 없겠지만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데는 재난이 조금 가끔 있어요. 그래서 네. 단기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런 연방 정부의 비상사태나 재난 선포가 있는 지역 이런 네. 곳도 당연히 예외가 적용이 되고요.
1: 네.
2: 그리고 입원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했거나 뭐 시설 보호에 있거나 또 아니면 한국 분들이 의료 여행을 많이 가시죠? 한국으로.
1: 네.
2: 예, 그런 분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행 중이신 분들.
1: 이런 분들은 예, 이런 분들은 할 수 없네요.
2: 예, 예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별도로 연락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어카운트 업데이트 할 때,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보험 하실 때 그때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진행은 없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메디케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볼까요?
2: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조건 한 달에 8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1: 이러면 주 하루에 어떻게 되나요?
2: 한 달에 80시간이니까 주에 보통 40시간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2주 정도네요.
1: 아, 네.
2: 예.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일을 하시거나
1: 아니면 하루에 뭐 3시간씩 뭐 이렇게 여러 날
2: 예, 무조건 한 달에 80시간만 네.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1: 네.
2: 하셔도
1: 네.
2: 그리고 또 월 소득이 580불 이상이거나
1: 네. 그러니까
2: 이상이어야 합니다.
1: 무조건
2: 예,
1: 그러니까, 10불 벌고 이런 건 안 된다는
2: 예, 예. 네.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580불이 조금 안 돼요. 왜냐면 파트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1: 네.
2: 뭐 좀 극단적이긴 한데 뭐
1: 좀 안 되면
2: 안 돼도 그러면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1: 네.
2: 그럼 한 시간 그러면 봉사 활동을 하셔야 되겠죠.
1: 네.
2: 예를 들면 뭐 580불 이상이어야 되는데 300불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예,
1: 네.
2: 그리고 또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당연히 예외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되는 건 아니고 파트타임
1: 그러니까 네.
2: 최소 파트타임 보통 한 6 크레딧 정도 될 거예요. 두 과목 6 크레딧이면 한 두 과목 정도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두 과목 이상 등록해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 또 직업 훈련 그러니까 80시간 그거를 채우려면은 직업 훈련이나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1: 네.
2: 그곳은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가면 안 되고요.
1: 네.
2: 예.
1: 그러니까 정부 인증받은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만약에 80시간 일을 못하고 월급이 580달러 이상이 안 되면 어떡하죠?
2: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네.
2: 그 같이 두 개를 모두 충족을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2: 모자라는 시간만큼 일을 하시면 되고 근데 사실 그 시간에 받는 웨이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1: 그렇죠.
2: 네. 예. 어떤 분들은 뭐 시간당 20불, 어떤 분들은 뭐
1: 시간당
2: 50불, 15불 뭐 이런 식으로 받는데 사실 이거는 연방 정부의 아울리 레이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네.
2: 예. 그래서 그거는 꼭 염두해 주시고 내가 뭐 시간당 뭐 한 시간당 40불 받으니까 뭐 조금만 일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 안 되고요.
2: 연방 정부
1: 인증을 그 받은
2: 연방 정부의 아울리 레이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월급이 580불 이상이거나여야 된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2: 예, 맞습니다.
1: 네, 네. 자, 만약에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 내년 1월 1일에 당장 시행이니까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수도 있겠네요.
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염두해 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업데이트 있는데요. 메디케이드
1: 네.
2: 이런 기준을 충족을 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메디케이드를 갱신을 했었는데 네. 내년부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1: 왜 그렇게 자주 하는 거죠?
2: 아, 그러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제 자꾸 펀드가 조금 이제 없다 보니까
1: 네. 철저하게 따져서
2: 예, 철저하게 정말, 정말 받아야 될 분들, 예 네.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줘야 된다는 그런 지침인 것 같습니다.
1: 네, 6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 2027년부터고요. 그리고 예.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앞서 말씀드린 80시간 근무 요건이나 월 소득 580달러 요거 이상을 받아야 된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2: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변경 사항으로는요. 현재 지금 메디케이드 신청은 사실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주권을 5년 이상 소지하신 분들도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만약에 지금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전에
1: 네.
2: 갑자기 응급실을 가서 뭐 직장도 못 가게 되고 뭐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3개월치까지 소급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2: 근데 2027년부터는 이 소급 적용되는 기간이 1개월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트해졌죠.
1: 예. 이 부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면 네.
2: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9월 달이잖아요.
1: 네.
2: 예. 근데 6월 달에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가는 바람에 직장도 잃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1: 네.
2: 그래서 응급실을 그러니까 6월 달이면 사실 3개월이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근데 내가 너무 아파서 메디케이드를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1: 네.
2: 그럼 지금 9월 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6월 달에 병원비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메디케이드를 드립니다.
1: 네. 3개월 전
2: 예, 3개월 전까지. 근데 네. 내년도 2027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8월 달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한 달 전만 소급이 되니까.
1: 어떻게 보면 큰 변화입니다.
2: 예. 네.
1: 요걸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또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2: 예, 지금 사실 뭐 서류를 준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지서를 못 받게 되면은 사실 그 갱신이나 뭐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거는 지금 현재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뉴욕 스테리오브 헬스에서 보험에 관련된 편지가 집으로 갔는데 이게 다시 되돌아갈 경우에는
1: 네.
2: 보험이 취소가 됩니다.
1: 아, 편지를 수령을 안 하고 다시 돌아갈 경우에는 보험이 취소가 돼요?
2: 예.
1: 네.
2: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중요하게 되죠.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충족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1: 네.
2: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서류를 서밋해야지 메디케이드가 유지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지 못하면은 그 부분을 놓치게 되니까 보험이 끊기게 되는 위험이 있게 됩니다.
1: 네, 연락처가 최신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2: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본인이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저희처럼 한인봉사센터 이런 기관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1: 네.
2: 이사를 가시거나 하시면은 반드시 어카운트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1: 네. 보험을 도와주시는 그 담당자분이 있다면 꼭 연락하셔서 이사 가셨으면 주소, 뭐 전화, 이메일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2: 예.
1: 네.
2: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뭐 직접 하신 분들은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고, 또 요즘에 이제 이민 관련해서 그 혜택 변화가 좀 있어요. 메디케이드하고도 관계된 게 있을까요?
2: 예, 물론 있습니다.
1: 네.
2: 요즘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 일단 뭐 한인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1: 네.
2: 일단 영주권 5년 이상 소지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한 수바나 IT 이런 국적자분들은 사실 연방에서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메디케이드를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난민으로 가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중국 동포 분들 뭐 흔히 조선족 분들이라고 많이 하시죠.
1: 네.
2: 예, 이렇게 난민이나 뭔가 망명으로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또 아니면 가끔 또 한인 분들도 이런 분들 좀 있으신데 가정 폭력이나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가정 폭력이나 인신매매 피해자이신 분들.
1: 네.
2: 또 임시 보호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약간 본국에 그러니까 한국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뭐 무력 충돌이 있거나 자연 재해가 있거나 뭐 아니면 기타 특별하고 뭐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귀국하기 어려운 분들 있으시거든요.
1: 네네.
2: 뭐 주로 우크라이나라든가 IT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1: 네.
2: 그리고 또 뭐 예전에 연방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었지만 있었던 그런 합법적 체류 신분의 이민자분들
1: 네.
2: 예, 이런 분들은 사실 메디케이드 연방 보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연방 보조가 없어집니다.
1: 네.
2: 예, 그렇다고 해서 뉴욕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죠. 다행히도 네. 네. 연방 보조가 없어졌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뉴욕주 정부 자금으로 네. 메디케이드 지원을 계속 한다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1: 결정 났어요?
2: 예, 예. 네.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 네. 이민 신분 관련해서 메디케이드 혜택 변화가 있었는데 연방 정부에서는 끊겼지만 대신 뉴욕 주정부 자금으로 또 혜택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굿 뉴스를 또 주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메디케이드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2: 예, 사실 앞에 얘기했듯이 어떤 분들은 이제 근로요건 대상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외가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혼돈이 되실 거예요.
1: 네.
2: 그러시면은 반드시, 본인이 이 변화의 대상자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1: 네.
2: 그리고 앞으로도 갱신 절차하고 연락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니까 이거는 제가 100번 말해도 중요한 건데요. 주소나 연락처 바뀌었다면은 반드시 업데이트 하시고요.
1: 네.
2: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저희 한인봉사센터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기관에 꼭 연락을 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내가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나는 괜찮은 건지 또 내 연락처는 잘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꼭 챙겨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나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 그럼 일단 KCS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718-939-6137번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공공보건부 건강보건보호보험팀의 나스님 매니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년 내내 무슨 일을 이렇게 하세요? 안 바쁘세요?
2: 예, 저희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저희 센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한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나순일 매니저님. 그럼 이제 일하러 가셔야겠습니다.
2: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꼭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초대라기보다는 노크해 주세요. 언제든지 네. 열려 있습니다.
2: 네.
1: 공공보건부 건강보험팀의 나순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뉴욕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브넨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2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임 중 7번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 역시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조작기수 특검법안 내에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구했는데요. 호르무즈의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주요 장면들 준비하고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제기된 21억 원 상당의 컨설팅 의혹에 대해 그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면서 추미애 지사와 김민석 대표 간의 갈등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웅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이 이름을 오랜만에 부릅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 아유,
3: 네.
1: 건강하시죠?
3: 네.
1: 자, 이거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두 분입니다.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과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유, 두 분은 또 이 대타임커로 너무 스케줄도 조정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5: 아, 얼굴 좋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
4: 이게 네. 눈물이 나도록 이런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야. 그치. 어?
1: 눈물나게 보고 싶었다.
4: 어, 뭐 그런 거.
1: 아무튼 제가 평상에서 또 세 분이 열심히 방송해주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받았고 아, 정말 귀한 분들이다.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4: 네, 건강하시고.
1: 예, 저도 열심히 또 몸 관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90분간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7번째였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라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짚었고요.
1: 예.
3: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아픔과 갈등에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했다라고 돌아보면서
1: 예?
3: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예, 이게 또 직접 생방송으로 듣는 것과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보니까 메시지 내용 좀 강도가 셌던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6: 그 외 체조나 네. 아이스스케이팅 국제대회 나가면 네. 기술 점수 몇 점,
1: 아, 맞네.
6: 예술 점수 몇 점 이런 거 있잖아요.
1: 맞네, 맞네.
6: 그런 구조로 설명을 드리면.
1: 오, 좋네요. 네.
6: 태도 점수 70점.
1: 아.
6: 그 다음에 내용 컨텐츠는 10점.
1: 오, 만점이네.
6: 그래서 80점.
1: 아.
6: 100점 만점이라고 치고, 근데 정치인의 네. 그 언행에 100점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6: 90점쯤이 만점이라고 보면.
1: 아하.
6: 그래도 상당히 선전하셨다.
1: 우수했다, 네, 나름.
6: 생각합니다.
1: 나쁘지 않았다. 네. 아, 총평은 좋게 하셨고.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4: 네, 그 낮은 자세,
1: 아,
4: 그 패스 통과했고.
1: 아, 패스. 아,
4: 그다음에
1: 합격.
4: 이제 내용으로 보면 지금 그 소위 연임하지 않겠다, 아, 전혀 생각이 없다.
1: 없다.
4: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없었어요.
1: 뭔가 지금 던지는 게 없었다.
4: 공소취소도 그렇고 공소취소도 이거 완전히 지금 공소취소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1: 네.
4: 결국 특검도 하고 조작 기소도 확인해 보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1: 예.
4: 그리고 나머지 주요 이슈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예.
4: 저는 내용에서는 60점. 60점도 사실은 패스 아닌가요?
1: 그렇죠. 낙제 아니에요. 예. 네. 좋습니다.
4: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1: 예.
4: 호르무즈 뭐 문제, 파병 문제도 그렇고.
1: 예. 전반적으로 이제 나쁘진 않았지만 국면 전환을 위한 확실한 카드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죠. 우리 김수인 평론가는.
3: 네. 일단 태도 면에서는 뭐 다들 얘기하셨지만 예.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거나 이렇게는 생각 안 한다는 거.
7: 예.
3: 어쨌든 부족하다라고 계속 고개를 숙이다시피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7: 예.
3: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이고 일단 공소취소하고 연임 이 두 가지가 가장 관심을 모았었는데
7: 예.
3: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필요하나 근데 또 이송 또는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공소취소에 관련된 처분은 빼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7: 특검
3: 이야기에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진상규명이라는 불씨가 살아있는 이상 또 얘기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당분간은 어떤 좀 결정적인 부분은 쳐낸 것이 아닌가 조금 가라앉을 기미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세게 선언을 왜 못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7: 더 어떻게 하죠 근데? 네,
3: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7: 목소리 크게?
3: 힌트를 준 게 불가능이라는 표현이었어요.
7: 아 불가능.
3: 예.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 대통령이 그걸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쟁점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국정에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7: 그렇죠.
3: 정책 중에서 네. 뭘 바꿀 것이냐, 뭐 경제 정책이 될 건지, 뭐 검찰 보안 수사권이 될 건지
7: 예.
3: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국민들 사이에 있을 텐데 이것까지는 답은 나오지 않았다. 후속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7: 반반인 것 같아요. 기자에게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애처로 보였다. 아, 너무 이제 로키로 가서 이제 그렇게 두 갈래로 지금 댓글 나 다니는데
6: 대통령 된 이후에 오늘처럼 힘들어 보인 거 처음이에요.
7: 아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네, 보면서
6: 대통령이. 근데 그게 힘든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힘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고민이 많았고
7: 예, 예.
6: 기자회견 직전까지 시간까지 연기했다는
7: 30분 연기했죠.
6: 예.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가다듬은 흔적도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전 기자회견까지는 일단 답변이 굉장히 길었어요.
7: 맞아요.
6: 그리고 시간도 오버해가면서 더 하자.
7: 예.
6: 이렇게 자청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유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고 오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비교적 저는 솔직하게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낮은 태도로 나타난 거고
7: 예.
6: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7: 맞아요.
6: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저는 실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수를 높이 주지 못한 게 저는 공소취소나 연임 문제는 이 정도면 클리어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연임은 더 얘기하는 건 말꼬리 잡기고 공소취소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공치모 100명 만들어가지고 특검법 그거 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려다가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7: 예, 예.
6: 이제 그건 멈춘 거예요. 불가능해졌습니다.
7: 예.
6: 근데 다른 가능성은 조작기소 특검법 을 통해서 뭐 수사를 통해서 뭐 조작이 밝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먼 얘기예요.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현실적 추진 동력이 거의 떨어졌다. 저는 그것도 전 대통령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고.
7: 예.
6: 나머지 이제 정책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진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봐서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었다.
7: 그러니까 정책실장도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정확히 뭔가 색깔을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이죠.
4: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요 쟁점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자세히 내용을 뜯어보면 전향적인 게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공소취소는 열어놨어요.
7: 그렇죠.
4: 그러니까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조작 기소 특검은 그대로 존치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7: 예.
4: 이게 조작 기소 이것도 국조특위 하면서 지금 현재 재판부가 하면 되거든요.
7: 예, 예.
4: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나 당당하게 대통령 이게 끝나면 재판하겠다 해라 했었어요.
7: 예.
4: 근데 특검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도 아니 그렇게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어제 그냥 그 보고서 청문 보고서 예. 통제시켜버렸잖아요. 민주당 기소해가지고.
7: 맞아요. 김성호 보자.
4: 네. 어제 봐서는 어제 임명할 기세였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기자회견 이제 시간도 조금 조정되고 이게 뭐가 있었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힘들어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37%면 지금 임기가
7: 예.
4: 지금 2년이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국 정치에서. 네? 예. 그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7: 예.
3: 이번 기자회견을 예. 제가 평가들을 들으면서 요약할 말이 생각이 났는데
7: 아, 그래요.
3: F형 기자회견이었다.
8: F형?
3: F형? 아, T형이 아니라.
8: 아, T가 아니라 MBTI.
3: MBTI에서.
8: 아, feeling.
3: 네, 그래서 감성이. F형, 아마 그냥 이제 해보는 얘기지만 F형인 분들은 대통령이 좀.
8: 애처롭다.
3: 애처롭구나.
8: 이런 댓글이.
3: 하고 T형은 뭘 잘못했는지.
8: 기자회견 왜 했냐. T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3: 굳이 인위적으로 분류하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6: 맞아, 맞아. 제가 MBTI가 극T거든요. 근데 나는 공감이 되던데.
3: F로 바뀌시고 계시니까.
8: 나이가 되면 F로 바뀌더라고요.
6: 호르몬이 좀.
8: 호르몬이 바뀌었어요. 자, 오늘 대통령의 연임기한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9: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8: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고요. 예. 예, 전해주실까요? 네,
3: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에 대한 질문에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검찰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고 국회 요구를 했습니다.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였고요.
8: 예.
3: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8: 예, 사실 국회에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했는데 여전히 역량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 이거는 뭔가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네요.
6: 실제로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8: 예, 예.
6: 저는 이거 뇌관이라고 보고요.
8: 뇌관.
6: 여기서 임명이 별다른 뭐 그 여론에 호전 없이 임명하면은 기자회견하고 엇박자가 돼요.
8: 아.
6: 그러면 공소취소 쟁점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론이 호전될 기미나 가능성이나 뭐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실제 고민인 것 같고 임명할 생각이었으면 문제 있지만 불가피성 같은 걸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공소청 출범하고 중수청 출범하고
8: 그렇죠.
6: 여러 가지를 이제 법무부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한 거 보니까 아직 실제 고민 중인 것 같고 저는 진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자회견 해놓고 기자회견이 조금 여론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실마리 가능성 이런 걸 만들었는데 자칫하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8: 바뀐 게 없다.
6: 여권 전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아까 이제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아직 불씨 남았다라고 우리 정욱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연임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클리어 됐습니까?
4: 저는 클리어 됐다고 봐요. 나 예. 그래갖고 국민의힘이 연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 뜬금없다. 아. 아니 일단 이슈가 클리어가 됐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연임 비슷한 거 하면 국민들이 심판하죠.
8: 그렇죠. 그렇죠.
4: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연임 국민의힘이
8: 하는 더 세게 반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4: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문서로 작성하라고 할 사람들이라는 얘기까지 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갖고
8: 네, 네.
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위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과연 대통령이 오늘 처음에 모두 발언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야권을 의식하거나 그게 두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8: 예, 예.
4: 그 진영 내에 지금 뭐 유시민 작가도 연임과 공소취소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한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8: 예, 예.
4: 그래서 이 지금 김승원 하면은 공소취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8: 예.
4: 요 부분을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게 마치 또 그 깨지는 그릇을 다루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8: 아하.
4: 그래서 본인은 하고 싶을 거예요. 이래저래.
8: 예.
4: 더군다나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또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세게 대시를 했습니까.
8: 예, 예.
4: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지금 그 여론 추이도 지켜보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지금 언급하는 거죠.
8: 그래요. 자, 아무튼 마침표는 김승원 법무장 후보자의 임명 가부가 최종 마침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두 말씀인데 최근 여권의 내분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도 역시 영상으로 준비가 되는데요. 역시 듣고 이어갑니다.
9: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제1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 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8: 예, 자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조금은 눈 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갈 길을 찾으면 같이 찾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진짜로 허심탄회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네. 내부의 원심력이라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프고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측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멈추질 않잖아요. 지금 또 중수청장 후보를 가지고
8: 김지영 후보자
6: 네. 네. 또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그동안에 이른바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의 민심 위반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리고 그게 꼭 저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권을 흔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의 비중으로 보면 저는 진영 내부를 향한 메시지나 설득의 비중이 한 60%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소 조금 제가 오게티처럼 생각하는 건 전략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친 그 노고 친문이고 친 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다. 예, 예. 이게 질의응답이 아니고 아. 기자회견 모두 발언이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인데 아. 핵심 내용인 진영을 상대로 대통령이 아. 뭔가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가 돼버려서 일부에서는 그걸 또 이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저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두 발언이 담을 만큼 진영 내부 균열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졌습니다.
8: 김세평으로 좀 짚어주시면.
10: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모두 발언에 들어갔다는 것이 처음에는 네.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지지층 내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당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정도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 그랬었던 예,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걸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라고 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8: 예.
10: 그리고 이제 대통령 본인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리스크가 많을 수록 사실 내부 진영을 더 크게 신경 쓰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 초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화물연대 파업 진압이라든지 예? 이런 행보를 더 많이 치닫게 되는데 좀 대통령 쪽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정치 현실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또 국민들 다수가 보기에는 특히 주당 무당층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지층 내부에서의 누수보다는 좀 대통령한테 폭넓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국민들 이쪽에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점 줄어들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8: 예.
10: 이 두 가지를 사실 뭐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을 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8: 예, 정 의원님.
4: 아니 그 본인이 중도 보수라 그러면서 진영을 확대하겠다는 그 호연지기가 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네.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뭐 역량, 위상 이거는 차치하고 적어도 내가 보수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50% 가까이는 될 것 같은데 예. 얼마나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쫓기고 있으면 모두의 이런 글을 쓸까.
8: 예.
4: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지방선거 끝나고 기자회견할 때

0: 때문에 강경파들이 막 흔드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예. 입장은 또 분명해요.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기자회견문에 담고자 했던 게 아닌가, 기자회견 내용에 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 수사권 문제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1: 예.
0: 이걸 이제 제도화하고 완성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확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1: 예.
0: 보안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큰 이슈가 됐을 때부터
1: 맞아요.
0: 지지율이 확 꺾이기 시작했어요.
1: 예.
0: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그러면 해소되고 있느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1: 예.
0: 그럴 만큼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한 보안 조치나 경찰 개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 예.
0: 그런 어떤 내용들이 충분한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1: 예.
0: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는 이걸 계속 흔들어요. 이제는 뭐 제도가 아니고 인사 문제까지 그리고 인적 청산까지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산 넘어 산 같은 지금 상황인데 근데 그런 요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저는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1: 예.
0: 이를테면 지지층의 그런 정서적 균열이나 이런 건 이 통합하고 치유하되 대통령으로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정책이나
1: 예.
0: 개혁의 내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아니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전부 담임이잖아요.
1: 맞아요.
2: 5년간 열심히 하면 무슨 지금 또 한번 재선을 고민해야 될 그것도 아니고.
1: 네.
2: 그런데 왜 이렇게 고뇌에 빠져 있을까? 결국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닌가?
1: 아...
2: 그런 생각. 그렇지 않으면 당차게 내 소신껏 국익을 위해서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1: 예.
2: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다가 보안수사권에 대한 보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1: 예.
2: 보수층에서도 한때 뉴 이재명 근처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이제는 돌아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소위 코아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1: 예.
2: 상당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갖고 다시 이러한 어떤 F 접근을 한다 그래갖고선 다시
1: 힐링.
2: 이렇게 뭐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돌아갈
1: 예.
2: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1: 예.
2: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소 취소 연임 이거 다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1: 예.
2: 안타깝네요 정말.
1: 예예. 예. 자 아무튼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권 내 분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드러났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드러났는데 갈등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대표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전 당대표 그리고 현 경기지사 이 두 분이 계속 좀 뭔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설팅 의혹 뭡니까?
3: 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 씨의 정치 컨설팅 업체에
1: 예.
3: 약 21억 원을 지출했다 이런 보도를 언급하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1: 예.
3: 했습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한 김 대표는 당의 공적 지원금이고 거기서 이루어진 계약이 가격들이 적정했는가는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당도 공적 책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 예.
3: 이걸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계약이 큰 액수로 됐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1: 예.
3: 아까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1: 예.
3: 또 김 대표는 박시영 씨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이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진에서 정청래 의원을 잘라내서 불거졌던 논란을 언급했는데요.
1: 예.
3: 신천지 사진과 관련해 한번 시비가 있었고 당에 접수되거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이번 건도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당시 이제 박시영 TV에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문제를 삼았었고 이건 전대 이후에도 좀 손을 보게 봐야 한다 이런 취지의
3: 네.
1: 말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어진 상황이긴 한데 20일 그러니까 오는 주일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도 하네요. 김민석 대표.
3: 네.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뒤 처음 갖는 기자회견인데요.
1: 예.
3: 취임 이후 한 달을 돌아보면서 향후 어떻게 당을 운영할지 자신의 구상을 밝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3: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하락이 있고 또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조국혁신당 등의 법력권, 다른 중소정당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예, 일단 추미애 지사 관련 이제 컨설팅 21억 원 박시영 씨 관련인데 이게 이제 박시영 씨의 이제 해명 혹은 반론은 유세 차량 혹은 또 플래카드, LED 전광판 관련해서 턴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업체에 이제 또 이게 해소하는 뭐 그런 금액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건데
0: 아니 뭐 계약이나 금액이 예. 문제가 아니고
1: 예, 예.
0: 그 박시영 씨의 약간 직업 윤리의 문제인 거죠.
1: 아.
0: 저분이 그냥 컨설팅 업자로서
1: 예.
0: 컨설팅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0: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1: 맞아요.
0: 다른 평론가로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경쟁 후보는 깎아내리고 본인이 컨설팅 후보는 하는 후보는 띄우고 뭐 이런 식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1: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식의.
0: 그렇지 이게 이제 이해상충 네. 뭐 추미애 그 도지사가 네. 추미애 도지사가 전국 뭐 최다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이제 그런 게 과연 이게 직업 윤리상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소문이 있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컨설팅을 맡으려고 하는 후보를 뭐 박시영 TV에 출연시켜서 계약까지 유도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뭐 돈을
1: 설이죠?
0: 받고 출연시킨다라는 설? 설도 있고
1: 네, 설?
0: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고성국 씨를 향해서 그 보수 진영 내에서 비슷한 비판이 있잖아요.
1: 아, 네. 그러니까
0: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1: 아.
0: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뭐 계약 금액이 크다.
1: 아.
0: 뭐 이건 그거는 뭐 순수한 그 비즈니스적인 문제니까 그게
1: 예.
0: 아니고
1: 예.
0: 그니까 박시영 씨가 지금 그 뭐 진영 내 진영의 한 스피커로서
1: 어.
0: 이렇게 이제 막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1: 예.
0: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특히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역이다. 뭐 어디서 광고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언사를 했어요.
1: 그 진보 진영 유튜버들 향해서 네. 중소 유튜버들 향해서.
0: 그래서 지금 그 군소 유튜버들이 다 지금 완전히 궐기해가지고
1: 아.
0: 이제 진짜 용역이 누군지 확인이 됐다.
1: 아. 뭐 이러고 있는 비가 누군지 확인이 됐다.
0: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1: 예, 정의원님.
2: 아니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1: 예?
2: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어.
2: 그 50억 좀 넘는 액수 중에 20몇억이 지금
1: 예.
2: 이제 뭐 턴키 베이스라고는
1: 예.
2: 하지만
1: 예.
2: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1: 예.
2: 그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에 책정됐는지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1: 정당 운영 관련한 것이니까.
2: 그렇죠. 그리고 네. 정당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에서 오히려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렇게 자기네 어떤 그런 그 소위 이해관계, 이념의 스펙트럼 맞는 사람들끼리 아까 박원석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1: 예.
2: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A 그룹 아니었어요? A 그룹?
1: 원래 A였어요.
2: 내가 보니까 이건 찐비야 찐비. 아니에요?
1: 자 감별사. 자 김수인 평론가.
3: 네, 한번 컨설팅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찐비.
3: 네, 말씀하셨던 대로 컨설팅을 하는 입장인데 또 그쪽을 띄워주는
1: 예.
3: 그 언론에서의 행보를 겸해서 한다는 것은
1: 예, 예.
3: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과거에 한 정치 컨설턴트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싸움은 시작된 거다. 그 컨설턴트 그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컨설턴트하고 평론가를 경합하는 것이
1: 예.
3: 예,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3: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당내 경선 단계에서 후원금이나 사비를 가지고 컨설팅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1: 예.
3: 어쨌든 당에 돈이 쓰였기 때문에 일단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해명도 나오고 있는데 그 해명이 또 사실인지 확인이 되면 또 어느 정도 억울함을 벗을 수도 있는 거니까
1: 예. 예,
3: 이런 부분은 뭐 당에서 조사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K라디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제1회 서울 19 대 뉴욕 유저지 스프링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1불 99, 대파 두 번들당 2불 99, 크라운 브로콜리 파운드당 1불 4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오브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박종현 판승부 금요일 코너 여의도 외전 시간입니다. 저 오늘도 함께 하실 반가운 두 분 먼저 더불어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김영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아유, 우리 김영호 의원님은 오늘 방송 준비를 정말 빼곡하게 준비하셨어요. 이거 고시분발 수준으로 지금 펼쳐놓으셨는데 파랑색, 빨강색. 야, 엄청납니다.
2: 네, 공부는 늘 이렇게 하는데 꼭 답안지를 밀렸으네. 늘.
1: 답안지
2: 이상해.
4: 저는 공부한 노트 지금 놓고 왔습니다, 지금.
5: 제가 보니까 거의 네. 경문을 써오셨어요.
1: 경문을. 아, 야.
5: 민주당 경문.
1: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시고 지금 경문을 쓰신 겁니까?
2: 아, 그럼요.
1: 예. 와. 그럼 그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아니, 그럼 예. 시사평론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합니까? 어? 묵직하게 해야지.
6: 영우가 달라졌어.
1: 영우가 달라졌어.
6: 우리 영우가
1: 달라졌어. 우리 영우가 달라졌어.
5: 아니, 아무것도 안 써도 우리는 뭐야. 아,
1: AI. 정치평론계 AI 두 분과 예, 저희 네. 고전적인 방식에 사시 공부하듯 해오신 우리 김영우 의원님. 자,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총평을 한번 내려주세요.
2: 뭐 처음에는 이렇게 좀 무게감 있고 네. 뭐 책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야,
1: 괜찮은데?
2: 혹시 좀 달라지나 그랬어요.
1: 달라질까봐 걱정했어요.
2: 근데 쭉 들어보니까 예, 예. 무슨 의원 민주당 의원 연찬에 가가지고 하는 연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1: 그래요.
2: 예, 딱 이거는 혹은 그 민주당의 소위 김어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을 향한
1: 예예. 예. 예,
2: 그러니까 단결, 단합. 이거 다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연찬에 가가지고
1: 예, 예.
2: 우린 단결해야 된다.
1: 예.
2: 그리고 오늘 저한테 제일 꽂혔던 표현은
1: 예.
2: 우리 내부에서의 차이는 상대방과의 어떤 그 거리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야 나는 상대방이고
1: 소외된 느낌.
2: 국민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한 그 발언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의식한 발언을 계속 하더라고요. 정책도 그렇고.
1: 예.
2: 그래서 아, 이게 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6: 아, 그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는 하죠.
1: 난 국민 아니냐?
2: 네.
6: 그렇죠.
2: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6: 나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 그러면서.
1: 모두 대통령.
2: 친노 뭐 친문만 나오고
1: 우리는
2: 뭐 뭐해 우리는.
6: 우린 인간도 아니야. 우린 인간도 아니야.
1: 아이 넣었어요. 같이 넣었는데 일부분 부분인 게 아닐까요? 이동학 최고가 좀 한번 디펜스 해보세요.
7: 아니, 그 부분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네. 여러 파트였어요. 그 파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1: 네.
7: 과연 진영 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1: 예.
7: 이건 뭐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 예. 관전 포인트였기 때문에
1: 예.
7: 그 지점을 이제 살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나왔을 때도 예를 들면 멸칭 쓰는 거에 대해서도 그 답변을 하실 때도 아이 전 국민적인 어떤 이 저 기자회견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1: 네.
7: 이런 부분들은 쓰지 말자. 그래도 네. 우리는 하나의 어떤 목표가 같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앞에 일정 부분 표현을 해주셨어요.
1: 그런, 열심히 들으셨네.
7: 네, 네.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1: 예.
7: 신경을 쓰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1: 들어요. 김영호 의원님이 대개는 이동학 측과 얘기하면 훌륭한 청년이었어 이런 표정을 들으시거든. 근데 표정이 지금 거의
7: 팩트와
1: 언제 끝날래 이런 표정이야.
7: 근데 이제 톤앤 매너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7: 다 제 책임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한 커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추가로 행동은 이제 필요하다. 이 말한 거에 대한 행동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1: 메시지에 대한 책임.
7: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2: 초반에 책임, 내 책임, 뭐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나고 그래서 막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1: 예.
2: 뭐 부동산은 오세훈 시장 탓이고
1: 전임 전 정권이
2: ETF도 예. 뭐 잘못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주가 나도 이거 오르고 내리는 거는 뭐 귀신도 모르는데
1: 예.
2: 막 이렇게 그냥
1: 귀신도
2: 넘어가시고
1: 예측할 수 없다.
2: 그래서 저는 좀 실망을 했고
1: 예.
2: 더더군다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지금 기조로 이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소 취소도 얼핏 들으면 공소 취소 안 하시려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6: 아니야 그는
2: 확실히 하겠다는 거구만요. 의도가 이 검사의 폐악을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가장 큰 고통을
1: 피해자
2: 나고,
1: 중에 하나다.
2: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내가 진상을 잘 알기 때문에 특검은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1: 예.
2: 그래서 이게 특검한테는 뭐 공소 취소라고 하는 특권을 권한을 안 줄 수는 있지만
1: 해달라.
2: 이거 나중에 이 법원에서의 공소 기각이라든지 여러 그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수단이. 예, 예, 예. 그래서 공소 취소만큼은 확실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나는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나와줬으면 모르는데 예. 다 이게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어요.
1: 아.
5: 제가 김용 의원님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1: 평소에 존경했는데
5: 그리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분
1: 오늘은 네. 오늘은 조대이
5: 요즘 뭐 장동건 의원하고 가깝게 지내시더니 너무 각박해졌어요.
1: 각박해졌어요.
5: 근데 오늘은 좀 제가 보기에 태도 점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저도 사실은 네. 대통령의 정책에 관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다. 이 얘기는 지금 시점에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국민적 피해가 확인이 됐고.
1: 맞아요.
5: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가장 최근에 김영범 실장이 그걸 주도했다라는 그 회의의 근거까지 나왔는데. 예.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경위와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약간 피해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저도 불만스러워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을 질문을 하는데 이재명 정부도 합니다. 의지로 답을 하시더라고. 그것도 약간 조금 비켜간 면이 있고
1: 예, 예, 예.
5: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예? 전월세 대책이 여전히 없어요.
6: 없어.
5: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건 강조하셨지만 예. 내용이 없습니다. 전월세 대책. 근데 수도권의 그 유권자의 절반은 전월세에 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의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마땅히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너무 집값 안정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미처 이걸 돌보지 못 여기 돌아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우선순위 없는 건지 저 오늘 대통령 말씀에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1: 이제 기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전세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에 질문한 타이밍이 있었죠. 그때 이제 기자가 쭉 질문 얘기하다가 대통령께서 아직도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대통령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제가 물으면서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답하지 않겠다 하고 바로 또 다음 기자 질문 넘어갔어요. 요거를 이제 또 대통령 발언 비판적으로 바라본 분들은 아 이걸로 끝났다라고 아주 냉혹하게 평가하신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기자 질문 잘못했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옥 의원님은
6: 그래서 박원서 의원님이 네. 굉장히 낮은 자세로
1: 태도
6: 굉장히 그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는데 예. 여전히 그게 살아 있는 거야. 톡 튀어나온 거죠. 이 전세 분야에서. 예. 근데 전세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 대통령이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세를 사라지게 할 의지가 대단하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정책적 함의로 담고
6: 그렇습니다.
1: 있다.
6: 그런데 그거를 예.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1: 예.
6: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의 그 사법부의 어떤 독립과 관련해 가지고도
1: 예.
6: 한 줄로 얘기했어요. 한 줄로. 그러니까 그 한 줄 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함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6: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쟁점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을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연임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건데
1: 예.
6: 이미 연임은요
1: 예.
6: 37% 가지고 무슨 개헌을 해서 연임을 합니까?
1: 예.
6: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예. 근데 그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소취소도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조작 기소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수순이 뭐겠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좋은 점수를 안 주고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전세와 예. 관련한 그 뭐라 그러지 그 대통령의 그 스타일 그걸 보면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내가 부족했고 국민들 앞에서 달라지겠다라는 취지로 그 모두 발언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성정은 살아있구나.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예.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1: 예, 예.
6: 농지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이 집이 부족한 건 오세훈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와서.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때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1: 예.
6: 결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저는 그 뭐랄까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1: 방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37%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15일에서 1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전주대회 1%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됐고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줘서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 의원님이 평가해 주셨는데 우리 김용 의원님이 그럼이 바라보시면서 준비해온 원고를 보셨습니다. 빨리 답안지를 빨리 말씀해 주세요.
2: 네 장 남았는데 끝났습니다.
1: 근데 네 장을 언제 내? 네. 10분 남았어.
2: 똑같아요. 네.
1: 똑같아요.
2: 저하고 저 의견이 늘 똑같아요.
6: 나하고?
2: 네. 언제부터?
1: 언제부터? 언제부터?
2: 오래됐어요.
1: 오래됐어.
2: 20년 됐어.
1: 20년. 금시초문이 돼. 금시초문. 네. 언제부터 우리가 같았어요?
2: 정말 아니 이번에 태도는 처음에는 괜찮았다니까요.
1: 네.
2: 그런데 계속 참다 참다 하다가 그 네. 전월세 질문에서 확 폭발했어요. 사실 기자가 물어본 것은
1: 예.
2: 전월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월세 대책이 중요하고 전월세 때문에 받는 국민들의 고통이 크니 이거에 대한 생각을 물은 거지.
1: 예.
2: 이게 전월세 뭐 사금융이어가지고 이게 사라질 건지
1: 예.
2: 사라져야 되는 건지
1: 아.
2: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1: 예.
2: 근데 이거를 딱 내가 언제 사라져야 된다고 그랬냐 사라진다고 그랬지 질문이 의미가 없네요. 그 다음에 싸늘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1: 네.
2: 아 이게 역시 좀 폭발했구나.
1: 아.
2: 참다 참다.
1: 예.
2: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픈 겁니다.
1: 아프죠.
2: 그것 때문에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진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 진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었는데 이거를 오세훈 탓, 오세훈 서울시장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 정책적인 기조가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이렇게 계속 강화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예. 걱정이고 농지 전수조사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 그렇죠.
2: 예, 이게 지금 농사 짓는 분들 시골에서 많은 고령자들 이거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대부분 앞집, 뒷집 또 누구 뭐 먼 친척한테 다 소장 맡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1: 또 팔려고 해도 못 파는 분도 있고.
2: 아니, 누가 사요?
1: 예, 예, 예.
2: 팔 수가 없습니다.
1: 예.
2: 이런 게 현실인데, 이거 당장 이런 거 뭐 이행강제금 막 매긴다 그러니까 난립니다, 사실 농촌에서. 근데 너무 이걸 쉽게. 그러니까 토지, 아파트, 땅에 대해서는 이거 부동산 불패, 이거 투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식이 오늘도 엄청 그 강하게 나타났어요.
6: 아니, 진짜.
2: 인제 한 페이지 반했네.
6: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는 진짜 계곡 정비하듯 해.
2: 큰일 났어.
6: 안 되니까. 이거 소작하던 사람들이
1: 예.
6: 땅 주인이 땅 내놓으라 그러는데 농사 짓다가 지금 농사 못 짓게 생긴 그런 소작인들도 많아요.
1: 다양한 케이스가 있군요.
6: 그렇죠. 네. 다양한 오, 케이스를 헤아리질 못하는 거죠.
4: 근데 그렇죠. 같은 기자회견을 봤는데 이렇게
1: 다르게. 자, 이동하시고 반론.
7: 그러니까 네. 전세가 사라지게 할 건지 네, 앞으로 네.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는 거하고 의지를 네. 담은 거하고는 사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1: 잘못했다? 기자가 질문 잘못했다?
7: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회를 약간 기자분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정확하게 했었으면 그러니까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1: 예.
7: 확실하게 어떤 입장이냐.
1: 그렇죠.
7: 그러면 오히려 답변이 더 쉬웠을 건데
1: 아하.
7: 뉘앙스를 잘못된 뉘앙스로 틀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바람에
1: 아하.
7: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전제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질문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클리어를 했던 부분이라고 보고
1: 예.
7: 그다음에 오세훈 탓 했던 부분들은 이건 그냥 팩트에 관해서 왜냐면 정부가 모든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1: 예.
7: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푼 것은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었잖아요.
1: 그렇죠.
7: 제가 그때 상황 정확하게 기억해요.
1: 그죠.
7: 오세훈 시장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그때 난리가
7: 이거
1: 났었죠.
7: 이거 제안했던 사람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1: 자기들도
7: 엄청난 자중질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1: 예.
7: 그래서 그 여파가 분명하게 평가는 돼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기자회견 서두에서부터 국민들의 어떤 이 소통을 더 훨씬 강화하고
1: 예.
7: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던 측면에서는
1: 예.
7: 일정 부분 책임을 당연히 인정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더 큰 시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서울 1극 체제 부분에 대해서 거품을 좀 빼야 되는 부분 너무 이렇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여기 살기 어려워지는 도시가 점점 되는 거니까 예. 그런 큰 틀에서의 문제인식을 이제 비췄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평론을 예. 참 열심히 하시는데
7: 이제는
1: 김경호 의원님
7: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제는
1: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시면 네, 햇빛으로 말씀해서 계속 네.
7: 구체적인
1: 마이크로 말 안 하는데 네. 햇빛으로 계속 반론하고 있어 계속 김경호 의원 비춰주세요
7: 진짜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보죠.
5: 저는 네. 오늘 이제 공급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1: 공급 재건축 재개발 공급
5: 오세훈 시장 비판했던 것도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에 예. 거의 공급 절벽이었던 점을 지적을 한 거고 최근에 이제 건축 허가가 난 데들이 많다. 예. 주거 정비 사업들도 그리고 조만간 아마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 장관 지금 인사청문회 막 끝났고
1: 예.
5: 지금 임명 직전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임명되면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해왔던 혹은 이제 계획을 발표했던 공급 계획을 조금 타임테이블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가피해요. 어쨌든 정부로서는 지금 워낙 공급에 대해서 시장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1: 예.
5: 해야 되는 건 불가피한데 다만 대통령은 그 세제나
1: 예.
5: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대출이나 그동안의 정책 전반이 어떻게 보면 무리한 방식으로 집을 사서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정책적
1: 예.
5: 요인도 있었다.
1: 예.
5: 그런 거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다시 한번 보였다고 생각하고
1: 예.
5: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견이 있어요.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만 이제 민주당 내부도 그 정책에 있어서 흔들리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비거주 1주택 갔다가 지금 백도한 상황 아닙니까?
6: 서울 지역구 의원.
5: 그 백도하는 게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흔들어서 백도한
1: 예,
5: 거예요.
1: 예.
5: 저는 민주당도 이걸 좀 평가해 봐야 되는데 아까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때문에 졌다고 생각 그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달리 봐요. 저는 후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었던 선거였고 더 많은 구에서 이겼어요. 진 구가 더 작습니다. 다만 이긴 구의 의제를 서울 전역의 의제로 확산시키지 못하는 부동산 이외에 서울에 의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활의 의제를 민주당이 못 만들어낸 게 패인이고
1: 예.
5: 오히려 오세훈 의제를 따라갔죠. 신속기획의 착착개발로.
1: 신통기획.
5: 그래서 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반응이 나쁘면은 꼭 이제 이런 식으로 후퇴하고 하는 게 결국엔 정책 일관성을 더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1: 자, 김용현 의원님 준비한 게 두 페이지 반 남았기 때문에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2분 3초 남았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같은 것도 전월세가 뭐 사라질 것이다라는 판단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1: 예.
2: 현실 상황 인식에도 안 맞고 내 집 가지고 사실 전월세를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1: 예.
2: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라도 전세 월세에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1: 예.
2: 예, 그거를 못하게 하고 그 대출 이걸 막 규제를 하고 하니까 집을 팔 수도 없고 정말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 예, 예.
2: 이 대목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1: 예.
2: 그다음에 결국은 그 아까도 뭐 일부에서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사법 리스크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더 깔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야당의 공격 그 프레임이 아닙니다. 출발이 그렇고 조희대 대법관의 그 대법관 대법원장의 그 재청권하고
1: 예.
2: 대통령 그 임명권이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황.
1: 예?
2: 그다음에 이제 무슨 그 공소 기각
1: 예.
2: 또 공소 취소 이런 거하고 다 맞물리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이었습니다. 원래 그 모임 이름이
1: 공치모.
2: 예, 예. 그 공치모라는 게
1: 예.
2: 앞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였어요. 그 정도로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 105명이나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표 주자격인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라고 하는 기조로 쭉 밀고 나갔을 때 야, 국민들이 결국은 공소 취소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국민을 탓하면 안 됩니다.
1: 고 얘기는 2부에서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2: 아, 이거 2부 아니에요?
1: 아, 3, 아, 지금 1부, 1부입니다.
2: 아, 예. 아,
1: 3파선보다 다 이거 더 하셔야겠네. 근데.
2: 분량 조절을 하셔야 돼.
1: 분량 조절 해야 돼. 그러니까 두 장만 남았으니까 2부에서 다 하세요. 근데 그 아까 정홍의 의원님이랑 박원성 의원님은 이제 연임 논란은 클리어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우리 김용호 의원님
2: 생각이 저는 살짝은 궁금합니다. 달라요. 그것도 연임을
1: 아 20년간 똑같았다면서요. 아니, 왜 그 지금
2: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나는 개헌이 있든 뭐든 예. 연임을 안 한다.
1: 아.
2: 연임은 없다. 이런
1: 불가능하다.
2: 이런 거하고
1: 예.
2: 연임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큰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고 조작 기소 분위기가 특검을 통해서 무르익고 막 하면은
1: 예.
2: 그 개헌에 오늘 그
1: 네,
2: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야.
2: 그것도 깔끔하게 나는 개헌을 아니 이제
1: 개헌
2: 연임
1: 개헌
2: 연임을 안 한다. 개헌을 통한 연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1: 조홍혜 의원님이 물끄러미 듣고 계셨어요.
6: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지도가 30%대인데 연임 개헌을 하겠다고 그러고 본인이 포함된다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말을 하면 탄핵감이지. 지금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아까 한 거고요. 예.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꼭 말씀을 아까 그 기자가 전세와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1: 사라질 거.
6: 딱 그렇게 그 말이 다르다 그러면서 근데 저런 식으로 국무회의나 그다음에 청와대 그 수석들 앉혀놓고 저렇게 하면 과연 쓴소리라든지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오바마. 오바마가 오사마 빈 라덴을 처치할 때
1: 맞아요.
6: 오히려 그 소위 그 군 합참 사령관인가 소명감을 불사를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저런 태도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는 독선이 상당히 그 국민 지지를 받는 데는 부정적이죠.
1: 자, 오늘 여의도 회전 아주 특별히 재밌었고 우리 김용호 의원님이 5페이지 준비해줘서 우리 정 의원님이 영어가 달라졌어요 라는 평가를 받은데 다음 시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사실은 이게 넉 달치입니다.
1: 저같이. 자, 일단 네 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예, 저 복귀 후 이틀째 방송하고 있는데요. 정말 집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영화 오디세우스에서 오디세우스가 집에 왔을 때의 기분이 이렇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한판 승부.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케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애플피킹이 한창인 이번 주 9월 19일 토요일 업스테이트 뉴욕의 명소 트윈스타즈 올차드와 유명 수제 하드사이더를 만드는 브루클린 사이더하우스가 함께하는 코리안 페스티벌 2026이 열립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 뉴폴츠에 위치한 트윈스타즈 올차드는 애플피킹과 함께 사이더하우스 투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작은 호숫가에 라이브 뮤직을 들으며 오랜 시간 훈제한 텍사스 바베큐, 화덕에 구운 피자, 수제 하드사이더를 가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코리아 페스티벌에는 하나 막걸리 등 30여 개 한인 브랜드와 최석 셰프의 특별한 음식을 만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티켓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현재 오후 4시부터 6시 세션 티켓만 남아있습니다. 신나는 애플피킹과 낭만적인 사이더 투어로 추석으로 향하는 업스테이트 뉴욕을 경험해보세요. 문의와 티켓 예매는 twinstars.com에서 하세요. 지난 25년간 오직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해온 뉴욕 권사 선교 합창단이 제23회 정기 연주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0일 주일 저녁 6시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불우이웃 돕기와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전석 초대 행사로 진행됩니다.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감동을 나누는 찬송과 축제와 합창단의 애창곡 모음, 그리고 김두환 작곡의 감동적인 칸타타, 우물가의 여인이 무대에 오릅니다. 여기에 뉴욕 장로 성가단과 캐리그만 남성 중찬단이 특별 우정 출연하여 더욱 풍성한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연주회 후에는 정성껏 준비된 뷔페 식사가 제공되며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찬양 속에 흐르는 깊은 울림과 새 힘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주일 저녁 6시 프라미스 교회 문의 전화 917-648-1876 917-648-1876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다가 항상 아 오늘 추석인가 아,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 아 그만큼 아주 아침 저녁으로 문틈을 스치는 바람에서 알싸한 아주 가을 냄새가 묻어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치열하게 달려오신 여러분의 쉼표 1시의 음악다방입니다.
1: 왠지 금요일이라고 하면은 그 금요일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기분 좋은 그런 설렘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다른 날보다 금이라서 그런가요?
0: 좋은 시도예요.
1: 금요일이면 이만큼 안 설레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0: 아 그렇죠. 어. 은요일,
1: 네.
0: 동요일. 아 이상하잖아요.
1: 그러잖아요. 네. 금요일.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이 네. 9월 18일이 UN에서 정한 아주 특별한 무슨 날이라면서요.
0: 이번 주는 정말 매일매일 무슨 날이죠.
1: 무슨 날이에요.
0: 네. 오늘은 세계 국제 동일 임금의 날.
1: 동일 날이에요. 임금. 그러니까
0: 동일 임금.
1: 임금을 동일하게 줘라.
0: 그렇죠. 이퀄. 예, 이퀄 페이데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없애고. 같은 가치의 노동에 마땅히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자 이런 취지로 2020년에 공식 제정된 그런 날입니다.
1: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고작 6년 전에 공식 제정했다고요?
0: 그렇죠.
1: 아니 근데
0: 6년 전이라도 보면... 한 게 어디야?
1: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면 네. 남녀가 뭐랑 또 인종이 뭐랑 같이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어 근데 이게 참 최근까지도 네, 네. 달랐었어요.
1: 아니
0: 네.
1: 저희가 미국에 와서 사실 이런저런 차별을 느끼면서 저희한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같은 일을 하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 소수인종이라는 것만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네 이렇게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0: 말도 안 되죠.
1: 말도 안 됩니다.
0: 말도 안
1: 네. 좀 흘린 땀방울만큼 온당하게 똑같은 대가를 받는 그런 세상이 와서 이런 날이 따로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1: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0: 자 오늘 금요일 또 페이체크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거창한 사회적 구호를 떠나서 오늘만큼은 날이 날이니만큼
1: 네?
0: 어, 곁에서 함께 고생한 아내의 수고 묵묵히 기계를 돌려준 남편의 손마디 그리고 묵묵히 일자를 지켜준 동료의 땀방울에 당신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하다는 따뜻한 눈빛이라도 건네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설레는 금요일 네, 이번 한 주 또 새로운 기쁨을 채우러 가야 되겠어.
1: 오늘 금요일에 첫 곡은 어떤 곡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0: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수고하신 우리 청취자님들의 땀 흘려 일한 수고에 대한 찬가입니다. 가! 달리 파튼 9 to 5. 우리는 6시에 끝나는데.

0: 자, 이번 주 또 저희와 함께 정말 수고해주신 우리 단골 손님들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발음이 약간 헬프라인. 네, 발음이 어려워요. 헬프라인. 에스더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4개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야엘을 통해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201-500-3350. 야엘이 함께합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게임을 스마트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 9월 26일 토요일 오후 오전 10시고요.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저도 굉장히 박람회라면은 굉장히 박람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시는지 모르겠어요. 뉴욕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와 예방교육,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온가족 건강을 위한 알찬 행사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KCS 718-939-6137, 718-939-613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공동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뭐든지 인생이 들어가면 아 끝판이죠. 끝판이에요. 와 진짜 내 인생 뭐 뭐였어 하면은 그게 정말 최고라는 그런 찬사가 될 텐데요.
1: 인생 맛집.
0: 인생 맛집.
1: 네.
0: 아 진짜 내 인생 떡국이야. 뭐 그렇죠.
1: 맞아요.
0: 뭐, 인생 뭐야 뭐 이런 거. 자 오늘 정말 거창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마음 깊숙한 데에 있는 뭔가가 끄집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또 주제이기도 해요.
1: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생 책 없는 분은 있어도 인생 영화 없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0: 어, 그렇기도 해요.
1: 네.
0: 그리고 뭐 책을 대시지는 못해도 누구나 인생을 쭉 얘기하다 보면 책 두세 권쯤은 충분히 되는 게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인생 영화잖아요.
0: 그렇죠. 네. 다 주인공입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요. 영화를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그 10대에 본 영화 20대에 똑같은 내용을 또 봤을 때 그 느낌.
0: 그렇죠.
1: 이게 정말 제 상황 제가 처해진 상황과 나이와 환경에 따라서 그 느낌이 참 다르더라고요.
0: 와 대단합니다. 이게 한 네 줄 뒤에 나오는 대사인데,
1: 네.
0: 아, 요거가 원고를, 그 원고를 미리 땡겼었어요. 가불이라 그러죠. 그래서 얘기가 딱 나와서 그 얘기가 딱 나오면서 내가 속으로, 아차! 싶었는데.
1: 맞아요. 내가 먼저 알지롱.
0: 맞아요. 네. 어떤 영화 평론가가 그런 말을 했대요. 영화는
1: 네.
0: 극장 스크린에 상영되는 게 아니라, 관객이 지나온 삶의 필름 위에 겹쳐서 상영된다. 내가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했는데 완전 산통을 다 깨고 20대에 보았을 때와
1: 네?
0: 40대에 보았을 때 60대에 보았을 때 보여요 이 세 번째 줄? 이 느낌이 많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1: 그렇군요. 아, 관객이 지나온 삶의 필름 위에 겹쳐서 상영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그랬군요.
0: 이걸 지금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 분위기를 이거. 자, 그 영화 속의 대사 한 줄,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가 거기서 이제 우리 인생에서 뭔가가 딱 싱크되는 거죠.
1: 맞아요.
0: 아, 맞아. 우리 아빠의 등인데? 아, 우리 엄마 저랬었는데?
1: 아, 나의 지나온 청춘이 저랬는데?
0: 맞아요. 저랬었는데. 아, 나도 왜 저렇게 바보같이 고백을 할걸. 막 이런 거를 느끼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이때 지금 BGM을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흥분해가지고.
1: 진짜 우리가 살아온 네. 그 인생 길에 따라서 이 영화가 마치 거울처럼 그 그렇죠. 시간들을 비춰주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0: 그리고 저희 시대 때 많은 친구들이 아, 이 올리비아 하세의 줄리엣이 우리의 다 첫사랑이었단 말이죠. 그 아름다운 모습에 창가에서 내다보는 그 모습에 그냥 뿅 간다 그러죠. 뿅 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며칠 동안.
1: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멋있는 줄리엣 친구 뭐야 누구죠?
0: 어, 또 로미오가 나오기도 하죠.
1: 그렇죠. 로미오 네. 얼굴 보다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내 옆을 딱 보면
0: 남자친구를 보면 이게 또 오징어거든요.
1: 오징어가.
0: 네, 우리 도라미님께서도 어, 하늘이 너무 이쁜 금요일이에요. 오늘 음악다방 스튜디오 안더 블루블루 두 분 다 예쁜 하늘을 담고 오셨네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 그러네요. 저희도 몰랐던 점을 기체해 주셨어요. 예.
0: 그러니까 영화 씨가 하늘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덩달아 하늘 이렇게 됐네요.
1: 그러게요.
0: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1: 오늘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들이 많은 주간 베스트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과연 어떤 영화일지
0: 네.
1: 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보통 이 주간 베스트 하면은 깨방정을 떠는 이제 성훈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사연이다 보니까
1: 네.
0: 아, 모두 다 이게 명화 쪽으로 하다 보니까
1: 아,
0: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를
1: 보내주신
0: 인생 영화를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싸할 수 있습니다.
1: 이상하게 볼 때는 참 재밌는데 네. 인생 영화로 꼽으려고 하면은 네. 그런 또 코미디 영화는 잘 안 꼽게 되더라고요.
0: 돼요.
1: 네.
0: 그리고 맨날 집에서는 그거 막 영화 한 편 보면은 코미디 영화 3개, 4개씩 빌려서 보시면서.
1: 네. 인생 영화로는 또 저 그러니까. 밑에다가 숨겨놓는다는.
0: 네. 네. 자, 하지만 분명히 오늘 한 시간 함께 하시면 가슴 속에 뭔가 아릇한 여운이 꽉 들어차실 거라는 거는 제가
1: 고증합니다.
0: 고증합니다.
1: 네. 그리고 아마, 아, 그 영화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주연베스트 후보 오늘도 네 분을 뽑았습니다. 우리 네 분의 사연들 우리 주연베스트 1번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장원을 하시면
1: H마트 상품권 대으로 네. 우송해 드릴게요.
0: 오늘 두 장원을 하시는 분께도
1: 국수집에서 드리는 20불짜리 상품권
0: 드리고요.
1: 드리고요.
0: 오늘 심사를 그 네 작품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번호를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번 또 추첨해서
1: 심사위원 상으로 네. 국수집 상품권 역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주간베스트 후보 내 인생 영화 우리 1편부터 몽글몽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 인생 영화 주간베스트 후보 1번 사연입니다. 성훈씨, 영화씨 반갑습니다. 1660 오랜 애청자예요. 제가 많이 좋아하는 영화가 주제다 보니 부족한 글 성훈씨지만 가을바람이 차창을 건드릴 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영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와, 벌써 막 몽글몽글해지잖아요. 80세 노인의 몸으로 태어나 시간을 거슬러 젊어지다 결국 갓난아기로 눈을 갖는 한 남자의 삶. 이 정말 스토리 정말 신기하죠.
1: 맞아요.
0: 스토리 자체가 보통 늙어가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거꾸로 만들었던 그런 충격적인 작품이죠. 처음 극장에서 영화를 봤을 땐 초반엔 영화가 좀 어려웠어요. 기이한 환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가슴을 먹먹하게 쥐어뜯는 한 장면. 바로 벤자민과 데이지가 인생의 딱 한가운데서 마주보던 그 짧은 교차점 장면이었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달리는 두 기차가 단 한 번 같은 간이역에 정차해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그때 말이죠. 영원할 수 없기에 눈부시게 찬란했던 그 찰나의 순간이 스크린 넘어 제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미국에 건너와 정신없이 살다 보니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얹히고 흘러가는 세월이 서글플 때도 있었죠. 하지만 영화 벤자민은 영화에서 벤자민은 딸에게 띄운 편지에서 덤덤하게 이렇게 말해주었죠. 그 무엇도 늦은 건 없다. 넌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라고요. 인생의 시계추가 어디로 흐르든 중요한 건 흘러간 시간의 방향이 아니라 지금 곁에 닿아 있는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깊이 살아내는가라는 걸 배우게 해주었고 늙어간다는 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나온 모든 계절의 무게를 온몸으로 품어 안는 일이라는 위로를 준 제 인생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흐르던 The Flatters의 My Prayer를 두 분과 그리고 라디오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예요. 네. 이제 굉장히 거북하신 분들은 이제 2시부터 들으시면 되겠고요.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모두 모여서 함께 이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0: 거꾸로 흐른다.
1: 네, 이 영화 이야기 좀 해봐요. 네. 아니 진짜 네. 이 사연 자체가 하나의 문학 작품 같지 않으세요?
0: 같이, 네, 마치 네. 영화 평론가가 글을 쓴 것.
1: 그러니까요. 서로 네. 다른 방향으로 내달리는 두 기차가 단 한 번 같은 간이역에 정차했다.
0: 나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1: 뭐가요?
0: 제가 이 영화를 네. 아직 못 봤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이번 주말에 꼭 시간을 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네. 제가 이 사연 때문에 들었습니다.
1: 아, 이 한 남자는 나이가 든 상태에서 네. 점점 어려지고 사랑하는 여자는 어린 상태에서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 두 사람의 나이가 계속 차이가
0: 나다가
1: 나는 거예요.
0: 한 시점에서 딱 유일하게 그렇죠. 만나는.
1: 맞습니다. 순간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딱 소름이 돋네요.
0: 야, 어떻게 네. 이런 상상력을 맞습니다. 했을지.
1: 그러니까요.
0: 자, 81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13개 부분에 올라서 3개 부분을 수상을 했고요. 남자 배우가 무려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들.
4: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u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New, new, new tech.

0: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까지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1: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하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너무 좋은 이런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서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더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 그리고 특별 세일까지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를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진행하고요. 5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께는 1 플러스 1 행사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로 드립니다.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646-765-511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 뉴욕뉴저지 골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4인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그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 그리고 준우승을 하실 경우에, 또 홀인원을 하실 경우에, 또 그 외에도 풍성한 이벤트 상이 있습니다.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베스트 15홀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 맞추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18홀 중에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개를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 한 분은 캐시 5,000불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시작되고요.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한 분당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 그리고 선물, 간식, 음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지만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5,000불의 주인공에 여러분 많은 도전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2: 가장 좋은 점수를 받으신 한 분이 아니라 그 팀께, 네, 5,000불의 우승 상금을 드립니다.
1: 한 분이라고 제가 했죠.
2: 네.
1: 내가 받고 싶어가지고.
2: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201-320-3330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네, 이상 공동 제공으로 1시의 음악 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감자님이요. 국수 상품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생일이었어서 생일 선물로 감사히 받았습니다.
1: 아, 생일 축하드려요.
2: 생일 축하드려요. 그런데 톨비가 비싸서 옆에서 고구마님이 으름장을 놓네요. 그래서 몰래 갈까요? 하셨어요.
1: 좋은 생각이에요. 몰래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먹는 국수가 더 맛있다. 자, 우리 한시의 음악다방, 오늘 가을을 맞아 준비한 주제, 내 인생 영화. 오늘 주간베스트 후보 1번 드셨고요. 이제 2번,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또 영화일까요?

자기랑 공통점이 있는 사람과 만날 확률은 20만 분의 1이래. 그리고 그 사람과 알고 지낼 확률은 200만 분의 1이야.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건 2천만 분의 1이고 친구처럼 가까워질 확률은 2억 분의 1.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건 20억 분의 1이야.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확률이 몇이냐 하면 60억 분의 1이래. 이 대사는 일본 드라마 First Love 하츠코이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정확히 영화는 아니지만 일본 영화 러브레터, 그 오겐키 데스카가 나오는 그 러브레터 영화만큼 홋카이도의 설원이 너무 예쁘고 일본 감성을 잘 담은 영화 같은 드라마예요. 대충 줄거리를 요약해드리자면 1990년대 후반 홋카이도에서 야에와 하루미치가 10대 학생 시절에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야에는 장래에 항공 승무원이 되는 걸 꿈꾸고요. 하루미치는 항공자위대 조종사를 꿈꾸면서 둘은 서로의 꿈과 사랑을 응원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여러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난 시간, 야에는 이혼 후에 아들을 키우며 택시기사로 살아가고 있고 하루미치는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에서 어느 날 둘은 다시 마주합니다. 그리고는 잊고 있다고 생각했던 첫사랑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둘은 과거에 헤어진 진짜 이유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하나씩 마주하게 되고 하루미치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며 현재의 약혼 관계를 정리하고 야에 역시 자신의 삶에서 한 발짝 나아가며 서로를 다시 서서히 받아들이게 돼요.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야에가 하루미치에게 달려가는 마지막 장면으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드라마입니다. 전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글의 처음 부분에 쓴 대사를 너무 좋아해요. 첫사랑, 인연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좋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구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서로 알게 되고 가까워지고 결국 사랑하게 된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나고 아름다운 확률이 주는 운명 같은 선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많은 퀘스천 마크를 남긴 그 속이 아주 궁금한 선물 같아서요. 그때 우리가 만났더라면 지금도 우린 그때처럼 사랑하고 있을까?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행복할까? 여전히 아름다울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왜 그 사람이었을까? 난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었던 거지? 그렇게 첫사랑은 희한하게 지나간 뒤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남기지만 그것들 모두 답답함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그 질문들 앞에 현재 내 상황에 맞게 정의를 내려가면서 예쁜 기억으로 마치 초콜릿을 까먹듯이 하나씩 답해가며 예쁜 미소를 짓게 만드는 평생 설레이는 질문들을 남긴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가슴 깊은 곳, 너무 설레었지만 끝까지 다 풀지 못한 아름다운 선물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오후에 잠시나마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그 소중한 선물들 살짝 들여다보고 미소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신청곡 부탁드려요. 우타다 히카루가 부른 First Love.

0: 궁금한 풋풋한 첫사랑을 담은 노래 주간베스트 후보 2번이었고요.
1: 네. 근데 네. 이 드라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네. 지금도 네. 네, 방영이 되고 있으니까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계속해서 3번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영화일까요? 자.
1: 성훈 씨, 영화 씨 반갑습니다. 손주 녀석 낮잠 재워두고 조용히 빨래를 개키다 라디오를 켰는데 인생 영화 이야기가 나오니 정말 제 인생 영화가 있어 엿자 적어봅니다. 윤재균 감독의 국제시장. 이 영화는 제게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시퍼런 멍을 안고 사셨던 제 돌아가신 아버님의 눈물겨운 자서전 같은 영화예요.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도 비디오를 빌려다 몇 번을 다시 틀어서 볼 때도 전 늘 똑같은 장면에서 눈물이 난답니다. 1983년 여의도 광장을 뒤흔든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서 늙어버린 덕수가 바다 건너 입양된 여동생 막순이를 마주하던 그 장면 말이에요. 흥남부두 피난길에 놓쳐버린 여동생의 잘려나간 옷소매를 기억해내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내 손을 놔! 하고 울부짖을 때 스크린은 허구가 아니라 세월에 찢겨나간 우리 민족의 생살 그 자체가 되었지요. 제 아버님도 이북에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남겨두고 전쟁 통해 피난선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실으셨던 분입니다. 남쪽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말년엔 또 저를 따라서 이곳 뉴욕 이민자 생활까지 버텨내셨지만 명절만 되면 북녘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소주잔만 기울이시던 그 쓸쓸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밟힙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독일 광산으로 베트남 전쟁터로 자신을 내던지며 아버지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 예?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 예? 하고 방구석에서 홀로 흐느끼던 덕수의 독백은 평생 자식들 앞에서 눈물 한번 안 보이시던 제 아버님의 가슴속 절규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품에서 새근새근 숨쉬는 손주를 바라보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 혹독한 시대를 온몸으로 막아선 우리 아버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따스한 평화도 없었음을요.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뒤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삶의 무게를 버티게 해주는 제 영혼의 영화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띄우는 마음으로 아버님 생전에 좋아하시던 윤한기의 나는 어떡하라고 신청합니다.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탓 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 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 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 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 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종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5: 자, 마지막 4번 후보입니다. 성원 씨, 영화 씨, 안 평안하신지요? 매일 오후 차 한잔 타놓고 두 분의 다정한 목소리를 길삼아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있는 60대 청자예요. 내 인생의 영화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 바다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작품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잭과 로즈의 애절한 사랑이나 웅장한 침몰의 스펙타클을 떠올리겠지만 제 가슴을 서늘하게 내려앉히고 끝내 눈물 짓게 한 명장면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칠흑같은 대서양 바닷물이 차오르고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나올 때 침대 위에서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안식을 준비하던 노부부의 모습 말이죠. 그 아비규환의 순간 영화는 저에게 아주 서늘하고도 명확한 질문을 던졌더랬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파도 앞에 사람들이 아둥바둥 하지만 그들은 모아둔 재산이, 번듯한 저택과 땅이, 한때 자랑하던 젊음과 유머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요. 억만금을 쥐고 있고 갖고 있는 1등실의 귀족이든 주머니가 텅 비어있는 3등실의 이민자든 인생이라는 배가 가라앉는 마지막 종착역에선 그 모든 허울이 차가운 물거품처럼 흩어질 뿐이었죠. 물이 발끝을 넘어 가슴으로 밀려드는데도 두려움 대신 깊은 평안으로 서로의 손을 마주잡던 그 누 부부의 눈빛, 그 침묵의 순간은 새 속의 모든 욕망을 무력하게 만들 만큼 정말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민 생활의 거친 풍파를 지나오며 저 역시 어느덧 삶의 황혼에 서 있는데요. 언젠가 마주할 죽음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 너머에 예비된 영원한 본향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기에 오늘 손에 쥐지 못한 것들에 안달하지 않고 내 곁에 허락된 사람들을 더 온전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제 인생의 나침반 같은 영화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네 분의 인생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 방송 끝나도 계속 투표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하실 음악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6: 경영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운동,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해오셨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는 죽었습니다.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7일 주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저녁 6시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가을 부흥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배단이교회 웨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뉴욕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 말랑하게 만들어줄 따뜻한 이야기 하나로 오늘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시골에 홀로 사는 93세의 아버지가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막내야, 지난번에 사다준 양념통닭 있잖냐. 그게 먹고 싶어서 자꾸 생각이 나는구나. 참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 평소 자식들에게 좀처럼 부탁을 하지 않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바디? 치킨 한 마리면 될 일이었지만 딸에게는 그 한마디가 참 크게 다가왔겠죠.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자식은 여전히 미안한 존재이고 또 자식에게 부모는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은 사람인가 봅니다. 오늘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뉴욕과 유저지가 음악과 이야기로 하나 되는 곳 김전 2시의 비타민. 오늘도 일상의 작은 웃음과 따뜻한 에너지로 꽉 채워드려 볼게요. 와우!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비타민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선물이 팡팡, 기쁨이 뿜뿜.

왜냐면은 토요일 밤에 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죠. 지금은 제2의 인생 예쁜 아가와 남편과 행복한 인생 살고 계시죠. 손담비 퀸.

그쵸. 어쩌면 아주 작은 아버지의 부탁이지만 그 안에는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으셨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자식에게 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우리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이번 주말 같이 식사하시죠? 하는 거. 그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아직 곁에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여러분 이번 주말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쏠 거냐고요? 글쎄요. 자, 마침 지금 뉴저지 포트리에서는 레스토랑 위크가 한창입니다. 9월 27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레스토랑이나 한번 맛보고 싶었던 음식 있으셨다면 또 이번 주말에 가족과 친구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유롭게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포트리에는 정말 다양한 맛집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한식 전문점도 많아지고 또 한국 음식을 넘어서 젊은 세대가 즐기는 문화 공간도 풍성해지면서 정말 한국의 정서를 느끼고 싶다 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습니다. 뉴저지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조다리 건너서 저 뉴욕에서 일부러 건너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도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온 음식과 문화가 또 이곳에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요즘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번 행사가 열릴 때 우리도 맛있는 한 끼를 즐기면서 또 동네 식당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 지역 상권에도 따뜻한 활기가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뉴저지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 9월 27일까지고요. 맛있는 음식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웃음도 나누고 우리 동네에도 조금 더 따뜻한 온기를 보태는 그런 주말이 되길 바랍니다. 세대가 함께하고 뉴욕과 뉴저지가 하나 되는 시간, 오후의 충전소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애들은 뉴욕한 유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K-Radio에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친구 한 번만 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자, 메인 화면 맨 위에 통통한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껌벅껌벅 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 사연도 보내주시고 잠시 후에 있을 비타민 퀴즈의 정답도 보내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모든 K-Radio 진행자들과 보고 듣고 물고 뜯고 하면서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나는 금요일 선물이 팡팡 기쁨이 뿜뿜 노래 듣고 와서 금요 비타민 퀴즈 나가니까요. 귀 쫑긋하고 기다려주세요.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로 지금 바로 입장.

벌써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고향을 떠나 뉴욕과 뉴저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추석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특별하잖아요. 어릴 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던 기억, 뭐 어머니가 찜솥을 열었을 때 은은하게 퍼지던 솔잎향, 그리고 하나만 더 먹어 하시던 부모님의 목소리까지. 세월이 지나도 음식 하나에 고향의 풍경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송편, 요 송편이란 녀석, 송편을 찔 때 그 떡 사이사이에 솔잎을 깔아 놓은 것, 그 다들 보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한 향을 내기 위한 것 이상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 있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금요일 퀴즈 드립니다. 송편을 찔 때 떡 사이에 솔잎을 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송편에 솔잎 향을 입히기 위해서. 2번, 송편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고 솔잎의 성분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3번, 송편의 색을 더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4번, 송편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학창시절에 문제의 답을 모를 때 이렇게 주관식이었을 때는 저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상당히 이렇게 긴 설명을 찍었던 것 같아요. 자, 정답 보내주시는 분 다섯 분께요. 국수집 쿠폰 보내드릴게요. 모바일 쿠폰이니까 카톡으로 쇽 보내드리고요. 또 다른 분께 양도도 가능하고요. 뉴욕 지인분들에게 추석을 앞둔 기념으로 가볍게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보기 한 번만 다시요? 좋아요. 자, 송편을 칠 때 그 솔잎을 깔아놓은 이유, 이것은 무엇일까요? 솔잎을 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 이번 주 비타민 퀴즈 되겠습니다. 1번, 송편에 솔잎 향을 입히기 위해서. 2번, 송편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고 솔잎의 성분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3번, 송편의 색을 더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4번, 송편을 빨리 송편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정답 올려주세요. 채연, 둘이서.

0: 씨의 둘이서 굉장히 중독성 있죠. 첫 소절에 바로 뭔가 이렇게 그 율동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나온 것 같아요. 준비 발사 하고요. 자, 오늘도 기분 좋은 두시의 비타민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자, 정답 주르륵 올려주시고 계세요. 저의 어떤 그 말장난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계속 방해 작전을 할 거니까요.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1불.

0: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 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0: 나의 뮤지스 돌스.

저는요. 정답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참 신기하게요.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변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트에 가서 알록달록 송편 보면, 그리고 금방 나온 거 있잖아요. 떡향이 마트에 싹 풍겨 있어요. 그럼 그냥 막 먹고 싶은 거 있죠. 색깔도 너무 예쁘잖아요. 분홍색 송편, 초록색 송편 이렇게 다 있으면은 저는 일단은 흰색하고 핑크색을 먼저 먹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송편 맛을 제일 잘 아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송편 진짜. 쫄깃쫄깃하고. 근데 떡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떡 먹으면 이거 떡살 진짜 안 빠진다, 이런 약간 속설 아닌 속설 이런 거 있었는데 실제로 칼로리가 뭐 낮은 건 아니죠. 적당히 드셔야 되고요. 그래도 추석이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풍성해집니다. 네, 한가위라는 말도 참 이쁘잖아요.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 그래서 한해 가운데 가장 큰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장 풍요로운 때. 그래서 이제 한가위라는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까지 그냥 넉넉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멀리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여러분도 올해 추석에도 맛있는 송편 적당히 드시면서요. 마음만큼은 고향의 가을처럼 풍성하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망설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취자님께서 오늘 날씨도 엄청 좋고 나는 금요일이라서 텐션도 확 꽉 차 있는데 차분한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조재즈가 부릅니다. 모르시나요?

자, 금요일 퀴즈 한 번 더 안내해드릴게요. 송편을 찔 때 떡 사이에 솔잎을 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 이번 주 비타민 퀴즈입니다. 자, 보기가 네 가지 있었죠. 1번, 송편에 솔잎 향을 입히기 위해서. 2번, 송편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고. 솔잎의 성분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3번, 송편의 색을 더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4. 송편을 빨리 익히기.

걷다 보면요, 참 반갑고 기분 좋은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만 누리던 음식 문화가 이제는 이곳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아주 편하게 쉽게 볼 수가 있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죠.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정말 한가위 준비가 한창인데요. 우리 교민들의 명절을 넘어 또 현지인들이 함께 송편도 빚고 한복도 입어보고 한국의 명절 문화를 경험하는 모습도 이제는 그렇게 낯선 풍경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한복, 그 한국 경복궁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던 그 외국인들의 모습, 이제는 뭐 맨하튼 거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어요. 한복을 입은 공연단들의 모습도 참 자주 보이고요. 얼마 전에 전 참 귀엽고 따뜻한, 기분 좋은 장면을 한번 목격을 했거든요. 분식점에 갔었어요. 근데 파란 눈에 여기 미국 소년들이, 정말 뽀이들이, 너무 예쁘게 생긴 뽀이들이 김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딱 김밥, 진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오지랖을 폈답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김밥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정말 떡볶이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뭐라도 좀 더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발동했었는데, 그 있잖아요. 밥 잘 사주는 남자, 누나. 밥 잘 사주는 누나는 아니네. 밥 잘 사주는 아줌마라고 해야겠죠? 오지랖을 한번 부려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돌아 나오는 마음도 발걸음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김밥 한 줄에 이 아이들에게 한국을 만나는 하나의 즐거운 기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문화는 음식을 넘어 무대에서도 세계의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배우 아이비 씨,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에서 록시아트 역을 정말 멋있게 해냈죠. 뉴욕 무대에 선 그녀의 모습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요, 정말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공연이었죠.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받아온 배우가 또 세계 공연 중심 브로드웨이에서 자신의 역할을 영화로, 영어로 100% 소화를 하면서 관객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맨하튼 한복판에서는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바로 배우 전도연 씨. 전도연 씨가, 영국으로 여러분들도 만나고 있죠. 벌써 모든 표가 매진이 됐대요. 26일까지 공연을 하는데, 물론 이제 배우들은 한국어로 이제 공연을 하고 영어 자막이 함께 제공이 된다고 해요. 10일의 공연이 이미 전석 매진. 이야, 정말 아쉽기도 하고 잘 됐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관객에는 객석에는요, 한국 관객뿐만이 아니라 현지 관객들도 상당히 자리를 채웠다고 하고요. 한국어 대사를 영어 자막과 함께 따라가면서 공연에 몰입하고 또 웃고 박수치는 모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많은 관객들이 기립해서 큰 박수를 보내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누군가는 맨해튼의 분식점에서 김밥 한 줄을 먹으면서 한국을 만나고, 또 누군가는 브로드웨이에서 한국 배우의 무대를 통해 한국의 이야기를 만나고, 또 누군가는 한국어로 펼쳐지는 연극을 보면서 우리 배우들의 감정과 이야기에 함께 웃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 문화는 우리가 애써 설명하고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그 문화의 한가운데 우리의 명절까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송편 한 조각, 또 한복 한 벌, 김밥 한 줄, 그리고 배우들의 한마디까지, 이 모든 것이요, 한국을 알리는 아주 따뜻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기분 좋은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금요일 그런 자부심 하나 마음에 담으시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행복한 주말의 시작,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네요.

0: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드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무려 5,000불의 우승 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하여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해보세요. 929-766-0088 929-766-0088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7불 99, 캘리포니아 밤 파운드당 9불 99, 캘리포니아 대추 파운드당 3불 99, 한국 원앙배 6과 7과 박스 각각 34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케포도 600g 16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자, 퀴즈의 정답을 발표할 시간이죠. 송편을 찔 때 떡 사이에 솔잎을 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가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송편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고 솔잎의 성분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길긴 기네요. 아, 송편을 솔잎과 함께 찌면요. 떡끼리 달라붙는 것을 막을 수도 있거니와 또 솔잎 특유의 향과 성분도 송편에 배어들겠죠. 또 요즘처럼 냉장고도 없고 또 보존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그때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 하나까지 생활의 지혜로 활용했던 거죠. 추석 음식 하나에도 우리 조상들의 생활, 지혜와 정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번 추석에는 송편들 드시면서 이 솔잎 하나에도 옛사람들이 지혜가 있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올해 추석에 비록 고향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또 가족과 따뜻한 식사 한 끼 나누시면서 이런 어린 시절의 풍경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뉴저지 축제가 우버팩에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날 함께 하죠.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또 좋은 추억 함께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께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오늘은요, 8분께 국수집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이니까요, 방송 끝나고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양양이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가면 꼭 송편에 솔잎 깔아요. 우리 엄마가 해주셨어요. 많은 그런 추억이 담겨있는 송편이다. 그쵸? 정답도 맞춰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자, 다가오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환하게, 황금빛 들판처럼 풍성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사랑,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넉넉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유혹과 유저지가 하나 되는 시간,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이었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애플피킹이 한창인 이번 주 9월 19일 토요일 업스테이트 뉴욕의 명소 트윈스타즈 올차드와 유명 수제 하드사이더를 만드는 브루클린 사이더하우스가 함께하는 코리아 페스티벌 2026이 열립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 뉴폴츠에 위치한 트윈스타즈 올차드는 애플피킹과 함께 사이더하우스 투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작은 호숫가에 라이브 뮤직을 들으며 오랜 시간 훈제한 텍사스 바베큐, 화덕에 구운 피자, 수제 하드사이더를 가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코리아 페스티벌에는 하나 막걸리 등 30여 개 한인 브랜드와 최석 셰프의 특별한 음식을 만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티켓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현재 오후 4시부터 6시 세션 티켓만 남아있습니다. 신나는 애플피킹과 낭만적인 사이더 투어로 추석으로 향하는 업스테이트 뉴욕을 경험해보세요. 문의와 티켓 예매는 twinstars.com에서 하세요. 지난 25년간 오직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해온 뉴욕 권사 선교 합창단이 제23회 정기 연주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0일 주일 저녁 6시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불우이웃 돕기와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전석 초대 행사로 진행됩니다.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감동을 나누는 찬송과 축제와 합창단의 애창곡 모음, 그리고 김두환 작곡의 감동적인 칸타타, 우물가의 여인이 무대에 오릅니다. 여기에 뉴욕 장로 성가단과 캐리그만 남성 중찬단이 특별 우정 출연하여 더욱 풍성한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연주회 후에는 정성껏 준비된 뷔페 식사가 제공되며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찬양 속에 흐르는 깊은 울림과 새 힘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주일 저녁 6시 프라미스 교회 문의 전화 917-648-1876 917-648-1876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급한 업무 보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 기차 시간 간당간당한데 아직 역에 도착 못했을 때, 길은 막히는데 화장실 너무 급할 때,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까지 신실할 수 있을까요? 아닌 말로 복권 당첨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인생 역전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다만 지금 이 순간에 무사함만을 바랄 뿐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자잘한 행운을 너무 많이 써서 대박이 안 나는 건 아닐까요?

0: 실제로 대박이 안 나도 노래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 첫 곡으로 대성의 대박이야 들려드렸습니다. 글쎄 오늘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러한 소소한 행운, 자잘한 행운 여러 번이 나아요? 아니면 대박 행운 한 번이 나아요? 인생에 나는 왜 대박이 없어? 내 인생의 대박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툴툴대지만 사실 돌아보면 이런 잔잔한 행운들 늘 있어 왔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사 이럴 때 분명 있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전하다가 전화가 와서 뭐 텍스트 메시지도 이렇게 확인하고 뭐 그런데 정말 한 1초, 2초인가? 잠깐 정신줄을 놨나 봐요. 왼쪽 갓길에 큰 추락이 있었는데 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냥 가서 들이받을 뻔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오후에 집에 가면서 전화기를 또 잠깐 본 거예요. 바로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아유 걸렸으면 뭐 티켓 띄었죠. 그때도 또 여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절대 전화기 안 보겠습니다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거 워닝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전화기에 손을 안 댔는데 사실 이거 습관 같더라고요. 며칠 지나면 또 운전하다 급한 일 생기면 전화기에 손이 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번 있었어요. 한 2주 됐나? 약속이 늦을 것 같아서 속도를 낼까 말까 망설이는데 저절로 제가 악셀에다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뒤에 경찰차가 따라붙는 거예요. 내동 잘 오다가 잠깐 속도를 냈는데 이크 걸렸구나 하는 생각에 완전 집중해서 또 간절히 또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속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두 번 다시 속력 안 낼 테니 용서해달라고. 아,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걸렸겠다 했는데 그 경찰차가 엑시스로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순간 또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예, 잠시 후 금요일엔 솔직해집시다 코너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요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팁 있으면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자, 오늘은 2026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Let's go!

이야기. 산불이 모두 꺼져도 땅속에서는 불이 계속되는 이탄화재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화재입니다. 불길이 눈에 보이지 않아 진화와 관측이 어렵고 연기와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게다가 이듬해 다시 타오르는 좀비 산불로 번질 수도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탄은 습지에서 식물 등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유기물 토양으로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평소에는 불이 잘 붙지 않지만 가뭄이나 배수로 물이 빠져 이탄이 마르면 불에 타기 쉬워지는데 그래서 땅속 이 부분에 불길이 남아있는 상태를 이탄화재라고 부릅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탄화재는 다른 열대림 화재보다 미세먼지를 약 3배, 이산화황을 약 5배, 유기탄소를 약 3배, 메탄과 일산화탄소를 약 2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탄층 자체가 오랜 시간 탄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탄층은 식물성 유기물이 쌓이면서 탄소가 저장된 곳으로 불이 나면 이 탄소가 대기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성은 지표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해 산불을 찾는데 땅속에서 낮은 온도로 진행되는 이탄화재는 지표의 큰 불보다 열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탄화재는 나무나 풀처럼 큰 불꽃을 내며 빠르게 번지는 일반적인 산불과 다릅니다. 산소가 부족한 땅속에서 낮은 온도로 천천히 타는 훈소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불은 이탄층을 따라 옆으로 퍼지거나 더 깊은 곳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캐나다 앨버타에서는 탄소가 풍부한 이탄지에서 산불이 지하 수십 피트 깊이까지 훈소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지표의 불길이 사라져도 땅속 유기물층에 남은 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불꽃 없이 연기와 은은한 빛만을 내며 서서히 타들어가는 연소 현상을 말하는 훈소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뿐 아니라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도 발생을 하는데 이탄층이 넓게 타면 장기간 저장돼 있던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산불에서도 땅속 화재가 관찰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불이 11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대기 감시 서비스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7일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970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산불과 연무로 인한 호흡기 질환 환자는 9월 1일 5만 891명에서 현재 11만 3,336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섬 7개 주에서는 1,250만 명 이상이 연무에 노출됐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일부가 지표 아래에서도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인도네시아의 이탄지에서 지표와 지하의 불이 동시에 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인도네시아 국토의 약 90%에서 강수량이 매우 적었는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소에는 물에 젖어 불이 번지기 어려운 지하 이탄층까지 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사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지하 이탄화재가 비가 내리는 10월에서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극권과 캐나다 등에서는 산불이 지표 아래 유기물층에서 훈소한 채 겨울을 버티다가 이듬해 다시 지표로 올라오는 좀비 산불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캐나다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불이 다음 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표의 불길이 꺼진 뒤 땅속에서 불이 계속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표의 불길이 사라진 뒤에도 땅속에서 연소가 이어지는 현상은 나타납니다.
2탄 화재와 좀비 산불은 불이 꺼졌다는 게 곧 위험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특히 가뭄과 건조화가 잦아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진화 이후의 감시와 관측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전 불조심 포스터 표어가 생각이 나네요. 너도 나도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조심하면 고마운 불, 방심하면 무서운 불. 확인 점검 너나 없고 화재 예방 효율없다. 섬뜩한 문구도 있습니다. 지켜보면 꺼질 불도 돌아서면 살아난다. 이런 불이 앞서 말한 좀비 불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간간이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는데요. 오늘과 주말의 날씨 DMB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선이 지나간 후 선선하고 습도가 낮아지는 날씨 돌아오겠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은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버지니아 중부와 산악 지역에서는 오후에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후반까지 오르겠고, 북풍이 불면서 때때로 시속 24에서 32km의 돌풍도 불겠습니다. 고기압이 이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오늘 밤은 더욱 조용하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부분적으로 흐리고 습도는 눈에 띄게 낮아지겠습니다. 기온은 50도에서 60도 사이로 떨어져 이번 주 중 가장 선선한 밤이 될 것입니다. 주말 전반부는 대체로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구름과 햇볕이 섞여 나타나고 습도는 낮게 유지되겠으며, 낮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기분 좋은 주말 시작을 알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다음 기상 교란기가 중부 대서양 지역으로 접근하면서 날씨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름이 많아지고 곳곳에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으며, 하루 동안 비가 그치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비가 내리는 사이사이에는 잠시 그치는 시간도 있겠지만 정확한 시기와 범위는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다음 주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있는 주가 시작이 되면서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이 되며 다소 불안정한 날씨가 될 것이라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60도 초반에서 중반의 기온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겠으며 목요일까지 소나기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말부터 다시 기온 오르겠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가을의 날씨로 70도대의 기온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7시 12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토요일은 솔직해집시다. 금요일은 솔직해집시다. 오늘도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난 국민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한 번도 된 적이 없었고 동창 연말 모임에 나가도 래플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었고 정말 행운은 나하고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나요? 가끔 연말 파티 사회보다 보면 아예 래플 안 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왜 안 사세요? 하면은 오늘 상품도 좋은데 좀 사시지. 한결같이 난 평생 한 번도 상품이 당첨된 적이 없어요. 사면 뭐해요? 또 안 될 텐데. 그럼 저는 20%지만 오늘 한번 사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러고 바로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드려요. 자, 이 선물을 시작으로 앞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행운이 있으시라고. 근데 희한하죠? 그러고 나면 그분 번호가 나와요. 이렇듯 행운이라는 거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긍정적인 사람들은 될 거야, 아예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안 됐다 그러면 왜 안 됐지? 이번에는 아닌가? 하고 넘어가는데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될 거야, 난 그런 거 안 돼 라고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 이렇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사람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도 안 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르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소소한 행운, 자잘한 행운, 여러 번이 좋으세요? 아니면 대박 행운, 한 번이 좋으세요? 저는 자잘한 행운 여러 번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자잘한 행운으로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잘 살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자잘한 행운을 택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박 행운이 저한테 오겠어요? 에휴 참. 저도 미국에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에 산 생활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결코 적지 않게 산 미국이지만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사말입니다.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얼굴 마주하게 되면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 Hi, how are you?

0: 근데 어느 날 제가
1: actually I'm a little tired. 나 사실은 뭐 어저께 뭐라.
0: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씩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헐, 이거 뭐지? 아니 물어봐놓고 내 얘긴 듣지도 않고 지나가는 저 애티튜드는 또 뭐야? 그것도 웃으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How are you?는 질문이 아니었구나. 그냥 인사였구나. 그래서 저도 이젠 똑같이 How are you? 하고 물으면 그냥 good. 좀 더 친한 사람이라면 What about you? 라고 합니다.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good. 기분이 우울해도 good. 몸이 아파도 good. 왜냐하면 미국에서 How are you? 잘 지내? 라는 말은 우리의 안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냥 Hi! 안녕이라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 정말 줄 잘 서잖아요. 오죽하면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줄 서다가 죽겠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 식당에 가면 대뜸 몇 분이냐, 레저베이션 했냐, 이름은 뭐냐, 설사 예약이 됐다 하더라도 타이슨스에 있는 어느 식당인가는요, 예약자 인원이 다 왔냐, 아직 한 명이 안 왔다, 오는 중이다. 근데 안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야, 곧 올 거야. Pretty soon. She's coming. 그런데도 레스토랑은 아니에요. 다 오면 그때 들여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와, 그런 레스토랑 처음 봤다니까요. 어쨌든 입구에서부터 꼬치꼬치 묻는데 내가 편안하게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입국 신사를 받는 건지.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기분이 썩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식당에서 제일 어려운 거 음식 시켜 먹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것도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지. 지금은 오히려 내 입맛에 맞게 시키니까 좋긴 하지만 처음 미국에 와서 이것저것 묻는데 아니 힘들게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한 음식이 때론 전혀 다르게 나올 때 있어요. 아, 그럴 땐 정말 빡칩니다. 그렇게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놓고 아, 왜 그래도 안 주는지. 지들도 헷갈리고 바쁘겠지만 안 물어봤으면 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메뉴도 영어로 써있는 것보다는 아유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여기에 팁도 한몫을 합니다. 아직도 팁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팁 계산하다 보면 수학을 공부하러 온 건지 식당에 온 건지 살짝 짜증날 때도 있고요. 이젠 영수 중에 팁 퍼센트까지 써서 나오는데 10%나 15%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20%부터 시작을 해요. 22%는 또 뭐야? 25%, 30%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것뿐인가요? 팁값 아까워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아예 명세서에 팁까지 포함돼 나오는 식당도 있습니다. 6명 이상이 되면 팁이 아예 포함돼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못된 건 이걸 미리미리 얘기 안 해준다는 거죠. 저도 명세서 꼼꼼히 보는 편이 아니라 몇 번 당했는데 특히 술집 같은 데는 술 취했는데 뭐 자세히 보겠어요? 기분도 띵호아인데 팁 더 주게 되면 더 좋지. 그래서 팁을 더블로 주고 나오는 분들 이것도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다녀왔는데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제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명이 얼마 나왔어? 하길래 얼마 나왔네?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데? 이리 줘봐봐. 그러면서 명세서를 가져가더니 팁이 포함되어 있네? 하면서 웨이트레스를 부르더니 왜 팁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안 했느냐? 라고 따져묻는데 이 웨이트레스가 6명이 되면 팁은 자연 포함돼 나온다고 뒤늦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처음부터 자기는 K-POP 너무 좋아한다는 둥 너무 친절하길래 아우 이 친구는 팁을 좀 넉넉히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얼레벌레 팁을 슈킹하려고 말이지. 모르긴 몰라도 여행지이다 보니 기분들 좋아서 자세히 안 보고 팁을 더블로 주고 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요새는 또 직원 도움 없이 터치 스크린으로 화면을 통해 직접 메뉴 고르는 키오스크가 많죠. 일명 무인 단말기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팀난이 있더라고요. 물론 마지막엔 사람이 주긴 하지만 그 사람들 그거 하면서 주고받잖아요. 근데 내가 또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건 요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여린 사람들이야 그 몇 푼 된다고 그냥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팁과 관련된 해프닝 정말 많을 겁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팁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엔 얼마나 아까웠는지 약간 퉁 하고 있으니까 어느 노부부가 다이너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팁값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도 비교적 팁에 대해선 후한 편인데 그 팁 때문에 손님을 차별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 보면 솔직히 싫고 그 식당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떤 식당은 쫓아나와요. 이거 팁이에요? 이거 너무 정우 같은데? 와, 정말 아들뻘 되는 학생이 쫓아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한 대 꽁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말하자니 추접스럽고 안 하자니 기분 나쁜 일들 있으시면 카톡에 글 남겨주세요. 역시 소정의 상품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엔 솔직해집시다. 오늘은 이효과.

0: 이런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0: 전 소식. 미국을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오늘도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경기 도중 배변 실금을 한 선수가 레이스를 계속했는데도 주최 측이 즉시 제지하나 논란이 된 하이록스 베이징 대회가 사고 당시 경기장을 이용한 일부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하이록스 중국은 베이징 대회 참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12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환불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이록스 측은 현장 돌발 상황 발생 당시 해당 선수를 제때 코스에서 이탈시키지 못했다며 참가자들에게 제대로 된 경기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현장을 소독하고 당일 경기장 코스의 카펫도 교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환불 대상은 사고 당시 같은 경기를 진행 중이었거나 이후 해당 시간대에 출발한 참가자들이며 이번 논란은 호주 선수의 경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녀는 지난 12일 여자 프로 경기 도중 설사 증세로 배변, 실금을 겪었지만 레이스를 멈추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버피, 브로드 점프 등 남은 종목을 계속 소화했고 결국 가장 먼저 결승전을 통과해 우승을 했습니다. 하이록스는 1km 달리기와 기능성 운동을 번갈아 총 8차례 번복하는 실내 피트니스 레이스로 여러 참가자가 같은 코스와 운동 구역을 연이어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고는 개인적인 돌발 상황을 넘어 다른 참가자들의 위생,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졌는데 특히 뒤이어 출발한 참가자들도 같은 공간을 이용해야 했지만 주최 측이 해당 선수를 즉시 경기에서 제외하지 않으면서 비판이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이록스는 규정까지 손을 봐야 했는데 중국은 글로벌 경기 규정집에 생물학적 오염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추가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선수를 신속히 코스에서 이탈시키고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환불 결정이 알려진 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다른 선수들도 돈과 시간을 들여 최고의 기록을 내려고 참가했는데 당연한 조치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했어야 했다. 초기 대응은 아쉽지만 사과와 규정 개정 또 환불까지 한 점은 다행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의 우승 기록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하이록스가 그녀의 우승을 취소하거나 기록을 박탈했다고 공식 발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부터 말이요. 만약을 대비해서 띵박질할 때도 기적이 차야 한다는 어떤 규정을 좀 붙여둬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대만 여성의 몸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이 돼 오히려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는 역시 황당한 소식입니다.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아내가 남편에게 $2,000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아내가 2021년 8월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2023년 2월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태블릿 PC에서 아내가 여러 남성과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정황을 발견했고 이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내는 다툼 이후 병원을 찾아 성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는데 이후 남편이 같은 달 9일 새벽 손가락을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타이페이 지방검찰청은 대만 형사경찰국에 DNA 감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감정 결과 아내의 몸 안쪽에서 채취한 염색체는 안타깝게도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는데 이후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 혼인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약 2만 달러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입니다. 아내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DNA가 검출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심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됐지만 정자와 정액 성분을 확인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은 검출되지 않아 1심은 DNA의 감정 결과만으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으나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아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전 며칠 사이 다른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로 인해 남편의 혼인 관계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으며 다만 양측의 재산과 소득, 사회적 지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남편이 요구한 돈이 아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하네요.
1: 때려갔다가 혹을 달고 왔구먼 그래. 이 성폭행 당한 여자가 오치게 고세를 못 참고 또 딴 놈이랑 자빠져 놀아나 이고 꽃이다 꽃이야 이 대라먹고.
0: 중국에서 집 앞에 쓰레기 봉투만 내놓으면 대신 수거해 버려주는 유료 서비스가 등장을 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월 약 2만 원 정도를 내면 매일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방식인데 현재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쓰레기 배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월 100위안의 정액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월정액 이용자는 매일 집 밖에 쓰레기 봉투를 내놓기만 하면 사업자가 이를 수거해 대신 버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시간을 절약하고 집안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이른바 레이지 이코노미, 게으름 경제의 새로운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데 앞서 중국에서는 자녀 등하교나 택배 수령 등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집 밖에 쓰레기를 내놓는 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실제 수요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이용자는 우울증으로 다른 사람을 마주치는 것을 꺼려 밤늦게야 쓰레기를 버린다며 나에게는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하이의 한 이용자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오전 2시간, 저녁 2시간 등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그 4시간을 놓치기 쉽다라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주요 이용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고층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쓰레기 배출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1: 참, 너네 쓰레기 갖고 돈 번다는 생각을 무엇이게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리 돈 버는 데는 귀천이 없다고 말이오. 아이고, 무엇이게 요런 양 앙증맞은 생각을 했는지 대단요.
0: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칩과 기상예보 모델을 활용을 해 기상예보의 정밀도를 높였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국과 베이징 소재 컴퓨팅 기업은 자체 개발한 기상예보 모델과 대규모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해 해상도 5km로 열흘 뒤에 전 세계 날씨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5km 해상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주요 기상예보 시스템과 비교를 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주요 기상예보 시스템의 해상도는 약 5에서 10km입니다. 미국 기상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 지구 기상예보 모델의 최대 해상도는 약 13km인데 중국 연구팀은 이미 3km 해상도의 전 지구 기상예보 시스템도 시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최신 기상 분야 5개년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단위 기상예보 해상도를 1km로 높이고 핵심 지역에서는 100m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10만 개의 고성능 연산 장치를 연결을 해 동시에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상 예보 모델은 H과 저장 장치, 네트워크 기술 등 핵심 부품과 시스템에는 중국산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네요.
1: 무엇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어이구, 그럼 믿을 수가 없지요.

싱가포르 정부가 릴스, 쇼텀 등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독서 습관을 되살리기 위해 책을 읽으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15분 독서를 작은 보상과 연결을 해 독서를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싱가포르 국가도서관위원회는 하루 15분 이상 책을 읽으면 가상 코인을 지급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가 정부 웹사이트에 독서 기록을 남기고 15분 이상 책을 읽으면 하루 한 차례 가상 코인 20개를 받을 수 있는데 1,000코인을 모으면 싱가포르 달러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한 차례만 독서 기록을 등록할 수 있어 50일 동안 매일 독서를 하게 되면 1달러를 받는 방식인데 싱가포르 정부는 이 같은 개인화 전략을 통해 시민들의 집중력과 비판적 사고, 상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하는 둠스크롤링 확산에 대응해 독서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 제한 시간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연구에서는 둠스크롤링과 소셜미디어 중독이 청소년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싱가포르 청소년들의 독서 성취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싱가포르 15세 학생들은 독서 영역에서 중국과 대만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었다고 하네요. 꼴랑 1달러가 보여 1달러가 남은 지대로 오지 마요. 아니 50일 동안 꼬박 읽은 대가가 꼴랑 1달러? 에이구 얄른이 죽지. 나 같은 거 열받아 더 안 읽고 싶어지겠네. 우크라이나 테니스 선수 다야나 야스트렘스카의 아파트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스트렘스카 선수는 자신의 SNS에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아파트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 미사일이 오데사에 있는 우리 아파트를 파괴했다. 살아남은 것은 롤랑가로스 수건 한 장뿐이었다고 적었는데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지고 내부가 심하게 파손된 모습이 담겼으며 잔해 사이에는 롤랑가로스 수건 한 장이 달랑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러시아 세계의 모습이다. 칼리브 크루즈 미사일의 직접적인 공격이다라고 했으며 여자 프로테니스 협회와 국제 테니스 연맹을 태거하며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시각에서 이번 상황을 바라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테니스의 한 조각은 러시아 미사일을 견뎠지만 우리 집은 그러지 못했다며 이 사진들을 우리의 눈으로 봐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새해 전야에도 러시아의 공격으로 할머니가 거주하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녀는 그동안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과의 악수를 거부하는 등 전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었다고 하네요. 그 악수 안 한 여자가 이 여자였구먼 그려. 그래도 수건하고 목숨은 건졌은께 아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요. 감사해야지. 목숨 건진 것만 해도 감사. 범사에 감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미운 사람도 이쁘게 보이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감사 김동률의 곡입니다. 이 시간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달러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생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401-6499, 703-401-6499.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끼가 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벌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나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에서는 H마트에 우리 방정혜 부장님 나오셔서 한 주간의 세일 품목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세일 품목, 어떤 특템을 갖고 오실지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프로님. 저도 운전증이긴 한데 송프로님 어제 소식에 너무 놀랬어요. 무사고에 다치지 말아서 참 감사하네요. 불금인데 여전히 바쁘게 지내면서 라라랜드 귓속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가능하다 해서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장원별의 정거장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또 보편님께서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 아직 자녀가 어리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기도를 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좀 읽어드리고 싶네요.

살아가는 자녀들의 영과 육에 동행하여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죄의 유혹에서는 타협치 않는 강인함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길 기도의 제목으로 평생을 소원합니다. 오늘도 병마에 멍에를 짊어진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일 감사드리며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광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안타깝고 늘 불안하고 점점 머리는 커지면서 부모님 말씀은 안 듣고 속상하죠. 저희도 그러면서 자랐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는 뭐 기도밖에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도 가끔 까먹어요. 적어도 이렇게 복별님께서 가끔 이렇게 기도문 가끔이 아니죠. 매일 기도문 보내주시는데 읽을 때마다 리마인드를 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곡은 나는 어떡하라고 뭘 어떡해요. 맡기면 되죠. 유난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윌리안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이민 초기 시절 이야기. 지난번에는 대륙횡단 이야기 하다가 To be continue 하면서 끊어졌는데 한 2주 만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은경씨. 저의 대륙횡단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머릴로, 텍사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조플린, 미주리 주로 향하게 됩니다. 약 500마일스 거리이며 약 18시간 정도 운전해야 하는 일정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이웨이 40, 이스트 계속 달리는 여정으로 애머릴로를 벗어나 여러 주와 도시들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샴락, 엘크 시리, 오클라호마 시리, 툴사, 마이애미, 오클라호마, 조플린, 미주리. 와, 정말 많이 통과를 하셨네요, 여러 구역을. 자, 구간별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애머릴로는 대부분 직선으로 이어져 운전하기가 편한 편입니다. 텍사스 팬핸들과 오클라호마의 정말 넓은 대평가가 이어집니다. 특히 애머릴로를 출발한 직후에는 강한 옆바람, 크로스 윈드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클라호마 시리 큰 도시에 가까워지면 교통량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터널, 턴파이크를 이용하게 돼 있어서 통행료도 있습니다. 주유소와 식당이 비교적 많아서 쉬어가기 아주 좋죠. 다음은 툴사를 지납니다. 교통량도 조금 줄어들고 경치가 점점 푸르고 구름지로 변합니다. 윌 로저스 턴파이 구간에도 통행료가 역시 있습니다. 미주리에 들어서면 곧 조플린에 도착을 하는데요. 오클라호마 시리는 오클라호마 주의 주도이자 가장 큰 도시, 인구 약 70만 명 수준이며 광역권은 더 큽니다. 도시가 비교적 넓게 퍼져 있고 자동차로 이동하기 편한 편입니다. 브릭타운 지역에 식당, 바, 야구장, 운하 등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서부 개척시대와 카우보이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내셔널 카우보이 앤 웨스턴 헤리테이지 뮤지엄도 볼만합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오클라호마 시리보다 규모는 다소 작지만 도시 중심부의 분위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루트 66 역사와 관련된 명소가 많죠. 게더링 플레이스는 유명한 대형 공원으로 산책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필브룩 뮤지엄 오브 아트도 털사의 대표적인 문화 명소입니다. 1920년대 석유 산업으로 크게 성장을 하면서 만들어진 알트 데코 건축물이 특히 유명하지요. 여행의 관점이라면 오클라호마 시리가 좀 더 큰 도시, 현대적인 분위기라면 털사는 루트 66 알트 데코 공원 문화적인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달려서 조플린, 미주리주에 도착을 해 호텔 체크인한 후 한국 음식이 너무 생각나 저녁 식사할 곳을 찾아 나섰답니다. 아유, 열심히 읽기는 했는데 영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 도시 이름은 제가 너무 생소해서요 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 최고의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이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명실상부한 밥 딜런의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곡 중 하나로 꼽히는 폭 락의 걸작이죠.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아, 우리 윌리엄님 덕분에 간만에 밥 딜런의 명곡 들려드렸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어제 몇몇 분이 퀴즈 정답을 올려주셨어요. 아, 이번 주는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벌써부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는 라라라 퀴즈. 퀴즈 들으시고 나도 이런 퀴즈 낼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면 보내주세요.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는 9월을 맞아 준비한 곡입니다. 9월을 맞아서 잘 듣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힌트 안 줘야지. 이렇게 굳게 마음 먹었다가도 정답 맞춰주시는 분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 자, 들으시는 곡은 클론의 멤버였죠. 제목은 도피.

맞아요. 노래 너무 잘해요. 얼굴도 이쁘고. 계속해서 들으시는 곡 네 번째 곡은 방황. 송골매 멤버였죠. 리드 싱어이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는 목사님이십니다. CCM 가수이자 목사이신 우리 목사님의 노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 이 다섯 가수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금요일의 남자, 우리 강정희 부장님 일찌감치 자리하셨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김치 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4: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0: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보러 가는 날.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슈마트의 방정혜 부장님과 함께 셀프모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많이 한아름 갖고 오셨죠?
2: 예, 많이 가져왔습니다.
0: 진짜, 진짜 많이 가져왔어.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2: 한 주간 잘 지냈죠?
0: 아유, 그럼요, 그럼요. 어. 잘 지냈죠.
2: 근데 요즘 날씨가 왜 이래요? 저녁 되면 이렇게 꼬우게 꿈꾸면. 비 잠깐 왔다가
0: 그러게 말이야.
2: 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0: 살짝살짝.
2: 살짝 내렸다가 또 그냥 하고. 이제 완연하게 이제 가을로 들어선 것 같아요.
0: 네.
2: 저번에 그 백로 얘기하면서 이제 백로 지나면 이제 가을로 들어선다.
0: 추운. 예. 예.
2: 이렇게 또 말씀드렸었는데 또 가을이 오면은 또 우리의 고위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신 그 추석인데
0: 네.
2: 아무래도 또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민생활하고 있으니까 또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지인 친척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명절 때는 어떻게 우리가 방문할 때 양손 아주 그렇게 가져가잖아요.
0: 하나는 갖고 가죠.
2: 그냥 멀리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0: 붙여 붙여.
2: 그래서 고국통신 우리가 애초마트에서 해마다 고국통신을 네. 해요.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고국통신 사전 예약 기간이 20일까지.
0: 20일까지?
2: 예, 20일까지이고 행사 기간은 10월 5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20일까지 진행하는 거는 이제 추석 때
0: 네.
2: 다 이렇게 배송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20일까지 진행하는데 가까운 매장 들리시면 아마 팜프렛이 다 커스터머 서비스에 비치되어 네.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은 상품들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0: 아니 지난번에 갖고 오셨잖아요. 2주 전에. 예. 근데 이 팜플렛이 갈수록 자라.
2: 너무 좋았죠. 너무 고급스러워서.
0: 얘도 크나인가 봐.
2: 그다음에 종류도 우리 그거에 네. 뭐 과일하고 뭐 고기
0: 네.
2: 뭐 이렇게 생선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있어요.
0: 아, 약과도 있고
2: 뭐 고기는 기본이고요.
0: 꽃감 뭐 호두,
2: 생선
0: 생선
2: 뭐
0: 맞아요.
2: 뭐 생선 종류도 많아요.
0: 난리 났어 난리 났어.
2: 생선 할 때 맨날 이제 조기 같은 것만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니고
0: 아니,
2: 뭐 여러 종류.
0: 그러니까 듣도 보도 뭐 못한 거.
2: 예. 그런 또
0: 전복도
2: 나와.
0: 전복장.
2: 조기 뭐 여러 종류가 많아요.
0: 난리 났다니까.
2: 그다음에 과일도 뭐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0: 예.
2: 그냥 이게 한번 와서 보시면 또 이제 한가도 있고 한가도 있고 뭐 또 디저트로 또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선물 세트도 있고 한데 요거 300불 이상 구매하시면은
0: 네.
2: 우리가 보통 그 20불 기프트 카드들을 드렸었는데 이제 300불 딱 구매하시면은
0: 예?
2: 40불 드려요.
0: 예.
2: 이게 팜프렛 자체의 가격이 이게 할인된 가격인데
0: 네.
2: 거기다 또 300불 이상 하시면 또 40불을 기프트 카드를 드리니까 40불을 더 이제 디스카운트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2: 근데 요거 가격대 너무 좋고 상품 구성이 너무 좋으니까요. 올 추석은 한국에 한번 고국통신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다.
0: 이런 거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숙제 미리 한 기분이야.
2: 근데 아 이거 해야지
0: 한 명은
2: 지나가 버려요.
0: 지나가 그거를 지금 몇 네. 번을 몇 회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2: 예 네, 맞아요.
0: 지금 하세요. 지금 네.
2: 오늘 이번 주 주일까지 사전 예약 기간이고요. 또 네. 그때 또 이렇게 깜빡하고 못 보내신 분은 추석 이후에 또 그 선물이 도착해도 되니까 10월 5일까지 가능하니까
0: 선물이라는 건 좀 미리 받아야 맛있지. 지난 다음에 오면 고맙긴 해도 그 고마움이 좀 줄어.
2: 아무래도.
0: 그렇죠.
2: 네. 1월까지니까요. 네. 각각 애치마트 들려서 우리 고국통신 팜프렛 좀 볼 수 있을까요? 하면 아마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잘 안내해 줄 겁니다.
0: 네.
2: 자, 가을 하면 이제 환절기 또 이렇게 감기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계절 바뀔 때.
0: 그럼요.
2: 그럴 때 건강 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거 최고의 제품은
0: 아유, 정관장.
2: 정관장.
0: 정관장.
2: 에브리타임 제품 네. 지금 세일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안내 드렸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면은 에브리타임 그 정관장 에브리타임이 98불 99짜리 69불 99에 지금 세일 진행하고요. 네. 파워폴 녹용스틱 9불 99전 그다음에 에브리타임 파워폼이 14불 99 정관장 에브리타임 10개 스틱짜리가 24불 99 면역 서포트 14불 99 근데 칼로 트림이 14불 99전 요게 이제 그 9월 한 달 동안 세일을 진행하니까요. 네. 아직 9월 지금 이제 중순 조금 지났잖아요. 이제 반 남았으니까 이렇게 정관장 제품 이렇게 세일할 때 평상시에 그냥 세일 안 할 때 살라 그러시면은 또 너무 비싸. 그리고 또 손이 안 가.
0: 제가 그러니까 주고 살라 그러면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아. 예.
2: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일할 때 정관장 제품 믿고 드실 수 있잖아요. 그냥 요거 꼭 한번 두셔서 가족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40주년 세일 아이템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 나왔어요.
0: 아유, 몰래 먹다가 걸렸어.
2: 한 가지만 나왔는데, 요게 뭐냐면, 고구마 스틱.
0: 너무 맛있어.
2: 고구마 우리 삶아가지고 이렇게 방건조해서 이렇게 집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고 나왔는데, 이 포장이 스틱 하나씩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아주 간식으로 아주 최고예요.
0: 아유, 이거 먹다가 걸렸잖아. 아유, 죄송합니다.
2: 요거 고구마 스틱 10개짜리가요. 요게 8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너무 맛있어.
2: 제가 방송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뜯어서 한번 먹어봤어요.
0: 맛있어.
2: 여기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고구마 그 자체로의 단맛이 나는 거예요.
0: 칼로리도 60밖에 안 돼요.
2: 그 사이에 또 그거를 찾아보셨어요.
0: 아, 요 보니까 써있네요. 네.
2: 그 다음에 이게 먹기가 너무 편해.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한 개씩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위생적이야. 이걸 하나 딱 뜯어내시고 딱 하나 잡으시고 이렇게 뭐 끝까지 드실 수 있어요.
0: 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포장지가 너무 아깝네.
2: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0: 너무 아까워. 네. 이거 진짜 손에 끈적거리는 것도 안 묻고요. 너무 먹기 잘해놨네.
2: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포장 자체가 깔끔하니까 아이들 학교 갈 때 간식으로 줄 수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다가 간식으로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네. 너무 좋은 제품이 가격도 너무 좋아요. 8불 그게. 99전 요거. 근데 요거 저희 집에서도 이거 고구마를 이게 쪄가지고 말려서 먹기도 하거든요.
0: 네.
2: 근데 이것도 말릴라 그러면 또 그것도 시간 걸려.
0: 귀찮아.
2: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이렇게 말리는 그 저기 전자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바람 뜨거운 바람
0: 몰아서
2: 하나 이제 거기다 이제 고추도 말리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저희 집은 거기에는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말려서 먹게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또 2, 3일 또 말려야 돼. 그렇구나. 근데 요거는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0: 아우, 너무
2: 아주
0: 좋아.
2: 쫀득쫀득하니 너무 맛있어요.
0: 너무 맛있어.
2: 요거 8불 99전 요거 세일 나와 있습니다. 40주년 세일입니다.
0: 근데 이게 안 달아서 더 좋네요.
2: 네, 맞아요. 안 달아서. 뭐 거기에 뭐 첨가물이 안 들어갔잖아요. 소금
0: 너무 좋아.
2: 설탕 같은 게 안 들어갔으니까 네. 자연 그대로의 단맛이에요.
0: 아우, 저만 먹고 너무 죄송하네요.
2: 아,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자체 행사를 매주 한 번씩 하긴 해요.
0: 네.
2: 야, 근데 요번에는 이제 전라남도 특판전을 해요. 전라도 하면 음식 진짜 맛있잖아요.
0: 이건 뭐 굳이 뭐 먹어봐도
2: 맛의 본고장.
0: 그럼.
2: 전라남도. 네, 네, 네. 요 나온 특산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또 갖고 나왔는데 쌀강정.
0: 오.
2: 한복자 한과 쌀강정이 5불 99전이에요.
0: 근데 사실 저런 한과 잘못 먹으면 쫀내 나거든.
2: 맞아요. 오래돼서. 근데 이건 전혀 안 나.
0: 안 나. 지금 제가 먹었거든요.
2: 전혀 안 그러고.
0: 너무 저거 먹다가 사실은 살에 돌렸어요.
2: 또 한가를 또 이렇게 먹다 보면은 약간 그 끝내도 끝내지만 이게 좀 바삭함이 없는 게 있어.
0: 아니야, 이거 한가, 맛있어요.
2: 한가는 이렇게 딱 씹어도 바삭해
0: 그렇죠,
2: 되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죠. 네. 그 한복자 쌀강정 5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2: 그 다음에 홍어의 무침. 요거 3불 99전. 그 다음에 그 태양초 고춧가루가 16불 9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제품에 뭐 전라대 나와서 나온 모든 남대에서 나온 모든 특산물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0: 네.
2: 그러면 유자차도 있고요, 쌀도 있고, 홍어도 있고, 네. 삭힌 홍어도 있고 그 외에 그 다음에 건나물도 많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아마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진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0: 요거 홍어회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2: 야, 저도 홍어회를 먹어보지는 못했었어요.
0: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2: 아니.
0: 지금까지.
2: 근데 그거 처음 먹었을 때의 어때요? 기억을 하면은
0: 군내 나고 뭐 도저히 못 먹는다 그러던데.
2: 막 그 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썩 큰 거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처음에 먹었을 땐 그 느낌이었어요.
0: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해?
2: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그거의 매력이 돼요.
0: 아, 그래요? 네.
2: 왠지 생각이 나. 모르겠어. 내에서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를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막 땡길 때 문득 생각날 때
0: 저는
2: 거.
0: 먹는 것 중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두 가지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홍어회하고 안 먹어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생긴 게 너무 맛있게 생겨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두리안.
2: 두리안.
0: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2: 근데 그거 진짜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최고의 그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0: 글쎄 말이야.
2: 근데 또 의외로 또 한국 분들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들.
0: 저희 엄마 너무 좋아하세요. 네,
2: 한번 드셔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 사키농어가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그 정도의 사키농어는 아니에요. 제가 먹어보니까 약간 중간 정도니까 한번 내가 홍어회를 안 드셨 보통 분들이 한번 이번에 한번 먹어볼까 하면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어 삼합이라 그러잖아요.
0: 네, 삼합.
2: 삼겹살, 홍어, 그다음에 막걸리.
0: 막걸리.
2: 이렇게 해서 묵은지에 싸서 딱 먹으면은 아 왠지 또 그냥 내리에서 왠지 먹어야 된다는 신화가 오고 있습니다.
0: 오늘 저녁 됐습니다. 네. 해결됐습니다.
2: 전라남도 특판전 진행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2: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추석이니까 문케이 저희가 세일을 10월 4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중화권 사람들이 추석 때 가족들하고 모여서 먹는 그 음식인데 월병이라고 하죠.
0: 네.
2: 요거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한국 분들 중에 또 월병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 그럼 옛날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지.
2: 싸서 드시면은 아주 저렴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0: 예.
2: 다음은 저희 에치마트 폐백시점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전자제품 A1 연기 안 나는 그립. 요거 제가 강력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0: 맞아요.
2: 이거 집안에서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삼겹살 냄새가 너무 좋고 위에 또 화재 경보 삑삑 울려 싸야 되죠. 창문 열어야 되죠. 이거 그럴 필요 없어요. 문 다 걸어 잠고 이거 딱 크고 삼겹살 키워주시면요.
0: 네.
2: 전혀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이거 광고를 제가 보니까요. 네. 우리 보통 집에 보면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0: 네.
2: 네, 공기청정기에 우리가 삼겹살 딱 구워서 연기가 올라오는 순간 공기청정기에서 벌써 레벨이 올라가.
0: 진짜요?
2: 그냥 쉐앙 하고 올라가요. 이제 공기가 나쁘다고 그래도 공기 정화시킨다고. 근데 요거 에어 그릴 딱 쓰시면서부터 딱 버튼 딱 누르면요.
0: 네.
2: 그게 안. 그대로 있어요.
0: 오.
2: 그 정도로 연기가 안 난다는 거죠.
0: 아니, 그걸 시험해 보신 거죠?
2: 제가 시험을 한 건 아니고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진짜 근데 집안에서 연기가 너무 안 나. 너무 좋아. 저 이거 강력 추천드려요.
0: 안 사면 손해네.
2: 예. 그럼 이거 집에 하나 있으면 여러 가지 요리할 때 자주 해서 뭐 제가 삼겹살은 풀이로 드리지만 스테이크도 해서 드실 수도 있고
0: 네.
2: 우리 그 요즘 우리 정육부에서 많이 판매되는 대패 삼겹살.
0: 네네네.
2: 또 아니면 대패 우삼겹살.
0: 아, 우삼겹살 너무 좋지.
2: 또 대패 차돌박이. 구워 드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고요. 근데 요거를 사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 그 밑에 보면 물을 집어넣게끔 되어 있어요. 물을.
0: 예.
2: 근데 물을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0: 안 집어넣으면?
2: 안 집어넣으면 연기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연기가 올라오면 여기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팬이 강력하게 돌아요.
0: 네.
2: 그럼 연기를 그 안으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물에 그 냄새와 연기를 강제로 흡착시켜버리는 거예요.
0: 물이.
2: 그런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기름바지처럼 그게 있어서
0: 네.
2: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굽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런 용도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용도 외에
0: 네.
2: 그 냄새를 흡착시키고 기름, 연기를 흡착시키는 그런 용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 전자제품. 이거 230불에 판매하는 거 지금 199불 99. 이렇게 세일하고요.
0: 네.
2: 또 이거 구글에 세일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또 그림에 떡이잖아요. 네. 그래서 1.5파운드 상당의 생산겹쇠를 저희가 프리를 드리고 세상에. 있어요. 온리 페펙시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안 사시면 손해입니다. 네. 꼭 사시고 이 총 사는 것도 괜찮죠?
2: 오, 전혀
0: 심플하죠? 네,
2: 심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릴 위해서 그냥 물에 닦으시면 되고요. 네. 보통 보면 열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닦을 때만 이거 그때 열선도 분리가 돼요. 다시 열선 분리해놓고 그릴 닦으시고 열선 조립하시고 예, 예. 위에 얹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요거 제품은 저희가 그릴만 있는 건데요. 요 제품을 제가 이렇게 또 서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 전골도 끓여 드시더라고요.
0: 그래요?
2: 그거는 별도 구매더라고요. 요건 그릴이잖아요. 예, 그림상으로 예. 그릴인데.
0: 그러니까 그릴인데.
2: 요런 형태의 그 큰 그
0: 냄비 같은 게
2: 냄비 같은 게 있어요. 사각 냄비가. 그래서 거기서 뭐 전골도 끓여 드실 수도 있고.
0: 온도 조절도 있네요.
2: 온도 예, 조절도 예, 되고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0: 다용도로 쓸 수 있고.
2: 예, 다용도로 네. 쓸 수 있습니다. 아, 이번 주는 제가 정육부하고 수산부를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전체
0: 너무 바빠가지고
2: 손가락 세 개,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산부하고 정육부 쪽 안내를 하다가 중간에 끝냈는데요.
0: 네.
2: 이게 추석이다 보니까 정육부 제품 주간 세일이 추석 관련 상품이 너무 좋은 상품이
0: 네.
2: 너무 많이 나왔어요.
0: 하세요. 예.
2: 첫 번째로 우리 한국 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거 LA 갈비 있잖아요.
0: 아, 이건 진짜
2: 참 LA 갈비 우리
0: 멋있어.
2: 한국 분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국에서는 LA 갈비를 드시는데 요즘 아마 냉장 LA 갈비도 드실 거예요. 근데 과거를 보면은 다 냉동 LA 갈비를 드셨어요.
0: 아하.
2: 근데 미국에서는 냉장 LA 갈비를 드시잖아요.
0: 네.
2: 너무 좋잖아요. 요거 우리가 보통 마트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18불, 16불 이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파운드다. 근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0: 네.
2: 그 추석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13불 구고.
0: 오!
2: 제가 거짓말 안 붙어서요.
0: 네.
2: 저희 조금 마진 붙었어요. 조금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마진만 붙여서 지금 네. 아유, 판매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방정일 부장님의 표정을 봐야 되는데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이거 진짜야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2: 저희가 보통 이제 뭐 마켓 마진 하면은 이제 두 자리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얘기해요. 뭐 네.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요거는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게 파는 거예요.
0: 그러니까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믿지고 판다라는
2: 그런
0: 거의 뭐
2: 거의 그 정도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 갈비 USDA 초이스 등급에 13불 99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또 LA 갈비 말고 또 그 명절 때는 찐 갈비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0: 그럼요. 거기다가 밤 집어넣고
2: 맞아요. 대추 집어넣고 많이 해서 그래서 찐 갈비까지도 세일이 나왔는데 요게 토막 첫갈비로 해가지고 찐 갈비가 파운드에 11불 99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는 소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돼지고기가 좋은데 하는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0: 아, 그래요?
2: 그래서 돼지갈비 찜해서 드시라고 또 돼지갈비도 토막갈비도 세일이 나왔습니다. 요게 파운드당 4불 99점. 아, 근데 나 찜도 싫어. 나는 수육이 최고야.
0: 아, 그런 사람 있어요. 수육 좋아하시는 분.
2: 이게 근데 수육해서 드시면은 그게 그 고기 섭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0: 기름이 다 빠져서 그러나?
2: 그렇죠. 그래서 수육용 갈비 삼겹살 요거 파운드당 6불 99점.
0: 오, 싸네요.
2: 나와 있고요.
0: 네네.
2: 아니,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양념육이 최고야. 그래서 또 고민을 했어요.
0: 네네.
2: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양념육 세일이 나왔어요.
0: 네네.
2: 그냥 목등심 불고기 요거 파운드에 8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2: 그다음에 양념 돼지 불고기 진짜 싼 가격 3불 99전에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2: 이러면은 요 정육 제품 구매하시면은 추석 명절
0: 뭐
2: 아, 진짜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것 같아요.
0: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2: 사실 갈비 하나만 있어도
0: 그럼요.
2: 맛있게 드시고
0: 상에 때깔이 달라지는데
2: 찐갈비 하나만 있어도
0: 그럼요.
2: 참 이게 다른데
0: 그럼요.
2: 이 종류가 LA갈비, 찐갈비, 돼지 찐갈비
0: 하는 사람만 죽어나는 겨.
2: 그다음에 돼지 불고기, 소불고기 예. 이렇게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2: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 된대요. 첫 번째로 야 전복이 또 이게 2불 99전
0: 계단.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2: 야 요게 요럴 때는 무조건 사야 돼요.
0: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2: 제가 또 에피소드를 또
0: 네.
2: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손님이 사가는데 네. 전복을 사가는데요. 네. 한복 나리를 사가시는 거예요. 그럼 전복이 한 60불 이상은 되는 거예요.
0: 네.
2: 이국에 사니까 파운드 그치, 그치. 이국에 파니까 너무 싸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세일할 때 아마 기억하시면은 3불 99전 이게 아마 저희가 이렇게 세일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활전복이 2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2: 그다음에 성게알 이게 1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아 성게알은
2: 야, 이것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0: 네.
2: 그다음에 홍도미 이것도 파운드에 8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2: 추석하면 우리 수산부에서는 한 게 한국 분들은 조기 많이 드시죠.
0: 조기 많이 드시죠. 네.
2: 조기. 참조기가 파운드에 5불 99전. 그 외에 노래의 고등어가 파운드에 3불 99전, 흰새우가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 수산부 쪽에서는요, 더듬말고 다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활전복.
0: 전복.
2: 2불 99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참조기. 예. 5불 99전.
0: 야, 이거 갑자기 폭삭 수거수다 생각이 나네요. 우리 엄마 전복. 글씨 기억나시죠?
2: 예, 맞아요.
0: 우리 엄마 전복.
2: 아, 그 드라마는.
0: 나 갑자기 또 울컥했어.
2: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뭐 어떤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네. 사실 눈물 나는 히스토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배우들이 그 연기하는
0: 연기
2: 게
0: 너무 잘해.
2: 그냥 눈물 나게 하는. 아 왠지 또 눈물이 글썽대네.
0: 뭐 조기 뭐 하여 조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패땡기치고 말이야.
2: 네. 조기 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2: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한국산 무총시래기 박스가 13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2: 유기농 생대추 이것도 추석 때 대추 꼭 사야 되잖아요. 요거 2파운드 패키지가 11불 99 나와 있고요. 줄기 토마토 4파운드 박스가 6불 99전,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2: 타미망고 박스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백도 복숭아 4개들이 패키지가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2: 양파가 3파운드 빼기 1불 99전이고요.
0: 네.
2: 표고버섯이 파운드에 5불 99전. 그 다음에, 요거 나왔어요. 수갑이사가.
0: 이야.
2: 제가 오늘 수갑이사가를
0: 진짜
2: 가지고 나왔는데요.
0: 너무 맛있어.
2: 마트에서 사과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10가지 사과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사과가 수갑이사과예요.
0: 다른 사과는 허니 크리스피가 아니에요?
2: 아니에요. 허니 크리스피가 아니고 수갑이사과. 다른 사과 같은 경우 뭐 299, 199, 뭐 249 이러는데 수갑이사과만 파운드에 개당 사는 판매하는데 3불 49전이더라고요. 진짜 비싼 사과죠. 근데 요게 박스에 24불 99에 판매해요. 24불 99. 우리 한국 분들은 사과 먹으면 후지 사과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0: 옛날에.
2: 예.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트렌드가 예,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갑이 사과 한번 드셔보시면
0: 너무 맛있어요. 너무.
2: 사과가 달고 향이 카레멜 향 같기도 하고 아주 요 오묘한 향이 나요. 수갑이 사과 박스 24불 99 나와 있고요.
0: 네.
2: 이것도 라거포더가 또 박스가 전체는 14불 99전인데 이걸 왜 또 2분을 내려가지고 또 1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라거포더 너무 맛있잖아요. 스마트카드 오늘 맛있죠. 세일로 12불 99 세일 나와 있고요. 대파 세일 번체 149인데 평상시에 대파를 내가 보면은요
0: 네.
2: 그렇게 굵지 않았거든요. 거의 한 제 손가락 굵기보다 조금 굵고요. 근데 대파가 제 손가락 두 개 굵기보다도 더 굵어요.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해? 대파 굵기가 오이 굵기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유.
2: 매장. 한번 이거 제가 진짜 보고 왔어요. 대파 한 뿌리가 오이 굵기만 해.
0: 오이가?
2: 너무 크잖아요.
0: 오이가 대파 생기다 너무 말았어요.
2: 진짜 그 정도로 굵어요.
0: 알싸요.
2: 대파 너무 좋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번체 1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2: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스 운이 안내 드릴 건데, 제가 네. 일반 그로이리 상품은 제가 간단하게 안내 드릴게요. 네. 경기미는 저 서울식품 경기미 1.5%짜리가 13불 9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든키 21불 9구 나와 있습니다. 추석 관련해서 통통배 명품 굴비가 19불 99전 나와 있고요. 네. 곰표 밀가루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일반 그로서리 상품은요, 우리 카카오톡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거 사담으로 이제 버지니아 특산물이 뭔지 아세요?
0: 글쎄요. 담배?
2: 아, 담배요? 리치몬드에 보면 좀 말보로 공장이 있기는 해요.
0: 세상 이걸 편집할 수도 없고 말이야.
2: 버지니아 특산물을 제가 인터넷에 한번 잠깐 찾아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땅콩이더라고요.
0: 아 맞아요, 땅콩이에요.
2: 버지니아
0: 맞아요.
2: 땅콩.
0: 버지니아 땅콩 유명해요.
2: 네. 버지니아 땅콩이 세일이 나왔어요. 7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그 버지니아 땅콩, 그 다음에 스미스필드 햄, 그 다음에 블루크랩, 그 다음에 버지니아 와인. 이렇게 네 가지가 된 거. 와, 버지니아 와인도 꽤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0: 맛 없던데.
2: 근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버지니아 땅콩. 이거 버지니아가 미국 전역에서 엄청 유명한 땅콩.
0: 최고, 최고. 네.
2: 그러니까 요게 7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사야지,
2: 이거 땅콩
0: 사야지.
2: 이렇게 조금 볶아갖고 네. 이렇게 조금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 건강에 너무 좋으니까요.
0: 맞습니다.
2: 이번 기회는 버지니아 땅콩 한번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시는 걸로. 오늘은 장보러 가는 날, 지금까지 H마트의 강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아쉬움 뒤로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라라랜드 여기까지이고요. 주말 푹 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다리를 놓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던 바울처럼 우리 손길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성령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곡은 495장 찬송 이근곡식 거둘자가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든든한 믿음의 선후배를 만난다면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인사를 우리도 건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줌 있는 형제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믿음의 새 빛을, 정영자의 찬양으로 주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기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날 대속하신 예수께 고선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보내드린 연주곡 줄리어드 트리오의 내 주여 뜻대로 박운성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488장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김경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경미의 음성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믿음과 삶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게 하소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문 감사합니다. 0326님께서는 다소 소란스런 일상에서도 고요한 평안의 주님을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 김도의 피처링 김도연 찬양을 청해 주셔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하나님의 사랑 존영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꽃마리님께서 주 품에 강찬의 라이브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표류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물 위에 떠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흘러가는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가끔은 이 표류가 꽤 괜찮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정해놓고 살아가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언제 집에 돌아갈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주말에도 운동과 장보기, 약속이나 청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쯤 되면 내가 사람인지 일정표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계획을 내려놓고 그냥 표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생각도 가끔 표류시켜보면 어떨까요? 표류는 꼭 방향을 잃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방향을 정하지 않을 자유일 테니까요. 열심히 노를 저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날이 있다면 노를 잠시 내려놓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목적지 없음. 오늘의 일정은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오늘의 임무는 하나입니다. 조금 엉뚱하게 흘러가면서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 그 정도면 오늘 하루 꽤 근사한 표류 아닌가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아일랜드 미녀 오 데니 보이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적지 없이 동네를 한번 걸어보세요. 평소 지나치던 골목에 들어가도 보고 처음 보는 가게 앞에서 멈춰서 구경도 한번 해보고요. 또 맛있어 보이는 빵이 눈에 들어오면 계획이 없던 빵 하나를 사서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기분 좋은 표류 아닐까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중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발레리 게르기에프의 지휘,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568님, 안녕하세요 훈디, 좋은 아침입니다. 며칠 아침 일상의 루틴을 벗어난 변화를 주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뭔가 헛헛하네요. 루틴을 벗어난 삶이 주는 기쁨은 요즘 흔히 말하는 도파민이 솟는 그런 것이었는데 살짝 불안함도 있었어요. 루틴으로 돌아오니 안정감은 있는데 또 심심하기도 하고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삶의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또 루틴을 벗어나서만 살면은 또 루틴을 다시 찾기가 힘드니까 요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헛헛해질 쯤 다시 한번 변화를 줘보고 또 좀 너무 그랬나 싶을 때 다시 루틴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참 밸런스 있는 좋은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 제키 에반코의 노래, 니콜라스 도드의 지휘, 부다페스트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형 중 Think of Me, 제키 에반코의 노래, 니콜라스 도드의 지휘, 부다페스트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212님, 밤나무에 밤이 익어가서 벌어지고 있어요. 집 앞에 떨어지면 2월에 결혼해서 추석 때 오는 딸 사위에게 쪄주고 나눔도 하려고요. 아, 벌써 밤이 또 벌어지는 계절이 왔군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밤을 자주 삶아주시곤 하셨었는데 또 제가 그때는 잘 안 먹는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밤 맛있더라고요. 예, 함께 또 맛있게 드시면서 좋은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풀리지 않아 TV에는 나 혼자 산다를 틀었습니다. 환기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지독한 감기에 걸린 신영 씨가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이발을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걷고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아이스크림 위에 감자칩을 부숴서 올려 먹습니다. 어쩐지 보는 제가 더워지는 듯합니다. 신영 씨가 말합니다. 아프면 서럽지만 게으르면 더 서러워요. 울면 안 돼요. 휴직감만 더 나가지. 너무 나의 아픔에 휘감겨 있으면 세상 모든 게 나만 제일 불쌍한 애가 되어버려요. 그럼 양말은 누가 빨아줘요? 슬픈 신영이가 빨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말고는 이제는 좀 현실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합니다. 게으르면 더 서럽다는 말이 정확하게 저를 관통하고 지나갔습니다. 짜증이 솟구친 이유, 누군가를 쉽게 미워한 이유, 제가 게을러서였습니다.

미움은 게으른 감정이지요. 게으르기에 조금 편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차오르는 감정의 원인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돌릴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의 역사, 그 선택을 하게 된 경위, 둘러싼 언어체계와 생활양식,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야말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한 것들을 모두 알아보고 끌어안으려고 해야 하니까요. 저는 지금의 내가 홀가분해지기 위해 쉽게 미워하고 그 미움을 정당화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미움은 결국 갈피를 잃고 나는 왜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는가 라는 생각으로 귀결되어 연민에 휘감긴 채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슬프고 미운 내가 되는 셈이죠. 사랑은 불편하고 어렵고 난해하지만 미움은 간단하고 쉽고 편리합니다. 그러니 미움이 더 흔한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지런히 사랑하자는 말은 사랑하기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부쩍 부지런해 보아야겠습니다.

브람스 헝가리 무곡 5번 F샵 단조 미셸 베로프와 장 필립 콜랄의 포핸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백하희의 책 여름 안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게으르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것, 쉽게 미워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 그건 역시도 게으름일 테니까요. 네, 오늘은 조금 부지런해져야겠습니다. 아니, 매일 조금은 부지런 떨어야겠습니다. 부지런히 살아보고 이해하고 사랑해 봐야겠어요. 2320님, 저희 집 앞 산책로에 어르신들이 많이 걷고 계시네요. 운동기구도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 기구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걷기만 하면서 어르신들 하시는 거 보기만 했는데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쵸, 부지런히 나오셔서 계속해서 또 몸을 움직이시고 또 아마 또 일상 중에 좀 심심하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소일거리를 찾아보시다가 아마 이 산책로에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간단한 목례 정도로 함께 인사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0: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베토벤의 피아노,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3중 협주곡 C장조 작품번호 56중 2악장 라르고,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텔의 피아노, 카라얀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3중 협주곡 C장조, 작품번호 56중 2악장 라르고,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텔의 피아노, 카레안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456님,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는데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걸 해내고 있는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아들은 무덤덤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선선해진 날씨 탓일까요? 아니요, 당연히 떨리죠. 아드님의 어떤 뭐 완벽한 미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향후 계획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떨리실 거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크실 텐데 이미 스스로 모든 걸 해내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아드님께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만 믿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미셸 플라송의 지휘, 툴루스 시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미셸 플라송의 지휘, 뚜루스 시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중 서곡, 마리스 얀손스의 지휘,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는요, 이병기 씨, 이수인 곡의 별, 소프라노 임선혜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G장조 중 3악장 아다지오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712님 익숙한 곡이 나오면 반갑고 생소한 곡이 나오면 배우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 재미가 있어요. 오늘도 배우는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와, 굉장히 성숙한 분입니다. 대부분 익숙한 곡에 조금 더 많이 반응을 하고요. 생소한 곡은 조금 생소함을 많이 느끼시는 편인데 생소한 곡을 또 배우는 이 애티튜드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또 저도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퀘르모노 550 중 1악장 몰토 알레그로 트레버 피노크의 지휘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쾌혈번호 550 중 1악장, 몰토 알레그로, 트레버 피노크의 지휘,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619님, 손주가 수영 배우는데 물을 엄청 무서워했어요. 제가 지원아, 용기를 내봐 했더니 지금은 오리발 신고 싱싱 물개랍니다. 아, 뭔가 싱싱 물개라는 표현 굉장히 귀엽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오리발을 또, 저는 한 번도 안 신어봤는데, 아, 저도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냥 해서 수영을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저도 오리발을 하나 구매해가지고, 아, 한번 싱싱 물개처럼 수영을 해봐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중, When You Wish Upon a Star,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 제임스 무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중 When You Wish Upon a Star, 토미 라일리 하모니카, 제임스 무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932님, 안녕하세요 훈디. 매일 남편이 출근길에 회사까지 데려다줘서 편안하게 자동차로 출근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서 지하철로 출근했답니다. 그동안 내가 참 편하게 출근했구나 느꼈어요. 매일 출근길에 데려다주는 남편이 그리워졌어요. 오늘 밤엔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서 고맙다고 말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누리고 있을 때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빈자리를 느끼시고 또 그 빈자리를 또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또 표현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또 아주 맛있게 준비하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 작품번호 18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 작품 번호 18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핑크블랙님, 딸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벨구토스 수행평가 5개 했어. 그날 우리 가족은 수학 100점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뻐하며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지독한 몸치인 딸이 더운 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토스 연습을 해서 최고 기록을 세운 거랍니다. 잘하는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노력하며 그 결과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예쁜 딸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요. 멋지다, 승민아. 아, 승민님. 정말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미 그 어린 나이에 하고 계시네요. 정말 멋지고 맞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시오조 A단초 작품번호 28 정경화의 바이올린 샤를 듀투와의 지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조 A단조 작품번호 28 정경화의 바이올린 샤를 뒤투와의 지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4599님 벌써 끝날 시간이라니요. 아이들 수시 접수 시작인데 파이팅하고 접수 잘 하겠습니다. 네, 요즘 수시 접수 기간이죠. 저도 수시 원서를 넣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좋은 결과 다들 있을 거고 또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브람스의 가곡 사포의 노래 작품 번호 94의 4 바리톤 제라르 수제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람스의 가곡 샤포의 노래 작품 번호 94-4 바리톤 제라르 수제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쇼팽의 연습곡 작품 번호 10중 3번 2장조 렌토 마논 트로포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연습곡 작품 번호 10중 3번 2장조 렌토 만원 트로포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왈츠 윈 블루트 작품번호 354 빌리 보스코프스키의 지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누가 뭐 이 회사에 취직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취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자유가 아니죠? 아이씨 이게 왜 안 돼? 안다라면서 반복하는 거는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것이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40%와 기쁨이 결합이 되면 하루가 70%가 기쁜 거예요. 자유예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번에 낸 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조금 더 들여다보자고요. 아니 누가 뭐 이 회사에 PD님을 취직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취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자유가 아니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적어도 95%는 다 느끼는 모순된 감각이에요. 그러면 설명 변수는 이거 하나 있죠. 그 선택은 뭐 예를 들어서 내 아이의 대학 성적, 뭐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우연히 현재의 나를 만든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는 이런 취직을 했고 그 취직은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다니다 보니까 짜증나. 뭐 이 상태인 거잖아요. 일단 1단계. 요걸 제가 자유신호등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기록학자니까 지금 같은 문제의식이 들면 기록의 서식을 쭉쭉쭉쭉 만드는데 너무너무 심플해요. 자기가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한 일을 쭉쭉쭉쭉 써보세요.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붙여보는 거예요. 아, 내가 완전히 나의 주체적인 욕구 판단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한 거. 당연히 초록불이죠. 나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거. 당연히 빨간불이죠. 나도 그다지 싫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나의 주체적 선택은 아니고 뭐 약간 강요받은 측면도 있어. 요런 거는 노란불. 요거를 표시해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 내가 예를 들어서 5개를 썼는데 초록불이 2개 이상 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네, 부자유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요. 예를 여러분들이 한 달은 기니까 일주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네, 나의 부자유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을 토대로 해서 내가 부자유롭게 행위하고 있는 것의 원인 분석하고 그 안에서의 자유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요컨대 사람이 생각을 깊게 하면 이런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나 아렌트의 정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일을 하는 게 노동인가? 영어로 레이버예요. 그냥 뭐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내가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 이거 워크라 그래요. 아,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행위인가. 한나한테 이걸 액트라고 했는데 이러면 잘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약간 변형해서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안젤라 더커스 그리스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안젤라 더커스가 벽돌을 쌓고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벽돌을 쌓고 있어요. 레이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한테 뭐하니? 그랬더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한테 뭐하니? 그랬더니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네, practice.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노동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현재의 노동은 자유다 아니다. 자유예요. 기본은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 부여를 하는 행위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하여튼 어쩌다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 일의 종류도 마음에 안 들고 특히 내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은 짜증 제곱이야. 정말 미치겠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을. 그러니까 병행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그만둘 꿈을 나이가 61가 됐을 때 아 이제 내가 대학을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퇴임을 4년 남긴 시점이죠.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U자도 모르던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내지 2년 정도는 병행의 삶을 살면서 오, 내가 예를 때려쳐도 현재 새롭게 하는 내 일을 통해서 현재 받는 월급만큼은 내가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면 자기 프랙티스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매 순간의 자유감이 나에게 올 것이냐. 이제 이것이 좀 궁금하시고 답답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 좀 참으세요. 제가 한 가지 권하는 거는요.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꼭 회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로 회고하시면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꼼하게 써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한 일, 느꼈던 감정 등을 쭉 시간순으로 나열해서 써보는 거 많이 걸리면 5분이에요. 근데 요 하나가 큰 변화를 여러분들께 줄 겁니다. 응, 내가 그 순간은 사실은 인내하는 느낌이었어. 밤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었네. 이 긍정의 생각이 하루 전체를 회고하시면 무럭무럭 자라나요. 교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수님은 지금 편한 상태라서 그렇죠. 저는 하루가 지옥이에요. 인간관계, 일, 뭐. 심지어는 점심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놈의 부장 눈치 보느라고 맛도 없는 그 음식을 먹는 내가 한심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다 써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정말 나쁜 일이 많이 발생했을 때 30%. 나머지 40% 정도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들. 나머지 30%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40%와 기쁨이 결합이 되면 하루가 70%가 기쁜 거예요. 자유예요. 그런데 나쁜 거 30%가 심리적으로 더 뇌리에 박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체계적으로 하루를 정리해보지 않는 사람은 나는 오늘은 개판이야, 꽝이야, 씨, 짜증나 죽겠어. 그럼 나머지 40%까지 짜증난 하루가 되니까 자신의 하루는 짜증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 생망이야 이렇게까지 가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런데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시간이 없고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무지하게 추상적인 표현인 거 혹시 느낌이 오세요? 제일 대표적으로 내가 무기력감이 오거나 기타 등등해서 그냥 버리는 시간. 예를요, 여러분들 일주일 계산해보면 엄청날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시간 문제 때문에 제가 그때가 이제 제일 교수되고 제일 바쁠 때였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건 좀 아니다 하고 시간 가늠을 하려고 일주일 정도 저의 시간을 적어봤거든요. 버리는 시간이 몇 프로일까요? 네, 50%였어요. 잠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잘 설계를 하면 아무리 현실이 고달퍼도 저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무엇에 자유를 속박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고요. 그 다음이 어려워요. 내가 무엇을 정말 하고 싶은지를 사실 이 사회는 잊고 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교육체계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서열 사회를 강요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잘 아시죠? 시험 보시면 등수가 있고요. 대학 입시는 완전히 서열의 표상이죠. 어떤 분들은 대학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서열에 항상 묶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집에서도 공부 잘하는 딸, 공부 잘하는 아들을 원하니까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끊임없이 잘 보이려고 하는 이게 이제 서열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예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죠. 방법은 네, 반복해서 쓰시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제가 이룸 다이어리라는 월간 다이어리를 보급을 한 지 벌써 2년 반, 3년쯤 됐습니다. 이 월간 다이어리 제일 첫 장에 인생 지도 그리기라는 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써요. 내가 일의 차원에서는 뭘 제일 하고 싶지? 가족 관계에서는 뭘 하고 싶지? 인간 관계는 어떻지?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 관련해서 뭘 하고 싶지? 그 다음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향유. 노는 거, 향유와 관련해서 내가 뭘 하고 싶지? 얘를 매월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아까 얘기했던 서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이걸 욕동이라고 그래요. 내 내면의 욕구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릴 적을 자꾸 기억해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메시아는 이제 연겁의 시간을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긴 시간이 메시아의 눈으로 보면 엄청 짧은 시간으로 응축돼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릴 적의 원망들, 바람들, 얘가 지금에 가까이 있는 상태가 되면 내가 뭘 하고 싶군, 내가 뭘 잘하는군, 내가 뭘 하면 행복감을 느끼는군, 이런 것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게 돼요. 이게 돼야 내가 현재 다니는 직장이 맞구나, 맞지 않구나,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는 이 아직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의 현재 젊은 분들의 노동은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아니라 확신해요. 그리고 월급 격차가 너무 분야별로 크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뀌어가야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상한 속담이 있다고 생각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단으로 바위를 쳐야 바위가 깨집니다. 근데 이 페르낭 브로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표층에 있는 거, 이게 일종의 사건 같은 거야. 중간층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구조 같은 거야. 구조가 작동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로델은 그 밑에 심층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속 바램, 습속, 그러니까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달나라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전 세계 인류가 다 하고 있어요. 걔는 언젠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심층의 세계가 구조를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는 결정을 하고요. 구조에 의해서 표층에 있는 사건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조 때문에 내가 월급을 조금 받으니까 내가 경제적 삶이 부자유로운데 구조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조를 바꾸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면서 현재 상태를 수용하면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개선을 위한 자신의 노력 그리고 당장 바꿀 수 없는 구조의 산물에 대해서는 자기 수용.
2: 더 잘하고 싶은 저의 네. 싶은데 네. 그게 안 돼서 자유롭지 못한 것.
1: 그게 이제 내부의 감시자 또는 규율자라고 칭하고 요컨대 자신이 바라는 자신이 현재 자신을 부자유롭게 만드는 선생님이 이 일을 잘하고 싶다는 그걸 제가 역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는 현재 선생님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 점이 선명하면 역동과 현실의 갭은 어떻게 하면 된다? 메워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심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도둑놈 심보인데 빨리 나에게 오는 것이어야만 해 라는 잘못된 습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하는 거의 모든 것은 반복에 의해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질둘레스의 핵심적인 철학이죠. 차이와 반복이라는 것은 그 반복 속에 작은 차이들이 있어요. 걔들이 쭉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인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쌓인 것이 인계점을 넘으면 툭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 질문의 조회수. 나는 지금 여기까지 적어도 300만 조회까지는 가고 싶은데 이게 왜 내가 지금 3개월이나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관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의 반복에 의해서 인계점을 넘어서 이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팍 하고 튀는 거예요. 반복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 인계점에서 오는 그 차이의 존재. 그것을 성실하게 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는 이게 왜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안달하면서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전자가 자유의 행위예요. 후자는 자신의 급한 성취욕에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꼴이죠. 급한 성취욕, 그것이 자유를 속박한다는 것. 이 부분만, 요거는 로직이에요. 논리적으로 깨달으시면 훨씬 더 현재의 어려움을 반감시켜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죠. 일종의 성취욕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고 걔가 쌓이다 보니까 승진을 했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요게요, 시간이 얼마 안 갑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많을까요? 제가 유학 가서 박사를 엄청 따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는 배수진 치고 유학을 했기 때문에 박사길 따면 저는 세상이 다 내 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딱 두 달 가요. 두 달이 지나가니까 누가 나한테 강의 좀 안 주나? 나 어떻게 대학에 취직해야지? 박사는 간 데가 없어요. 그 박사의 기쁨이. 승진은 제 경험으로는 딱 일주일 가요. 부교수, 정교수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정교수 승진한 날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성취라는 것은 보통 이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서열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성취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취 다음에 또 성취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성취는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오래 가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이걸 엄청 권유하는 건 아닌데 나도 주식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하나의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이 주식을 준비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하더라고요. 이건 놀랄 일이에요. 지금은 다 이 금리 기타 등등의 이 사이클, 주식이 이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 사이클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이 메인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경기순환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식투자의 메인이 아닙니다. 주식투자라는 거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내가 그 회사의 일정 지분을 갖는 사람으로 참여를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하면 나는 돈을 버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얘를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경기순환주에로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직장에서도 주식 앱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런 용어 써도 될까 모르겠지만 너무 쪽팔리지 않아요. 세상에 쪽팔리고 자기 자신에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안 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공부를 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준비가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시드머니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나는 지금부터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밥을 먹을 거야. 적극적 절약이죠. 놀랍게도요. 이 적극적인 절약을 처음에 하면은 약간 부끄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심 한 끼를 안 먹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이 적금이 됐어요. 20만 원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게 한 달 누적됐을 때 여러분들께 주는 기쁨의 사이즈를 혹시 경험해 보셨을까요? 죽지 못해 가난하게 사느라고 내가 17,000원짜리 점심을 먹고 싶은데 오늘은 할 수 없이 9,000원짜리를 먹었어.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9,000원짜리 점심도 아니고 원가 2,500원 드는 내 도시락을 내가 돈 때문에 싸가서 그걸 먹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성과가 났어요. 이 절대적 절약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삶의 규모를 스스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불편한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경제적 미니멀라이즈를 여러분들이 주체적 선택으로 할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수입이 너무너무나 적어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월급이 너무 적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은 수용하고 수용한 상태에서 주체적 경제의 자유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 쓰시길 권해요.
2: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
1: 당장의 실천이 중요해요. 근데 당장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을 플래닝하죠. 아침에 어느 정도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큰일 나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장황하게 쓰려고 그러면 플래닝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하루의 전략 방향을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쓰세요. 요때 나의 자유 실천 한 가지. 얘를 매일 좀 제발 얘는 제 얘기 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서 PD님 같으면 아침에 오늘은 내가 구 대표님한테 가서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라는 나의 주장을 반드시 한 번이야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쓰고 아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아침에 썼는데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려고 실제로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용기가 안 나서 못하실 수도 있고, 얘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여러분들의 실행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유를 종류 가리지 말고 아침에 떠오르는 자유 실천과제를 하나씩만 써보는 요 행위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 영역을 확장시켜 갈 수 있다. 요거 확신 갖고 제 얘기 듣고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고 성공을 했는데 좀 너무 부끄럽긴 하네요.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진홍에 가서 오늘은 꼭 멤버샤하고 가지 짜장면을 먹어야겠다. 아침에 그래서 제가 가지 짜장면이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마침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대표님 오늘 같이 식사하시죠? 하고 왔어요. 얼마나 좋아. 나는 진홍에 가서 가지 짜장면을 먹을 텐데 괜찮은 사람은 같이 가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오늘 가서 가지 짜장과 멘보샤를 먹었어요. 4명이 갔는데 멘보샤가 6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먹고 제가 정교하게 반으로 잘라서 멘보샤를 한 개 반을 먹었는 그 기쁨이 제가 그걸 먹고 걸어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체적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추상가치가 우리랑 자꾸 멀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자꾸 실제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습관부터 우리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짜장면 하나 먹은 것으로 주체적 삶을 사는 김익한 이 느낌을 받아요. 네, 엄청.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 계시죠. 저도 여성 한 분이 계신데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요. 이게 이제 자유의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가족으로부터 자유, 이게 자유의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2박 3일 혼자 여행을 다녀오세요. 이걸 못해요. 그래서 아니 2박 3일 여행을 왜 못 갔다 와?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이 굶어요. 이런 얘기예요. 좋은 의미로선 사랑이죠. 그 사랑의 행위를 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인생을 쭉쭉 펼쳐갈 수 있는 힘이 반감돼버리는 그런 문제에 당연히 봉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꼭 권합니다. 2박 3일 가족을 완전히 버리고 혼자서 여행을 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사실은 나의 인생을 더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데 가족에게 희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누적됐을 때 우리의 병폐 구조가 우리를 속박하고 서열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왜곡된 그런 감시자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속박한다니까요. 이런 감각으로서의 자유를 반복 경험하고 누적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실천의 방향, 실천의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 얘기를 엄청 많이 해서요. 조금 엉뚱한 얘기를 인생 질문으로 꼭 남기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지금 다시 찾아서 만날 용기를 갖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비주체적인 만남 중에서 우연히 내가 되게 아, 저 친구가 너무 좋은데 하는데 내가 너무 샤이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또는 앞에 전 직장에서 다가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가 뭐라고? 인간관계 핵입니다. 자유로운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와 마음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꼭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에서의 자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복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남기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실 수 있겠는지요? 라는 질문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고세고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의 이윤희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몸에 태아기관이 있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화론을 마치 과학적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태아기관 또는 흔적기관이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과학적인 오류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실을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태아기관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결국은 최근에 그 유전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 DNA라는 그런 오해까지 갖고 왔죠. 그러나 우리 몸에 그런 쓰레기나 또는 태아기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몸에 놀라운 설계가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 태아기관, 흔적기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뭐 사랑니라든가 그거 왜 쓸데없이 아프게 하지? 꼬리뼈라든가 옛날 꼬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또 맹장염, 괜히 염

증만 생기는 거 아닌가? 물론 맹장은 조금 약간 의학적으로 맹장이 아니라 충수돌기 염증이지만 이런 것들을 흔적기관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진짜 흔적기관, 퇴화기관이라면 기능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퇴화기관이라는 오해는 잘 몰라서 그리고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에 생겼던 오해라는 것을 오늘 아주 명백하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꼬리뼈부터 시작해 볼까요? 꼬리뼈 하면 느낌에 마치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는 없어지고 뼈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꼬리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 척추뼈의 맨 끝에 있는 뼈일 뿐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냥 꼬리뼈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만약 퇴화기관이라면 뭐 그냥 흔적만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근육, 인대,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뼈로서 충분한 기능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그 뼈가 없다면 혹은 그 뼈가 다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꼬리뼈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치면요, 아주 큰일 납니다. 물론 아프기도 하겠죠, 당연히. 또 그런데 우리가 대장 활동을 하거나 몸에 있는 어떤 부분이 움직이려고 할 때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잠시만 구역질도 나고요. 뭐 붓고 멍들고 뭐 이런 건 당연하겠죠. 근데 심각한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요실금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경험 많은데 대변실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대변실금이라는 건 요실금처럼 대변이 그냥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조절이 안 되면 얼마나 심합니까? 얼마나 참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이 꼬리뼈가 다친 여성 같은 경우에 대변실금 증상이 생겨서 난 이거 도저히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자살을 기도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례가 있죠. 꼬리뼈라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척추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꼬리뼈라는 거 사실 퇴화기관이 아니고요. 꼬리라는 거 우리에게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꼬리 달린 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꼬리 달린 아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사진들이 그런 사진도 있고 진짜 꼬리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건 꼬리가 아니고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척추뼈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그 안에 있는 신경이나 그런 조직들이 밖으로 나와서 꼬리처럼 보이는 거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치료해야지는 병이지 그게 옛날에 우리가 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꼬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아기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꼬리뼈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맹장에 있는 이제 충수돌기, 원래 맹장염, 맹장염이 아니라 충수돌기염이죠.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또 수술을 하는데 이게 맹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있는 곳이 대장 중에 맹장이에요. 거기에 이 맹장을 비롯해서 대장에는 박테리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주 드글드글거리죠. 그런데 반면에 소장에는 박테리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거의 없는 소장을 지나서 대장으로 가는 첫 번째가 맹장이고 그 맹장 끝에 벌레처럼 달려있는 것이 바로 충수돌기입니다. 그런데 이 충수돌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니까 과거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제가 산부인과 수술하면서 서비스로 이 충수돌기, 맹장염 수술도 해드렸습니다. 막 서비스 수술할 정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충수돌기라는 것은 거기 림프조직도 많고요. 또 내분비 호르몬도 분비한 세포도 있고요. 특별히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역력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생 이후에도 여러 가지 면역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의과대학 교수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면역학에 대해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잘 배우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면역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알게 됐고 또한 충수돌기가 이 면역뿐만 아니라 이 박테리아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장에 있는 세균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뭐 장 마이크로바이옴 이것이 뭐 건강에 직결된다 해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박테리아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장 내에 있는 박테리아가 세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설사라는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설사를 앓게 되면 대장 내 박테리아가 살 수가 없죠. 다 같이 변으로 제거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박테리아가 다시 생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죠. 근데 마침 이 설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충수돌기에 박테리아들이 보존되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빠르게 번식해서 장내 박테리아가 회복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 이 충수에,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충수돌기에 그 입구가 막혀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입구가 막히는 이유는 림프 조직이 너무 과다하게 증식돼서 그렇게 막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림프 조직이 많이 증식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후반이나 20대에 이런 충수돌기염이 많이 걸려서 수술 받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면역력이 발전되고 있지만 이제 사춘기 이후에 호르몬들이 변화되면서 또 새로운 면역 시스템들이 발전되는데 이때 여기에도 굉장히 증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잘못해서 막히는 수도 있고 또는 변 같은 걸로 막히는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염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능이 없다면 이런 일도 없겠죠. 바로 이렇게 열심히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편도라는 기관을 한번 가볼까요? 자, 편도라는 기관은 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안 것을 이 충수돌기처럼 전에 잘 몰랐어요. 여기 편도니 이런 데 염증이 잘 생기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이 편도염 이런 데 많이 앓거든요. 그래서 앓거나 아프니까 그 수술해서 없애주자. 과거엔 그랬었어요. 네,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게 면역학이 발전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도라는 게 숨을 쉬게 되면 바로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첫 번째 그곳에서 이런 편도나 인후 쪽이 굉장히 많은 림프 조직으로 둘러싸여서 우리 방어막, 첫 번째 방어 기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어 기전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과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니까 아 이게 뭐지?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전에서 싸움이 이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편도염이 생긴다고 그렇게 쉽게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계속적으로 만성적인 염증이 되면 이게 또 잘못해서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잘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충수돌기나 또 편도나 이런 것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면역학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 퇴화기관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아유 뇌 속에 뭐 콩알 많은 거 하나 있는데 이게 뭐지? 퇴화기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관을 퇴화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능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과 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 우리 몸이 정교한 설계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기능을 모른다고 퇴화기관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감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로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 DNA나 이런 것들이 무슨 기능이지? 잘 모르겠네. 이런 DNA도 있어요. 자, 우리 몸의 퇴화기관은 당연히 없겠지만 유전자에는 뭐 그런 거 혹시 있지 않나? 그런데 기능을 모르는 것은 있어도 또 기능이 망가진 것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발생과정, 엄마 뱃속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발생과정 이후에는 또 기능을 하지 않는 유전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있고 또 지금 활동 안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돌연변이 때문에 약해지거나 망가진 것은 있지만 처음부터 퇴화되거나 또 흔적기관 이런 건 없는 거죠. 제가 왜 퇴화기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DNA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좀 사랑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니 하면 세 번째 어금니인데 보통 사춘기 이후에 많이 생기니까 사랑니라고 하는데 자, 이 세 번째 어금니 이게 자꾸 뭐 잘못 나서 치과 가서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하고 감염이 되면 장인이 또 발치해서 없애야 되죠.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수술을 하는 게 생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랑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니는 그렇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원래 하는 세 번째 어금니예요. 근데 세 번째 어금니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나기 때문에 그렇게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아 이게 퇴화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까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유치에서부터 영구치가 난다는 거 잘 아실 텐데 자, 유치는 위아래 각각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구치는 그것보다 더 숫자가 많고 특별히 이런 어금니들이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치가 있던 장소가 빠지면서 거기에서 영구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어금니들은 새롭게 이제 다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유치가 있었던 공간에서 영구치가 나오면 그동안 우리가 커지고 또 얼굴도 커지고 또 이렇게 입도 커지고 하니까 공간이 충분히 하면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간이 작으면 그게 입이 작기 때문에 공간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 입이 작아졌는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씹고 먹고 하면 이게 턱이 발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 보니까 턱이 발전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턱이 옛날 사람보다 최근 들을수록 점점 작아져요. 또 알러지나 이런 것 때문에도 또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금니가 나다 보면 세 번째 어금니까지 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어금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는 사람은 아예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예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유전자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거죠. 또는 못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니가 위치를 잡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영구치가 안 난 사람도 있어요. 자, 유치만 있고 영구치가 안 나는 그런 유전적 불안정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니 문제는 사실은 이 턱 자체가 발전이 못된 그런 문제도 있고 유전적 문제도 있는 거죠. 이걸 진화가 안 된 것이다. 또는 퇴화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기능이 있는데 잘 못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다른 예를 든다면 몸에 털이 많으면 진화가 안 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랑니가 없으면 진화가 된 건가요? 사랑니가 잘못되면 진화가 된 건가요?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잘 나면 진화가 안 된 건가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과학적이고 우리가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하는 잘못된 표현일 뿐이죠. 우리가 이런 퇴화기관이 없다라는 것은 새로운 기능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쓰레기 DNA가 있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퇴화기관이라는 개념과 쓰레기 DNA라는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유전자라는 게 1953년에 처음으로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걸 밝히고 왓슨 앤 클릭이 노벨상을 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이후로 DNA 중심의 분자 생물학 중심의 생명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DNA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DNA에 염기라는 것이 있고 그 염기를 분석하면 유전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런 유전 정보 해독을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1990년서부터 2003년까지 원래 처음에는 2005년까지 15년은 계획을 했다가 2년 땡겨진 거죠. 한 사람의 정확하게는 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유전자를 중심으로 염기 30억 개 염기를 모두 분석하는 개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2000년 6월 그러니까 21세기가 시작된 그 해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이 연구에 참여했던 박사들이 함께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개놈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놈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인간의 유전자가 한 10만 개 정도인 줄 알았더니 한 3만 개 정도밖에 없구나.
물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서 이 3만 개도 수정이 돼서 2만 개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만여 개 유전자 이외에 나머지 DNA 95% 정도는 뭐 전혀 정보가 없는 쓰레기 DNA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진화의 오랜 과정을 통해서 쓸데없는 것들이 쌓여서 95%가 쓰레기 DNA다. 그러니까 완전 21세기 뭐 태아 기관은 아니지만 태아 DNA가 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유전자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기능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모든 DNA에 기능이 있을 것이다. 유전자뿐만 아니라 유전자 외에 있는 부분들도 기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 나온 것이죠.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H자동차 회사의 직원 수를 찾아보니까 7만여 명인데 그중에서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생산직은 3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다른 뭐 거의 4만 명에 이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뭐 또 광고도 해야 되고 새로운 디자인도 만들어야 되고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근데 보십시오. 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직이 한 40%인데 우리 유전자는요. 2만 개의 유전자로 100만 개가 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엄청난 효율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 유전자가 회사로 따진다면 회사에서 생산직은 5%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가 더 중요한 굉장히 많은 단백질을 만드는, 조절하는 엄청난 역할들을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게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네이처지에다가 한 과학자가 글을 썼어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축제를 벌리자. 60년 동안 DNA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발전했더니 결과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네이처지에다 글을 쓰면서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DNA 설계는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글까지 썼어요. 일반 과학자들이 이런 글을 쓴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만큼 유전 정보의 설계도가 엄청난,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 진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원숭이와 유사할 수도 없고 뭐 1% 부족한 인간이다라고 침팬지를 주장하는데 억지스러운 거죠. 우리가 눈으로 봐도 차이가 이렇게 뚜렷한데 DNA 정보, 그 복잡하고 정교한 DNA에 얼마나 더 차이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직립보행하고 자유롭게 손과 발을 움직이고, 진화론자들도 이 인간의 뇌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그래서 슈퍼 이볼루션, 슈퍼 진화됐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로 설명하는 게 훨씬 맞는 거죠. 같은 사람이면서 우리가 사람 중에서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이 잘 안 되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DNA 정보의 설계도도 다 인간의 설계도를 갖고 있고 어떤 누구도 인간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공동체가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작품이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전 정보의 설계도가 이제 돌연변이들이 계속 일어나서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인간의 DNA 정보는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설계도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설계 앞에서 과학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과학을 모르고 그냥 진화론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퇴화기관이 있다고 또 쓰레기 DNA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3월 처음 개강 수련회 때 전사님들끼리 이제 찬양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2: 눈물이
1: 내가 드디어 올 자리에 늦게라도 와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됐죠.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국내 이주민의 수가 271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5%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됐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이주민 사역 중에서도 몽골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계신 다하다 국제교회의 이해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이해동 목사입니다. 샘베차노 예수싱 하이라로 남졸랑 보라니 욱 사연매대에 통학을 학지게가 이해동 파스타로 배나
2: 신현준 파스타로 배나
3: 오야
2: 파스타로 배나가
3: 네, 무슨... 파스타로가 목사 파
2: 저거 큰일 났다 했는데
3: 목사님 되실 거를
2: 몽골 말이라서 제가 몰라가지고
3: 아, 좋습니다.
2: 목사님 하실 때 한번 따라해봤는데 어이구 큰일 날 것 따라야 돼요. 좋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네. 현재 몽골인들이 섬기는 목사님이자 대학가 앞에서 수제버거 가게를 또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패티도 굽고 그러면은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3: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네. 이제 외국어 대학교 앞에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네. 2층이 이제 햄버거 가게로 평일에는 영업을 하고 네. 그리고 3층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 네. 2층은 이제 주일날 식당으로도 쓰고 하는데요. 네. 네.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글자글자글자글 하면 이게 한 180도다. 그래서 자글자글자글 하면 한 150도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패티가 되게 수제버거에선 중요한데 겉은 바삭바삭하게 네. 속은 육즙이 가득하게 있는 요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요게 네. 패티의 색깔, 온도, 이게 소리 요런 거를 잘 들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를 또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사우디 친구들도 많이 오고
2: 저희 동네 친구들인데요.
3: 예,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한국인들도 많이 오는 그런 수제버거를 구우면서 목회를 하는 이해동 목사입니다.
2: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K 수제버거네요. 아 목사님 그 말씀 들으니까 오늘 혹시 수제버거 안 가져오죠? 저 너무 먹고 싶은데요.
3: 아 이게 제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다음에 저희 오시면 제가 맛있게 겉은 바삭바삭하게 속은 육즙이 가득한 거 꼬드리겠습니다.
2: 제가 외대 앞으로 가겠습니다.
3: 오십시오.
2: 사우디 친구들도 많이 간다고 하니까요. 네. 뭐 섞였을 때 분간 가시죠. 아, 이 대학가 앞이라서 젊은 청년들이 많고 또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요. 이 직접 만나면은 어떠신가요?
3: 아, 이게요. 우리 이제 주로 20대 친구들이 오는데 네. 이게 20대 친구들의 키워드는 제가 보니까 네.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2: 아, 슬프네요.
3: 그래서 이제 M4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이게 광고를 해도 포인트가 위로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깔아서 밑에다가 이렇게 그게 물을 놔야지 보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망하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최고의 절망 아닙니까? 네, 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냥 고향에 가서 그냥 고기나 잡을랜다 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서 고기 잡다가 밤새 잡다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절망 가운데 옆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었을 때 153마리나 잡았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었던 그것의 153 스트리트.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요한 슬로건이 그 호프, 스타트, 그리고 스트리트라는 세 단어인데요. 네. 이 절망의 시대에 네. 저희 가게에 와가지고 저희 가게 인테리어도 노랗게 돼 있는 그 네. 고호 그림에서는 노란 게 희망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녹색은 또 이스라엘 같은 그런 광야에서 생명을 뜻하는 거라서 이제 원래는 버거 먹는 친구들은 시커멓게 해가지고 영화관처럼 해놔 해지 와서 그 분위기가 맞는데 와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러한 거리 그래서 153 스트리트에 신 우리 집사님을 초대합니다.
2: 아유 꼭 가겠습니다. 네. 자글자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베드로가 나중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그 미래가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의미가 참 좋습니다. 네. 희망의 버거였네요. 버거 가게 일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학생은 주로 그러면 어떤 학생들인가요?
3: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몽골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몽골 친구들 다섯 명이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요. 이제 기숙사에서도 이제 남자 기숙사도 있고 여자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도 같이 이제 몽골 청년들 예배 따로 이제 드리고 하는데 그 다섯 명들과 같이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일요일날만의 예배가 아니라 나머지 6일. 그래서 일상의 평일 영성도 이 버거집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젊은 친구들의 그 자유로운 영혼, 몽골의 말타는 영혼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배워가는 그 일상 영성을 배워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아침에 일을 준비할 때 빵을 이렇게 준비된 거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빵을 자르면은 이 겉으로 볼 때는 반질반질하고 맨질맨질하고 예쁜데 딱 잘라보면은 공갈빵도 있어요.
2: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예.
3: 그래서, 야, 너는 네 영혼은 이렇게 겉으로는 번질한데 속은 공갈빵 아니냐? 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버거집 조금 안 되고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날도 조금 안 돼요. 아,
2: 그런 또 계절을 타는
3: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비 오고 나거나 그랬었을 때 이제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료는 다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재료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안 될 거를 별로 잘 마음이 슬프지만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올 손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책에서 예수님이 꼭 오겠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오심을 너는 얼마나 묵상을 하니? 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생각나는 대로 주시는 대로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네요.
3: 그렇죠.
2: 네. 궁금한 게 진짜 햄버거도 그런 계절과 기후를 타네요. 그렇죠. 국밥은 겨울.
3: 그럼요.
2: 비 오면 파전. 네, 그런 거. 그럼 햄버거는 언제 제일 좋아합니까?
3: 아, 햄버거는 날씨가 조금 이렇게 봄철에 따스해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대학 가다 보니까 개강돼가지고 막 활기차고 그랬었을 때, 이제 커플하고도 많이 오고, 그때 많이 먹습니다.
2: 저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럴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가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척 분주하실 것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몽골 유학생들을 돕는 사역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3: 예, 한 2005년경이었는데요. 네. 에디라는 몽골 친구였어요. 그때 광운대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그때는 이제 광운대도 외국인 유학생 그 기숙사가 없어서 그냥 고시원에다가 이렇게 얻어줬어요. 근데 이 가난한 외국인 유학생이다 보니까 고시원에서 공짜로 주는 이제 이렇게 라면하고 갖다 놓고 이렇게 밥 해놓고 김치하고 엮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거로 밥을 먹고 있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가가지고 고기 한번 사주면 그냥 엄청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이제 찬양으로 배우는 몽골어라는 책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그랬었었는데 그 형제가 지금은 그 원주 연세대 AI 그 공학 그 교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110억짜리 국가 프로젝트도 자기가 PD 디렉터 이야, 하고 있고
2: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예,
3: 그리고 네. 또 뭐 사이언스지에 올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얻어 먹는 거로 바뀌고 야, 옛날에는 네. 이게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외국인이었다면 네. 이제 장기 정착하다 보니까 이웃이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찬양 인도하는 친구는 연세대 신촌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네. 교수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는 공부를 한 데고 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2: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인데요. 페티에 몽골의 그 양고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3: 아, 예.
2: 몽골은 그냥 양들 다 풀어놓고 기르잖아요.
3: 그렇죠. 네.
2: 양고기 패티 한번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아, 숙제를 주셨으니까 제가 그럼 양고기 패티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에 신현준 집사님께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2: 아, 그리고 보니까 교수님들 다 저 대학 후배가
3: 됐으니까
2: 예. 한번 꼭 가겠습니다. 예. 이 원래부터 몽골 청년들과 그러면 격이 없이 잘 어울리셨어요, 목사님은?
3: 제가 예. 이제 조금 그래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50대 후반인데 네. 우리 아들도 이제 26, 8 막 그렇지만 네. 20대 초반 친구들하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제가 네.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생각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예. 조금 알게 된 나름대로의 비밀이란 네. 비밀 같은 게 있는데 네. 아, 사람의 마음은 3층이다.
2: 네.
3: 3층이다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2: 됐어요. 왜 3층인가요?
3: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람을 만났었을 때는 이제 우리 가게 가거나 손님들 만났었을 때는 그냥 매너 좋게 이렇게 하는 첫 번째 가벼운 만남의 마음.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저 이제 20대 친구들을 많이 만나니까 얘가 얘를 좋아하고 얘가 얘를 좋아하고 이 여자애가 이 남자애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를 아무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한 2층 마음.
2: 네.
3: 그리고 요즘에 한국도 한부모 가정도 많고 네. 근데 몽골도 이제 그런 게 많거든요.
2: 많죠.
3: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내 안 깊은 곳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 우울증도 오고 자살 충동도 안 오는
2: 상처가 많고요.
3: 그런 그 마음, 3층의 마음이 있는데 요 3층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3: 1층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에서 시작하지만 네. 이게 그 깊은 두 번째 마음 정도 들어가면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는 하지만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거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데까지 저는 안내하는 가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그러면 청년 시절은 어떠셨어요?
3: 청년 시절은 저도 예. 이제 방황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로 방황도 하고 또 성공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여러 다른 곳에서 가보기도 하고 네. 그런 방황 속에서 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2: 구체적으로 어떤 방황을 하신 건가요?
3: 제가 젊었을 때는 네. 공인회계사 시험을 10년 봤었는데 10년 떨어졌어요.
2: 아이고야. 네.
3: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도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뭐 단전호흡 막 뭐 네. 이런 부분들도 배우라고도
2: 10년도 빠지셨네요.
3: 해보기도 했었었고 네. 했는데 이제 저 안에는 이제 그 공인회계사 10년 그런 얘기가 이제 성공하고 싶고 네. 입심양명이고 또 이제 그 단전호흡이고 네. 이런 부분들로 막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안 채워져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에게 오게 된 거죠.
2: 이야, 목사님의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민 중에서도 특히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몽골인들을 돕게 된 계기나 사건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3: 예, 제가 우리 부인하고 결혼하면서 네. 35살 전에 네. 35살까지가 되면은 우리 선교사로 가자 라는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막연하게 이제 몽골로 가자라는 네. 생각을 같이 나눠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이제 한양교회라고 마장동 우시장 옆에 있었던 교회를 다녔었었는데 네. 마장동 우시장에서 그 고기를 다루는 몽골은 고기 잘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 다루는 가게를 하시는 집사님이 몽골 사람을 고용을 해서 부부를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네. 크게 기회가 돼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예배가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몽골어를 배워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고 뭐 말도 안 되지만 제가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되고 그랬었었는데 그 처음에 온 친구가 부부가 있다가 또 그 남자 형제의 동생도 부르고 또 이제 동생도 부르고 삼형제가 네. 왔었어요. 네. 왔었는데 삼형제 중에서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정신 좀 이상이 와서 그 정신 이상의 형태가 발작을 하면 이제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막 귀신 들린 그런 것들이 나와서 막 형을 때리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발작이 나오는 첫날은 제가 같이 가서 자고 그리고 뭐 둘째 날도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출근을 할 때고 그러니까 출근했는데 회사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하도 동생이 때려가지고 형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생은 잡혀가지고 몽골로 가게 됐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큰 형의 부인이 사실은요 이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 동생이 아버지가 다르다 보니까 두 형이 어렸을 때 애를 막 패가지고 그러다가 여기서 와서 일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게 뻥 터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라고 얘기하면서 몽골의 경우에 이렇게 엄마 아빠 이런 좀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몽골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필요한 그런 민족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어졌죠.
2: 그런 계기가 있으셨네요.
3: 네.
2: 자, 이를 계기로 몽골인들에게 마음을 확 열고 처음부터 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면 숨기시게 된 거예요?
3: 완악하고 고집이 많고 좀 그렇다 보니까 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공떡 돈독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쉽게는 안 됐었었고 한 10년 헤맸습니다. 10년 헤매
2: 너무 솔직하십니다.
3: 10년 네. 헤매다가 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신학교 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죠.
2: 네. 그만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제는 버곡가게가 유학생들을 돕는 선교지가 된 것 같아요.
3: 네.
2: 주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경계하라고 강조하는 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3: 예, 저는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2: 네.
3: 돈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3: 이게 그 국경을 넘을 때는 목적성을 갖고 넘습니다.
2: 네.
3: 그러다 보니까 그 거꾸로 얘기하면 돈독에 오르기 가장 쉬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는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이제 이주민들인 경우거든요.
2: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3: 그렇죠.
2: 네.
3: 거기다가 또 집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한국에 살아 잘 모르지만 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돈독 오르기 가장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2: 네.
3: 왜 그러냐면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센터에서 조사를 17개 전 세계 선진국을 했는데 한 2만 명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네.
3: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힘드니까 객관식으로 물어봤죠. 물질적 풍요, 돈,
2: 네.
3: 가정, 뭐 사회, 건강,
2: 네.
3: 직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근데
2: 네.
3: 그 14개 나라에서 이 그 가정을 했는데 복수로 체크하라 그랬는데 한국만 단수로 물질적 풍요 돈을 압도적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중산층 그러면 뭐 아파트 몇 평 이상 자동차 몇 cc 네. 이상, 돈이 은행에 얼마 이상. 이게 다 이게 돈으로 이렇게 환산되어
2: 평균적으로 딱
3: 있잖아요.
2: 나오잖아요. 네.
3: 근데 유럽의 프랑스나 그 영국 같은 데는 프랑스에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요리를 몇 개 할 줄 아느냐. 네. 중산층의 기준이. 네. 그리고 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몇 개 할 줄 아느냐. 네. 또 언어를 몇 개 할 줄 아느냐.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몽골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은 저는 쉽게 돈독을 빠지는 경우를 보는 거가 네. 우리 한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2005년생 남자가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밤에 새벽 한두 시까지 식당에서 알바하고 열심히 알바하면서 1년 정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학당에 다니다가 그 어학을 준비하다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원서를 저희가 이제 써준 걸 도와주거든요. 복음의 접촉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공짜로 써주기도 해서 저희 전사님이 이제 그거를 주일날 이제 우리 몽골 형제가 전사님 원서 좀 써주세요. 그래서 그래 우리 예배 끝나고 쓰자 해가지고 써서 하나를 썼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 형제는 두 개 쓰고 싶었고 이 전사님은 하나 쓰는 거로 해서 이거 하나 쓰고 하나는 다음에 쓰자 그랬는데 이 형제는 그날 두 개 다 쓰고 싶었어. 근데 우리 전사님이 신혼이었어. 그래가지고 미안한데 나 우리 아내하고 저녁 약속이 있어. 이거 다음에 쓰자. 그런데 이 형제는 그날 꼭 쓰고 싶어가지고 생각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 전사님 내가 5만 원 줄게 이거 써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는데 얘는 이걸 갖다가 나는 한 시간에 한 만 원 정도 하니까 전도사님이 나는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5만 원 드리는 거면은 전도사님은 이 부인하고 약속한 거를 깨고 내 거를 써줄 거다라는 거로 돈 쪽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그리고 이 형제도 몽골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던 사람인데 한국 와서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주민 사역이란 돈독, 성공독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해독제로 해독하는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국 교회가 돈독에서 자유로워져서 자유로운 거룩함으로 섬겨야 할 300만 명, 500만 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아멘. 생각합니다.
2: 아멘. 돈독에 빠지지 않게 해독을 권하면서 목사님께서도 크게 깨달으신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 제가 이제 몽골 친구들을 처음에 섬기게 됐었을 때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저희 교회에 같이 있던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족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라면도 끓여먹고 그렇게 막역하던 형이었는데 선배였는데 그 형이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사가 돼가지고 서울 부근에서 했어요. 그게 또 힘이 세면 서울 부근이래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형을 보는 마음이 장래 나중에 떨어질 국물을 생각을 해가지고 잘 보이고 싶은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몽골 형제는 죄송한데 3D 업종의 불법 체류자로 나에게 떨어질 국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두 가지 속에서 있었을 때에 야 예수님은 나한테 떨어질 국물이 뭐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은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우리 몽골 친구들을 제 영혼 안으로 한층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2: 이 성공에 집착하셨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목사님이 되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3: 하루는 저희 부척 귀한 저한테 고모님이 네.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해동아, 너 그렇게 몽골 친구들 만나려면은 신학교 가면 어떠냐라고 이제 권면을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고모님이 제 어렸을 때 엄마 아빠도 있었지만 같이 이렇게 손빨래로 제 똥빨래까지 다 해주신 분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고모님 기도해 볼게요라고 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 하나님 이거 아 이거 그러다가 하나님 세 가지 증표를 주십시오라고 믿음이 약하니까 세 가지 증표를 구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좀 믿음이 약하신데 아버님이 저한테 신학교 가라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가정 그러니까 저희 부인이 신학교 가라 그러면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평신도로 그냥 섬기고 있었었는데 평신도로 섬기는데 교회에서 사역으로 인정해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사례비를 조금이라도 주면 세 가지를 하나님 들어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너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려면 신학교 가라는 게 어떠니? 라고 뜬금거리셔서 응? 그랬다가 아 이게 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 나, 신학교 가면은 어떨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좀 쿨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가. 알아서 해. 뭐, 마음대로 해. 그래서, 아니, 내가 신학교를 가면은 너는 사모가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음칫하더니, 그래가지고 지금 한 7, 80명 열심히 주일날 밥하고 있잖아요. 10년. 하여간, 그렇게.
2: 훌륭한 사모님이십니다.
3: 예, 예. 저도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사람도 그렇게 그냥 쿨하게 오케이를 하는데, 아니, 또 제가 다니던 장충교회 당회에서 저 때문에 갑론을박이 돼가지고 사례비를 주네, 만에, 그래서 뭐 적은 금액이지만 뭐 준

0: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데 떨어지면 제 인생에서 신학교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3월 처음 개강 수련회 때 전사님들끼리 이제 찬양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해서 네. 해주는데
1: 눈물이
0: 내가 드디어 왔다. 네. 드디어 저희 어머니가 태중에서 저를 소원 기도해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고3 때 너는 내가 그 소원 기도했으니까 신학교 가라 그랬는데 그건 엄마가 하신 거고 라고 해가 저는 일반 대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19살, 20살에 가야 될 거를 39살에 신학교를 가서 20년이 뒤에 갔는데 하나님 20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드디어 올 자리에 늦게라도 와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됐죠.
1: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0: 네. 네. 은혜죠.
1: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0: 네.
1: 네. 사실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목사님의 어떤 고집을 많이 꺾고 또 내려놓고 그러셔야 됐을 것 같아요.
0: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 중에서 부모님들한테 반항하는 사춘기 같은 것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춘기 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원 기도는 하셨지만 유아 세례는 저기 못 하셔가지고 이제 학습받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도 그 학습받아야 된다고 이제 막 당근과 채찍을 막 그러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학습받는 자리에 딱 앉았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얘기 쭉 물어보시는데 뭐 그러니까 잘 대답은 했죠. 그런데 탁 덮으시면서 자, 혜동아 내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볼게. 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랬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 그게 아리송해요. 아리송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당황하셔가지고 길게 얘기하시는데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글지대 교수 오한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 들어보셨죠?
3: 네. 네.
1: 콜레스테롤이 뭡니까?
3: 저기 네. 하여튼 건강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 약을 먹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벌써?
3: 네.
1: 오.
3: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가지고.
1: 오. 치료를 하고 계시군요. 살이 많이 쪘었나요?
3: 많이 쪘었다가, 그때 이제, 그 뭐라고, 통풍이랑, 그 통풍 약을 먹으면서 이제 피 뽑아서 수치를 재는데.
1: 건강이 콜레스테롤... 아주 나쁘셨었네요.
3: 네.
1: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
3: 많이 줄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어, 사람 됐네요.
3: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로.
1: 그래요. 자,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제 살이 찐 이런 분들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3: 네.
1: 왜냐하면 그 비만과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뚱뚱해지면 굉장히 위험한 게 많아져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4: 그쵸.
1: 사실 이 먹는 거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기 싫은 운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보시면 이 뚱뚱해졌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뇌에도 영향 문제가 있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콜레스테롤에도 영향을 주고 치매도 훨씬 많아지고 암도 상당히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 체중을 줄이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콜레스테롤이니까 한번 네. 잘 보시자고 우리 몸에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
4: 네.
1: 여러분도 잘 아시죠? 체지방 뭐 이런 소리 네.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 지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0: 지방산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다르게 있어요. 네.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다 우리 몸에서 영향을 주는데 자 지질,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여러분의 이 몸을 구성을 다 못해요. 여러분이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은 이 세포의 껍질을 만드는 중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세포들이 만들어지면 껍질을 만들어야 세포가 살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껍질이 없으면 세포가 죽을 거 아니에요. 네. 한여름에도 그렇지만 한겨울에 때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바로 죽은 세포, 떨어진 세포들이 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계속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세포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 만들어지는 세포의 껍데기를 만들 때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어떻게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몸에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에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만듭니다. 더더욱이 이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이분들은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여성 호르몬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야 그 이후로 정자도 형성을 하고 그래서 이세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이 만듭니다. 내가 먹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먹어서 들어온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성분들을 가지고 간이 합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한 다음에 그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포의 벽도 만들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거기다 담즙산도 만들 때 쓰고 비타민 D를 만들 때도 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 몸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써 있지만 68kg, 한 70kg 나가는 성인이 하루에 약 1g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나쁜 일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죠. 그죠?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야.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혈관벽에 붙어가지고 혈관을 다 망쳐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많아지면 혈관벽에 점점 쌓여서 혈관 안쪽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막혀. 그럼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다리로 가야 할 피가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압력이 세져야 되겠죠. 많이 보내야 되니까. 우리 왜 수돗물 틀어놓고 물 줄 때 손가락으로 좀 막으면 막 물이 쭉 나가잖아요. 그죠? 압력이 세지면서 가늘어지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관이 굵으면 저절로 많은 물이 갈 수 있는데 좁아지니까 많은 물이 못 가서 압력이 높아지죠. 이 압력이 높아지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압력을 못 견디면 혈관이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 뇌에서 터지면 출혈, 뇌출혈. 그죠? 그다음에 이게 터지는 경우는 뭐 그래도 좀 나은데 안 터지고 막혀버렸어. 완전히 막혔어.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증. 혈액이 안 가면 뭐가 안 가요? 산소와 영양소가 안 가요. 이 뇌세포도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이 혈관이 딱 막혀서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포가 먹을 게 없고 산소가 안 오니까 죽어요. 그래서 뇌의 한 부분이 썩는 거예요. 녹아. 녹아버려요. 이 세포가 죽었으니까.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데 이 심장도 움직이니까 심장 스스로에서 심장에다 보내는 혈관이 있어요. 그걸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딱 막히면 심장으로 가는 피가 안 가니까 산소와 영양소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심장 세포가 녹아버려요. 그러면 심장 근육의 한쪽 부분이 녹아서 일을 못하면 펌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펌핑을 못하니까 우리 몸으로 피가 안 가고 뇌로도 안 가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으로 상당 시간 동안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도 죽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을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하고 있는 거죠.
1: 네.
0: 이해가 되시죠?
2: 네.
0: 자,
3: 엄청 중요해요.
0: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의 혈관을 잘라 본 거예요. 지금 이 빨갛게 돼 있는 부분, 저 크게 돼 있는 게 혈관이고,
2: 네.
0: 그 안에 들어 있는 허옇게 돼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막힌 덩어리야. 그 구멍은 저 밑에 조그맣게 글로만 혈액이 가는 거야.
2: 아까 막혀서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그만큼 구멍이 있는 거야.
2: 그러니까.
1: 진짜 좋다.
0: 이 정도가 됐다면 이건 참 원래는 내가 산소가 이만큼씩 필요한데 네. 저만큼이면 요만큼밖에 산소가 안 가니까 네. 살 수가 없죠.
1: 네.
0: 그러니까 조금은 힘들게 걸으려고 뭐 걷지를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숨이 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안 가니까. 그래서 이게 예, 여러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혈관 속에다가 이 초음파 장비를 집어넣어서 혈관을 본 거예요. 보니까 밑에 큰 그림을 보시면 동그랗게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게 초음파예요. 초음파 장비. 그 주변으로 이렇게 큰 게 혈관이고 밑에 쪽으로 이렇게 뭐가 좀 있죠.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로 막혀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가끔 이 경동맥 초음파라는 것을 검진하러 가면 해보셔야 된다고.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여기 해봐야 된다고. 여기다 초음파를 대고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번씩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심장이나 무슨 다른 혈관을 확인해야만 하느냐. 그게 아니어도
3: 티가
0: 납니다. 제일 많이 티나는 곳이 눈 사이에요. 이 콧뿌리에 노란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2: 저 아직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3: 없어요.
0: 아직 없어요?
2: 네. 나중에 혹시 발견되면 꼭 시청자 의견에 얘기를 해주세요.
0: 저뿐만이 아니라 내시경을 해보면 위장 속에 황색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똑같이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위장 점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덩어리가 노랗게 보입니다.
3: 근데 저 정도로 얼굴에 나타날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0: 심각하죠. 오랫동안 노출된 거죠. 전혀 검사도 하지 않고 자기가 콜레스테롤 높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지나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고 요 무릎에 위쪽, 네. 네, 그다음에 요런 관절 주변 또 손가락 요 양옆에 요런 데에도 노랗게 콜레스테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3: 또 요런 데다가 막
2: 반점 같은.
0: 네. 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하시고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으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당연히 말씀을 해주시겠죠. 자,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밀도, 저밀도.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HDL, LD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DL, LDL이니까 HDL은 좋은 거, LDL은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을 잘 보시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80%를 합성을 해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이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먹는 걸 줄이면 내가 지금 현재 콜레스테롤 양에서 한 20%는 줄일 수 있어요. 근데 20%를 줄여도 문제가 될 정도의 양이면 그 먹는 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먹는 걸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를 완벽히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우리가 먹는 걸 잘 조절하면 지금 현재 콜레스테롤 양에서 한 10%를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10%를 줄였어도 양이 높다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콜레스테롤이에요.
1: 그렇구나.
0: 반드시 간에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약물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아예 나 그냥 운동하고 올게요. 아유 나 먹는 거 해결해 볼 테니까 선생님 좀 기다리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10%밖에 안 돼. 그리고 계속 높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혈관 벽에 가서 다 달라붙어서 문제를 다 만들어서 문제 만든 다음에 자 혈관 벽을 뭘로 긁어낼 수 있을까요?
1: 없죠.
0: 어떻게 긁어내요?
2: 궁금했는데.
0: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의 혈관 길이를 다 합치면 지구는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긴데 그걸 도대체 뭘 이용해서 긁어낼 수 있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혈관 벽에 달라붙기 전에 빨리 알아서 더 이상 붙지 않도록 하는 방책을 해야지. 그게 바로
1: 이미 쌓였으면
0: 약물이죠.
1: 어쩔 수 없는 거예요?
0: 쌓인 것도 약제를 잘 쓰면 더 이상 쌓이지 않으면서 조금씩
2: 회복.
0: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쓰이게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간에서 저렇게 LDL이 많이 만들어지면 저 LDL이 혈관에 갖다 붙여요. 그러면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그걸 걷어와. 그래서 다시 간으로 가져와서 간에서 재합성을 해서 또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LDL과 HDL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 설명을 이렇게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사탄 버터.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크라이스트 버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로 HDL이 높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근데 HDL을 높이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2: 아쉽다.
0: HDL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HDL이 올라가요. 또 하나는 술이에요. 알코올. 알코올이 HDL을 높여줘요. 근데 엄청나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HDL 높이다가 알코올 중독돼.
2: 그것 때문에.
0: 그러니까 그건 절대 권하지 않는 방법.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을 만들 때에도 콜레스테롤이 쓰이는데 여기 보이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 때 이 지금 말하는 콜레스테롤이 원료가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코티졸,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다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성분이죠. 그죠? 그런데 잘 한번 봅시다. 여성들이 갱년기가 왔어요.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아.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안 만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여성 호르몬을 만들었는데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안 만들어.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남죠. 남아요. 그래서 폐경이 된 여성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임새가 없으니까. 남자는 폐경이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없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성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콜레스테롤 양이 그럭저럭 조절이 되는데 여성은 폐경이라는 상황이 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안 만드니까 콜레스테롤이 남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확인해서 한 번이라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황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약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약물을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물을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끼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현대판 불로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모든 혈관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는 것은 심장병, 뇌졸중, 치매, 뭐 동맥경화 이런 걸 다 예방할 수 있는 현대판 불로초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 네.
0: 정말 여성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1: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심근경색은 여자보다 남자한테 더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자는 폐경이 돼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까지 하는데 그 왜 심근경색은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지 좀 궁금해요.
0: 심근경색이 남자한테 많은 것은 폐경되기 전까지만 그래요. 폐경이 되신 다음부터는 남녀가 똑같아요.
1: 그렇구나.
0: 네, 남녀가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여성이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아주 혈관을 보호하는 작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는 굉장히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성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폐경이라는 것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 폐경이 왔다, 갱년기가 왔다, 완경이 왔다 이러면 반드시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한번 하고 말면 안 됩니다. 왜? 아직 여성 호르몬이 왔다 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가 완전히 끝이 난, 완경이 완전히 끝이 나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한번 다시 검사를 해서 내 몸의 콜레스테롤이 어떤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꼭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이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곳에 영향을 줘요. 혈관은 안 가 있는 데가 없죠. 뇌에도 가 있고 끝까지. 여러분의 눈에도 가 있고 여러분의 항문 생식기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장 모든 곳에 혈관이 가 있어요. 혈관이 없으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졌어.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할 때 가야 할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육에도 당연히 혈관이 가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런 상황이 오래돼서 혈관이 많이 막힌 분들은 근육으로 가는 이 혈액 양도 산소양과 영양소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육 운동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 그게 근육에 진짜 문제가 생겨서 못 걷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액이 잘 가지 못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 우선 혈액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의 양을 측정하고 HDL과 LDL이 어떤지를 반드시 봐야 되고 네. 그것뿐이 아니라 중성지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데 뭐에서 만드냐 하면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요. 아~ 그래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높은 것은 내가 기름을 먹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밥이나 빵이나 국수나 라면이나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과일, 설탕, 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내 몸에 그게 들어와서 남으면 전부 중성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성지방이 높으면 아우 나 기름 안 먹는데 난 기름 절대 먹 싫어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탄수화물에서 만든 거예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식이요법을 해야 되겠죠. 왜? 20%라도 줄여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기름진 음식,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조금 줄여서 한 10% 정도는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지만 음식만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운동을 하면 뭐가 좋아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때문에 HDL. 예,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때문에 LDL이 조금 있는 거를 상쇄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운동으로 콜레스테롤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아. 이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니까요. 아. 저한테 오시면
1: 저 운동하세요?
0: 아니 높아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아 운동하고 올게요. 운동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고요. HDL이 살짝 올라갈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는 이제 약물요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검사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릴 이야기는 지금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거거든요. 네. 자, 이 콜레스테롤 오늘 좀 많이 알게 됐습니까?
3: 네. 네.
0: 어디 뭐 내가 좀 이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선생님도 모를 것 같은데 뭐 그런 질문 없습니까?
2: 아니, 저는 심지어 약을 먹고 있는데도 내가 이거 왜 먹지 하고 먹기는 먹었거든요. 낮춰야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확실히 알고 나니까 더 이 약을 좀 먹고 낮춰야겠다라는 걸 아니까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의사 선생님들은 네. 자기가 병이 왜 생기는지를 알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죠? 그래서 나이가 한 60살 정도 되시면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남자들도 되게 올라가거든요.
2: 네.
0: 다 약을 먹어요.
2: 아.
0: 왜?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
2: 아니까.
0: 아니까. 뭐 운동도 하고 물론 뭐 체중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전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먹는다. 환자분들이라고 오신 분들은 처방을 해주면 네. 아, 왜 자꾸 약을 주냐고 약 말고 그냥 해결해볼게요. 그래도 자꾸 그거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죠? 꼭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제 진짜 이게 저는 이렇게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고 그 하는 게 항상 제일 좋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좀 이렇게 비슷하게 이게 좋대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시거나 그래.
0: 약을 오래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하려고. 이상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2: 생각을 안 바꿔.
0: 아니에요. 약은 왜 약을 만들었겠어요?
2: 네.
0: 안 아프고 병들지 말고 빨리 회복하시라고 약을 만드는 거고
2: 그렇죠.
0: 그 약을 왜 줘요? 빨리 해결하시라고 주는데 되니까. 그걸 안 드시면 뭘로 해결해요? 이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건강 수명, 즉 아프지 않고 사는 수명을 더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1: 네.
0: 그게 중요합니다.
2: 아, 방송 중에 죄송한데 아버지 약 좀 드시라고요.
3: 하겠네. 어.
1: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콜레스테롤은 그 비만인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네.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런 걸 걱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라던가 뭔가 그런 게 안 좋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마른 사람들은 그런 콜레스테롤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당연하죠. 봐도 되는 거죠.
0: 당연하죠. 자, 왜 뚱뚱해졌느냐? 내가 먹은 에너지가 남아요. 쓰고 남는 거야. 그럼 남으면 그거를 내 몸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 저장을 뭘로 해? 기름으로. 그죠? 지방으로 저장을 해. 그 지방으로 저장하다 보니까 지방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간에 조금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그게 많아지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슬림해지면 저장돼 있던 걸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지방이고 콜레스테롤이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뚱뚱하다고 생각했어 사람. 어, 저 사람 엄청 체격이 좋네. 근데 다 근육이야. 네. 근육이면 기름이 저장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안 높고 중성지방도 안 높아요. 근육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 분들은.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근육이 아니면서, 야,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아니야, 이거 다 근육이야. 근육이 빵빵하다 그래요. 나 근육이 빵빵하다. 근데 살이 찌신 분 중에 진짜 근육은 빵빵하지 않아요.
3: 그죠?
0: 왜냐하면 근육은 같은 킬로그램당 부피가 작아요.
1: 그렇구나.
0: 지방이 더 부피가 커. 이 지방 1kg가 이만해요. 그게 10개, 10kg면 몸 어디에 가 있겠어.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빵빵하게, 나 팔이 빵빵하잖아. 다 근육이. 아니라.
3: 그럼 저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0: 그렇죠. 주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2: 검사는 좋아요. 저도.
0: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식사도 매번 바뀌고 네네. 또 여러분들의 몸무게도 계속 바뀌잖아요. 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또 나이가 좀 계속 들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의 기능도 같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뭐 매번 똑같을 수 없잖아요. 네. 나이가 60이신 분이 20살, 18살짜리들하고 같이 공부해서 이겨내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네. 왜? 왜냐하면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네. 그만큼 몸에 있는 기관들의 힘도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 때마다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주기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드린 이제 강의 내용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살이 찌면 많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체중을 줄인다고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반드시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한다. 물론 체중도 줄이고 운동하는 거 중요하지만 해결 안 될 때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K-POP, K-FOOD, 당신의 K-STAR, AM1665, K-RADIO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Only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계 내용 중 성막의 외부 구조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밤이든지 낮이든지 진행하여야 하는 환경에서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이동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새로운 환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고 그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조립과 해체를 수없이 반복해도 그 쓰임새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고안된 특수 건축물이었습니다. 즉 쉽게 해체해서 옮길 수 있고 다시 신속하게 세울 수 있는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된 각종 기구들은 각각 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막은 조립식이었으므로 갈고리, 촉, 가름대, 말뚝, 널판, 띠, 근고리, 놋고리 등과 같이 이음새나 연결이나 고정을 위한 기구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한 회막 건물이나 기둥에는 은받침이나 놋받침을 놓아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조립식으로 설계되고 지어진 성막의 외부와 내부의 구조물들은 아주 견고했으며 광야라는 거친 환경에서 바람과 비에 흔들리지 않고 상하지 않을 만큼 그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튼튼하게 잘 지어진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약 48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막의 각 구조물의 설계는 어느 한 가지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기록되었고 그 치수는 모자람이나 남음이 없이 매우 정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성막은 광야의 상황에 맞게 구성되어 모든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보여주신 그 식양은 비록 복잡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인간이 측량치 못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세밀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막의 외부 구조 첫 번째 시간으로 폭장, 즉 울타리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타리의 모습입니다. 성막들의 울타리에는 기둥을 남편과 북편으로 각각 20개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편과 서편으로는 각각 10개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높이 5규빗에 해당하는 세마포로 된 포장을 쳤는데 각 방향별로 장을 쳐서 서로 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들, 즉 울타리에 쓰인 기둥과 그 기둥에 있는 놋 받침은 총 60개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과 10절 말씀 볼 때 남쪽에는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치는데 기둥이 20개이고 그 받침은 놋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7장 11절 말씀 볼 때 북쪽 역시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는데 기둥이 20개이고 그 받침은 놋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7장 12절 말씀 볼 때 서쪽에는 광이 50규빗의 포장을 치는데 기둥이 10개이고 받침은 놋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볼 때 동쪽 역시 50규빗이었지만 거기에는 문이 있었기에 포장을 치는 방법이 서쪽과는 달랐습니다. 문을 기준으로 이편으로는 포장이 15규빗, 기둥이 셋, 높받침이 셋이었으며 저편으로는 역시 포장이 15규빗, 기둥이 셋, 높받침이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볼 때 뜰의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기둥이 넷, 높받침이 넷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울타리의 재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0절의 말씀 볼 때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놋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둥이 아니라 그 받침이었습니다. 또한 놋으로 만들어진 성막의 성물들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38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볼 때 기둥을 놋으로 쌌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기둥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성소와 지성소 입구의 기둥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기둥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볼 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성물인 것입니다. 또한 불에 대해 강력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 놋으로 만든 기둥 받침은 죄인을 향하여 쏟아진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세워진다면 그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심판도 능히 이긴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볼 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막들 울타리는 높이 5규빗의 세마포 장으로 둘러쳐졌는데 세마포의 그 포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명사 켈라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물매를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편의 기둥이 세마포의 포장을 붙잡고 있는 상태는 물맷돌이 장전된 물매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의 흰 색상은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므로 성막 안과 밖에 완전하고도 거룩한 구별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자주 일어나고 먼지가 많은 광야에서 바깥 울타리를 흰 세마포로 만든다라는 것은 실용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쪽의 지성소에서부터 제일 바깥 울타리에 이르기까지 성막 전체가 성결하게 구별된 장소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방 울타리를 흰 색상의 세마포 장으로 두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서도 눈에 띄는 사방의 하얀 성막의 울타리를 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다짐을 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울타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으로 된 기둥머리 싸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7절 말씀 볼 때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기둥의 머리에는 은으로 만든 기둥머리 싸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성막 뜰 포장 기둥의 머리를 은으로 도금하여 덮은 것으로 기둥머리를 보호하고 외관상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둥머리 싸개를 통해 울타리 안과 밖으로 줄을 메어서 말뚝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둥머리 싸개와 말뚝과 줄은 사방의 각 기둥을 힘있게 지탱해주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 갈고리는 성막들의 세마포장을 걸기 위해 기둥에 고정된 고리나 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7절 말씀 볼 때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들 즉 울타리는 은 갈고리 중 하나만 망가져서 떨어져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각 성도의 은사는 모두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주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쓸데없어 보이는 지체도 몸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볼 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 가름대는 단단히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름대는 히브리어로 달라붙다, 결합하다 혹은 띠, 고리라는 뜻의 하샤크에서 유래한 하슈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착된 것,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름대의 역할은 첫째, 기둥의 세마포장을 동여매 주어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볼 때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백규빛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둥과 기둥을 단단히 연결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7절 말씀 볼 때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풀이해볼 때 그 뜰의 모든 기둥들이 은으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꿰었으며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샤크의 강조 수동태 분사형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름대가 기둥들을 서로 단단하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에 돋이 돛대에 단단히 묶여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울타리의 세마포장은 가름대와 갈고리를 통해 기둥에 잘 부착되어 있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뚝이 사용된 것은 두 군데로 성막의 말뚝과 뜰 사면의 기둥들을 고정시키는 데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9절 말씀 볼 때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보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뚝의 히브리어는 야테드인데 그것은 못, 핀, 쇠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뚝의 재료는 모두 놋이었습니다. 성막의 말뚝은 성막 본체를 덮고 있는 막의 덮개와 웃덮개를 텐트처럼 팽팽하게 고정시키는 데 사용된 말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동서남북 울타리와 동쪽 뜰의 문장에 쓰인 총 60개의 기둥을 안팎으로 고정시켜 세마포장과 뜰의 문장을 견고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장막을 치면서 말뚝으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기둥이 흔들리며 포장이 날아가 버리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의 유지와 보존에 있어서 말뚝은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성막 울타리의 구속사적 교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울타리는 거룩한 분리,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은 보호를 받는 곳이지만 울타리 밖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안전하지 못한 장소입니다. 시편 91편 10절 말씀 볼 때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장막에 울타리가 쳐져 있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성막들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그 안은 교회요. 그 바깥쪽은 교회에 바뀐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 볼 때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성소는 히브리어 코데시로서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히브리어 코데시 하 코다심으로서 거룩을 나타내는 코데시가 두 번 연거푸 나옴으로 인해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막의 뜰도 거룩한 곳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볼 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계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볼 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기 주의 뜰이나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볼 때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거룩한 관유를 취하여 뜰에 있는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타리를 기준으로 그 안은 거룩한 곳이지만 울타리 밖은 거룩하지 못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울타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울타리 안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가리켜 내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레위기 19장 30절에서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서 20장 3절에서도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소는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편 65편 4절 말씀에서 주의 뜻, 시편 84편 2절에서 여호와의 궁정,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 또 시편 92편 13절에서 하나님의 궁정 등의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자신의 뜻, 곧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울타리의 세마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들의 흰색 세마포장이 쳐져 있는데 그 이유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고 성소를 출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세속화된 행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성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세마포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정한 세마포에 싸고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장사 지내었던 일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말씀 볼 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볼 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옳은 행실이란 헬라어 디카이오마로서 이것은 의로운 행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마포를 입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서 우리 자신의 신령한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의 의를 통한 은혜의 역사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볼 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입는 예복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볼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울타리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울타리의 포장을 거는 기둥은 땅에 묻힌 받침들과 각 기둥들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가름대, 줄, 말뚝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이기고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 건축의 마지막 과정은 뜰의 울타리를 광야의 거친 바닥 위에 말뚝으로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성막은 노스로 만들어진 뜰의 사면 포장 말뚝에 의해 고정되면서 비로소 튼튼하게 세워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에서 안전하게 차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뚝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으며 땅속에 깊이 박혀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전체 성막을 힘있게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뚝의 모습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볼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말뚝이 장막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듯이 장차 임하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보존해 주실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볼 때 모퉁이 돌이 그 얘기로서, 말뚝이 그 얘기로서, 싸우는 활이 그 얘기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 얘기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볼 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령한 말뚝이 되어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막의 외부 구조 가운데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었던 성막들의 울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의 거센 바람 가운데서도 성막의 울타리는 기둥과 높받침, 은 갈고리와 가름대, 그리고 땅속 깊이 박힌 말뚝을 통해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었고,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식양을 따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거룩한 성막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를 세상과 구별하며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사방을 두른 흰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의의를 나타내며, 땅속 깊이 박혀 성막을 견고하게 붙들었던 말뚝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0: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말씀으로 굳게 연결되어서 어떤 환난과 시험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신령한 기둥과 말뚝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직 예수교회 구속사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갑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면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좀 찌릴 수 있을 만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함께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그냥 선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건 뭐 그냥 우리 목사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20절에 보니까 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22절에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 우리 함께 다시 볼게요. 26절 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행함이 있으면 거기에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곳에는 분명하게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그냥 집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아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뭐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란 것은 저희가 내 친구야라고 하면 거기에 행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편지를 한번 쓴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한번 하는 거라도 그런 어떤 행함이 거기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 꽃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 한마디라도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행함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 지적인 동의, 내 생각으로만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 아는데, 그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은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내 머릿속만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이 분명히 따르는 그 믿음의 순종 행위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내 생명이, 내 믿음이 확실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내 순종의 삶이 따라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예수님께서 그가 너무나 안타까워. 38년 동안 그 우물가에 앉아서 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밀어서 우물가에 놓아줬으면 좋겠는데 천사가 왔을 때 그 우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들어가면 빨리 낫는다 하는데 38년 동안 그곳에서 앉아서 누군가가 날 밀어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불쌍한 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 자리를 들고 가거라 라고 말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님 그래요 믿어요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 사람이 병이 고쳐졌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났을 때 그 다리에 힘이 생겼고 그가 건강하게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그 자리에만 누워 있었다면 그런 그 행함이 없었다면 분명히 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떡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나 믿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은 오늘 성경에 보하면 죽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전혀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네퍼라는 사람이 그 책에 썼을 때 값싼 은혜다. 그래, 값싼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보화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샀는데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지 않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은. 나군 집사 나봐. 나. 안 보이지? 그 뒤에 저기 목사님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 나를 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잡혀 있어야 하는. 한 오래 전에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외줄타기 아세요? 외줄타기? 여기하고 저기하고 줄을 묶어놓고 거기에 장대 하나 가지고 아니면 부채 가지고 그 줄을 이렇게 가는 사람. 근데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청난 도전을 했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나이가라 폭포에서
이쪽 줄과 저쪽 줄을 거기에 그 고리에 줄을 묶어놓고 거기에다 장대 하나를 들고 그 무서운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를 보고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엄청 무섭거든요. 먼데서 그냥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그 옆에 가면 그 폭포가 떨어진 걸 보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줄을 외줄을 해놓고 장대를 들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와 대단하다. 찰스 블런디라는 사람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래서 찰스 블런디라는 사람이 강을 건넌 다음에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요. 그러면서 그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등에 지고 여기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등에 지고도 이 외다리를 밧줄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찰스 블런디 말합니다. 거기 있는 어떤 신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시려니까? 그러니까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 도망가 버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한 믿음이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내 지식으로는 동의해. 예,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내 등에 엎혀.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도망가는. 그게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라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 등에 엎혀. 나와 함께 믿음의 길 가자. 그럴 때 우리는 다 주저앉아 있답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는 나 예수 사랑한다고 그래요? 말로는 예수가 내 구세주라고 그래요? 말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로 내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 등에 엎힐래? 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도망가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 아닌가 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목사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나는 목사야 내 인생을 모든 걸 허비해서 거기에 다 드리기로 했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등에 엎혀볼래? 라고 할 때 우리는 갈 수 있겠어요? 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믿음이라는 지적 동의만 난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 시간 좀 드릴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정말 애줄타기였던 찰스 그 사람의 등에 엎여서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가겠는가?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그분 내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의 등에 엎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시초 드릴 뿐.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여러분 어떤 믿음이세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같아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 같아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그걸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 예배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맞아요. 은혜로 받아요. 행위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은혜로 받았던 그 구원은 분명하게 행위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나 행위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서로 내가 정말 믿는 걸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내 믿음이 살아서 나를 구원했던 그 믿음이었나 착각의 믿음이었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나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14절부터 17절은요. 죽은 믿음은 말로만 행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행위로 나타난다.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게 어떤 거냐면 야고보가 말하기를 형제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었다.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차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살아야지. 그게 뭐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구원하지만,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면 내 삶이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으로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 삶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봐서 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나.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병상에 누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울어야 할까, 얼마나 무서워할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진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죽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에 거기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많은 구타를 당했어요. 그때 제사장도 있었고 레인도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인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일 수 있고요. 교회에서 중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다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돈을 들어서 그를 돌보고 그를 사랑으로 그를 케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하고 있는 그들을 따라서 너희들은 또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살아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이 본을 받아서 너도 저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라. 비록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우리가 성경을 좀 몰라도 돼요. 그렇게 못 살아도 돼. 예배 통해서 더 기도를 한 시간 두 시간 못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도 저렇게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 삶을 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구멍난 복음이란 말이 있어요. 구멍난 복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 복음을 듣고 살아. 그런데 그 복음을 삶을 살지 못해. 살지 못해. 그리고 또 복음은 내 자신만 위해서 살아.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내 이웃들이나 내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는 삶 그것을 구멍난 복음이다.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삶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14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또 믿음은 어때야 되냐?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절이 무서우냐? 19절 자, 시작. 너가 하나님은 한 분신 줄을 믿느냐? 잘하리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안다고만 고백하고 있으면 귀신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귀신은, 이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그러면 마귀가 귀신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보다 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알고만 있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마귀는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가 뭐라 하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를 만나고 마귀가 곧굴라지면서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때 우리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로마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오히려 뭐라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누가? 마귀가 그 고백을. 그런데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마귀보다도 예수를 더 모르잖아. 예수가 정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한다. 우리는 벌벌 떨어야 돼, 마귀처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무시하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마귀보다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는 구원 받았을까 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마귀보다 더 놀라운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그를 따라서 내 삶의 행위가 함께 더불어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슴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실천이 돼야 됩니다. 실천. 그러지 않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라합, 그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내 뒤에 내 등에 탈래? 내가 외두를 타고 나이가를 건널 테니까 너가 나를 믿는다면 내 등 뒤에 탈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정말 믿는다면 타야 되죠. 근데 말로만 믿는다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믿는다면 가장 소중한 걸 드려도 그분이 나를 더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2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통하여 그가 믿음의 조상이 온전히 되었다라고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어떤 생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성경 일기표 나눠드렸는데 여호수아를 읽을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정탐꾼들을 살려줘요. 살려주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그 여리고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탐꾼들을 살려줬다 한다면 자기는 죽어야 해요. 잡혀면 그 모든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성경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은 바보의 일이 아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체의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똑똑한 것이다. 오늘 야곱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어떠세요? 여러분 일주일 돌아보니 뭐. 여러분 행함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죽은 믿음인가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우리가 뭐 목사님과 잘 됐다고 잘하셨다고 하게 들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김찬우 목사가 잘했다고 했다고 그것으로 용납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 그때 아 김찬우 목사가 나 잘했다고 했어요. 아 하나님 그걸 해주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순종의 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가인은 두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이렇게 두 날이 있어서 잘라져요. 하나씩 하나씩. 가인은 두 날이 있는데 두 날 중에 어떤 것이 더 날카로워야 될까요? 혹시 아세요? 가위가 두 날개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더 날카로워하고 어떤 것이 그럴까요? 두 개 다 해놔, 두 개 다. 한쪽 있으면 안 잘라져요, 한쪽이 있어, 한쪽. 두 개 다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믿음도, 믿음과 행위가 두 개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서 그걸 절대 잘라지지 않는 거예요. 가위가 두 개가 다 날카로워야지 잘 자라죠. 우리의 신앙도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함께 더불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불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갈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주옵소서 라고 더불어 우리가 일어나서 행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친 바다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 당신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를 뛰어오라 하세요. 그래서 그가 뛰어 들어가듯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가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꼭 사셔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뉴욕 우리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 데릭 시버스는 이 영상의 리더십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혼자 움직이던 사람,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한 사람에게 첫 번째 팔로워가 나타날 때 리더가 만들어지고 또 개인들이 함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무브먼트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운동은 리더 한 사람보다도 첫 번째 팔로워에게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 첫 번째 팔로워가 참 되고 싶은 그런 그 제 삶의 설교를 준비한 리뷰를 해봤는데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손 하나 얹었는데 그 일이 되게 만들어지는 사람. 제가 리더이기도 하지만 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첫 번째 팔로워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안 됐던 건데, 또 된다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손 하나 얹고 또 마음 하나 얹어서 일이 되게 만들어지게 만드는 사람, 그런 첫 번째 팔로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반대로 이 첫 번째 팔로워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가지는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절감하고 체험을 합니다. 이게 될까?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의구심도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밀어붙여 시작하게 된 일임에도 딱 한 사람, 한 사람이 탁 와서 곁에 서줄 때 저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오픈하면서 공유하면서 또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움직임과 무브먼트를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신명기는 오늘 이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너에게 좋은 지도자가, 리더가 있느냐라고 묻기 전에 나는 좋은 팔로워인가? 나는 어떤 팔로워인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책의 바로 직전인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그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 이 길의 맨 끝에 그들이 서서 모세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의 특성상 히브리 원문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도 이후에 그리스어로 번역되며 만들어진 제목이고 원래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원제목은 첫 단어인 드바림, 말씀들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음 세대들에게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처음 좋은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부터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숱한 야사와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성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이야기, 또 40년 동안 매일 끊이지 않고 양식이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려왔던 이야기, 숱한 성공의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첫 이야기를 포문을 열면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 이야기를 꺼냅니다. 신명기 1장 1절 첫 번째 희망 아이디어 설교를 하면서 디사합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디사합은 금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금이 풍부한데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게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실패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수기에서 최대 실패인 정탐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40년 여정의 가장 커다란 실패이고 트라우마입니다. 아니, 마지막 찰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첫마디에 좋은 이야기 다 놔두고 왜 실패를 꺼냈을까요? 이 정탐꾼 사건에는 의외로 보석 같은 매우 결정적인 희망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디사합이라고 하는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이 지명 이름 디사합이 금이 풍부하다. 근데 오늘은 이 정탐사건 이야기는 지도자가 풍부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센서스의 대상 중에서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고르고 골랐습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지도자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있었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팔로워들이 부족했습니다. 정탐꾼 사건은 리더십의 이야기인 동시에 팔로워십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리더 부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리더가 많았습니다. 그 리더들이 하지만 그 밤에, 그 하룻밤에 온 백성 전체의 대열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딱 두 사람만 달랐습니다. 이 12명은 같은 땅을 받고 같은 거인들을 받고 같은 성벽을 받는데 10명은 갈 수 없다. 2명은 갈 수 있다. 갈렸습니다. 백성의 대열은 이 10명을 선택하죠. 온 백성들이 그날 밤 통곡했습니다. 그냥 근심하고 걱정에 불면에 한 게 아닙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거꾸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더 이상 그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싸운 사람입니다. 제국의 앞에 모든 걸 내걸고 섰던 사람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들을 강제로 앞으로 단 한 발도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2년 전만 해도 노예처럼 노예로 살던 이들이죠. 노예로 살던 이들을 진정한 자유로운 팔로워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런 진정한 팔로워들이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뛰어난 리더십보다 나는 어떤 팔로워인가? 이 질문을 품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가던 길에서 물러서기도 합니까? 성공 확률이 높아야만 참여하지는 않았습니까? 일이 잘 되면 박수치지만 어려우면 혹시 빠져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좋은 팔로워가 리더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질문하지 않는 사람, 권위 앞에 양심을 포기한 사람은 좋은 팔로워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성경은 리더도 말씀 아래 있고 팔로워들도 말씀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진리를 따라서 힘든 길을 갈 때는 곁에 서줍니다. 지칠 때 돕고 억울하게 공격받을 때 보호해주며 부족할 때 리더가 부족할 때 함께 책임을 져줍니다. 좋은 팔로워는 선한 사명을 함께 짊어집니다. 정탐이 이 이야기에서 10명 대 2명입니다. 2명이 이 10명에 맞서 온 백성의 대열에 맞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움직일 때는 아까 영상을 봤지만 영상의 마지막에 모두가 움직일 땐 따라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앉아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 이건 어렵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진실을 말하고 모두가 공격할 때 곁에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한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치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부르는 콜링이 없던 게 아니라 첫 번째 팔로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당연히 춤을 춰야 합니다. 우리에게 so honor,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춤을 출 때는 이게 쉽지만 내가 첫 번째 팔로우가 되어 예수님의 피리의 춤을 추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는 첫 번째 팔로워의 표본이었습니다. 다수가 현실을 이유로 물러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팔로워란 뒤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서서 따라갑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좋은 팔로워가 되지 못할까요? 이 정탐 이야기는 성경에 두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민수기 13장, 한 번은 오늘 신명기 1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현장 라이브입니다. 실제 현장에 일어난 일의 느낌을 라이브 송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신명기 1장은 모세가 38년 전에 있던 일을 회고하면서 녹화한 영상을 틀어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매우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정탐을 지시합니다. 반면에 신명기는 백성이 정탐을 제안합니다. 38년의 시간 갭을 가지고 모세의 기억이 흐릿해진 건가? 왜 이 보도의 이야기는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대략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보자면 내용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먼저 요구했고 모세가 좋게 여겼고 하나님이 이 제안을 허락했다. 이게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이 아이디어를 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 12명을 뽑아서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에 가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차이는 이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의 중요한 차이는 백성은 무엇을 보고 싶어 했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고 싶었는지의 차이입니다. 백성의 제안이 오늘 첫 절 22절입니다.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려달라. 백성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땅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길과 방법이었습니다. 전략입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사용해왔던 정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탐이란 히브리어는 렐라겔인데 이 단어가 눈 씻고 찾아봐도 민수기 13장에는 없습니다. 도리어 모든 단어에 정탐이라는 이 단어의 자리에 true, 히브리어로 true. 이 true는 영어의 tour의 기원입니다. 여행입니다. 하나님은 정탐을 허락한 게 아니라 여행을 허락했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실제 약속한 너희들이 들은 대로 그 땅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땅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패션이 실제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얼마나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행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경, 허풍이 아닌 증거를 손에 들고 그들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포도송이보다 그 땅에 거인에게 눈이 갔습니다. 약속보다 성벽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은 땅만 여행하라 했는데 그들은 이 10명은 사람을 봤습니다. 거인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즐기고 그 얼마나 인조이할 수 있는 땅인지를 보라 하셨는데 그들은 장애물만 계산했습니다. 10명은 거기 강한 사람이 있다는 팩트까지는 관찰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 12명은 동일한 사실을 보고 리포트했습니다. 거긴 진짜 강한 사람, 강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이 해석으로 그들은 팔로워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 멍청해서 그 관찰한 걸 해석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나는 제3자의 태도로 말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당히 중요한 어설러티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로는 첫 번째 팔로우가 될 수 없습니다. 10명의 문제는 거인을 본 것이 아니라 거인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다는 데 10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커 보이면 첫 번째 팔로우가 되지 못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한 명이 막춤을 추는데 그 곁에 한 명이 다가가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첫 번째 팔로우가 되지 못합니다. 고려할 만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첫 번째 팔로우가 되는데 가로막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당연히 봅니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도 문제를 파악합니다. 관찰합니다. 봅니다. 팩트가 뭔지를 압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누구나 다 내 자원, 내게 있는 그게 탤런트든 실제 리소스든 인프라건 그거 계산할 줄 압니다. 아주 아주 관심이 없거나 바보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척 할 뿐이지 다 압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꼼꼼하게 계산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장황하게 전개를 한 건데 오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은 38절입니다.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모세에게 마지막 최종 미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뭐냐?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모세의 최후 사명은 이 첫 번째 팔로워를 지키는 겁니다.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용기 있게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성경 안에 리뷰를 해보면 지난 삶에는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훌륭한 뛰어난 팔로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출연부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팔로워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가장 강한 족속이 갑자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타격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매우 뜻밖의 제안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너는 산 아래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싸워라. 나는 산 위에로 올라가겠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근사하고 결과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멋있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실제 이 제안을 여러분들이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모세 손이 계속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져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쪽에 있는 사람이 받쳐주었지만 돌을 괴어 받쳐줬지만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출애굽기 17장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이 내려와도 자기에게 맡겨진 싸움을 산 아래에서 감당했습니다. 또 한편 시내산에서 그는 모세 곁에 가장 가까이 섰습니다. 산 중턱을 넘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 곁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듯 앞에 서기 전에 곁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찬란한 영광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본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가 치를 떠는 수모를 받는 모습도 가장 가까이 곁에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하다하다 못해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세상 지도자는 자기 뜻을 관철할수록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영향력에 중독이 됩니다. 내 팔로워가 없으면 고독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름으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 제자입니다. 예수의 팔로워.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나는 어떤 팔로워인가? 주원태는 어떤 팔로워인가? 피리 소리가 들릴 때 영상처럼 첫 번째로 나와 춤을 추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생각, 그런 제자도에 대한 꿈을 갖는 생각, 이건 참 근사한 좋은 생각입니다. I agree. 나 그거 단순히 동의했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동의를 넘어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무브먼트라는 게 일어납니다. 좋은 팔로워는 리더의 팬이 아닙니다. 팬은 필드에서 뛰는 선수의 실력에 따라 관중석에 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것은 이 첫 번째 팔로워,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명의 동역자입니다. 이 사명의 동역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령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팔로워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대륙의 판도가 지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에 내가 먼저 일어나 춤을 출 수 있겠는가? 모두가 앉아있을 때 먼저 일어날 수 있겠는가? 모두 주저할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팔로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리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진리의 향방을 매우 예민하게 알아보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먼저 일어나서 함께 걷는 첫 번째 팔로워가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 첫 번째 팔로워가 되십시오.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군가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첫 번째 팔로워가 30초 후에 또 한 사람을 일어나게 했듯이 어느 순간 나의 팔로잉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누군가가 내 자녀가 또 누구의 지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가 제자들에게 줬던 비전입니다. 어느 순간 혼자 시작한 순정한 마음이 공동체 길을 새로운 무브먼트를 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따르십시오. 따르고 고침받고 곁을 지키고 결정적 순간에 다수보다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이 아이디어는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아보고 먼저 따라 나선 그 한 사람에게서 역사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예수의 팔로워가 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처하든지 첫 번째 팔로워가 되는 것을 한 주 동안 시도해 보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체험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이번 시간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장에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실까요? 네, 용기 내서 손을 들어줬는데. 네, 손을 들어서.
2: 그, 결혼 스토리를 한번 어떻게 만나셨고, 세상적인 사랑과 조금 더 다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하는 그 사랑을 품고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좀 이제 많이 궁금해다 하기도 하고, 또,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네, 좀, 네, 스토리 해주시면서.
1: 결혼 앞두고 계신가요?
2: 아니요.
1: 교사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2: 없습니다.
1: 없는데 미리 준비를 하시겠다.
2: 예, 예, 예.
1: 어제 두 분이 기혼자이신데, 간단하게 두 분 다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네, 우리 신정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3: 저는 일단 배우자 기도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되게 좋은 가정을 만들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아내는 저랑 성향이 완전 반대예요. 저는 INFP인데 저희 아내는 ESTJ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안 맞아서 처음엔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채워주다 보니까 되게 행복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되게 기능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서로에게 안 맞는 것, 그러니까 서로에게 없는 거 이 사람이 채워주고 이렇게 되니까 결혼은 사랑을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뭘 하고 뭐가 되고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싸웁니다. 왜 이거 안 해? 왜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되면은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냥 결혼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거를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이제 전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 사랑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정말 이거 찐 조언입니다. ESTJ하고 INFP가 싸우면서 맞춘 이, 맞춰가는 이게 진짜 실제적인 예거든요.
1: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목사님의 경험담과 함께 찐 조언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4: 저도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 결혼은 복불복이다. 잘 만났는데 잘 맞는 사람 만나기가 하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걸 표현했는데 그 표현 방식이 저쪽에서 극혐하는 표현 방식이면 애정을 표현했는데 저쪽에 애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쪽에선 널 사랑해서 해준 말이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무슨 사랑, 이렇게 서로 표현도 달라지기 때문에

0: 사실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복불복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하고 함께 맞춰갈 수정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있죠? 스스로가. 나를 바꿔갈 수 있겠다. 결혼하겠다는 결정은 뭐든지 다 바꾸겠다는 결정이 약속입니다. 왜냐면 부모를 떠나 그 사람과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결혼을 이해할 때 이 내가 찾는 아내는 이 사람이 나의 길을 같이 가주기를. 아내 쪽도 남편이 내 길을 같이 가주기 일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돼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가능성이 내 안에 깔려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사실은 그 수정에 갈 수 있어요.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은 수정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수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꿔나가는 사람들. 보통 한 30대까지 되면요. 30대 중반이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주변에서 교훈해준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습관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이 사람의 인품이고 성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거리를 두지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 시기에 보통 만난단 말이죠. 결혼 종료기 그 지나서. 근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뭐랄까 진단하고 직면하고 수정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맞춰서 더 잘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최수종, 하이라 커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여자 입장에서 최수종을 그다음에 남자 입장에서 하이라를. 근데 최수종이 최수종 된 거는 하이라였기 때문이고요. 하이라가 하이라일 수 있었던 건 최수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최수종이 막 질질짜는데 왜 이래 남자 새끼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받으면요. 그 나중에 질려서 못해요. 근데 그걸 정말 다정함으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거 표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최수종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이라가 되시고요. 하이라를 기다리지 마시고 최수종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 함께 잘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현실적인 네, 팁은 그런 거. 네.
1: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최수종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현장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2: 네, 신학과 4학년 손장환이라고 하고요. 그 김성교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조금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이 팔에 레터링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질문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그 레터링의 뜻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레터링을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그 레터링을 하시기 전에 이걸 했을 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상황을 예상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혹시 조금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0: 네, 궁금한 거를 답변을 해도 이거 어려운 게 제가 이거 방황할 때 했고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 했었고요. 이 문구를 대부분 제가 이렇게 레터링을 해놓으니까 성경 구절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람보 영화 대사입니다. 람보 영화 대사고 전 신앙의 고민을 하나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우정과 의리로 너 뭐 할래? 그래서 저는 그때 레터링도 유행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 람보 영화 대사 할래? 이래가지고 그냥 한 거라서 그거 되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1: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 아마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 네.
3: 네, 그 신학과 2학년 김한결입니다. 네. 그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두 분께 이제 드릴 질문인데요. 제가 본 교회 이제 고등부에서 곧 있으면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현재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목사님과 선교사님 두 분께서는 처음으로 설교자의 자리에서 서셨을 때 그리고 설교를 감당하셨을 때 혹은 설교뿐만이 아니더라도 처음으로 이제 그 사역자로서 섬김의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계셨는지 만약 어려움이 계셨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먼저 박수 한번 드리고 싶은데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를. 네, 화이팅입니다. 고등부 화이팅입니다.
0: 지금 그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는데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런 어떤 정서이션 그걸 묻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되게 부정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정서들은 제하셨겠죠? 근데 잘 방향만 잘 잡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된 말로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정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느낀 그 두려움이요. 어떤 반응을, 육체적 반응을 이끌었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걸 가장 강하게 잡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럼 우리의 두려움을 잘 활용하면요. 가장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가장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오히려 주님 찾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약함이 사실을 주님께 의지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꼭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걸 그저 마냥 극복하려고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주님 찾으면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그 모든 정서가 왜곡되이 반응되는 거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잘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굳이 극복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사실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두려움 첫, 제 첫 설교는 18살이었습니다. 제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이제 18살 때 처음, 그것도 쟤를 저를 부른 게 아니고 빵꾸가 나서 땜빵으로, 야, 청소년인데 뭐 선교사 단체, 선교단체 헌신하고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불러줄 수 있겠냐 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들이 허락을 해줘서 처음 가게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 집회여가지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소년원에 송치되기로 결정한 애들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교도소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약간 애들 조금 바꿔놓고 들여보내 그런 집회, 그거 알려줬어야지 그걸. 몰랐어요, 나 그거. 그래서 갔는데 애들이 험상궂게 생기고 막 문신 여기까지 와 있는 애들이 앉아있는데 저 올라가서 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올라가자마자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다 이랬어요. 진짜 뒤에서 막 쌍욕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 간신히 살아서 제가 돌아오긴 했었어요. 진짜 다시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그거 경험하고 설교 막 처음에 하고 싶다가요. 한번 하고 시원하게 한번 국수 마냥 말아먹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절망스러운 어떤 낙심의 경험이요. 이거 내 재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되게 좋은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실수하지 않는 법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실력을 갖추시면 그런 실수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축복해요. 은혜를 전하는 일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할 일이지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복음을 맡아 전할 수 있는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그거 잊으시면 큰일 납니다. 전하실 때 어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좀 그거 놓치시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늘 항상 입버릇처럼 항상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써주셔서 감사하죠. 저승 놈이 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웬만하면 습관을 들여서 달고 사는 문장을 하나 갖고 계시면 제일 좋아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항상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상기시켜줄 수 있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재현 목사님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4: 저희는 목회적 책임감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적 책임감이 우리의 목회의 기반의 전부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목회적 책임감을 가지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 고등부 아이들에게 은혜를 줘야 돼. 어떤 애들은 문제집 풀고 있을 거고, 어떤 애들은 좀 이따 학원 가야 되는데 숙제 안 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거고, 어떤 애들만 피곤해서 졸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래 애들이 잠깐이라도 정신 차렸을 때 내 얘기를 한마디라도 들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장들과 설교들을 준비하자, 은혜 받게 하자라는 어떤 책임감이 있으면 그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냥 저는 계속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고 두렵고 하기 싫어요. 저는 설교 없는 주가 제일 좋아요. 제 소원은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고, 설교를 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를 하고 나면 제일 힘들어요. 저는 자다가도 잠깐 깰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 어떻게 풀지? 아, 그 설교 이 본문 어떻게 풀지? 자다가도 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저를 그렇게 막 몰아세우더라고요. 열심히 하게끔. 그리고 책임감은 또 하나가 뭐가 생기냐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제가 맡고 있는 교회 외에도 다른 그런 곳들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목회적 마인드로 바라봐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적 마인드라는 건 저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람들을, 이 대상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나의 양들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게 목회적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준비하게 되고 더 연습하게 되고 더 치열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더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사례거든요. 좀 힌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너무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전 질문 주신 분들 중에 혹시 이해나님 계신가요? 아, 여기 계셨구나. 네, 이해나님 마이크 받아주시고 네, 소개와 질문 한번 부탁드립니다.
5: 저는 이예나라고 하고요. 제 질문은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위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방법 중에 사역자님들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우리 선교사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 이걸 유지하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모르면 그러니까 알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경험할 시간을 보낼수록 사실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좀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사실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조금 획기적인 솔루션을 기대할 때가 있는데 이 영역에서만큼 다른 솔루션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빼놓고 믿음이 성장하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게 종교적 행위와 종교성을 띈 어떤 열심이 있는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 신앙이 자라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 전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조금 쉽지 않아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말씀에서 비롯되어지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 잘 가고 있는가 그걸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잘 가게 하며 지켜주며 버티게 하는 모든 힘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서부터 그 근거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구하게 되어지는 시간인 기도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냥 주님하고 딱 떼어놓은 시간이에요. 난 주님하고 약속한 시간이죠. 따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말고요. 그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딱 떼어놓은 약속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뭐 성경을 많이 해석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 자체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결정으로 골방이든 어딘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이 사실 진짜 내가 주님하고 깊어지는 되게 좋은 시간이고요. 사람을 이웃을 섬기고 또 실천의 자리에 갔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씀하셨었죠. 네, 그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얘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늘더라고요. 그 사랑이 맨 똑같이 야 비슷한 사람 조금 아우 이 사람 좀 거의 좀 바뀌었다 싶으면 진짜 신선한 놈 하나 또 데리고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 누군가 선배님이 아주 인생의 선배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진리였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여기서 힘을 얻고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왜냐면 그냥은 안 돼요. 진짜 이게 그냥 매일 새로 다짐을 해야 돼요.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보냈던 시간을 빼놓고 설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이걸로 답변을 좀 대신 하겠습니다. 네.
1: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전 질문 또 가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건 뭘까요? 라고 질문해주신 최누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시네요. 네, 마이크 받아주시고 일어서서 소개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MDB 오학기차의 재학 중인 최누리라고 하고요. 이제 앞에 얘기해 주셨던 그 질문을 토대로 조금 더 이제 오늘 두 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질문을 조금 이제 추가를 해보면요. 저는 사랑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용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혹시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를 괴롭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뭐 하나님 앞에서 또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1: 네, 이 답변에 대해서 신재영 목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네, 사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방법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뭐 내가 인기 끌고 내가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 그 목적이 돼야 되고, 그러면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랑의 방법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잘 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전하라고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신통이 막히는 거죠. 막혀버려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두 번째 질문까지도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는 조금 충격을 줘야 이게 조금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 사람한테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함, 그런 믿음 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해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할 때까지 더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이제 내가 하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도 오히려 더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서도 내가 못해요. 용서의 영역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바로 부어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미워 죽겠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뱀한테 물리면 뱀을 죽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한테 있는 독을 빼야지. 나한테 있는 미움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원수, 막 복수한다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사랑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너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바로 사랑의 마음 주시더라고요. 끊임없이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많이 서로서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교사님도 부탁드릴게요.
0: 제가 한번 짧게 이야기하면, 저는 섬기는 사람들이 조금 강한 어감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주제 파악을 좀 해야 합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면 이 사람 무조건 변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해볼 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드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용서하거나 섬겼을 때 열매가 바로 나타나길 바래요.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을 세우시기에 하나님은 온 역사를 사용하신 분이세요. 수천 년의 역사와 나 하나 살리자고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사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열매는 주님 몫이에요. 열매와 결과는 주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심는 자로 부르셨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열매는 못 봐요. 씨도 못 심었어요. 그냥 땅만 갈궜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밭에 척박해가지고 돌 걸러내는 작업만 하고 저는 그 사람하고 인연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을 또 붙여주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주님이 씨를 뿌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묻어놓으면 그 다음 사람 만나서 물을 주게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아들이 잘 맞아가지고 수확할 때쯤에 그냥 쫙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사람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방법으로 안 바뀌는 사람들 다 정죄 판단해요. 왜 안 바뀌어? 바뀌어야지. 근데 그게 그 그가 항상 그래서 내가 섬겼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누군가 기경했고 누군가 심었고 누가 물을 주었고 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 그래서 이 모든 열매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지면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만큼만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CTS에 한번 더 메시지에서 나눴던 게 순종이 열매다. 그래서 했던 게 있거든요. 결과는 주님 몫이에요. 난 오늘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만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과와 그거에 따르는 어떤 아픔 여러 가지 다 계산하면 못 가고요. 오늘 딱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그 사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감정적인 말을 뱉지 않는 거부터 그래서 할 말 하 안도 사랑이에요. 감정대로 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단계를 높여가시면서 내가 지금은 으이씨 하고 싶었는데 말을 안 해 참는 거 이것도 사랑이고 조금 더 주님의 마음 안에서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 그래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입꼬리는 잘 안 올라가서 막 경련이 일어나지만 그냥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보자 안녕 안녕 이렇게 그냥 인사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도 해보시면서 한 스텝 한 스텝 그냥 오늘 맡겨주신 만큼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 그래도 사랑 결국은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기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0: 네, 우리 함께 미랄 찬양 좀 함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 그 태도, 주님 앞에 좀 믿음의 결단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고백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0: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0: 제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0: 제43편
1: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0: 제44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Klein.
2: Welcome back to our progra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제가 상당히 특이하고 매우 좋습니다. 캘리그래피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글씨를 예쁘게 만들어서 약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뭔가 그런 걸 캘리그래피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1: Yeah. Well, calligraphy itself, the definition is, you know, the design and execution of lettering with a broad-tipped instrument, like a brush, for example. 그게 자체가 calligraphy인데, I guess these days, when we say calligraphy, we focus more on the design, the style
2: 맞아요.
1: of writing, right?
2: 자신의 어떤 서체를 만들어 보는 거죠.
1: Yeah, yeah. Uh-huh.
2: 자, 이 멋진 주제를 신청을 해주신 주인공은요, 문덕 초등학교 4학년 김초은 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Mm-hmm. 할머니 댁에 가서 이걸 이제 캘리그래피를 한번 해보고 너무 재밌어서 집에 와서도 이제 아빠랑 자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 네.
2: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네요.
1: Yeah,
2: 있으신
1: 분들. Yeah.
2: 집중력에도 좋고.
1: Especially because, yes, a lot of people are taking up calligraphy. They're starting to learn calligraphy because it's a great pastime. It can be a good hobby. Pastime, hobby, 둘 다 이제 취미를 뜻하는
2: 그렇죠?
1: 단어들인데.
2: 취미 생활.
1: 아니면 정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도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1: 막 글씨를 쓰다 보면은 you can clear your head.
2: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서예 학원 다녔어요.
1: Oh, you did?
2: 네. 그 한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그냥 따라 그리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펜 글씨
1: yes.
2: 연습해서 그때 제 이제 그 손글씨가 그래도 좀 지금 손글씨가 이렇게 못생기지 않은 게 초등학교 2년을 다녔, 2년 동안 서예 학원 다니면서 글씨 써가지고 그런 거랑 같은 차원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1: I think my son, yeah, he should start taking. Learning calligraphy.
2: 서예학원 몇 년 만에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Calligraphy. Calligraphy. 자, 스펠링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Calligraphy is C-A-L-L-I-G-R-A-P-H-Y. Like photography 할 때 graphy는 똑같죠?
2: 맞아요.
1: Calligraphy.
2: 자, 우리 초은 양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바꾸지 않고 영어로 그대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캘리그래피는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는 글씨체로 손글씨를 쓰는 것을 말한다. 자,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Write by hand. 손으로 글씨 쓰다라는 말이고요. Show off는 약간 뽐내다라는 얘기죠. 자랑하는 거예요. Show off your unique charm. 자신의 어떤 독특한 개성, 매력 같은 것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손으로 써보는 것이다. 다시 한 번요.
1: Calligraphy.

0: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1: 글씨에 디테일을 더해서 뭔가 그림이나 그림자 같은 것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0: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1: 그러니까 글씨만 쓰는 건 아니란 얘기죠?
0: No.
1: 옆에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추가해서 약간 예술 작품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뭔가 그림 같은 걸 illustration이라고 많이 하죠. Or shadows to add detail. 뭔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하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Add detail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0: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1: 약간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0: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1: Distract가 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긴 쓰입니다. 예를 들어 I got distracted 하면 집중해야 되는데 주의가 산만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뜻이 다소 좀 달라요.
0: 그러게 원하는 거죠.
1: 맞아요.
0: Yeah. You're doing it intentionally, trying not to think about other things,
1: 맞아요.
0: trying not to focus on other things.
1: 일을 하다가 한 3시간 했네.
0: Right.
1: 너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무거워요. 그러면 이제 캘리그래피 한 30분 하면서 뭔가 다른 쪽으로
0: 그렇죠.
1: 분위기 전환하는 거죠. 이게 distract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분 전환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로.
0: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1: 요즘은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취미로 하다가 as a hobby를 붙이면 되거든요.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Pick up이란 건 뭘 줍다란 뜻이지만 취미를 시작하다 쪽에서 저희가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형 오래 들으신 분들은.
0: Right, so to learn in this case, to learn calligraphy.
1: Pick up a new hobby.
0: Right.
1: 이럴 때 썼었거든요. 자, 그런데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자,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요.
0: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1: 두 가지예요. As a hobby 하면 취미 삼아 하는 거고 for a living 이라고 하면 생계를 위해서 즉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요. 아빠와 자주 캘리그래피를 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0: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1: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자,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캘리그래피 작품을 보고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계기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0: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first, 처음으로, got into it. 여기서 is은 calligraphy죠. If you get into something, 뭐에 빠져드는 거예요.
1: 그쵸.
0: 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Okay? So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할머님 댁에 갔다가 할머니의 이 서체 calligraphy를 보고 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좀 빠지게 되었다.
1: I first got into it. 이거 뭐 하게 된 계기 얘기할 때 좋네요.
0: Right.
1: 내가 first.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거야.
0: Right, right.
1: I first got into 입지영 when I saw my friend listen to the show. 뭐 이런 식으로 친구 보면서 내가 처음 시작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집에 갔다가 집에 와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0: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1: 처음으로 할머니랑 해봤다.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That very day 하면 바로 그 당일을 말하는 거죠. That very day. 자, 다시 한번요.
0: That very day.
1: 그날이에요. One more time.
0: That very day.
1: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며칠 전에 hooked on something 배웠는데 on 없이 I have been hooked 끝이에요. Ever since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0: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1: 문구점에 가면 캘리그래피 학습서나 전용 붓펜 같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0: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1: What does that mean? Purpose-made brush pens.
0: Purpose-made brush pens. 펜인데 이제 뭐 붓펜이라고 하죠. 우리도 붓펜 하면은 brush pen인데 purpose-made라고 했으니까 it's made for that purpose. 그 뭐뭐를 하기 위한 뭐 붓펜 전용 붓펜이 되겠죠.
1: 이게 옛날에 저도 OMR 그때 칠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을 써야 되거든요.
0: Exactly.
1: 그게 뭐냐면 purpose-made 펜이에요, 그것도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잉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의 전용이 purpose made입니다. purpose made brush pens 했으니까 전용 붓펜 같은 것들과 캘리그래피 학습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자, 문구점을 영어로 stationery store, 스펠링이 S-T-A-T-I-O-N-E-R-Y입니다. 발음이요?
0: Stationery.
1: Stationery stores. 자, 그 다음에 이 캘리그래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붓의 힘 조절입니다.
0: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1: Apply가 어떻게 쓰였냐면 pressure 앞에 쓰여서 힘을 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way you apply pressure, 즉 힘을 주는 방식이.
0: 힘을 가하다? 어,
1: 그렇죠. 힘을 가하는 yeah. 방식을 조절하는 게.
0: Uh-huh. 그러니까
1: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In calligraphy, 다시 한번요.
0: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1: 그렇죠? 선을 얇게 그리려면 붓에 힘을 덜 줘야 되고 두껍게 그리려면 힘을 세게 줘야 됩니다.
0: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1: 자, 구동사 두 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Ease up.
0: Ease up.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1: 힘을 뺀다는 얘기죠. 자, 힘을 줄 때는
0: press down. Press down har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1: Press down hard. 좀 세게 힘을 주면서 굵은 선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문장 다시 한번요.
0: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1: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0: 패턴 practice.
1: 자, 입지형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EB 트위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인데요. 첫 번째가 손으로 글씨를 쓰다. Write by hand 하면 됩니다. 자, 캘리그래피 자체를 그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0: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1: Okay?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행위다. One more time.
0: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1: 초청장을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만들었다.
0: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1: One more time.
0: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1: 요즘 배달음식 같은 거 시키면 직접 포스트잇에 사장님이 이렇게 손글씨로 감사하다고 주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0: 저 좋아요.
1: Write those thank you notes by hand.
0: Yeah.
1: Right? 자, 요즘 아이들이 손으로 뭔가 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0: Kids these days rarely write anything by hand.
1: 자, 그럴 때 활용을 해보시고 기분 전환하다의 어감으로 distract라는 단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캘리그래피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0: Calligraphy i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1: Okay? 나는 좀 속이 상해서 기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0: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1: One more time.
0: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1: 다음에요. 기분 전환을 할 겸 만화책을 좀 읽을 때가 있습니다.
0: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1: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그 다음에 취미로 뭘 하게 되다 할 때 이 pick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꼭 써보시면 좋은데요. Pick up something as a hobby. 취미로 무엇을 시작하게 되다.
0: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1: 요즘 이것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들이 취미로 뭔가 테니스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0: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1: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나는 최근에 취미 삼아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0: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1: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요가 다시 넣어서요. One more time.
0: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1: Okay.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3: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2: What's calligraphy?
3: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2: Really?
3: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2: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1: Calligraphy를 요즘에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는 걸 대화로 만들어봤습니다.
0: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1: 자, 여기 practice는 연습의 의미라고 보실 필요 없어요. 뭘 하는 거를 그냥 practice라고 합니다. So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요즘에 아이들하고 calligraphy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0: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1: 머리 식히기 좋다는 얘기죠, 이거?
0: 네.
1: Clear one's head.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머리 식히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One more time.
0: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1: 그랬더니 뭐냐고 물어보죠.
0: What's calligraphy?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1: One-of-a-kind. 자, 요 네 단어를 하이픈으로 다 붙이면 독특한, 하나뿐인이란 뜻이 됩니다. One-of-a-kind font. 여러분, 서체 아시죠? 정말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트예요. It i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구동사죠? 고안해내다, a one-of-a-kind font. 자, 천천히 다시 한번요.
0: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Really?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1: 붓펜은 아까 했었고요. Brush pen. Writing utensils라고 하면 뭔가 좀 글씨 쓰는 모든 도구를 다 말하죠. Writing utensils.
0: Mm-hmm.
1: Utensils. Spelling U-T-E-N-S-I-L. Utensils.
0: Right. Writing utensils would include things such as pens. Even notepads, for example.
1: Erasers.
0: Erasers.
1: Kitchen utensils 하면 주방 기기가 되겠고요. 뭔가 기구나 기기를 utensils라고 많이 하거든요. So writing utensils, 필기 도구를 말합니다. 그 밖에요.
0: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1: 글씨체 교정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되겠네. Improve one's handwriting. Handwriting은 이제 직접 손글씨를 말하니까 이제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럴 때 improve your handwriting. 그러면 누구의 글씨체를 개선하다라는. 자, 그런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자, 잘 활용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96페이지에 5개의 영작 문장 매일매일 해보시고요. 자, 이 중에 1번과 3번 문장을 영작해 숙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 Alright, and a question for you. With computers used so widely, is good handwriting still important? Why or why not?
1: 요즘 시대에 뭐 글씨체 예쁜 것도 뭐 중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And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everyone.
1: Bye, everyon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화려한 그리고 뭔가 되게 많이 가졌을 것 같은 저를 지금 천만작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커리어의 시작인 저희 집의 야반도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돈을 벌어야지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간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험악하고 험난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았는가.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시아라고 합니다. 네, 저를 지금 천만작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의 지금 커리어는 화장품 전문가이며 화장품 사업가입니다. 좀 화장품 전문가 같나요? 네, 대충 그냥 이름 짓고 뭐 걸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저 이것을 위해서 화장품 전문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초보 화장품 사업가가 됐는데요.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 직전에 스윙데이즈라고 하는 뮤지컬에 작가와 제작자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뮤지컬과 화장품이 무슨 사이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뮤지컬 스윙데이즈는 유한양행의 창업자로 또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고 유일한 박사가 사실은 아무도 몰랐었던 넵코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 첩보기관과 함께 실제로 무장훈련을 받고 침투작전을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실행되기 3일 전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고 이 작전은 역사 속의 비밀로 묻혀졌죠.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뮤지컬로 만들게 되었고 작품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던 유한양행 측에서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유한건강생활이라고 하는 곳에서 화장품을 내려고 하는데 유한양행의 정신을 가장 잘 알고 소비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이 일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화장품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유한양행의 이러한 오퍼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제 눈치 좀 채셨죠? 제 인생 이야기는 지금 거꾸로 영화 박하사탕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양행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은 제가 올드스토리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18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올드스토리의 로고 뒤에 보이는 저 많은 회사들은 그동안 저희가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이라고 하는 조금 새로운 영역, 즉 브랜딩이 되었건 마케팅이 되었건 인재 양성이 되었건 그것이 지자체이건 회사이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이야기를 덧입혀서 그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 작업을 쭉 해왔었는데 그 가운데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 그것이 만남이 되어서 뮤지컬과 화장품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올드스토리는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면 저는 추계예술대학교의 교수로 지금 2004년에 임용이 됐으니까 22년째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교수가 되어서 2008년 즈음에 이제 그 학생들을 졸업을 시켜야지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작가로서 좀 안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거예요. 어떤 큰 작가님 밑에 들어가서 도제 방식으로 글을 배우거나 계속 안 되는 거를 이겨가면서 공모전에 응모를 해서 될 때까지 버텨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좀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의 원천적인 가치가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스토리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회사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신인 배우 캐스팅하듯 캐스팅하여 이 이야기가 연극에 맞는지 드라마에 맞는지 만화에 맞는지 영화에 맞는지 잘 조각하는 작업을 같이 해서 이야기의 가치를 높여가는 방식. 그래서 그 이야기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해보면 어떨까 하여 올드스토리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공장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떡하지? 2008년을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회사를 시작했는데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 월급날이 5일인데요. 제가 5자를 참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와, 월급 주는 날은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 매니지먼트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기억하시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추계예술대학교의 교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2003년도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신 실미도라는 영화를 가지고 제가 추계예술대학교 영상 시나리오 대학원 1기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만남이 되어서 영상 시나리오 학과가 생겼을 때 첫 번째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미도라는 영화는 어떻게 쓸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영화계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 제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 석사과정을 하는 중에 선배가 나와 같이 좀 영화를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었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화를 작업하게 됐던 거죠. 물론 저는 영화 연출을 학부에서도 전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영화 시나리오 작업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약 10년에 걸쳐서 만화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서점형이 아니라 대본소라고 불리우던 그러니까 요즘에 만화 카페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 많은 만화들을 공급하던 곳에 제가 만화 스토리를 한 10년 정도 썼었는데 만화 스토리를 쓰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고갈되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인풋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가 그곳에서 영화 연출을 꿈꾸는 선배를 만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을 했던 것이 실미도까지 이어졌던 거죠.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영화 전공을 처음부터 하러 갔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연극 연출을 하고 싶어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연극 연출로 진학을 했지만 전공을 막상 선택해야지 되는 2학년 즈음에 영화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고 몇 가지의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연극이 아니라 영화 연출을 전공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연극 연출가가 되고 싶어서 들어갔느냐? 그 전으로 들어가면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무용을 했었었는데 네, 무용을 전공을 했었던 것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기성극단의 연극 무대에 서게 됐었었고 그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연극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구나. 나는 연극을 좀 한번 계속해서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 치열하게 살았죠. 엄청 번잡하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온 듯 보입니다. 누군가는 되게 운이 좋았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뭐 더 이상 원이 없겠네. 엄청 좋은 자기 좋은 일 다 하고 살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커리어의 시작인 제가 무용을 할 수 있었던 일은 저희 집의 야반 도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폭삭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 댁으로 저희 세 식구가 이렇게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망했으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전학을 시켜주지 않으셔서 제가 열흘 동안 갈 학교가 없어서 놀았어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 중학교는 굉장히 좋은 무용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무용 수업에서 선생님께 눈에 띄어서 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커리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뭔가 저의 선택은 아니고 굉장히 인생이 고단해졌던 시기에 그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가 되는 거죠. 또 좀 볼까요? 너무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영화계로 가고 싶었는데 제가 90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여성 영화 감독은 5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때 영화계로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험악하고 험난했는데 저는 돈을 벌어야지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라디오 구성작가로 시작해서 만화 스토리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시작했으나 월급 주는 것이 무서워지자 살 길을 찾아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여러 회사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거죠. 경영 위기가 저희 회사를 다른 길로 이끌었고, 그것이 결국은 제가 화장품을 만들게 되기까지 변화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뮤지컬은 사실은 그냥 제작만 하게 될 줄 알았어요. 대관을 해놨는데 9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뮤지컬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작가를 찾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총괄 프로듀서로서 더 이상 작가 고료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화였으면 두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뮤지컬을 보기만 했지 제가 수업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뮤지컬의 문법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방법이 없어서 9개월의 첫 한 달을 대본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작가로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온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됐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았는가? 제가 막 엄청 욕심이 많거나 뭔가 아, 딱 봐도 뭔가 욕심 많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앞에 열린 문을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 계획대로는 사실 회사 시작할 때 50에 은퇴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지껏 은퇴를 못하고 현역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문이 열리면 달려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문이 닫히면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오다 보니 여기까지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화려한 그리고 뭔가 되게 많이 가졌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결과까지 왔습니다. 제가 사실 뒤에서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저희 연사들이 금요일 밤에 이곳에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을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셔서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혹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요즘에 현대인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그러신가요? 네. 근데 돈이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은 앞에 숫자가 중요할까요? 뒤에 0의 개수가 중요할까요? 앞이 구면 좋은가요? 뒤에 0이 몇 개 달렸느냐죠? 네. 그 무의미한 숫자처럼 보이는 0이 단지 많이 달려있다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주거나 정의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더 큰 돈 앞에서 굉장히 초라해지고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은 어떤 순간에 좌절도 너무 크게 느끼시고 어떤 순간에 되게 허무해지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권력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명을 따라서 일을 합니다. 부르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내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저를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하고 로봇하고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인데 그 영혼의 부름에, 영혼의 욕구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어떤 일을 하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여기 또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 많은 일을 해나가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했겠죠. 이때의 신경이라고 하는 게 마음일까요? 저의 육체일까요? 같은 단어입니다. 신경. 우리의 신경은 우리의 몸이면서 마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이 모든 것들하고 나의 육체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애가 탄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또 허파에 바람이 든다, 간은 왜 꼭 간덩이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간덩이가 부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피가 마른다, 그죠?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움직임들을 우리 선조들은 몸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몸이 버텨줘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과 정신이 튼튼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젊을 때 되게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저의 연배도 계신 것 같고 한데 이 몸으로 굉장히 럭키하면 80세까지 아니 재수가 없으면 약 120세까지 잘 앞으로 여기서 100년 이상을 이 하드웨어를 갖고 사셔야지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쓰일 수 있을 만큼 나의 육체의 신경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셨으면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가 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만큼 일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명절에 한우 드셨나요? 혹시 그게 맛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운이 좋아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때까지 뚝불 드셨을 때 맛이 다 다르다? 그게 착각이 아니라 사실인 건 거죠. 그래서 운에 의지해서 고기를 먹는 일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로인의 변준원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등심,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에 등심이 세 개가 있어요. 네, 여기서 뭐가 2플러스일까요? 3번이요. 셋다? 네, 정답은 셋다 2플입니다. 신기하죠? 지난 명절에 한우 드셨나요? 혹시 그게 맛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운이 좋아서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 운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네, 보통 혁신은 요즘 가장 뜨거운 시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큰 기업에서 혁신을 이끄는 CEO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열심히도 일했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가장 전통적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산업을 한다고 하면 꼭 물으세요. 아버지 뭐 하시냐고. 네, 제 가업을 물러받은 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창업하는 걸 못마땅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 이제 그만두고 취직해라. 그러면 제가 제 엄마한테 엄마 이젠 너무 멀리 왔어. 모두가 반대하는 이 축산업에서 저는 무엇을 보고 시작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등급이라도 마블링을 포함해서 다 같은 육질이 아닙니다. 등급이 높다라는 것은 마블링이 많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툭불 한우라도 맛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때까지 툭불 드셨을 때 맛이 다 다르다. 그게 착각이 아니라 사실인 건 거죠. 저는 주말에 마트에 자주 가는데요. 마트 가면 정육 코너에 주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가면은 마트 특히 정육 코너에 다 이렇게 하나를 집었다가 놨다가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보통 딴 거는 그렇게 안 그러시는데 꼭 고기는 집고 놨다 하시다가 꼭 남편한테 전화를 거십니다. 네, 신기하죠? 네. 예,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기 사진 이렇게 많이 보는 건 처음이시죠? 네. 한우에 등심이 있는데요. 등심 다 아시죠? 네, 등심 좋아하시죠? 한우 등심이 등인 거 알고 계세요? 네, 여기 등에 있는 등이 등심입니다. 네, 이 등심이 한 마리에 40kg가 넘는 등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심에는 10개의 근육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앞에 있는 이렇게 목 쪽부터 허리 쪽까지 한 장씩 자른 것들의 단면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기엔 다 달라 보이시죠? 왜냐하면 근육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등심이 대체 어떤 등심이었는지 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급과 우리 부위를 보고 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고기를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불확실성을 제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 중에서도 동일한 원육에 있는 품질을 가진 원육만 선별해서 육질을 유사하게 만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수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세분화해가지고 같은 품질 단위로 상품을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선로인회 같은 경우는 등심을 5개로 나눠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심 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하면 등심 A는 언제나 같은 품질인 건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선택이 언제나 같은 품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저희는 갖추고 있습니다. 창업을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가? 제가 창업을 고민했을 때 2015년 때쯤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은 이런 온라인에서 오토 비즈니스라고 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파는 이런 상거래들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런 산업들에 굉장히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몰려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잘할까?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남들이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저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성숙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농업이나 건설업이나 에너지나 이런 산업이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앞으로 10년 동안 뭐가 변할 거냐고 묻는다.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답은 더 빠른 배송, 낮은 가격, 더 많은 선택지. 고객은 10년 뒤에도 그걸 원할 거라는 확신이었죠. 어떤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은 사람은 뭘까요? 그건 우리의 삶이 근간이 되는 산업이 아닐까.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하고 지루하다고 불리는 그 일이 아닐까. 맛있는 음식. 요즘에 AI가 인간의 노동을 전부 대체한다고 해서 우린 여전히 맛있는 걸 먹고 있지 않을까? 한우 맛있지 않나요? 그런데 한우 시장이 18조가 넘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아주 작은 사업자들로 쪼개진 파편화된 시장이죠.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됐고 주목받지 못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들이 여기에서 모여 혁신을 고민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우를 선택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사람들은 한우를 먹을 것이다. 네, 지금은 모두가 반도체, 로봇, AI를 봅니다. 시장을 혁신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과 돈이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쏠리고 있죠. 똑똑하고 야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AI같이 가장 핫한 시장으로 몰려갑니다. 물론 그곳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첨단 산업과 성숙 산업에 모두 사실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 경쟁의 밀도는 다릅니다. 어쩌면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뱀이 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축산업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숙산업에서의 혁신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래된 시장을 혁신하려고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방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방식도 모두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우리에 있는 생활 속도랑 맞지가 않죠. 요즘에 우리는 1시간짜리 드라마도 길다고 해서 쇼츠로 결론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열심히 하면 오늘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한 성과는 빨리 보고 싶은데 내가 가야 할 곳은 너무 저기 멀리 있습니다. 저는 축산업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배웠습니다. 어떤 소가 좋은 소인지, 어떤 소는 피해야 하는지, 어떤 소의 한 마리의 소를 모든 부위를 근육별로 잘라보면서 품질을 테스트해보고 숙성도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로 수백 번, 수천 번 테스트했습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도 국내외에 있는 논문이나 책, 유튜브 모든 영상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업계 관련된 분들께 소개도 받고 콜드메일도 보내보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명절에는 저희 일주일 동안의 잠도 거의 몇 시간 자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저희 공장에서만 매일 3, 4만 모씩 걸어다니면서 선물 세트 포장을 합니다. 명절 한 달이 지나고 나면요. 살이 거의 6, 7kg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총 20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그중에 10평은 정육점, 10평은 원테이블 레스토랑이었었는데요. 당시에는 저희가 온라인 커머스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라서 매출도 아직 없고 설레인 알릴 방법이 없어서 정점 한켠에 있는 원테이블 레스토랑에서 한우 오마카세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점심 저녁에 한 팁씩 고객들을 받아서 하루 8시간씩 2년 동안 매일 고기를 구우면서 고객들께 서비스를 하면서 설로인을 알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맛있는 녀석들이란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맛있는 녀석들의 이 프로그램에 오마카세 편에 제가 식당 사장님 편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제 TV에 처음 나가게 됐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때는 하루에 두 팀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루 예약 전화가 300통씩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된 시간들을 했었는데 지금도 전국의 한우 경매시장에서 저는 소를 사고, 소를 자르고, 연구하고, 브랜딩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설로인에서의 1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로인의 매출은 1,000억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10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내가 기대한 속도와 현실의 그 차이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만큼 성취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쌓이면 굉장히 좌절감과 또 이 좌절감이 결국 번아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옳은 방향을 세웠고 그 길을 걷든 뛰든 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다. 오늘 하루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말자. 우리는 가야 할 곳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이든 가고 있으면 된다. 과정이 옳으면 언젠가 옳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하루 그냥 하자. 저는 한우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운에 의지해서 고기를 먹는 일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건 다 운칠기삼이라고 저는 또 모든 건 다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한우의 뽑기 운을 없애는 일을 성공한다면 그것도 다 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우라는 사업을 시작한 것도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또 많은 고객들이 설로 인해 알아봐 주셔서 있는 것도 다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그 운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늦게 올 행운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업도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옆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운을 기다려야죠.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좋은 운이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찬양.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베란다 창문을 요즘 손가락 두 마디만큼만 살며시 열어둬도 그 작은 틈새로 목덜미를 스치는 서늘한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서죠. 길모퉁이 낡은 가로등 아래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낸 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타박타박 메아리 치는 저녁이면 신발코 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힘조차 그렇게 힘이 없었던,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더 빨리 달리고 남들보다 더 앞서서 달리고 성큼성큼 나아가라고 등을 떠밀죠. 그 거친 속도에 발이 엉켜 휘청거릴 때면 문득 나는 왜 이토록 서툴고 나는 왜 이토록 제자리일까 자책의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아장아장 첫걸음을 떼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은 어떨까요? 아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재촉할까요? 야, 너 왜 세 발짝밖에 못 가? 하고요. 기웃뚱거릴 때마다 다칠세라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그 서툰 발걸음 자체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죠. 서툰 우리의 인생살이를 가만히 기다려주는 크고 따뜻한 품이 지금 이 듣고 계시는 라디오 너머 방송가족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찬양 첫 찬양 성경민 목사의 여정으로 오늘 내 삶의 찬양 문을 열겠습니다.

여정 송경민 김정희 사모의 찬양이었습니다. 동양의 깊은 산자락에는 모소대나무라는 특별한 나무가 자란대요. 들어보셨어요? 모소대나무라고? 농부가 땅을 고르고 정성스레 씨앗을 심은 뒤 날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정성을 쏟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꼬박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놀랍게도요, 땅 위로 겨우 3cm 남짓한 작은 축순 하나만 고개를 내민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기도 한답니다. 아유, 그 긴 시간 동안 애를 썼는데 고작 손가락 한 마디 자랐단 말이야. 에이, 죽은 거나 다름없네, 라고요.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부의 마음이라고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흙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섯 번째 해가 시작되는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던 그 작은 순이 하루에 30cm씩 때로는 1m 가까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솟구치기 시작하더니 불과 단 6주 만에 20m가 넘는 웅장한 대나무 숲을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그 4년 동안 대나무는 결코 멈춰서 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땅 밖으로는 겨우 3cm 정도의 작은 죽순 하나밖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단단한 바위를 피해 땅 밑으로는 수백 미터 억센 뿌리를 뻗어내며 거센 비바람에도 결코 꺾이지 않을 힘을 땅속 깊이 깊이 기르고 내려가고 뻗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처럼 눈에 띄는 열매가 하나 없이 그저 메마른 땅을 묵묵히 버텨내야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남들은 벌써 단풍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뭔가 풍성해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어두운 흙 속에 갇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슬픈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소대나무처럼 우리는 어쩌면 더 높이 자라기 위해 누구보다 흔들리지 않고 높이 높이 솟아오르기 위해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그 침묵의 시간이 훗날 여러분의 삶을 더 든든하게 지탱해줄 가장 단단한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미스터 비스터라는 유튜버가 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한 10개쯤 영상을 올리고 아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제발 나에게 그런 일들로 DM을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적어도 100개 이상 영상을 올린 뒤에야 나에게 왜 이 영상이 잘못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 과연 우리는 몇 번이나 도전했고 몇 번이나 실패한 걸까요? 과연 지금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아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도전해 보셨나요? 보소대나무의 긴 침묵을 묵상하다 문득 제 마음에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보소대나무처럼 어느 정도는 우리의 삶에 또 나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질문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온종일 마음을 졸이고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바로 자책을 하는 걸까요?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지친 우리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이런 고마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은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발걸음이 언제나 곧고 완벽하다고 칭찬하고 계시지도 않고요. 인생길을 걷다 보면 발을 헛디딜 때도 있고 돌부리에 걸려 무릎이 깨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만 넘어진 그 자리에 아주 주저앉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따스한 손으로 우리의 떨리는 손을 꼭 쥐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번을 넘어졌는가는 그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서툰 한 걸음, 눈물을 훔치며 다시 내딛는 우리의 그 연약한 용기 자체를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잣대 속에서 주눅들었던 여러분의 어깨를 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 힘겨움, 가슴속 깊이 삼켜야 했던 말 못할 이야기들을 그분께 기도로 아뢰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 벌써 예삼의 채널 마칠 시간이 됐네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심하고 잠에 빠져들 듯 오늘 밤은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품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아주 고운 길을 계획하고 만들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지게 비상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와 좋은 찬양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재미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성.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최근에 영주권 인터뷰 보다가 특히 결혼 영주권 인터뷰 보다가 뭐 인터뷰 보던 현장에서 아니면은 근래 뉴욕 JFK 공항에서 아이스에 체포가 됐어. 예전에 에스타로 입국했는데 체류 기한을 넘겼대 뭐 등등 아주 오래전에 음주 기록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대. 흉흉한 소식들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인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겠지 없나 보다 그랬는데 점점 더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한인 이민사회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결혼 영주권이나 뭐 각종 영주권 신청하면서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지 불안해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셨죠? 오늘은 속 시원하게 밀라앤 최 로펌의 최창우 변호사님 그리고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 함께 하겠습니다. 흉흉한 소식으로 문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1: 예, 요즘에 좀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네요.
0: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1: 네, 그래도 오늘 첫 번째 그래도 전해드릴 뉴스는 그나마 조금 오랜만에 좀 희망적인 그런 뉴스가 나와서요.
0: 네.
1: 그렇게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토론에서 너무 좀 안 좋은
0: 자, 그럼 분위기 전환 들어갑니다. 네. 짜잔.
1: 예, 예. 그래서 지금 네, 지금 네. 그 최근에 나왔던 법안 중에 이제 그 학생 비자, 학생 신분으로 계신 분들의 이제 체류 기간을 이제 4년으로 이제 제한한다라는 그런 법안이 나왔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만약에 그 학생 신분으로 4년 이상 여기 머무실 경우에는 그 어떠한 뭐 확실한 그런 사유를 이민국에 제출하셔야지만 4년 이상 이제 학생 신분으로 머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었는데요. 근데 네. 이번 며칠 14일 월요일 날
0: 네.
1: 그 연방 법원 재판소에서 이제 그 이 법을 우선은 지금 그 막는다는 그런 법안이 나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이 4년 동안 그 4년으로 제한됐던 F1 그 신분 기간이 이제 그 법안은 지금 뭐 우선은 홀드됐고 예전 법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0: 네.
1: 이게 뭐 확정 뭐 파이널로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사이드가 저 뭐 그 소송하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몇 년 정도 걸리겠죠. 근데 그 지금 케이스가 법원에서 펜딩 중인 동안에는 우선은 예전 법으로 그냥 DS라고 해서 Duration of Status.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그 일시적인 그런 기간이 제한된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학업을 계속해서 컨티뉴를 하신다면 신분 유지는 계속 하실 수 있는 그 예전 법으로 계속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0: 와. 아유, 네. 진짜 학생들 답답했거든요. 공부하러 유학생으로 네. 왔는데 4년 땡 하면 가야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불안해했어요.
1: 예, 그래서 뭐 요것 때문에 조금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0: 네.
1: 그래서 좀 그로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0: 네. 예. F1 학생 체류 4년으로 제한할 거야 그랬는데 이게 연방 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로서는 예전처럼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더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셨어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아, 기분 좋은 소식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나저나, 양미미 사무장님이랑 최청호 변호사님에게는 개인적인 기분 좋은 소식은 없나요?
1: 뭐,
0: 없는 걸로.
1: 그런 건 없는데.
0: 아, 속상해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 앞서서 처음으로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요. 양미미 사무장님.
2: 네.
0: 그 케이스 진행하면서 혹시 뭐 아주 유쾌한 케이스라든지 지난 시간 동안 뭐 있었을까요?
2: 제가 저희 그 손님분하고 어제 이제 통역으로 이민국을 같이 갔었는데요.
0: 네네.
2: 이제 결혼 케이스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 한 4개월 전에 첫 번째 인터뷰가 있었는데.
0: 네.
2: 너무 못된 이민관을 만났었어요.
0: 아, 나빠. 네.
2: 네, 그래서 진짜 나쁜 X였는데.
0: 네.
2: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는 제대로 이제 뭐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이민관 마음대로 그냥 어, 너네는 이거 사실은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나와서.
0: 예.
2: 그래서 어제 두 번째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인터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됐어요.
0: 네.
2: 근데 감사하게도 되게 이렇게 협조적인 이민관을 만나서.
0: 네.
2: 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지만.
0: 네.
2: 이제 뭐, 손님분들도 어제는 되게 이렇게 흡족해 하셨고.
0: 네.
2: 좀 분위기가 편안했어요.
0: 아이고.
2: 그래서 진짜 이민국에. 네. 이민관을 진짜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참, 뭐, 그런 기준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긴 뭐, 일일이 다 기준으로 잣대를 재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깐깐한 이민관을 만나면 참. 예. 예, 속상하네요.
1: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네. 진짜 그 이민관들이 다 자기들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0: 네.
1: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컨포미리가 된 좀 그런 좀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기분 따라서 막 그냥 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0: 네.
1: 되게 좋은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뭐 쉽진 않네요.
0: 네. 아이 참. 마음 같아서는 확 정리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 영역 바뀌긴 하네요. 자, 오늘 밀라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실제 케이스 하나하나 두고서 해결책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시만요. 라디오 생활백성 오늘 이 시간은 밀라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과 함께 이민법 상담 함께 나눕니다. 혹여라도 궁금한 점이 있을 땐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예요. K-Radio US. K-Radio US 친구 추가하고 방송 들으면서 전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 요청사항이 있다, 문자로 쏘세요. 아니, 카톡으로 쏘세요. 이 시간 밀러앤최로펌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을 만날 수 있는 오피스입니다. 뉴욕은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8-14 7층에 있고요. 상담 전화 718-461-2334번. 뉴저지에 있어요. 607반 에비뉴 스윗 넘버 109 잉그루드 크립스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담 전화 201-674-1456. 맨해튼에 도 있어요. 390 5th Avenue 스윗 넘버 900호 맨해튼 상담 전화 212-889-5830. 이민법 상담은 밀라앤최 로펌에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밀라인 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취업으로 아이사파로 진행 중인데요. 여행 허가서를 받았는데 이런 요즘 분위기에 한국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진짜 걱정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뭐 요새 이렇게 한국 다녀와도 될까요? 아니면은 미국 국내선을 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옵니다.
0: 네.
1: 네. 근데 이제 사파로 접수 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를 하셨고,
0: 네.
1: 그 합법 유지 기간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여행허가서도 다녀오시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 네. 합법 유지 기간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나한테 있었나?
1: 아니죠.
0: 네.
1: 합법으로 있었다면 그건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 거고.
0: 네.
1: 이제 예를 들자면 학생 신분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그 학생 신분으로 계셨을 때 이제 학교를 어디 다니셨는지 정확히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니셨는지.
0: 네.
1: 이제 그 학생 신분을 유지하셨던 분들은 그거를 좀 유심히 검토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뭐 그렇지 않고 다른 뭐 신분 E2라든지 뭐 H1이라든지 다른 신분으로 또 합법적으로 계셨다면
0: 네.
1: 여행허가서로 다니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0: 네.
1: 이제 단지 여행허가서로 해외를 가셨다가 다시 입국을 하시면
0: 네.
1: 아마도 방 같은 데로 가시게 될 거예요.
0: 네.
1: 거기서 이제 그 시스템에 이게 확실한 건지 이제 그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또 방에 가신다고 이제 두려워하실 건 없으시고요.
0: 네.
1: 그 조사가 다 끝나면 이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0: 네. 조사를 막 엄청 무섭게 이것저것 막 먹고 그런 건 아니죠?
1: 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0: 네. 합법적으로 체류를 유지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취업으로 아이사파로 진행 중이신데 여행 허가서 받고. 한국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시원하게 답변 주셨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사파로 인터뷰했는데 이번에 또 여기도 인터뷰하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첫 번째 인터뷰도 훈훈하게 마쳤거든요. 이런 일이 요즘은 잦은 건지요. 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의 과거 체포 기록도 제출이 돼야 되나요? 이런 질문까지. 와,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데요.
2: 요거는 그 두 질문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0: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네네.
2: 예.
0: 네.
2: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0: 네.
2: 요즘에 아까 사무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두 번째 인터뷰는 좀 예전에 비해서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0: 네.
2: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 때 뭔가가 조금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인터뷰는 대부분 이제 그 원 바이 원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몇 개씩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대조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 두 분 뭐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대해서 뭐 그런 것 좀 더 꼼꼼히 고업을 좀 하시고요. 진짜 뭐 정말로 뭐 같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아무리 같이 사신다고 해도 뭐 돈이 뭐 100%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 이제 그 이민관이 봤을 때 뭐 좀 자연스럽다라고 보면은 뭐 결과는 좋게 나오실 거고요. 요즘 자주 있는 일이고요.
0: 네.
2: 그리고 근데 그 인터뷰도 따로따로 하시긴 하시지만 보통 옛날 스톡스처럼 뭐 2시간, 3시간씩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요즘엔 그래도 열 몇 개씩만 이렇게 질문하고 대조를 해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0: 그래서 네.
2: 뭐 너무 염려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서류 다시 잘 챙겨가시고 그리고 첫 번째 인터뷰 때도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어느 정도 조금 기억을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그 좀 잘 맞아야 되니까 첫 번째 인터뷰 때하고
0: 네.
2: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0: 네.
2: 예, 이거 뭐 그렇게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첫 번째 인터뷰 때 주고받았던 그 질문의 답변을 조금 떠올려서 조금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두 분이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 잘 챙겨가시면 두 번째 인터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두 개를 짬뽕을 했는데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의 과거 체포 기록 제출돼야 되나? 이거 와 좀 그런데요? 어떻게 되죠?
2: 보통 시민권자의 예전 그 경찰 기록은 뭐 필요 없습니다. 원래 안 들어가는데요. 근데 뭐 되게 그 특별한 상황에서 뭐 요구할 수도 있어요. 뭐 제일 이제 그 제일 특별한 상황을 이제 이민국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그런 성범죄, 만약에 그 시민권자 배우자가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그게 뭐 물론 뭐 살인이나 뭐 그런 건 안 되겠지만 근데 뭐 그냥 그 경범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0: 네.
2: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0: 예. 예. 결혼 영주권 신청할 때 시민권자의 과거 체포 기록 이게 뭐 살인, 아동 성범죄자 뭐 이런 거 아니라면 뭐 간단한 그 경범죄일 경우에는 체포 기록 제출도 안 해도 되지만 제출 요구도 안 할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N400 시민권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는요, 공부해야 되는데 이 자료들 어디서 받는 거죠?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참 막연할 것 같긴 해요.
1: 네, 그 시민권 신청하실 때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 어플리케이션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 앞뒤 첨부하시면 되고.
0: 네.
1: 뭐 혹시 경찰 기록이 있으시다면 그 판결문 미리 받아서 검토를 좀 전문가 받으셔야 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 5년간 해외를 얼마나 다니셨는지, 그 해외 기간이 많은지, 아니면 한번 나가셨을 때 또 6개월 이상 체류한 기간이 있으신지 등등.
0: 네.
1: 뭐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공부 자료는 요새는 구글이죠. 구글 치시면 네, 네. 그게 딱 나오는데요.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 공부하실 자료가 또 다 나오고요.
0: 네.
1: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로도 또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0: 네.
1: 유튜브로도 많이 나옵니다.
0: 네.
1: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세요.
0: 네. 아. 이 질문에서는 의문의 1승, 구글, 유튜브, 네.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시민권 관련 자료, 충분히 찾아서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팁 주셨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시민권 신청할 때 서류는 신청서 작성하고, 영주권 앞뒷면, 그리고, 이전에 뭐 경찰 기록 같은 게 있으면 판결물 챙기고, 지난 5년간 해외에 얼마나 다녔는지, 짧게 왔다 갔다 뭐, 한, 수십 번 한 거면 상관이 없는 거죠?
1: 그렇죠. 이제 일 때문에 출장으로 또 많이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0: 네.
1: 뭐 며칠 아니면 뭐 몇 주 그런 게 뭐 잦은 거는 괜찮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길게 나가 계신 거,
0: 네.
1: 그런 거는 이제 한번 날짜를 따져봐야죠.
0: 네. 자, 아주 시원한 답변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받은 지 10년 넘었는데.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한 기록이 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1: 네. 네.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넘으셨는데, 장기간.
0: 네.
1: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0: 네.
1: 그 장기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네. 되시는지, 그리고 그 장기간 계신 게 지금으로부터 5년 안팎인지 5년 전인지
0: 네
1: 그걸 좀 미팅을 좀 받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장기간
1: 그 기간과 시기에 네. 따라 좀 틀려지거든요.
0: 네 얼마나 예를 들어 뭐 이 정도 있으면 좀 안 좋다. 어느 정도 장기간이 좀 안 좋은 걸까요?
1: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5년간을 이제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0: 네.
1: 한번 해외 나가셨을 때 1년 이상
0: 네.
1: 체류한 기간이 있으시다.
0: 네.
1: 중간에 한 번도 안 오시고
0: 네.
1: 1년 넘게 해외에 계셨다면 다시 입국한 날짜로부터
0: 예.
1: 여기 체류 기간의 그 카운트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0: 아, 네.
1: 그래서 다시 입국하시고서 4년 1일이 돼야 이제 시민권 신청하실 자격이 주어집니다.
0: 네.
1: 네.
0: 해외에서 장기 체류, 심지어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쭉 장기 체류한 경우에는 다시 입국해서 재입국해서 시간이 다시 카운트가 되고 또 4년 1일째 되는 날 시민권 신청 가능하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네.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 미납 세금 때문에 시민권 신청 거절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세금은 딱딱 잘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어떻습니까? 네,
2: 만약에 그 IRS하고 뭐 그런 세금 미납 문제 때문에 좀 약간 이슈가 있으셨다면은
0: 네.
2: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민권 신청 인터뷰 때.
0: 네.
2: 그래서 지금 뭐 그 확실히 다 뭐 다 페이백을 풀로 안 하신다고 해도 만약에 아직까지도 좀 밸런스가 남으셨다라고 하면 IRS하고 연락을 하셔서
0: 네.
2: 좀 이렇게 좀 그 인스톨맨트 플랜 같은 거를 이제 들으셔야 되고요.
0: 네.
2: 그래서 다달이 뭐 소액으로 얼마씩 이제 뭐 갚아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런 이제 리페이먼트 플랜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편지를 IRS에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인터뷰 때 가져가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0: 네.
2: 그냥 뭐 이런 적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가셨다가 만약에 이게 나오면은 그런 문제가 커지죠.
0: 네.
2: 그러니까 예, 세금 미납 때문에도 문제가 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 조치를 취하시고 가면은 괜찮은데 그냥 가시지 마십시오.
0: 네. 요런 부분들도 이제 변호사님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찾아내게 되는 거죠. 본인이 혹시 기억을 못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까 봐요.
2: 예, 근데 세금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그 다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맞는 게 있으면 얼마 뭐 몇 년 전에 지금 못 낸 게 있으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2: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뭐 페이먼트 플랜 뭐 하는 것도 저희가 가끔 도와드릴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0: 네. 네. 자, 미납 세금이 있다면 이거를 사전에 이제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리페이먼트 플랜을 짜서 지금 내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이거 모른 척하고 가면 이거 거절될 수 있다라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내가 망명 케이스 관련 인터뷰 날짜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때 잘못되면 케이스가 이민 법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2: 네, 요즘 분위기에서는 만약에 망명 케이스 인터뷰에서 결과가 잘 안 좋게 나올 경우에 뭐 케이스는 바로 이제 그 이민 법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민 법원으로 이제 케이스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바로 뭐 추방 명령이 떨어져서 바로 나가셔야 되고 그런 절차는 아니고요.
0: 네.
2: 이민 법원에서 이제 그 앞으로 혹시라도 뭐 미국에 계실 수 있는 어떤 또 옵션이 있으실지 이제 판사하고 같이 그런 그 뭐 옵션들을 한번 타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고 그래도 아무것도 뭐 여기 계실 아무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추방 명령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0: 네.
2: 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근데 이민 법원으로 넘어가긴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실지는 좀 그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만약에 이제 망명 케이스 인터뷰를 좀 잘 못 돼가지고 이게 케이스 인터뷰가 잘 안 돼서 케이스가 이민 법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넘어갈 수 있다 하셨고요.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추방명령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N400 시민권 시험에서 거절되면 혹시라도 영주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1: 이제 거절 사유에 따라 이제 이건 틀린데요.
0: 네.
1: 뭐 영어를 못해서 패스를 못했다.
0: 네.
1: 예, 그럴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0: 네.
1: 만약에 이제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영주권을 어떤 케이스로 받았는지 이런 질문도 이제 다 인터뷰 당시 때 이제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영주권을 받는 그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0: 네.
1: 그게 연결이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0: 네. 다만 영어가 좀 잘 안 돼서 시험 못 보아서 뭐 이거는 문제는 전혀 안 되지만 예전에 받은 영주권에 네. 어떤 케이스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0: 네.
1: 요새는 꼭 그 한번 상담을 만나서 해보시고
0: 네.
1: 영주권 받을 당시에 어떤 케이스로 받으셨는지
0: 네.
1: 그걸 의논을 해보시고 시민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냥 기간 됐으니까 한번 쳐와야지 이게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님하고 조금 상담을 해보시는 게 훨씬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OPT 신분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외국에 다녀와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 네, 이제 OPT 신분으로 일을 하시고 이제 여권의 학생 비자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1: 뭐 이럴 경우 합법으로 계시는 거고 비자도 있으시기 때문에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0: 네. OPD 신분으로 회사에 다니고 비자 남아있으니까 외국에 다녀와도 괜찮습니다. 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은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자, 오늘도 속 시원하게 이민법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밀러앤 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합니다. 뉴욕 상담 전화 718-461-2334, 뉴저지 201-674-1456, 맨해튼입니다. 212-889-5830번. 꼭 적어두시고요.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이민법 상담은 밀라인 최애 로펌에서. 저도 잠시 후에 올게요.

0: 적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변호사님?
1: 예.
0: 아, 아직 화장실이시군요.
1: 아니, 나왔네.
0: 아, 네. 다음 질문. 네.
1: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그 폼이 이제 그 나왔거든요. 그 영주권 폼 I-485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18일부터 이제 새로운 폼 어디션으로 가는데요.
0: 네.
1: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퍼블릭 차지라고 해서 이제 정부로부터 보조받으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예전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좀 기입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메디케이드 받은 혜택이 있으시면은 뭐 그것도 이제 거기다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영주권 신청하게 되시면.
0: 네.
1: 근데 이게 뭐 그 메디케이드를 받으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뭐 그 자격이 박탈되시는 거는 아니고요.
0: 네.
1: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높은지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 네.
1: 받으신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케이스가 자동으로 기각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다시 또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나이, 그리고 학력,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셨던 경력, 그리고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 가족 혹시라도 뭐 그 생활비가 모자르시게 되면 가족분들한테 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이 되시는지 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이 돼서
0: 네.
1: 그 중에 하나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디케이드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으셨고 또 그게 또 금액이 또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예, 이제는 그 캘큘레이션이 될 거예요.
0: 네.
1: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아이고 학생 비자로 메디케이드 혜택 받은 것이 나중에 이제 결혼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뭐 이거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 박탈은 아니고. 뭐 현재 나이, 학력, 뭐 일한 경력, 가족 구성, 또 어떻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누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게 이런 거 만약에 받았는데 아 기억을 못했어요 하고 받은 적 없다 체크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솔직히 뭐 지금까지 뭐 예전에 그 첫 트럼프 대통령 정권 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더 까다롭게 있었는데, 그때는 아예 별도의 그 양식이 또 있었어요. 그냥 거의 뭐 한 열 몇 페이지 되는.
0: 예.
1: 근데 그때도 대부분 뭐 다 뭐 기억을 못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서류를 찾으실 수도 없어서 그냥 노라고 들어가신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0: 네.
1: 문제가 된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딱 특별히 감사에 걸리셔서 뭐 이렇게 뭐 어디시 걸리진 않는 한,
0: 네.
1: 그래도 최대한 기억나시는 대로 솔직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반드시 저는 변호사님과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민국 보셨을 때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영주권 신청하는 건들이 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에 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1: 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초청해드리는 케이스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족 관계만 확실하게 성립이 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0: 그래서 네.
1: 특별히 뭐 백그라운드에 무슨 범죄 기록 뭐 이런 것만 없으시면은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셨으면은 진행 가능하시고 그리고 그 재정 보증이 필요하시면은 그 재정 보증 세금 보고서 뭐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0: 네. 시민권 자녀 21세 이상이면 부모 영주권 신청하는 건들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문제 없으면 예,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요것도 신청하면 나오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나요? 금방금방 나오나요?
1: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요 뭐 어떤 케이스는 뭐 한 뭐 4, 5개월 만에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한 1년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0: 네. 제가 항상 궁금한 거 여쭤볼 때마다 참 내가 질문 드리고도 애매한 질문 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른 건데. 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서류가 18일부터 업데이트 된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민국 수수료도 올라갑니까? 라고 하셨네요.
2: 네, 수수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485 수수료는 원래대로

0: 1,440이고요.
1: 네.
0: 네, 수수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1: 네. 일단 서류.
0: 수수료가 또 바뀌면 말이
1: 네.
0: 안 되죠. 지금도 금액이 너무 높은데.
1: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민국의 이 수수료만 다 모아도 얼마냐고 막 진짜. 예. 현재 일단은 신청 폼은 아까 바뀌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업데이트 됐고요. 이민국 수수료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년 H1B 추첨 제도는 올해랑 같은 시스템으로 적용이 됩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제안됐던 뭐 H1B 수수료 10만 달러 이거 통과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0: 네, 아마도 같은 시스템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1: 네.
0: 그 10만 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또 내년 일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또, 예, 물론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런 건 좋은데요.
1: 네.
0: 이 이민일은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는 거라,
1: 네네.
0: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죠.
1: 네. 자고 일어나면 바뀌네. 예. 눈 떠봐야 합니다. 네.
0: 네.
1: 네. 아, 현재 뭐 통과해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게 직원분이 중국 출신이신데 망명 신청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즘 걱정 많으신데 망명 인터뷰 없이도 케이스가 거절되기도 하는지 문의를 해봅니다. 거절되면 또 자동 추방 명령이 떨어지는 건가요? 라고 써주셨네요.
2: 네, 요즘에는 이제 최근 그 망명 신청 건들에 대한 그 팔리시가 조금 이제 바뀌어서요. 이제는 만약에 인터뷰를 못 받으셔도 인터뷰 없이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도 그 케이스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예.
2: 이민국에서.
1: 예.
2: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실 경우에는 케이스는 이제 그 이민법원으로 넘어갈 거고요. 근데
1: 네.
2: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법원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뭐 바로 뭐 추방명령이 나오시는 건 아니고
1: 네.
2: 그때 이제 또 판사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이렇게 함께 타진해보는 그런 시간이 좋으실 겁니다.
1: 네.
2: 근데 그 인터뷰 없이도 케이스가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2026년부터 지금 최근부터 좀 그런 좀 방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1: 네. 서류만으로 일단 망명 신청해 놓으신 게 이게 기각이 될수 있고, 그럼 이제 이민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갔다고 무조건 곧바로 추방명령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이제 앞서서 해 주셨습니다. 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 직원이 다카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스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스폰 회사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0: 네, 스폰서 회사의 자격 조건은 제일 중요한 건 재정입니다.
1: 네.
0: 이제 그 취업 영주권을 진행을 할 경우
1: 네.
0: 노동청에서 이제 이 직책마다 정해주는 연봉이 있는데
1: 네.
0: 그 연봉을 지불해줄 수 있는 회사의 재정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직책으로 스폰서를 하시냐에 따라 그 회사의 이제 업무와 이 사람의 그 직책, 이게 연결성이 또 있어야 되겠죠?
1: 네.
0: 네, 그래서 크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재정입니다.
1: 네. 스폰서 회사는 일단 이 영주권 진행하시는 분의 직책에 맞는 재정을 줄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재정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또 취업 관련해서 직책이 서로 이렇게 본인하고 맞는 직책인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 하셨어요. 진행하시게 되면 꼭 밀러앤 최 로펌과 상담 후에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민법원 수수료는 얼마 정도 들어가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2: 네, 그 이민 법원에는 뭐 처음부터 들어가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민 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가서 법원에서 이제 그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십시오라는 그런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민 법원에서 관여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서류는 이민국으로 다 보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민국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영주권 485 서류 들어갈 때그 이민국 수수료, 그 이민국에다가 내시고, 그 이제 내셨다는 거를 이민법원에 그 영수증을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2: 근데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없고요.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시면 그때 이제 이민국 들어가는 비용처럼 똑같이 내시면 됩니다.
1: 네. 이민법원의 수수료는 일단 없고 이민법원에서 영주권 이제 신청 들어가도 좋다라는 이 허락이 떨어지면 진행하면서 이후에 이제 이민국 관련한 수수료는 납부하셔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5비자를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 서류 요청 받았고요. 추가 서류 준비해서 다시 보내면 또 얼마 있으면 걸어 나올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하셨어요.
2: 네, 요즘에 좀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프리미엄 케이스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15일 내로 뭐 이렇게 결과를 주든지 뭐 추가 서류 요청이 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네. 서류가 다시 들어가면은 추가 서류 그 다시 패키지가 다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도 뭐 한 일주일 뭐 한 열흘 이때 되면 다 왔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뭐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마 RFE도 거의 뭐 15일 그 마지막 날짜에 아마 이슈가 됐을 거고요.
1: 네.
2: 그리고 다시 들어가도 한 2, 3주 정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예전에 있었던 그 아니 수출 기프팅 데이 그것보다는 조금 뭐 며칠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큰 딜레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번에 추가 서류 들어가시면은 한 3주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1: 네.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진짜 딱딱 정해진 기간에 나오는 것보단 요즘 약간 늦어지는 추세긴 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추가 서류 준비하면 결과는 뭐 한 3주 정도 지나면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해 주셨는데 이것도 물론 케이스마다 또 좀 다를 수 있겠죠.
2: 네.
1: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미국 와서 유효기간이 안 적혀 있는 영주권을 갖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군요. 유효기간 없는 이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와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2: 예, 다녀오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거기는 한데.
1: 네.
2: 그래도 뭐, 그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신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걸 뭐, 이걸로 가지고 한국에 좀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해서 뭐 가끔 가다가 뭐 그 들어오실 때 이거 새로 뭐 갱신하세요 그런 소리를 뭐 들으실 수도 있는데 불법은 아니니까요. 들어오시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1: 네. 유효기간이 안 적혀 있는 영주권 갖고 계신 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다녀오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뭐 다시 신청하세요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카드하고 소셜번호를 이번에 받았는데요. 스폰서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이따 할까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0: 네, 만약에 이제 스폰서 회사와 잘 얘기만 되신다면 일을 시작하시는 게 당연히 더 좋죠.
1: 네.
0: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만약에 이제 그 신분 유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1: 네.
0: 예를 들어서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서류가 들어갔는데 영주권이 될 때까지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신분 유지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1: 네네.
0: 그래서 만약에 학생 신분을 유지를 계속 하시고 싶다면 또 실제로 이 노동카드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상담을 받아보셔야죠. 담당 변호사님과.
1: 네. 노동카드 소셜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스폰서 회사에 바로 일을 누구나 그냥 막 시작하기보다는 그 전에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비자 신분 유지를 위해서 특히 F1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나올 때까지 이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F1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 요거까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상담번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밀러앤최로펌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하는 오피스 전화번호입니다. 뉴욕은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는 201-674-1456 그리고 맨해튼은 212-889-583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와이프가 H1B로 있고요. 저는 F1으로 이제 12월에 졸업합니다. 만약 제가 졸업을 하고 H4로 신분 변경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H4 승인만 나오면 갖고 있는 소셜번호로 취직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워크퍼밋 또 신청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0: 네, 그냥 하실 수는 없고요.
1: 네.
0: 노동카드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1: 네.
0: 무조건 H4라고 다, 임플로이먼트 카드를 주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또 그 requirement이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그 140 이제 취업 영주권을 진행을 해서
1: 네.
0: 140까지 승인을 받아둔 상태일 때
1: 네.
0: 네, 아니면은 보통 저희가 H1을 6년 기간까지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140을 진행을 해서 6년 이상을 또 이제 받았을 때
1: 네.
0: 그때도 이제 그 H4가 노동카드를 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무조건 H4라고 노동카드를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그 또
1: 네.
0: 자격 조건이 지금 말씀드린 게 또, 돼야지만 돼요.
1: 네. 이제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한테 들으면 H4는 그냥 일할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이
2: 네,
1: 얘기를 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0: 네.
1: 네. 역시 남의 얘기 듣고 좀 미리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이민법 관련해서는
3: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1: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3: 15일
1: 그래서 혼자 또 끙끙 앓고
3: 그런 케이스 너무 많으니까요.
1: 차량국에 라이센스 만들러 갔는데
3: 영주권 만들면 되겠습니다.
1: 밀란처럼
3: 갖고 오라고 합니다.
1: 최창호 변호사 양민상장과 함께
3: 안 된다고
1: 하네요.
3: 어떡하죠?
1: 이민법 상담 7월
3: 접수로 해외여행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 예, 밀라인 그 최로펌 오피스 주소입니다. 그
1: 뉴욕은요,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2: 158-14
1: 7층에 있고요. 뉴욕 상담 전화입니다.
2: 718-2334번입니다.
1: 뉴저지에도 있어요.
2: 607-2뉴
1: 스윙 넘버 105 잉그루드 클리스 있습니다.
2: 뉴저지 상담 전화는 201-674-5656번입니다.
1: 맨해튼 395th Avenue 스윗 넘버 909입니다.
3: 어떤 사람 상담 전화는 212-889-5898
1: 다음에 또 방문하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2: 거기도 예, 가끔 그런
1: 분위기가 흉흉해도
3: 오늘
1: 잘 따져보고 꼼꼼하게
3: 챙기면 질문을 토대로 해서
1: 걱정하는 저도 되는데요. 어쩌면 그게 이민법 관련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3: 밀러한 최로섬의
1: 오늘도
3: 변호사님
1: 긍정의 기운 안고 생활백서 문 내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3: 지금
1: 고맙습니다.
3: 이 시각에 이제 이민법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답답하신 분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뭐 지금 요즘에 조금 좀 분위기가 쌀쌀하긴 한데요. 그래도 네. 뭐 이제 조금 조금씩 아까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하루만에 바뀌고 이러는 게 이민 정책이기 때문에
1: 네.
2: 예전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 때 1기 때도 조금 뭐 좀 풀리됐다가 또 바로 또 이렇게 풀리고 항상 그게 이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조금 좀 슬로우하긴 하지만 네. 또 이제 금방 다시 또 환하게 다시 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눈 감았다 눈 뜨면 달라지는 게 이민법에 참 마음에 남네요. 근데 너무 이렇게 눈 감고 오랫동안 속상해하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장님도 따뜻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주 하는 말인데 걱정을 한다고 안 될 일이 되지 않고 될 일이 안 되진 않더라고요.
1: 네.
0: 물론 이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1: 네.
0: 그래도 희망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본인 남의 말에 듣지 마시고요.
1: 네.
0: 본인 생각에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항상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밀라인 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남의 얘기 듣고 뭐 미리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이민법 관련해서는 정말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그래서 혼자 또 끙끙 앓고 그런 케이스 너무 많으니까요. 어디다 물어봐요? 여기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라인 최로펌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과 함께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 이민법 상담 함께 하셨습니다. 밀러앤최 로펌 오피스 주소입니다. 뉴욕은요.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8-14 7층에 있고요. 뉴욕 상담 전화입니다. 718-461-2334번입니다. 뉴저지에도 있어요. 607반 에비뉴 스윗 넘버 109호 잉그루드 클립스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담 전화는 201 6741456번입니다. 맨해튼 395th Avenue 스윗 넘버 909입니다. 맨해튼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입니다. 분위기가 흉흉해도 잘 따져보고 꼼꼼하게 챙기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일. 어쩌면 그게 이민법 관련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긍정의 기운 안고 생활백서 문 내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영어.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Klein.
2: Welcome back to our progra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제가 상당히 특이하고 매우 좋습니다. 캘리그래피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글씨를 예쁘게 만들어서 약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뭔가 mm-hmm. 그런 걸 캘리그래피라고 또 하는 것 같아요.
1: Yeah. Well, calligraphy itself, the definition is, you know, the design and execution of lettering with a broad-tipped instrument, like a brush, for example. Mm-hmm. 그게 자체가 calligraphy인데 I guess these days, when we say calligraphy, we focus more on the design, the style
2: 맞아요.
1: of writing, right?
2: 자신의 어떤 서체를 만들어
1: 보는
2: 거죠.
1: Yeah, 거죠? yeah. Uh-huh.
2: 자, 이 멋진 주제를 신청을 해주신 주인공은요, 문덕 초등학교 4학년 김초은 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Mm-hmm. 할머니 댁에 가서 이걸 이제 캘리그래피를 한번 해보고 너무 재밌어서 집에 와서도 이제 아빠랑 자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 네.
2: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네요.
1: Yeah,
2: 하늘에 있으신 분들.
1: Yeah.
2: 집중력에도 좋고.
1: Especially because, yes, a lot of people are taking up calligraphy. They're starting to learn calligraphy because it's a great pastime. It can be a good hobby. Pastime, hobby, 둘 다 이제 취미를 뜻하는
2: 그쵸?
1: 단어들인데.
2: 취미 생활, 예,
1: 예. 아니면 정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도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2: 예, 예.
1: 막 글씨를 쓰다 보면은 you can clear your head.
2: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서예 학원 다녔어요.
1: Oh, you did?
2: 네. 그 한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그냥 따라 그리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펜 글씨
1: yes.
2: 연습해서 그때 제 이제 그 손글씨가 그래도 좀 지금 손글씨가 이렇게 못생기지 않은 게 초등학교 2년을 다녔, 2년 동안 서예 학원 다니면서 글씨 써가지고. 그런 거랑 같은 차원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1: I think my son, yeah, he should start taking it. learning calligraphy.
2: 서예학원 몇 년 만에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calligraphy. calligraphy. 자, 스펠링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calligraphy is C-A-L-L-I-G-R-A-P-H-Y. Like photography 할 때 graphy는 똑같죠?
2: 맞아요.
1: calligraphy.
2: 자, 우리 초은 양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바꾸지 않고 영어로 그대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2: 캘리그래피는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는 글씨체로 손글씨를 쓰는 것을 말한다. 자,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Write by hand. 손으로 글씨 쓰다라는 말이고요. Show off는 약간 뽐내다라는 얘기죠. 자랑하는 거예요. Show off your unique charm. 자신의 어떤 독특한 개성, 매력 같은 것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손으로 써보는 것이다. 다시 한 번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2: 글씨에 디테일을 더해서 뭔가 그림이나 그림자 같은 것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1: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2: 그러니까 글씨만 쓰는 건 아니란 얘기죠?
1: No.
2: 옆에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추가해서 약간 예술 작품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뭔가 그림 같은 걸 illustration이라고 많이 하죠. Or shadows to add detail. 뭔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하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Add detail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요.
1: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4: 약간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1: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4: Distract가 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긴 쓰입니다. 예를 들어 I got distracted 하면 집중해야 되는데 주의가 산만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뜻이 다소 좀 달라요.
1: Mm-hmm. 그러게 원하는 거죠.
4: 맞아요.
1: Yeah. You're doing it intentionally, trying not to think about other things,
4: 맞아.
1: trying not to focus on other things.
4: 일을 하다가 한 3시간 했네?
1: Right.
4: 너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무거워요. 그러면 이제 캘리그래피 한 30분 하면서 뭔가 다른 쪽으로
1: 그렇죠.
4: 분위기 전환하는 거죠. 이게 distract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분 전환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로.
1: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4: 요즘은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취미로 하다가 as a hobby를 붙이면 되거든요.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Pick up이란 건 뭘 줍다란 뜻이지만 취미를 시작하다 쪽에서 저희가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형으로 들으신 분들은.
1: Right. So to learn in this case, to learn calligraphy.
4: Pick up a new hobby.
1: Right.
4: 이럴 때 썼었거든요. 자, 그런데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자,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요.
1: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4: 두 가지예요. As a hobby 하면 취미 삼아 하는 거고 for a living이라고 하면 생계를 위해서, 즉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아빠와 자주 캘리그래피를 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4: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자,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캘리그래피 작품을 보고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계기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first, 처음으로, got into it. 여기서 is in calligraphy죠. If you get into something, 뭐에 빠져드는 거예요.
4: 그렇죠.
1: 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Okay. So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할머님 댁에 갔다가 할머니의 이 서체 calligraphy를 보고 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좀 빠지게 되었다.
4: I first got into it. 이거 뭐 하게 된 계기 얘기할 때 좋네요.
1: Right.
4: 내가 first.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거야.
1: Right, right.
4: I first got into 입지형 when I saw my friend listen to the show. 뭐 이런 식으로 친구 보면서 내가 처음 시작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집에 갔다가 집에 와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1: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4: 처음으로 할머니랑 해봤다.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That very day 하면 바로 그 당일을 말하는 거죠. That very day. 자, 다시 한번요.
1: That very day.
4: 그날이에요. One more time.
1: That very day.
4: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며칠 전에 hooked on something 배웠는데 on 없이 I have been hooked 끝이에요. Ever since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4: 문구점에 가면 캘리그래피 학습서나 전용 붓펜 같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4: What does that mean? Purpose-made brush pens.
1: Purpose-made brush pens. 펜인데 이제 뭐 붓펜이라고 하죠. 우리도 붓펜 하면은 brush pen인데 purpose-made라고 했으니까 it's made for that purpose. 그 뭐뭐를 하기 위한 뭐 붓펜 전용 붓펜이 되겠죠.
4: 이게 옛날에 저도 OMR 그때 칠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을 써야 되거든요.
1: Exactly.
4: 그게 뭐냐면 purpose-made 펜이에요, 그것도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잉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의 전용이 purpose made입니다. purpose made brush pens 했으니까 전용 붓펜 같은 것들과 캘리그래피 학습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자, 문구점을 영어로 stationery store 스펠링이 S-T-A-T-I-O-N-E-R-Y입니다. 발음이요?
1: stationery.
4: stationery stores. 자, 그 다음에 이 캘리그래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붓의 힘 조절입니다.
1: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4: Apply가 어떻게 쓰였냐면 pressure 앞에 쓰여서 힘을 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way you apply pressure, 즉 힘을 주는 방식이.
1: 힘을 가하다?
4: 그렇죠. 힘을 가하는 yeah. 방식을 조절하는 게.
1: Uh-huh.
4: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In calligraphy, 다시 한번요.
1: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4: 그렇죠. 선을 얇게 그리려면 붓에 힘을 덜 줘야 되고 두껍게 그리려면 힘을 세게 줘야 됩니다.
1: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4: 자, 구동사 두 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Ease up.
1: Ease up.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4: 힘을 뺀다는 얘기죠. 자, 힘을 줄 때는
1: press down. Press down har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4: Press down hard. 좀 세게 힘을 주면서 굵은 선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문장 다시 한번요.
1: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4: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the art of calligraphy.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in a style that shows off your unique charm. You can also draw illustrations or shadows to add detail. It'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Many people also do it for a living. I often practice calligraphy with my dad these days. I first got into it when I saw my grandmother's calligraphy at her place. I tried it for the first time with my grandmother that very day, and I have been hooked ever since. At stationery stores, you can find calligraphy books and purpose-made brush pens. In calligraphy, controlling the way you apply pressure is most important. You can ease up to draw thin lines and press down hard for thicker ones.
4: 자, 입지형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EB 트위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인데요. 첫 번째가 손으로 글씨를 쓰다. Write by hand 하면 됩니다. 자, 캘리그래피 자체를 그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4: Okay?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행위다. One more time.
1: Calligraphy is the act of writing by hand.
4: 초청장을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만들었다.
1: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4: One more time.
1: I wrote the invitations by hand.
4: 요즘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키면 직접 포스트잇에 사장님이 이렇게 손글씨로 감사하다고 주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1: They sometimes
4: write those thank you notes by hand.
1: Yeah.
4: Right? 자, 요즘 아이들이 손으로 뭔가 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1: Kids these days rarely write anything by hand.
4: 자, 그럴 때 활용을 해보시고 기분 전환하다의 어감으로 distract라는 단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캘리그래피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1: Calligraphy is a good way to distract yourself.
4: Okay? 나는 좀 속이 상해서 기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1: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4: One more time.
1: I was upset and I needed something to distract myself.
4: 다음에요. 기분 전환을 할 겸 만화책을 좀 읽을 때가 있습니다.
1: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4: I sometimes read comic books to distract myself. 그 다음에 취미로 뭘 하게 되다 할 때 이 pick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꼭 써보시면 좋은데요. Pick up something as a hobby. 취미로 무엇을 시작하게 되다.
1: More and more people are picking up calligraphy as a hobby these days.
4: 요즘 이것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들이 취미로 뭔가 테니스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1: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4: I wish my son would pick up tennis as a hobby. 나는 최근에 취미 삼아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1: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4: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요가 다시 넣어서요. One more time.
1: I recently picked up yoga as a hobby.
4: Okay. Good job, everyone.
5: 다이얼로그 practice.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3: What's calligraphy?
5: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3: Really?
5: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3: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4: 자, 캘리그래피를 요즘에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는 걸 대화로 만들어봤습니다.
1: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4: 자, 여기 practice는 연습의 의미라고 보실 필요 없어요. 뭘 하는 거를 그냥 practice라고 합니다. So I'm practicing calligraphy with my kids these days. 요즘에 아이들하고 캘리그래피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1: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4: 머리 식히기 좋다는 얘기죠, 이거?
1: 네.
4: Clear one's head.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머리 식히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One more time.
1: It's really great for clearing one's head.
4: 그랬더니 뭐냐고 물어보죠.
1: What's calligraphy? Oh,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4: One-of-a-kind. 자, 요 네 단어를 하이픈으로 다 붙이면 독특한, 하나뿐인이란 뜻이 됩니다. One-of-a-kind font. 여러분, 서체 아시죠? 정말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트예요. It i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구동사죠? 고안에 내다. A one-of-a-kind font. 자, 천천히 다시 한 번요.
1: It's a form of art where you come up with a one-of-a-kind font.
4: Mm-hmm.
1: Really? You can create various font styles using a brush pen or other writing utensils.
4: 붓펜은 아까 했었고요. Brush pen. Writing utensils라고 하면 뭔가 좀 글씨 쓰는 모든 도구를 다 말하죠. Writing utensils.
1: Mm-hmm.
4: Utensils. Spelling it U-T-E-N-S-I-L. Utensils.
1: Right. Writing utensils would include things such as pens, even notepads, for example.
4: Erasers.
1: Erasers.
4: Kitchen utensils 하면 주방 기기가 되겠고요. 뭔가 기구나 기기를 utensils라고 많이 하거든요. So writing utensils, 필기 도구를 말합니다. 그 밖에요.
1: That must be useful for improving one's handwriting.
4: 글씨체 교정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되겠네. Improve one's handwriting. Handwriting은 이제 직접 손글씨를 말하니까 이제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럴 때 improve your handwriting. 그러면 누구의 글씨체를 개선하다라는 얘기. 자, 그런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자, 잘 활용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96페이지에 5개의 영작 문장 매일매일 해보시고요. 자, 이 중에 1번과 3번 문장을 영작해 숙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Alright, and a question for you. With computers used so widely, is good handwriting still important? Why or why not?
4: 요즘 시대에 뭐 글씨체 예쁜 것도 뭐 중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And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everyone.
4: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0번째 페이지. 자, 오늘도 운전하시는 분 빼고 지도 꺼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들 머리에 세계지도 그려주는 세계사 오줌싸개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그래서

0: 바다가 없어요.
1: 네.
0: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그 우리 스탄 국가.
1: 위쪽엔 중국. 이제는 스탄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고.
0: 그렇죠.
1: 약간 남동쪽엔 파키스탄이 있고. 예.
0: 근데 놀랍게도 아프가니스탄과 중국도 국경을 함께하고 있어요.
1: 저 뭐예요? 저기 약간 길쭉하게 나온 거?
0: 파랗게 네. 보이는 지역 있죠? 길다랗게 네. 동서로 뻗은 지역.
1: 예.
0: 이 와칸 회랑이라고 해서.
1: 예.
0: 회랑은 정말로 긴 지역을 말하잖아요?
1: 회랑.
0: 회랑이요?
1: 약간 복도.
0: 복도가 복도요?
1: 예.
0: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사이에 이상하게 약간 국자 손잡이 같은 부분이 쭉 삐져나와 있어요. 누가 보면 아프가니스탄 만들 때. 무슨 뭐. 뽑기 반죽하는 것도 아니라 쭉 뽑아가지고 중국에 딱 붙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1: 저 길쭉하고 좁은 지역도 아프가니스탄 땅인 거예요?
0: 아프가니스탄 영토입니다.
1: 특이하네.
0: 그리고 저 영토의 네. 끝은 중국과
1: 인가됐어요. 중국과 좀 다 있네요. 예.
0: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중국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1: 저 오작교처럼 놓여있네.
0: 오작교는 예. 아름답긴 하죠.
1: 아름다운 곳은 아닌가 보네.
0: 와칸 회랑이 저 모양이 된 게
1: 특이하다.
0: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원해서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1: 예.
0: 서구 열강의 다툼 때문에 저것이 기형적으로 생긴 것이다.
1: 열강들 간의 다툼 어떤 열강들이에요?
0: 일단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 영국과 러시아의 세력 다툼?
1: 영국과 러시아. 아, 그래요?
0: 자, 지금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지도까지 이해가 연결이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1: 바다가 없죠.
0: 바다 가운데서도 이게 없어요.
1: 뭐요?
0: 부동항이 없어요.
1: 부동항이 없어요. 예. 위는 다 얼음 바다고. 예.
0: 그래서 러시아는 대대로 바다뿐만 아니라 네. 얼지 않는 항구 하나 가져보는 게 진짜 소원이었어요.
1: 예, 예, 예.
0: 근데 바다는 전통적으로 영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1: 아, 그렇지.
0: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려오지 말라예요.
1: 아, 러시아 내려오지 마.
0: 러시아는 바다로 나가려고 하고
1: 예.
0: 영국은 어디 감히 우리 바다에 내려오냐. 내려오지 마.
1: 네.
0: 이 영국과 러시아의 싸움을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러요.
1: 아, 왜 게임이라 그래요?
0: 어떤 아스 코넬이라고 하는 예. 영국 정보 장교가
1: 예.
0: 이 양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1: 네.
0: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아무리 봐도 게임같이 보인다 하면서 이걸 Great Game이라고 불렀어요.
1: 예.
0: 그러니까 편지에도 몇 번 쓰고요. 이걸.
1: 예.
0: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진 않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를 그 키플링이 아시죠?
1: 키플링.
0: 그 정글북 쓴.
1: 정글북 쓴 사람.
0: 사람이요.
1: 예.
0: 그 키플링이 요 그레이트 게임을 주제로 해서 소설을 씁니다.
1: 그래요?
0: 킴이라고요. 킴벌 오하라. 그러니까 킴이 소설 제목인데.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집에 가신 다음에 네. 동네 도서관 있죠?
1: 예.
0: 가면 다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요. 키플링의 킴이라고 하시면 번역본 소설이 있거든요. 그거 한 권만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군 장교가 아일랜드계 영국인이 스파이가 돼서 아프가니스탄에 와가지고
1: 예.
0: 티베트의 고승인 라마승과 손잡고 아자! 러시아와 정보전을 벌인다.
1: 정보전을?
0: 벌인다가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1: 예.
0: 거기서 그레이트 게임이란 말이 또 등장해요. 근데 이 소설이 대박 나가고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1: 예, 예.
0: 심지어는 우리 동네 도서관에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아, 그럼 그레이트 게임이란 용어도 그때 유명해진 거예요?
0: 아, 그럼 여기서 영국과 그 이 러시아 간에 땅 따먹기 정보전이 그럼 그레이트 게임이구나. 라는 게 약간 그 일반 명사화가 돼버려요.
1: 그럼 영국과 러시아, 당신은 이제 둘 다 이제 제국이었는데, 두 제국 간의 갈등이 아까 저 아프가니스탄 있는 와칸 회랑 있는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0: 이게 꽤 오래돼요, 그 러시아가.
1: 예.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만 내려오냐고.
1: 영국은 이제 못 내려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0: 그리고 영국은 큰, 뺏겨서는 안 될 게 있었어요, 당시에.
1: 뭡니까?
0: 인도.
1: 인도?
0: 지금 러시아 애들이, 흑해 바로 옆에 카스피해거든요.
1: 네.
0: 땅콩 모양으로 생긴 내해요.
1: 그렇죠. 예.
0: 카스피에 찍고 조금만 내려오면은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페르시아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아프가니스탄이고 아프가니스탄 내려오면 인도네? 혹시 이 붉은 북극곰 애들이 우리가 기껏 만들어 지금 뭐야 터 잡고 있는 인도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못 내려와.
1: 방금 중요한 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을 얘네가 먹으면 인도로 내려오겠네라는 거예요.
0: 아프가니스탄밖에 없어요. 내려올 수 있는 길이요.
1: 예. 예.
0: 그리고 가운데 길이 또 가장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길이요.
1: 그치. 아,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그 길을 사수해야 되고, 막아내야 되고.
0: 고속도로예요.
1: 그렇지.
0: 그래서 어차피 뭐, 만만한 게 아프가니스탄이고, 뭐, 일로.

0: 왔다니까 러시아 입장에 봤을 때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야.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막아야 돼요. 요러면서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 슬슬 시작이 되는 거죠.
1: 지금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있는 과거에 부하라 토우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국이 이곳을 처음에 노렸던 모양이에요. 네.
0: 지도를 보시면요. 네. 그 맨 위쪽에 히바라는 데가 있어요.
1: 히바.
0: 오아시스의 거점 지역이요. 히바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부하라가 있어요.
1: 네.
0: 그 루트예요. 카스피 출발해서 히바 찍고 부하라 찍어야지 아프가니스탄 그 들어갈 수 있거든요.
1: 부하라 중요하네.
0: 그래서 히바와 부하라를 누가 먼저 점령하냐가 그렇지. 굉장히 관건이에요.
1: 재밌다. 예.
0: 여기에 찰스 스토다드라는 한 영국 정보 장교가 등장을 합니다.
1: 예.
0: 이 찰스 스토다드가 일단 부하라로 들어가요.
1: 네.
0: 부하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영국 영향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1: 네.
0: 하나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1: 어떤
0: 찰스가요.
1: 어떤 실수요?
0: 당시에 이 부하라를 통치했던 그 칸이 라스룰라라는 인물이었는데
1: 네.
0: 라스룰라를 처음 만났어요.
1: 네.
0: 근데 말해서 안 내려요. 찰스가요.
1: 찰스가 어쨌든 부하라의 왕이잖아요, 지금.
0: 근데 영국식 매너로 한 거죠. 똑같이 가만히 있고 나는 영국군 장교니까 말 위에서 인사를 한 거죠.
1: 아, 그 영국에선 그게 매너예요?
0: 그렇죠.
1: 예.
0: 말 영국 국왕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경례라고 예를 갖췄어요.
1: 예.
0: 잘못 안 해요, 찰스는요.
1: 네.
0: 근데, 나스랄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룰라는.
1: 저 건방져.
0: 야, 이거 말해서 안 내리냐?
1: 어.
0: 그래야지 슬슬 약간 억하심정이 생겨요.
1: 아, 그렇구나.
0: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구더기 소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있거든요, 부하라에 가시면은.
1: 구더기 소굴?
0: 그, 깊이 5m짜리 지하 땅골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 찰스를?
0: 찰스를요.
1: 아, 진짜요?
0: 저 부하라 감옥에.
1: 어.
0: 너 들어가서 반성해. 이 소식을 아까, 기억력 테스트요.
1: 네.
0: 그레이트 게임이란 말을 누가 처음 만들었다고 했죠?
1: 아까 무슨 코널링인가?
0: 그래서 아스 코넬리죠.
1: 예, 예, 예.
0: 아스 코넬리가 당시 영국 정부 장교였거든요.
1: 예, 예, 예.
0: 특명이 내려옵니다.
1: 어떻게?
0: 너 가서 찰스 구하라고.
1: 어, 구더기 구해와라. 구더기 그렇죠. 죽이는 사람. 예.
0: 찰스도 저기 저서 그렇게 나쁜 생활은 아니었어요.
1: 나쁜 생활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구더기 소굴에 안 들어가 봤으면서 왜 나쁜 생활 아니라고
0: 아, 구더기요?
1: 나쁜 생활일 것 같은데요.
0: 아, 예. 하나 제안을 해요.
1: 예, 예.
0: 라스룰라가 네. 너 거기 힘들지? 이슬람으로 개종해.
1: 아.
0: 그럼 꺼내줄게.
1: 개종을 합니까?
0: 해요.
1: 아.
0: 아유! 이슬람으로 개종할 테니까, 나는 찰스가 아니라 압둘 네. 찰스입니다.
1: 여기서 이제 새 인생 살겠습니다.
0: 아, 예, 예.
1: 예.
0: 그래서 나와요, 일단요.
1: 네, 네.
0: 나와서 가택연금이 돼요.
1: 예.
0: 어쨌든 간에 이 고위 정부 장교가 이제 납치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1: 구하러 왔어요.
0: 지금 아서 코넬리가 이제 구하러 와요.
1: 예.
0: 왔다가, 일단 처음에는 잘 돼줬다고 해요. 나스룰라가. 네. 누구신가? 좀 영국에서 왔고 지금 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1: 네.
0: 풀어주십시오.
1: 했는데
0: 마침 요때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려고 하다가 박살나는 일이 발생을 해요.
1: 아 마침 그때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가
0: 이 부하라는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영국이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1: 예.
0: 라스룰라가.
1: 예.
0: 그리고 당시 영국 인도 총독부에서도 편지를 보냅니다.
1: 네.
0: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우리 영국군 소속 장교다 그러면 손 못 대잖아요. 개인 여행자다라고
1: 해요.
0: 영국 정부가.
1: 오.
0: 라스룰라가 봤을 때 개인 여행자? 그리고 뭐 영국이 대영 제국 빅토리아 여왕? 아유. 안 무섭네.
1: 그렇게 됐구나. 예.
0: 그래가지고 네. 둘을 참수를 시켜버려요.
1: 참수를 시켜요?
0: 그래서 예. 아이러니컬한 게 그레이트 게임이란 말을 만든 아스 코넬리가 그레이트 게임의 한복판이었던 부하라에서 목숨을 잃었다.
1: 그런 역사가 있네요.
0: 에요.
1: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부하라 같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을 자기 편으로 좀 포섭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제 파견한 사람들만 참수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그러자 이제 영국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라면서요.
0: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의 당시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도스트 무하마드란 사람이었어요.
1: 네.
0: 토스트가 아니라 도스트예요.
1: 도스트. 예.
0: 도스트 무하마드란 사람인데
1: 네.
0: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영국 쪽으로 와라 해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알렉산더 번즈라고.
1: 네.
0: 이 양반이 약간 아서 코넬리를 질투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아서 코넬리는 그냥 그 영국 정부에서 정부 장교로서 가서는 탐험 한번 하고 와라는 미션을 줬지만 진짜 나는 이 동네를 개종시키겠다라는 그 신념 하에 아. 일부러 막 모험을 했어요. 아, 예. 아스코넬리는. 예. 근데 알렉산더 번스는 목표가 정확했습니다. 뭐였네요? 영국 정부에서.
1: 뭐였나요?
0: 아서 코넬리는 육로를 개척을 하고 알렉산더 번스 너는 인더스강을 따라서 수로를 탐색해라.
1: 인더스강으로.
0: 수로를 탐색한 다음에 지금 또 두 번째 미션에 들어와요. 아프가니스탄에 건너가가지고 지금 집권자인 도스트 무하마드를 설득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을 영국 측 뭐 동맹국으로 만들어라. 어. 해서 네. 알렉산더 번스가 카불에 들어가요.
1: 카불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0: 기록에 따르면은 그 도스트 무하마드가 굉장히 잘 대줬대요.
1: 어, 그래요?
0: 앉아보라고 앉아보라고. 알렉산더 번스가 그러면 네. 어쨌든 간에 아프가니스탄이 우리 영국과 손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까? 예.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도스트. 엉뚱한 그 제안을 또 하나 해요.
1: 도스트가요?
0: 도스트 예. 무하마드가. 예. 바로 옆에 시크 왕국이 있었거든요. 예. 시크 교도라고 어, 그렇죠. 머리 코바디스로 어, 그렇죠, 그렇죠. 가는 예. 약간 힌두교에 파생된 종교요. 네. 시크 왕국과 상당히 그 어,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이 영국과 손을 잡으면 이 시크 왕국을 좀 박살내달라 라고 알렉산더 번스한테 제안을 합니다. 어. 근데 알렉산더 번스가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영국은 이미 시크 왕국과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아. 그 제안을 들어줄 수가 없다.
1: 아, 예.
0: 여기에 약간 도스트 무하메드가 빈정 상했어요.
1: 감정이 상했어요.
0: 자식이 예. 그냥 한다고 하지 그냥. 근데 마침 그때 러시아에서 또 외교관이 카불에 왔어요.
1: 카불에? 네. 아, 진짜.
0: 비케비치라고 해서 예. 알렉산더 번스의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잘생기고 점잖은 외교관이었다고 해요.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러시아 외교관이 카불에? 도스트 모하메드가 딱 봤을 때 아, 요거 둘이 그러면 내가
1: 조금 약간 경쟁시켜서 해보자. 어, 내가 득을 좀 봐야겠다.
0: 그래서 그날부터 비케비치를 만나고 네. 이 알렉산더 번스는 안 만나고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야, 메시지 보낸 거죠.
1: 영국도 조바심나는 거죠, 이제.
0: 너 영국 생각 잘하라고. 만약 우리 조건 안 들어주면 우린 러시아와 손잡는다.
1: 러시아와 손잡으면 러시아가 바로 인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0: 러시아 바로 내려오죠. 예, 예. 근데 그럴 수도 없는 게 뭐냐면 러시아와 그 아프가니스탄 사이는 여러 스탄 왕국이 있었거든요. 예. 바로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쇼 한 거예요, 아, 예, 도스트 모하메드가. 예, 예. 근데 이거를 어쨌거나 그 번스가 인도 총독에게 보고를 했어요.
1: 예.
0: 지금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러시아 그 외교관도 와있다 카불에 이거를 영국 본국에 보고를 했는데 네. 당시 영국 본국의 외무장관이 파머스턴 경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1: 파머스턴.
0: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1: 아.
0: 당시 그 인도 총독이요. 영국 총독이 이제 예. 오클랜드 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1: 어, 네.
0: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애들이 이제 손잡으려 하니까 박살내라고
1: 예.
0: 그 아. 오달 내려 파머스턴이요.
1: 군사를 보내라는 거야?
0: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 손잡기 전에 예. 그래서 1839년에 1차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발생합니다.
1: 아,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0: 그렇죠.
1: 아,
0: 박살을 낸 다음에 뭐 하냐면 일단 아, 대영제국인데 네. 그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카불에서 간복이 하던 도스트 무하마드 예. 끌어내려요.
1: 네.
0: 그래 납치한 다음에 인도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다음 누구를 왕으로 앉히냐면 네. 샤 슈자라고 해서. 네. 이 도스트 무하마드에서 쫓겨난 이전
1: 아,
0: 지도자가
1: 수출된 왕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
0: 인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샤 슈자를 앉혀버려요. 예. 그 친영 정권에 탄생합니다.
1: 예.
0: 친영 정권 탄생했으니까 네. 영국에서 수많은 이주민들을 다 카불에 보내요. 살라고 거기 이제 영국인들 살기 편한 동네가 됐다. 네. 그러면 샤 슈자가 통치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통치를 못해요.
1: 못해요. 예.
0: 왜 못하냐? 네. 내가 20년 가까이 내가 연구해서 너희들 때문에 망명 생활했거든. 그렇지, 예. 그 당시에 나한테 등 돌렸던 너 죽어.
1: 보복정치라는구나.
0: 국내 보복정치를 펼치.
1: 아...
0: 그리고 영국인들은 야 여기 이제 친영 정권이다. 빨대 꼽아라.
1: 정착을 하고요. 예.
0: 하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뭐야 지금 더러운 A가 물러가더니 더러운 B가 들어왔고 영국인들은 뭔데 여기서 바글바글바글바글이냐?
1: 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었겠죠.
0: 그렇죠.
1: 예.
0: 그러면서 도저히 못 참게 해서 들고 일어나 자!
1: 아, 봉기를.
0: 라면서 봉기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약 16,000명 정도의 영국군과 민간인들이 예. 어,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다시 인도 쪽으로 퇴각을 하는데
1: 아,
0: 한 협곡을 지나가요.
1: 예.
0: 협곡을 지나가는데 당연히 뻔한 스토리지. 협곡 지나가면은
1: 뭔가
0: 매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0: 그래서 매복 공격을 당해서 뭐 기록에 따르면 16,000명이 다 죽은 다음에 딱 한 명 살아남았대요. 군의관 한 명.
1: 정말? 야, 천하의 영국이 그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네요.
0: 그래서 39년도에 네. 1차 아프간 침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1: 그 이게 아까 박살난 거예요?
0: 이게 박살난 거예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찰스랑 아서가 부활에 잡혀 있었는데 그 나스룰라 딱 봤을 때 뭐야? 영국 배반 아니네? 네. 야, 쟤 죽여! 된 거예요.
1: 이제 타임라인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도 출신의 나인싱 라와트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하던데요.
0: 아,
1: 누굽니까?
0: 그 인도에 그 토마스 몽고메리 정보 장교가 있어요. 그 인도 지리 조사국이라고 해가지고 네. 토마스 몽고메리 영국 장교가 네. 인도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만들어요. 뭐 만드냐면 지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어.
0: 지도가 있어야지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1: 어디 지도예요?
0: 네?
1: 어디 지도?
0: 일단은 티베트와 중앙아시아 전체 지도를 다 만든데 아서 코넬리도 몇 번 변장을 했지만 걸리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아프가니스 사람, 인도 사람이라 변장을 해도 딱 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잖아.
1: 그렇죠.
0: 그러니까 티가 나니까 아예 그러면 인도 현지인들을 우리가 그러면 첩자로 스파이로 고용을 하자. 얼굴 모양 똑같으니까.
1: 티베트 쪽으로.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 영국 정부 장교가
1: 네.
0: 인도인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네.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수도승 비슷하게 만들어요.
1: 어, 위장.
0: 수도승 구도를 가는 길이다.
1: 그 티베트 쪽으로 많이 가잖아.
0: 티베트 쪽으로 많이 가요.
1: 그렇지, 그렇지.
0: 특히 티베트 쪽은 당시에 출입 금지였어요. 특히 예. 중국 정부가 어디 들어오냐고.
1: 예. 근데 지금 외관상 비슷한 사람들을 그렇게 변장시켜서.
0: 그럼 어떻게 예. 측량을 하냐? 염주를 돌리는 거예요. 염주가 108개거든요. 8개 빼. 100개잖아요. 한 걸음 걸 때마다 요거 100번 돌리면 100보.
1: 아, 거리 측량 네. 그렇게 했다고?
0: 보통 사람 발이 한 30cm니까 예. 30cm 곱하기 100은 여기서 아, 오케이.
1: 아, 지금 순례자로 지금 변장을 했기 때문에
0: 염주를 돌리고.
1: 염주를 만보기처럼 쓴 거네요.
0: 만보기처럼 쓴 거죠.
1: 예, 예, 예.
0: 그걸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기억력이 이제 썬킹 정도 되면 필요가 없지만. 이거 어디다 기록하지?
1: 그렇지 쉽지 않죠.
0: 아, 예, 예. 많이 차라고 있어요.
1: 그게 뭐야? 차?
0: 아니, 차가 아니라, 티베트 불교를 보시면. 예. 약간 그 빙빙빙빙빙 돌리는
1: 아 돌리는 거 지나가면서 한 번씩 돌리고
0: 가는 거 손이 돌리는 게 있어요. 많이 봤다고
1: 다큐멘터리에서 봤죠.
0: 저 안에 경전이 있어요.
1: 어
0: 열면 원래 안에 경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1: 예.
0: 메모지가 있네.
1: 거기 다 적은 거야.
0: 200m 가면은 여기 무슨 기지가 있고 아야 사람이야 다 죽고 자고 아야
1: 기발하네.
0: 참 어렵게 예. 그 경쟁을 벌렸어요.
1: 예.
0: 그러다가 큰 사건이 하나
1: 어떤 사건이요?
0: 예. 중앙아시아가 진짜 안 뚫린다. 예. 그럼 양옆으로 우리가 뚫어보자.
1: 양옆으로?
0: 지구상에서.
1: 예.
0: 그래서 러시아가 그러면 페르시아, 지금 인도의 북쪽에 판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1: 네.
0: 거기를 뚫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히바와 부하라 쪽으로 쭉 내려와요.
1: 네.
0: 페르시아에.
1: 네.
0: 그 판제를 러시아가 치고 내려와요.
1: 네.
0: 그게 1885년이에요.
1: 예.
0: 러시아가 유럽 쪽에서 판제를 치고 내려왔다? 영국도 가만 안 있겠죠.
1: 아, 가만 안 있겠죠.
0: 그럼 우리는 극동아시아에서 치고 올라가겠다.
1: 극동아시아로?
0: 네. 똑같은 해요. 85년도요.
1: 예.
0: 1885년도.
1: 예.
0: 러시아는 판제,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해버려요.
1: 그때 거문도 온 거예요, 영국이?
0: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1: 네.
0: 거문도 점령.
1: 점령 사건.
0: 네. 그때 딱 요때예요. 그레트 게임의 세계 확장편이요.
1: 아, 그렇게 이어져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한 게.
0: 러시아 그때 이제 예. 여러 가지 수를 썼어요. 대마도를 돈 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하도 하고.
1: 러시아가.
0: 부동항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일본은 대마도를 왜 빌려주냐고. 딱 보니까 러시아가, 이쪽 극동아시아 쪽에서 내려오려고 보이잖아요. 예. 이걸 막으라고, 이거. 어떻게 막냐? 당시에 러시아, 영국이 봤을 때는 거문도가 동아시아의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불렀어요.
1: 네.
0: 여기만 점령하면 딱 명주를 잡는 거예요. 옆으로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문도가 약간 제주도에서 내려와서 그 먼 섬이에요. 남해안에.
1: 그렇지. 예.
0: 여기만 점령하면은 한반도, 중국, 일본 뭐 남태평양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와는 상의도 없이
1: 예.
0: 점령을 해버려요. 영국이요.
1: 무단으로 한 거죠.
0: 예. 왜? 러시아 내려오지 말라고.
1: 야,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 거문도 뭐 최초의 테니스장 있지 않아요?
0: 테니스장도 예, 있고.
1: 영국인들이.
0: 아, 그럼요.
1: 예.
0: 당구장도 처음으로 생기고.
1: 그래. 신기하네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0: 아, 그래가지고 이제 1879년도 정도에 네. 이제 2차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들어가요.
1: 예.
0: 자, 이때는 언제였냐면 일단은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도 패하고 약간 그 뭐라 할까 이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때였거든요.
1: 네.
0: 그때 카불에 똑같아요. 카불에 러시아 대표가 들어옵니다.
1: 네.
0: 영국이 얘기를 해요. 네. 아니, 러시아 대표가 들어가면 영국 대표 들어가겠다. 똑같이.
1: 예.
0: 여기에 아프간 정부가 또 모른 척해요. 야, 1차에는 우리가 졌지만 2차에는 우리가 질 리가 있겠냐. 대영제국이고 뭐 우리가 청나라도 박살 낸 다음에 홍콩도 지금 한량 받았는데 겁나는 게 뭐가 있어. 해서 2차 치고 올라가가지고 2차는 영국이 승리를 해요. 그러다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아까 와칸회랑이 왜 생겼냐면
1: 네. 그렇지 와칸회랑 우리 얘기해야지. 와칸회랑.
0: 영국도 러시아도 이러다가 진짜 이 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하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피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절충선을 만들자.
1: 네.
0: 듀랜드 라인이라고 만드는 당시에 인도 식민지 영국 장관 이름이 듀랜드였거든요. 그러면 듀랜드 라인이라고 자기 이름 따라서 쭉 그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종단해가지고 네. 지금 듀랜드 라인을 긋고
1: 네.
0: 어쨌거나 요 밑으로는 영국 영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내려오지 마라.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위로는 안 올라가겠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저기가 나중에 파키스탄이 건국되면서 비극이 발생을 해요.
1: 아, 네.
0: 저 선을 그은 거에 남쪽에 파키스탄이 들어와요.
1: 아,
0: 나중에 인도 독립한
1: 저 선을 기준으로? 예. 북쪽은요?
0: 요 동쪽은 아프가니스탄이 되고.
1: 북쪽.
0: 아, 북쪽은요? 근데 문제는 파슈툰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종족이 이 종족이 거수하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버려, 드랜다는
1: 아, 그 쪼개버렸구나.
0: 그래서 지금도 이 파키스탄계 파슈툰족, 아프가니스탄계 파슈툰족, 이 나눠진 비극이 그때부터 발생을 하는데, 와칸회랑이 왜 생기냐?
1: 예.
0: 그러면 아예 너희와 우리는 국경을 맞대지 말자.
1: 네.
0: 와칸회랑이라고 지금 파미르 고원 있죠?
1: 예.
0: 파미르 고원은 굉장히 높잖아요.
1: 예.
0: 그 남쪽에 있는 푹 꺼진 계곡이에요. 사람도 거의 안 살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북쪽은 네. 러시아, 네. 남쪽은 우리 영국 해놓고 완충지대를 만들자.
1: 진짜 완충지대네. 쿠션이네.
0: 쿠션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날 일 없게 만들자 해서 쭉 와칸 계곡을 완충지대로 비무장지대죠. 약간 비슷하게.
1: 그러네. 그러네요. 진짜.
0: 두 열강의 합의로 인해서 기형적으로 탄생한 것이 와칸 협곡이에요.
1: 그래서 저 좁고 긴 지형이 아프가니스탄 국경선에 포함된 거군요.
0: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예. 정말로 우리는 만날 일 없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와칸계 협곡이죠.
1: 그럼 이제 마치면서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나라의 관계는.
0: 예. 계기는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1: 러일 전쟁?
0: 러일 전쟁은 서구 열강이 처음으로 아시아 비서방 국가에서 박살까지 나지만 진 전쟁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일본 식민지가 되고
1: 그렇죠.
0: 예. 러시아도 니콜라이 2세 황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보쉐비키 혁명까지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요. 러일 전쟁 이후에.
1: 네.
0: 그래서 영국도 지쳤고 특히 러시아가 지쳤어요. 더 이상 우리 그러면 땅 따먹기 경쟁하지 맙시다. 그래서 1907년도에
1: 네.
0: 러시아와 영국이 공식적으로 그레이트 게임을 끝내는 조약을 서명합니다.
1: 영러 협약을 그때 맺는군요.
0: 네. 근데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푸틴 뭐가요? 때문에요.
1: 뭐가요?
0: 그레이트 게임이요.
1: 아, 그레이트 게임이?
0: 그래서 푸틴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쿠릴 열도 내놓으시고, 등등등.
1: 네.
0: 그리고 원래 흑해가 우리 땅이니까, 흑해 연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다 우리 것이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을 푸틴이 하고 있다.
1: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으세요, 선생님?
0: 저요?
1: 예.
0: 킴 소설을 읽어서 그런가?
1: 그렇습니다. 킴 읽읍시다.
0: 킴 읽읍시다. 네.
1: 예. 자, 두 제국, 영국과 러시아 두 제국의 그레이트 게임과 그 결과 탄생한 아프가니스탄의 요상한 국경, 와칸 회랑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철도교통이 가장 빈약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우리보다 6.5배 더 큰 면적을 가졌지만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사실상 없고 주변국과 이어지는 짧은 화물 노선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역시도 그레이트 게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북쪽 중앙아시아까지, 영국은 남쪽 인도까지 방대한 철도망을 건설했지만 두 나라 모두 상대방 군대가 넘어오는 게 불안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안쪽으로는 철도를 잇지 않았는데요. 물론 현대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험준한 지형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200년 전 두 제국이 벌인 패권 다툼의 흔적이 현재 아프가니스탄 교통 인프라에도 남아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오재범 씨 배우 송건우입니다. 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통일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자리.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 계십니다. 우리 노수연 씨.
2: 반갑습니다.
1: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어요?
2: 아, 신곡 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1: 신곡. 네. 신곡이 나오셨구나.
3: 이제 더 이쁘셨고 우리 네. 민영 가수분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럼요.
3: 그럼 잠깐만 신곡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2: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제 네. 팝 발라드거든요.
1: 팝 발라드요?
2: 조금만 제가 팝송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1: 아, 그럼요. 영광이죠, 영광.
2: 네. 네.

0: 뭐 이런.
1: 이야 세상에.
0: 이렇게 슬프죠, 근데.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노래도 너무 좋네요.
2: 아, 맞아.
0: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겠습니다.
3: 네, 제목은 이제, 그래요라는, 네. 네, 발라드 버전이고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EDM이랑 이제 발라드 버전.
0: 와, 완전.
2: 완전 다른데?
4: 노래 정말 많은 사랑 받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또 든든한 채 가족이 오셨습니다. 보이시죠?
0: 네. 네.
4: 우리 전 베드로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탈북한 전 베드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됐습니다.
6: 저는 계속 대기실에서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2: 꼭 참으셨어요.
6: 아니, 어떻게 이름이 베드로일 수도 있지.
4: 그러니까? 그러네요.
6: 네, 북한에서 그 이름을 가질 리는 없고 그게 너무 궁금해요.
5: 북한에서는 가질 수 없는 이름이죠. 네. 제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이제 3학년에 재학했어요.
4: 신학을?
5: 네,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하고 참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4: 누구예요? 그게
5: 베드로.
4: 베드로?
5: 가끔 인생이 힘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좀 예수님과 멀어질 때도 있지만 네. 결국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0: 멋있다.
4: 성현 씨하고 하나원 동기시라는 대박. 얘기를.
7: 이제 저도 소통을 해보니까 263기 저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4: 네네.
7: 네. 이게 세월이 벌써 6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0: 와, 벌써.
7: 그동안에 저는 여기 와 있고 또 네. 아마도 그때 하나원에서 봤을 때 제가 그냥 세상 살이에 좀 집중을 못하고 네. 그냥 제 혼자만 꽉 갇혀 있다 보니까 주변을 잘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네, 딱 기억이.
4: 기억이 나요?
7: 네, 기억이. 야.
0: 동기는 동기다.
4: 그러니까. 그럼 우리 또 그 베드로 씨의 이야기를. 잠시 후에 궁금한데요. 듣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먼저 이야기 주제 알아봐야겠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2: 아, 너 잠깐만, 너 벌써 너 연습하려고 너 뭐하고 있는 거야?
0: 아니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2: 나 야, 지금 너 지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너 이러는 거야? 좀 밥알 좀 눕히고 하자 좀.
0: 실시간이 어딨어. 야. 요즘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나 진짜 위기의식 느낀다니까.
2: 너 느끼지? 너 잠깐만, 아까 그 까만 그 달린 옷 입은 여자 있었잖아. 연기도 잘하는데.
0: 유나.
2: 유나인가? 그래. 유나 친구들하고 걔가 더 잘해, 유나보다.
0: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 기억나지?
2: 기억나지?
0: 카메라 앞에 딱 서면 그냥 덜덜덜덜덜덜
2: 엄청 떨었어.
0: 유나 담대해.
2: 담대.
0: 떨지를 않아. 우리랑 달라.
2: 그 친구도 담대하고.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세대가 좀 우리가 달라도 좀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니?
0: 그치. 나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북한에도 탈북민들도 뭔가 이렇게 선후배가 있을 거 아니야.
2: 있지.
0: 그러면 뭔가 서로 달라진 점, 차이점 이런 걸 저로 좀 느끼나?
2: 있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궁금하지?
0: 궁금해.
2: 35,000 탈북민의 세대 공감. 빠밤.
4: 야.
0: 이거 하려고.
4: 야, 세상에. 오늘 참 특히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3: 그렇죠.
4: 바발이. 네. 바발이 눕힌다? 그게 네. 뭐예요, 수현 씨?
3: 바발 눕힌다는 거는 소화시키다. 소화 좀 시키고.
0: 바발을 위 안에서 눕혀야 돼?
3: 그렇죠. 이제 넣었을 때 세워서 넣었으니까 좀 눕혀야 돼.
4: 세워서 내가 눕힌다고?
3: 네. 야, 바발 좀 눕히고 하자. 우리 바빠. 뭐 이런 표현이 있다.
4: 저기 유나 씨 한번 표현해주세요.
0: 아, 그 바발 좀 눕히고 하자요. 유튜브 야도 좀 누울 시간이 있어야 돼.
4: 야, 잘한다.
2: 누울 시간이 있어야지.
4: 그러니까. 자, 우리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 하나 더 있었어요.
4: 예, 아까 뭐라고 했죠?
7: 달린 옷. 드레스 되는 거죠, 그게?
4: 드레스.
7: 원피스.
4: 원피스.
0: 원피스로 연결된 거예요?
3: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달린 옷을 제가 입었잖아요. 이게 오늘 그 달린 옷입니다.
0: 우리.
3: 네, 맞아요.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돼 있다.
4: 아, 하나로 돼 있어서.
0: 네. 원피스가 달린 옷이고, 투피스는 뭐예요? 난이너.
4: 난이너. 간단하다. 난이너.
0: 간단하다.
4: 난이너. 자, 그러면 오늘은요, 시대에 따른 탈북의 변화를 알아보고 35,000 탈북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5,000 탈북민의 세대 공감,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탈북민이 3만 4천여 명 정도 되신다고 하죠. 탈북 가족분들이 각각 몇 년도에 네, 한국에 오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 고향을 떠나기는 2011년 말에 떠나고 한국에는 하나원을 퇴소한 건 2012년 5월.
4: 2012년.
3: 저는 이제 99년도에 탈북을 했고요.
4: 와, 진짜 잘하셨네요.
3: 네. 2006년도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하나원 동기 저도 있어요. 유나 씨랑 제가 같은 기수.
2: 같은 기수.
3: 저도 탈북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저도 직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발을 눕히지 못한 탈북을 했어요. 할 새 없이 그냥 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왔어요.
8: 19년도 탈북했고 19년도 한국에 입국까지 했어요.
4: 19년도에 아예 같이?
7: 같은 해에
9: 돌아가니까.
2: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하나원 동기시잖아요. 네. 네. 처음에 뵀을 때는 저 스튜디오 와서도 서로 잘 못 알아봤어요.
4: 네, 그러니까.
7: 아, 이건 뭐 좀 변하는 것도 있어야지.
3: 그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원에 있을 때하고 지금 너무 서로 두 분 다 멋있어진 거예요.
2: 아, 바뀌었지.
3: 너무 멋있어진 거. 아, 그렇죠. 어, 그 못 알아보는 거지.
2: 그러니까.
7: 제가 지금 상황이 멋있는 건 아니지만 인정은 합니다.
3: 네, 잘생겼습니다.
0: 각자마다 다 탈북한 시기가 네. 달라서 대북 관계가 시절마다 달라지고 세월 따라 흐름도 바뀌면서 탈북의 루트나 방식도 변해가는 것 같은데 혹시 탈북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7: 우리 99년도 역사 선생님이 이제.
4: 아, 역사 선생님.
8: 제가 99년생인데.
3: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태어날 때 저는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네.
0: 아니 그럼 여기서 퀴즈.
4: 틈새 퀴즈. 네, 네. 퀴즈가 있었어.
0: 공식적으로 네. 기록된 탈북민 1호는 누굴까요?
2: 대한민국의
3: 아니 현일 박사님 아니에요?
0: 땡.
8: 박사님. 이용평.
4: 이용평.
0: 이용평. 아, 땡. 네. 그분은 성만 알려드릴까요?
3: 성. 네, 네.
0: 김씨입니다.
4: 김씨.
3: 잠시만요.
0: 김정구. 15일.
2: 9월 15일.
0: 김.
4: 김.
3: 정.
4: 정.
0: 수. 김정수. 아,
4: 김정수.
0: 누구셨구나.
4: 아, 과연 어떤 분이실까.
1: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탈북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 아까 탈북민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탈북민의 역사는 90년도, 94년도, 5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김일성이 죽고 고난의 행군이 극대화되면서 그때부터 그때는 어느 정도로 표현했냐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대이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첫 탈북 루트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거의 다 중국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오지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보면 한 30년이 됐다고 우리는 그게 탈북민의 역사라고 생각
6: 근데 아마 역사적인 집계로는
3: 그렇죠.
6: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광복이 1945년
2: 그러니까
6: 왜 48년이 이 탈북이 되는 거죠?
4: 남한과 북한이 각자 정부가 그때 생겼잖아요.
1: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갈라졌는데.
4: 그러니까요.
0: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먼저 공부했습니다.
2: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도 퀴즈 하나. 자, 19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탈북민의 집계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4: 아, 그래요?
2: 자, 그때 네. 지금은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 당시에는 땡땡땡땡이라고 불렀습니다.
0: 몇 글자예요?
4: 네 글자요.
2: 네 글자입니다. 땡땡땡땡.
3: 수병민 아니에요?
7: 귀순용사.
2: 귀순용사.
4: 귀순용사?
1: 네, 저도.
4: 정답이에요.
2: 오, 대박. 아, 어떻게 아셨어요?
7: 근데 와보니까 그냥 뭐 많이 온 거예요. 오. 제가 뭐 3만 몇 번째 왔으니까 전 독한 맘 먹고 왔는데 네. 뭐 어린애들도 막 와서 뛰어놀고 그러니까 뭐 그냥 탈북민이 됐구나.
4: 아, 세상에.
2: 귀순용사입니다. 귀순용사.
4: 예전에 그 기순자가 들어오면 우리 다 꽃다발 이렇게 씌워주랬잖아요.
0: 맞아요.
6: 저는 그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북한에서 귀순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가족
4: 의사들을 다.
6: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큰 거 하고 그분이 이렇게 어색하게 손을 드시던 게 옛날에는 탈북을 하면 9시 뉴스 같은 데 나왔었고.
4: 맞아요, 맞아요.
6: 네. 그래서 그게 기억이
2: 나요. 혹시 그때 그분이 김만철 가족 아니었 맞죠? 맞습니다. 맞죠. 김만철 씨 가족이 1가족이 내려왔어요.
7: 네. 저도 여기 가면은 무조건 그냥 사진 다 찍고 꽃다발 걸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철책 앞에까지 와가지고 선글라스를 썼다는 거예요. 사진 찍을까봐.
4: 조용히 하나원으로 가시죠. 시절이 됐구나. 네.
0: 아니 그리고 1990년대에 네. 넘어오셔가지고 연예인으로 데뷔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쵸. 김용 선배님, 전철호 네, 다 기억나시죠?
1: 김혜영.
0: 네, 맞아요.
6: 오, 맞아요, 맞아요.
0: 지금은 귀순이란 말을 잘 안 쓰지만 그때는 맞아요. 정말 귀순 연예인이라고
4: 쓰셨어요.
1: 지금은 군복을 입고 이렇게 군복만 하다가 우리 성현 씨처럼 DMZ를 군복 입은 상태 이렇게 넘어오는 분들을 귀순용사라. 그 DMZ를 없는 사람.
4: DMZ. 아, 그러니까. 새롭네, 그죠?
2: 네.
4: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지만 네. 그때는 귀순용사로서 대접받고 우리 성현 씨처럼 왔는데 선글라스까지 꼈는데 그대로 하나으로 가세요.
1: 근데 혹시 저희도 퀴즈 하나 해도 될까요?
4: 오, 네.
1: 그러면 남한 분이 네. 북한으로 오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자, 우리 지금 조용하세요.
0: 몇 글자?
1: 세 글자.
4: 세 글자?
0: 네. 남한 용사.
4: 아, 세 글자라니까요.
1: 입으세요.
4: 세 글자.
0: 세 글자.
4: 네.
1: 못 맞출 것 같아요.
4: 못 맞출 것
0: 힌트,
4: 같아요.
0: 힌트.
1: 이거자.
0: 어?
1: 의거자.
0: 의거자.
1: 우리 어릴 때는 의거자? 많이 왔어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옛날에 한 80년도 그때 보면 의거자라고. 근데 90년도 이후에는 별로 안 와가지고 아마 유난의 세대는 모를 거예요. 저희 어릴 때 들어봤는데 의거자라고.
4: 의거자.
1: 의거자라고.
4: 야 세상에.
6: 모르는 거 알았는데.
4: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옛날에 의거자. 아 그런 역사로 보면 또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자 아마도 가장 널리 통용되는 의미로의 그 탈북이 시작된 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4년 그죠? 네. 김일성이 네. 사망한 이후. 그때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확실하게 한번 우리 기자님이시니까
0: 박 기자
4: 네, 그러니까 해주시면 좋겠어요.
1: 제가 넘어올 때 2011년 12년은 제가 하나원에 와 들었는데 그 한 해만 해도 3천 명이 왔대요.
4: 3천 명.
1: 2012년에 제일 많이 왔어요.
0: 대박.
1: 저 솔직히 도로 가고 싶었어요. 저도 넘어올 때 저만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태국 이민구 감호소에 갔는데 300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1990년대만 해도 매년 많아야 몇십 명 그리고 네네. 99년도 최초로 한 입국자 수가 100명. 예, 그리고 2001년도에는 1300명.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2000명. 그러니까 이렇게 쫙 포물선이 올라가다가 네. 최근에 와가지고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초창기에는 거의 다 중국으로 갔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4: 그만큼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셨겠죠. 탈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약 3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90년대 한국 들어오는 그 루트가 이 개척되지도 않았던 시기라는 거 아세요? 그때는
1: 대박,
4: 그죠?
1: 대박.
4: 뭐 지금이야 뭐 어디로 왔다 뭐 동남아 어디로 왔지만 그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빨리 우리 탈북하신 99년도에 수현 씨는 어떻게 예. 오셨어요?
3: 저는 이제 고향이 함흥이다 보니까 탈북을 한다 이런 루트는 전혀 꿈도 꿔본 적도 없고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일명 남조선이라고 해야 되죠. 그때 당시는. 남조선은 정말 저희 머릿속에는 그려볼 수 없는 나라였어요. 모든 것이 그냥 저도 99년대 탈북을 했지만 저희는 사실 가정 환경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조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절망에 막 빠졌던 시기인데 마침 중국으로 둔화되는 여자분이 저희 집에 다니시면서 가자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래 조국에서 나를 이렇게 배신한다면 나는 중국 가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 갖고 와가지고 조국에 다시 기부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건넜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목적지는 중국이었지 네. 한국 남조선이란 나라는
0: 그치.
3: 생각도 못했던 곳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와서 봤죠.
4: 그래서 이제 알려주신 거구나.
3: 네네.
4: 네. 90년대는 그렇다 치고 이제 2000년대로 좀 넘어올게요. 2000년대 넘어오면 2006년에 탈북을 한 우리 윤아 씨가 네. 좀 설명 좀 해서 그때는 좀 어땠는지.
1: 그때는 북한에도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학교에서 다 나오라 해서 나오니까 중국에 갔다가 붙잡혀 나온 사람들을 한 줄로 쫙 묶어가지고 어딜 데려왔는데 거기다 돈을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다 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거든요. 그런데 머리 노랗게 염색한 사람, 뭐 임신한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한 줄로 쫙 묶어갖고 데려갔는데 뭐 그냥 다 욕이죠. 그냥 아이고. 막 채찍질하면서 막 이러고 데려가는데 그것도 돈 뿌리라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우리도 막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저 사람들 목숨 걸고 거기 갔겠냐 이런 마음 가지거든요. 그 정권에 그렇게 다 충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살짝만 던졌다고 살짝 던진 애를 와서 때린 거예요. 세게 던지라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때여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그 동원 됐다가 돌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 다 남주선 기도했다가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남주선 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주선 엄청 잘 살지 않느냐. 저 그때만 해도 드라마에 막 빠져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주선에 가면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그때 그 사람들 편에 가면 남주선은 이렇게 돈을 나무 잎처럼 딴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들었댔어요 그때. 그래서 많이 도전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뭐 대사관에도 뛰어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탈북할 때 원래 자체가 중국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난 무조건 한국 간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미 탈북민 정착 지원 시스템이 다 깔려 있는 상태여서 자원봉사자 어머니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집에 와서 청소 다 해주시고 가스레인지 어떻게 쓰고 냉장고 뭐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냥 체계가 딱 잡혀 있는 상태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혀 뭐 고생하고 뭐 우왕좌왕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
7: 사실 그분들이 표현한 대로 돈을 땀에서 따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1년 연봉을 여기서는 1시간 월급 하면 알바하면 벌 수
4: 있겠네요. 비유상 맞는
3: 표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99년도에 탈북을 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이런 거는 전혀 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4: 그렇죠.
3: 근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저도 사실 한국에 와가지고 알게 된 건데 드라마를 보고 탈북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3: 저는 사실 거꾸로 저도 북한에서 왔지만 우아해가지고
4: 네.
3: 와 대박. 사실 앞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북한에서 저도 오긴 했는데 저도 그냥 멍하니 앉아 듣는 거예요. 와 한국의 계단을 북한에서 봤다고.
4: 그렇지 그렇죠.
3: 이렇게 되더라고요.
1: 제 입장에서는 수현 언니가 와 대박. 네. 어떻게 한국 드라마도 안 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완영을
4: 하는 거예요.
1: 이제 천국의 계단?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파리의 연인, 오크라의 연인, 뭐 이브의 모든 거.
4: 그렇죠.
1: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겨울 연가, 천국의 계단, 가을 동화.
4: 봤네.
1: 슬픈 상부인과 첫사랑, 목욕탕집 남자들, 모래시계. 안 본 게 없어요.
3: 정말 아니,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지금 윤아 씨는 다 알잖아요.
4: 네.
3: 근데 저는 9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에 북한에서
4: 네. 뭐,
3: 그대 이름 바람, 바람, 바람 이런 노래들을 네. 허다하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 노래인 거 모르고 연길에서 나온 중국 사람들이 만든 노래인 줄 알았어요. 최진사 때 셋째 딸, 사랑의 미로, 바람 바람 바람 이런 노래들이. 근데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와서 보니까 이건 남조선 거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1: 진짜 세대 차이 하나요? 우리는 All love, all love.
3: 다른 세계.
7: 유나 동무는 북한 법을 현재 법을 적용하면 지구 종말 때까지 그냥 감옥에
0: 드라마를 몇 번을 본 거야.
4: 그러니까 셀 수 없어. 셀 수 없어. 셀 수 없을 정도 많아요.
1: 문희옥에 여기는 남서울 명동 사랑의 고리 이런 노래였어요.
4: 네.
1: 드라마라고 분명 전 샀거든요. 사기당한 거예요 제가. 딱 껴봤는데 이게 뮤직비디오인 거예요. 근데 저는 명동을 제가 탈북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명동을 어떻게 배웠냐. 막 콩팥을 팔고 뭐 눈을 팔고 알고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배웠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다 그랬는데 뭐 여기는 남서울 명동 사랑이야 명동이 딱 꽂힌 거야. 뭐야 어디렇게 돼서 명동이야? 자 보자. 다시 봤어요. 명동에 사람이 그냥 명창령이 걸어가는데 막 귀걸이 덜렁덜렁 바지 막 녹적다리 밖으로 다 나오고 막 요만한 한 뼘짜리 치마 입고 이러면서 다니는데 안전하리나 붙잡질 않는 거예요.
3: 그러니까.
1: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4: 네.
1: 나 속고 있구나. 명동 엄청 잘 사는 거야. 이거 뮤직비디오는 각색한 게 아니잖아요. 드라마는 그렇죠, 각색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꽂힌 거예요.
0: 유나 씨가 명동 얘기 많이 했는데 백유럽 씨
4: 네.
0: 가장 최근에 탈북하셨으니까 설마 지금도 북한에서 명동에 거지가 많다 이런 내용으로 가르칠까요?
9: 아니, 그 옛날 설인 것 같아요.
4: 옛날 설인 것 같아요.
1: 그거 다 뺐대요.
9: 그리고 그 네. 국어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 다 뺐고
4: 네.
9: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산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한국 드라마 본 거 뭐 기억난 거 있으세요?
9: 지금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뭐 고주몽부터 시작해서
1: 주몽 인기 장난 아니에요.
9: 그다음에 시티헌터, 대장금. 오. 근데 제일 감동받았던 게 바보 엄마라는 드라마예요.
4: 바보 엄마.
1: 알아.
9: 신현준 씨 배우님이 이제 하는 건데 너무 이제 현실적이고 그 감정을 담아내서 펑펑 울었고.
1: 엄마 생각나지.
9: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걸 못 보겠는 거예요. 북한 영화들을. 너무 어색하.
1: 맞아요. 못 봐요.
4: 이제 완전 이질감이 느껴지신 거예요. 네.
2: 제가 이제 오자유를 또 함께 하면서 최근에 보면 뭐 미얀마 갔다가 라오스 갔다가 태국을 거쳐서 오는 게 루트거든요.
1: 그쵸.
2: 맞습니까? 맞아요. 요즘에 그 루트가 맞아요?
1: 근데 그게 네. 이런 거예요. 돈을 얼마만큼 브로커 비용으로 많이 쓰냐에 따라서 브로커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좋은 브로커를 쓰다 보니까 네. 미얀마 투스타가 나와요. 오. 라오스에 포스타가 나옵니다. 오. 군용차 지프차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은 걷는 루트가 많았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별로 그렇게 걷지 않았거든요. 언제만 딱 걸었냐면 배 타러 갈 때 그때 한두 시간 걸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버스 착 타니까 4시간 반을 그냥 쭉쫙 달려가지고 태국에 들어가니까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쭉 관통하더라고요.
4: 진짜 빨리 가시고.
1: 네, 근데 대박이다. 저는 그렇게 갔지만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뭐 걷기도 많이 했다 산도 많이 탔다는 거 보면 브로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10: 이제 루트는 거의 80%가 다 그 루트로 오는데 브로커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나 씨가 데려온 브로커는 또 짧은 노선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라오스 산을 한 7시간, 8시간
1: 이렇게
10: 걸으니까 이제 브로커에 따라 왜냐하면 북한이 보위부가 그 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들이 한 줄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에는 그때 뭐 8개의 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짧게 넘는 선이 있고 애돌아가는 선이 있고 이래서 그 좀 다르고 대부분 또 기독교를 통해서 온 분들은 좀 쉽게 왔더라고요.
4: 아니 뭐 우리 서경 씨 같은 경우는 댐으로 오셨잖아요. 무슨 중국, 라오스, 태국이야 이런 건 댐으로 그것도 시나리오를 3년 동안 기획한 다음에
7: 대단했죠. 위에서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한 게 단 한 편도 없어요. 네, 완전히 좀 빨갱이였죠 아주 그냥.
1: 와, 근데 어떻게 탈북했지? 네.
7: 근데 거기서 전단지랑 이런 걸 보고 이 세뇌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드라마를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 사회는 잘못됐어. 이 사회는 어떻게 바꾸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어떻게 저길 빨리 갔다가 돌아갈까? 네.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삼국으로 가면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저거. 네. 그리고 제가 그 국경 쪽에 아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서 산판 뛰어다니는 것밖에 배운 게 없는데 네. 아, 저쪽으로 그냥 내 건강한 몸으로 저기로 간다. 네, 그냥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래서 DMZ 넘어서 오신 거잖아요.
7: 그렇죠. 머릿속으로는 저게 북한에 있지만 네. 저게 몇 번이나 갔다 온 거죠. 그리고 실제 가서 네. 넘는 거죠.
4: 그러니까.
7: 네. 근데 그렇지. 사실 북한에서 이거 머리가 이렇게 제가 배운 것도 없고 뭐 상당히 돌인데 그 영감을 어디서 좀 주신 것 같아요.
4: 영감을.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
0: 그렇죠. 하나님이 그럼. 지혜를 주신
4: 거예요. 그럼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자, 한국에 오신 시기로만 따지면요, 우리 전 베드로님이 가장. 네. 가장 막내십니다.
0: 최근에.
4: 네. 베드로 씨의 유년 시절은 어떠셨어요?
9: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살 때 뗄나무라는 산에 갔었고
4: 7살 때.
0: 아, 그 어린애가.
9: 그 나무를 해왔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베드로 다 컸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7살이 다 크지 않았지 않아요?
0: 그럼요.
2: 그렇죠. 네.
9: 그런데 그걸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보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사실 저는 어머니한테 엉석 부리고 어머니한테 투정하는 게 참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11살 때는 거의 어른만큼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초등학교 4학년인데 11살이
4: 그러니까요.
0: 어른의 삶을
1: 네, 저 예전에 저는 군인사택에 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 제가 학교 가잖아요. 가방 메고 지나가면 이 친구들이 여기다 이따
10: 조그만한 나무집을 하고 이렇게 이거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서서 네. 제가 학교 가는 걸 이렇게 세심히 지켜봐요. 근데 막 책가방에 보면 이게 그 필감이 들어가 있으니까 따닥따닥하는 소리 나거든요. 야, 책가방에 이거 학교 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부럽게 쳐다보던 그런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진짜 자기 키만한 나무집을 지고 다니거든요.
0: 아니, 그렇게 힘들게 세 식구가 살면서 탈북을 또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9: 제가 12살 때 이제 누님이 탈북을 하셨어요.
4: 몇 살 차이였어요, 누나하고?
9: 누나하고 저는 7살 차이에요.
4: 7살, 네.
9: 근데 어머니가 누나 때문에 계속 밤마다 오시는 거예요.
4: 보고 싶죠. 걱정되시고. 네.
9: 그런데 뭐 이불을 이렇게 쓰고 흐느끼시는데 제가 우는 걸 모르게 하려고 저희 어머니가 어쨌든 1년 동안 오시더라고요.
11: 1년 동안? 네.
9: 정말 북한 어머니들 모성애 진짜 강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결론을 내린 게 이제 내가 탈북을 하겠다.
4: 나도 가자. 아집을. 네,
9: 누나한테 가겠다. 네. 왜냐면 너는 여기 말도 통하고 친척들도 있는데 누나는 거기 아무도 없지 않냐.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런데 저는 이제 안 가겠다고요. 왜냐면 저는 그때는 13살이었으니까 네. 사실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걱정이 됐을 뿐이고 어머니 조심히 가시고 그냥 저는 여기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 걱정 마시고 누나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4: 네. 뭐,
9: 어머니를 제가 다
0: 13살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네.
4: 그러니까.
1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다 큰 거예요.
11: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진짜 뭐 그냥 일반 아이가 아니었죠. 생각도 그렇고 혼자 북에 남은 거잖아요.
4: 그러네요.
11: 그러면서 네. 아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해서 성인 때 좀 크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대를 또 주름을 잡았다고 합니다.
4: 어떻게 주름?
11: 네, 어떻게 주름 잡으셨습니까?
9: 13살에 사실 북한에서 혼자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덩치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죠. 저희 그룹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 그 애들은 여기서처럼 뭐 그 조직하면 막 부도덕한 게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뭐 부시장 아들도 있었고 경찰서장 아들도 있었고 그 친구들은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강도 쪽에는 아직도 산삼이 있고 뭐 자연산 로경도 나오고 뭐 응담 뭐 곰발통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친구들하고 연락해서 파는 거죠.
4: 네.
9: 사실 그래서 돈을 제가 엄청나게 벌었고요. 3배 이상 떨어지지 않는 장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시해서.
4: 3배 이상 안. 야.
11: 빨리 좋았네.
0: 진짜.
9: 그러니까 사실 성인이 아니라 그때가 제가 18살, 17살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만했고 쑥스럽지만 한국에서는 안 먹히는 얼굴이지만 북한에서는 이성에 대해 들한데도 인기가 있었고요.
0: 아니 멋있어 상담자.
4: 아니 뭐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시잖아요, 그죠?
0: 남자답죠. 네.
9: 그랬고 사실 저는 그때는 이성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의리 돈 버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고 그때가 그립네요.
10: 알아서 줘야겠어. 진짜.
0: 장사에서 큰 돈도 벌어보고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야말로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탈북을 하게 된 건 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3: 엄청 그립대요, 지금.
4: 그걸 다 버리고.
5: 19년도 3월에 북한에서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를 했어요. 네. 그게 여기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인데, 북한에서 선거에 안 참가하면 이제 정치범 수용 선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에 갈 때 문건을 다 만들어서 가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다녀도 네. 어머니가 탈북해서 군대를 못 갔고 투표를 하려는데 공인증이 없는 거죠. 그걸 만들려면 그 보위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사인을 해줘요. 네. 근데 제 백을 봐주던 분이 보위부장이었으니까 제가 그 보위지도원들을 그러니까 막 하대를 한 거죠. 제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네. 여러 명이 저를 죽이겠다고 뭉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선거 안 참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조금만 기다려봐봐. 그 저를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배고파서 탈북하지도 않았고 삶이 어려워서 탈북하지도 않았어요. 정치범 수용소 가지 않으려고.

0: 알지도 네. 궁금하고
1: 진짜 진짜
0: 네.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2: 제가 처음 간 건 교회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심양에 있는 이제 선교 센터라는 곳이었고요. 그게 이제 탈북 전환된 루트였어요.
3: 루트. 아.
2: 그때 갔을 때 이제 문이 열리네요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3: 네, 네.
2: 근데 저는 난생 처음 십자가를 봤어요, 그때. 근데 두렵더라고요.
4: 두려웠어요.
2: 네. 그리고 막 그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벽에 쓰여져 있는데 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 함께하리라.
3: 네.
2: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교만했으니까 아, 나 세상 혼자 잘 갈 수 있는데 네. 나한테 묻어가는 건가? 뭐 이러면서
0: 하나님이 묻어가는
2: 거야. 누군지는 모르는데 저한테 묻어가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봤을 때 저는 그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어쨌든 그 세상이 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하고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삼복도에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었죠. 네.
3: 삼복도에 아이스크림이 녹아낼 정도면 얼마나
0: 그러니까.
3: 순식간에 녹잖아요. 그죠?
0: 십자가가 그런 느낌을 때리고 계셨어요.
3: 엄청 강력하니.
0: 죄인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4: 아니 근데 그 네. 이제 목사 통계에 의하면
0: 네.
3: 목사 통계
0: 데이터가 있나요?
4: 네, 이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길에서 전도지를 제일 주고 싶지 않은 얼굴을 가지셨고
0: 아이고 네.
4: 어떤 그런 어떤 그 아우라가 풀릴 분이셨는데 네, 네, 네. 저런 분들이 뒤집어지면 이게 장난 아니에요.
0: 그렇죠.
4: 네. 저는 그게 너무 듣고 싶어요.
3: 그러니까
4: 하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셨는데
3: 네, 네, 네.
2: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고 그런 걸 잘 모르겠고
3: 네.
2: 근데 성경책을 간간히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야. 믿지는 않지만 저런 기적이 나한테 있다면 믿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분이라면 안 네. 믿을 사실 이유가 없는 거지.
3: 네. 네.
2: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0: 장사 많이 해봤습니다.
3: 인문에 확실하네요. 네.
2: 그래서 그 이모한테 물어봤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환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3: 아, 기도.
2: 그래서 제가 그럼 이모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한번 찾아보겠는데
3: 이야.
2: 없으면
3: 네.
2: 이모가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0: 아.
2: 그러고 제가 그때 기도를 시작했어요.
3: 네.
2: 근데 기도 뭐 제가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3: 그렇죠.
2: 지금 생각하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롱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있어요? 나오고요.
3: 그럼
2: 있다면서요.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렇게 제가 2시간 동안 나오라고만 해봤거든요.
3: 2시간이나요?
2: 네. 그게 저한테는 죽기만큼
3: 힘들었던 거예요.
2: 근데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3: 네.
2: 그냥 쾌감이 되는 거예요.
3: 쾌감이. 아,
2: 하나님이 없다는 거 내가 증명을 해냈으니까.
3: 네.
2: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3: 어머,
2: 그때 제 본명을. 그래서 나는 이모가 부르는 줄 알았죠.
3: 네.
2: 그래서 일어났는데 저를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3: 네.
0: 와.
2: 아,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가? 그러다가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3: 네.
2: 이제 한국에 빨리 가야지 여기 있다 내가 정신병자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잠이 드는 거예요.
3: 네.
2: 아침에 일어나서 그 큐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큐티 시간에 저는 항상 이렇게 잤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차례가 됐는데
3: 네.
2: 내 머리로 내 이해관으로 내 가치관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한마디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 성경이
3: 네.
2: 그 순간에는 가슴으로 이해가 돼요.
3: 들어왔구나. 네.
2: 여기에서 바뀌더라고요.
3: 네.
2: 근데 그거 읽으면서 눈물이 막 나고 막 가슴에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주는 그 감동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세상에 별난 책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면서 그때 제가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0: 남자가 눈물 콧물
1: 흘리니까 그것도 너무 빨리
2: 그리고 이제 북한에 있는 저희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고백이 하나님 그 친구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찍기 때문에 내가 더 제인입니다.

0: 뭐냐면 알면서도 전해주지 못해서 제가 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1: 와,
0: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뒤집어졌고 그때 하나님을 저는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2: 야, 정말 이거 하나님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나시고 한 방에 확 변하셨잖아요.
3: 지금 나눠주시는 이 은혜들로 너무 우리도 같이 나누면 더 감명 깊었고 그런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 나눠주셔서 우리 전배로님 감사합니다. 네. 자, 35,000 탈북민이 있지만 그죠? 한국에 온 시기도 다 다르시고 살다가 온 지역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최근에 오셨을 때 세대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예전 분들은.
4: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적게 오다 보니까 직접 마주칠 일은 거의 없어요.
3: 네.
4: 같이 일을 안 하면 부딪힐 일이 없는데 저는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4년 전에 온 친구랑 제가 다이렉트로 라디오를 하는데 제가 20대 중반이에요. 가끔 말하다가는 얘가 먼저 와서 내가 먼저 와서 착각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막 이렇게 북한의 결혼 이야기 뭐 이렇게 하다가 북한은 뭐 뇌물 이런 게 없잖아. 무슨 소리 합니까 선배님. 지금 북한도 반지 이니셜 영어로 새겨가지고 주고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뭐 계좌이체하기 때문에 자기가 은행 갔다 북한도 계좌이체한다고 계좌이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옛날에는 우리가 돈을 저금하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은 저금은 안 하고 계좌이체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그리고 여기 와서도 이 한국의 문화에 침습하는 속도가 LT급이에요.
1: 맞아요. LT급이야.
4: 저는 이게 막 라디오를 하다가 저희가 북한에 나가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될수록이면 북한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절반이 다 잉글리시. 다 영어를 해가지고 자꾸 이 라디오가 엔진하는 거예요. 소소 말해라. 내가 막 중간에서 그래요.
1: 고정 게스트여가지고.
5: 맨날 소소 말해.
4: 너무 속상한 거예요.
1: 입만 열면 북한말인데 나 있어야 돼.
4: 그런데 얘를 가끔가다 천재라 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오면 저도 북한에서 거의 40년을 살았는데 네. 가끔 오면 아 북한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거의 직행으로 왔거든요. 저보다 먼저 왔는데 나는 아직도 북한 말 하는 거 보면 전쟁가.
1: 그래서 제 주변에 지인분들은 항상 그래. 유나야 너는 얼굴은 완벽하게 자본주의 적응했는데 말씨가 적응이 안 되니까 입만 열지 않는 걸로 하자고. 네. 그러면 아주.
6: 근데 이 동무가 또 저게 국제무대에 나가면 영어를 또 원어민처럼 한다는 거예요. 북한어, 이 영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1: 그냥. 북한의 북한어 대한민국.
2: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최근에 한국에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한국 분들이랑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니 아직도 이 탈북민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 이런 거 물어봐? 하는 게 있잖아요. 바뀐 지가 언젠데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0: 제가 아무래도 탈북 신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이 밥 사주겠다 하면 제가 어떤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북한에서 소고기를 먹어봤어 이런단 말이에요.
3: 아이고야.
0: 저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정말 뭐 한국 사람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서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이제 조금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냥 바라기는 그 개인 사람 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서로 존중하는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열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3: 네.
0: 인격체로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3: 일반화된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탈북민들에 대해서.
7: 근데 뭐 저는 교회에서 목사 생활을 하고 다음 세대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니까 그런데 이들한테 북한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들 북한 하면 다 옛날에 그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무지에서 나오는 예의 없음, 또 무지에서 나오는 배려 없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북한을 꼭 아프리카의 난민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인데 조금 우리가 좀 높이 자꾸 있으려고 하는 것? 자꾸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2: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목사님이 카메라 보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7: 그러니까 일단 오 자유여를 봐야 됩니다. 1번은
8: 이거 그냥 한 얘기가 진짜 이걸 보면서 네. 좀 제발 좀 알고 네. 준비하고 네. 그래서 제대로 섬기는 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진짜 네. 꼭 기억하고 네. 뭐 계속 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9: 근데 요즘 뜨거운 신앙을 가진 탈북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막 하루 종일 성경 통독하고 했던 그런 초기 탈북민들의 뜨거운 그 신앙 생활 네, 그게 조금 아쉬운데 태국에서 신앙 훈련을 받을 때가 가장 뜨거웠던 유나 씨의
2: 유나 씨.
1: 그런데 성경 테스트 공부를 통과하는 사람들 빨리 통과하면 빨리 한국에 보내준다 그래서 성경 책 딱 받았는데 제가 딱 한 페이지 열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서 딱 덮고 딱 갖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매님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 족보에서 제가 꽂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네,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막 흐려지는 것처럼 이게
2: 흐려져요?
1: 막, 네. 진짜 그런 경험 했다고 그러면 나 정상 아니라고 그러겠죠?
9: 아니.
1: 막 흐려지더니 뭐가 딱 쏘지는 줄 알아요? 김우무가 김보현을 낳고 김보현이 김영직을 낳고 김영직이 김일성을 낳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낳고 이 오대족보가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막 갑자기 야 그러고 보니까 김우무가 네. 셔먼어를 때려 부셨다는데 셔먼어를 타고 들어온 게 1866년대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왔거든요. 야 이건 뭐지? 이때부터 기독교 말살을 했구나. 그리고 강반석이라는 사람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강반석 할아버지는 뭐 목사님이었답니다. 그 칠골교회를 그래서 김일성이 때려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걸 생각하니까 부글부글하죠. 부글부글한데 그런데 난 그래서 그것도 모르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화가 난 거야. 야, 내 너네 니딸 것들 뭔데 난 내 중절아버지 할머니도 기억 못하는데 내 너네 족보 다 끼고 있어. 김웅우 김보현부터 우리 혁명 역사에서 그저 도록을 놓고 배웠던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혁명역사 배웠던 내용들이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야 가만히 있자. 이 책을 가만히 보니까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앉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멍부러웠어요. 선교사님 이거 성경책 내용이 신약성경이 딱 김일성의 세기야 도구로라 너무 닮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 씩 웃으시면서 그러게나 말입니다. 안타깝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책을 내가 다 떼면 김일성이 어떻게 자기가 인간이 저 신의 자리에 갔는지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학문으로 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막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쵸, 막 보게 하시니까 아까 베드로, 야, 전 그 갈릴리 허수가 그때도 그 노래에서 막 울었거든요. 예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막 눈물 찔찔 흘렸어.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아까 달고 들어오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9: 달고 들어오시길래.
1: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태국에 있으면서 4개월 동안 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체험과 성령의 체험, 기도 체험 많이 해주셨어요.
2: 야, 네. 세상에.
9: 껍질이 벗겨지는 게.
2: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탈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거기 계신 분들 있는데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6: 북한 사람들이 네. 이제 여기 윤하 동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당히 그 성경을 딱 접했을 때 네. 김일성하고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발심도 생기고 이게 막 여러 갈래로 생각이 치는 거죠.
2: 네네.
6: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여기 왔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 난 주체 사상도 안 믿는 사람인데 네. 그걸 내가 믿어? 네.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다가오신 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2: 오, 네. 행동으로.
6: 그분들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연상시켜서 떠올렸냐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네. 저게 제 마음에 드는 스타일 네, 여성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고기 그거 먹다 야 나 너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했어.
1: 고기 도망가야.
6: 아까 뜬금없이 그러니까 네. 얘가 저를 당황하고 안 만나는 거야. 없었어요. 없었어요.
2: 진짜로요?
6: 없었는데 그걸 제가 그 생각이 똑같이 듭니다.
1: 연애하듯이 다가가야 된다.
6: 연애하듯이 우리가 행동으로
1: 단계가
6: 단계가
1: 최고다 최고다.
6: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지 이런 걸 차곡차곡 이렇게 알려주는데 갑자기 야 난 너 좋아하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2: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맞네요.
9: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진짜.
2: 그러니까.
10: 작년 말에 하나원에 잠깐 들어가서 봉사하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원에는 한 5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나와갖고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노래할 때는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이런 것 같아요. 한국에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교회가 정말 많다. 어찌 보면 정말 많은데 내가 권유하고 싶은 교회는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이 솔직히 교회의 손을 통해서 왔다 뿐이지 네. 하나님이 좋아서 이건 아니더라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사람 좋은 곳으로 찾아가다 보면 사람하고 익숙이 됐고 거기에 정이 가고 그러다 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해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아, 근데 이거 참 진짜 이중성이네요. 원래는 사람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네. 하나님을 보고 가라.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인 게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교회 가셨을 때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를 눈치 준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어떠한 그런 열등감 의식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교회 안 다녔었어요. 한동안. 사람이 자기한테 자꾸 눈치 주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한테 얘기했던 게 엄마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가. 근데 그건 시기상조예요. 지금 우리 엄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깊이도 없고 지금 뭔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럴 땐 진짜 사람 보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8: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이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네. 야, 내가 정말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맞아. 너무 초신자들에게 조심해야겠고 잘해야겠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알려주시네요. 언니가. 네.
7: 아니 근데 그 일단 교회 입장에서 저도 이제 탈북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사실 돼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도 사실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탈북민으로 딱 한국교회 가면 아 이거는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도움 돼요.
10: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저희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제일 먼저 배운 언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격려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체 세상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도 꽉 차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주체 세상이 아닌 다른 우리가 정말 악마의 뭐 이런 탈을 쓴 이런 것들 우리는 배웠잖아요. 네. 아까 유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님들은 청강수로 도둑이라고 이마에 불을 쓰고 사과 하나리 뭐라고 이런 거에 너무 세뇌가 돼 있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이 신앙을 믿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교회라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될 거는 인간 대 인간. 좋은 마음. 사람으로. 마음으로.
8: 그렇죠.
10: 그러면 이제 동기 여부가 생기거든요. 나 일단은 주님은 잘 모르겠고 나 일단 너무 좋으니까 맞아. 가. 가다 보면 이제
1: 맞아요.
10: 자동 세뇌가 되겠더라고요.
1: 맞아.
10: 이게 진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9: 일단 좋아야 돼. 교회가 좋아야 돼.
4: 대부분 탈북민들이 오면 그 인근 교회에서 나와요.
10: 아,
4: 정착 도우미가 대부분 교회에서 나와요.
8: 그렇겠죠.
4: 저도 나오니까 네. 정착 도우미 어머니가 반찬해가지고 문짝에다 달아놓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친어머니처럼 그랬는데 결론은 아, 이렇게 한 3일 만났는데 교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반찬까지 갖다 줬는데 안 가겠습니다.
8: 인지상정이에요.
4: 네, 그래서 한번 네. 갔는데 너무나 큰 교회였는데 딱 보니까 무슨 인민문화공전에 온 것 같았어요. 한쪽에서 막 아, 예술인들이 모여서 막 그 실시간으로 막 카메라 돌아가고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이 드는 거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8: 네.
4: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갑자기 어느 몇 조 몇 그러니까 초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 조상이라는 분이 네. 일요일인데 제 전화를 하더니 박주희 씨죠? 내일 몇 시까지 버스 같이 가겠으니까 아파트 밑에 내려오시오. 이러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이건 뭐지?
2: 불편하지?
4: 아니, 그 다음에 그날 생각 없이 있었는데 전화 계속 오는데 아직도 안 체비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또 눈곱 듣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한참 생각해보니까 이게 3600이 아래서 이렇게 끊는 거예요. 내가 이 기물생활 이게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저건 뭐지? 스무스하게 착 나를 가겠단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탁 직관에다 네, 놓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신앙에 대해 기초도 없고 모르는데 이렇게 좀 정착 도우미가 그냥 가까이 인간 대 인간으로 지나가지고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교회 가서 간증을 많이는 안 했지만 가면 그래요. 탈북민들한테 강요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발 인내해서 기다려주라.
9: 시간이 필요한데.
4: 네. 네. 네. 네. 시간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하죠. 그리고 주님이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번개처럼 심장에 들어오진 않아요.
8: 네.
4: 그러니까
1: 맞아.
4: 제발 기다려주라.
8: 그렇죠.
4: 그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2: 네. 자 그래서 오늘
11: 기다려야죠.
3: 상태 씨가요. 또 선적 씨가요.
9: 그래요?
3: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네. 안내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네,
2: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첫 번째입니다. 탈북민 성도는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보면서 돌보면서 은혜 나누고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 두 번째. 네,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박주희 언니가 말한 것처럼 마음이 열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네.
2: 세 번째, 진심으로 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3: 네. 아,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먼저 온 3만 5천 명의 통일 선교사들이십니다. 그죠? 한국에서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잘 키워서 통일의 마중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 아멘.
3: 네, 3만 5천 탈북민의 세대 공감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출연하신 우리 전 베드로님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은혜가 됐고요. 네. 자, 함께해주신 그 소감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0: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우리 한민족인데 어찌 보면 또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 민족 또 내 고향 땅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 땅을 위해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하는 오자유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9: 저런 말은
0: 네,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작은 통일이 일어났고 서로가 이런 불씨들이 작은 불씨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큰 선물로 저 땅을 통째로 우리한테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3: 아멘.
0: 복음 통일된 그날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 신학생 맞네요.
7: 제가 보냈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였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일 테니까 네. 근데 이 과정이 조금 미숙한 면들도 있겠지만 먼저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 더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하고 잘 준비한다면 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통로들이 되지 않을까.
9: 아, 네.
7: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9: 네.
3: 우리 전 베드로 씨가 좀 전에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아. 오늘 우리 표어거든요.
9: 진짜.
3: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 듣고. 자, 3만 5천 탈북민이 하나 되어서 통일을 이뤄갈 그날을 꿈꿉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12: 오, 잘.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모이면은 셋만 모여도 꼭 하는 얘기가 있어. 군대 얘기. 그렇게 군대에서 뭐 진짜 나라는 혼자 구한 것처럼 엄청들 얘기하더라고요.
2: 하여간 뭐 청년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꼭 갔다 와야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군대는 정말 또 다른 사회생활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군 생활을 통해서 더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또 특별하게 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3: 오늘 그래서 그 군대라는 곳의 황금어장이죠. 그곳에 그물을 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 군대.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이 군부대에 사랑이 담긴 붕어빵과 함께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촘촘한 그물을 던지는 김용화 목사의 이야기. 지금 매일 주와 함께해서 펼쳐집니다.
3: 네, 보병 제21사단 고방산 충성교회에 김용화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용화 목사입니다.
2: 우리 목사님 분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대 교회가 군대 안에 있나요? 부대 안에 있나요? 아니면 근처에 이렇게 있나요?
5: 군 부대에 있는 교회는 대략 90%는 부대 안에 다 있습니다. 있고 대대마다 교회 하나씩 다 있고요. 제가 지금 고방산 충성교회는 특별히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2: 그럼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곳 근처?
5: 부대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2: 붙어 있어요.
5: 그래도 그 지역에 마을에 같이 있습니다.
2: 그럼 교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5: 우리 고방산 충성교회는 강원도 양구에서 한 20, 30분 들어가면 방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방산이라는 곳은 평화의 댐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도 최전방 있고 GOP 부대이기 때문에 날씨도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보통 18도에서 23도 사이가 아주 오래 가는 그런 곳에서 교회가 위치해 있고 거기서 우리 용사들하고 또 군인 가족 또 간부들 또 우리 동네 어르신분들 몇 분을 같이 예배 드리는 곳이 고방 충성교회입니다.
3: 저 옛날에 양구에 국군 장병 위문 공연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갔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운 데서 고생들 엄청 한다는데 거기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또 일들을 하세요?
5: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있는 곳도 있고 또 교회가 없고 소초가 있는 곳도 있어서 토요일 날은 우리 용사들 같이 이제 군중덕이라고 하죠. 군중덕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주일날 고방산 충성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오후에는 평화의 댐 이쪽 천밀이 전방 지역에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2: 그럼 몇 곳을 순회하셔요?
5: 여러 곳이 있고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초에 올라가서 하루에 한 두세 곳 정도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전방 GOP 부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 바쁘시네요.
2: 정말 바쁜 사역이시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 교회들마다 좀 인원은 몇 명쯤이나 이렇게 모이나 궁금하거든요.
5: 지금 고방산 충성교회 같은 경우는 한 200여 명 용사들이 나오고요. 각 교회마다 다 틀리겠지만 보통 60명에서 100명 사이 이렇게 나오고 또 소초에서는 소초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느 소초는 20명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한 명이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00에서 600명 정도 예배 인원이 됩니다.
2: 많은 청년들, 많은 우리 병사들을 만나고 계시네.
3: 젊은 청년들 만나시려면 체력이 딸리실 것 같은데 소모가 되거나 힘들거나 나 이제는 나이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5: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산악 지역이고
6: 그러니까.
5: 또 이런 평평한 지역이 아니고 네. 또 날씨 춥고 네. 또 여름에는 아주 더운 곳이고 또 고지도 높기 때문에 네. 또 길도 험악하고 네. 그래서 사람 구동 아니면 전망이 올라갈 수가 없고 또 낭떠러지기도 있고 겨울에는 이제 결빙 이제 얼음 얼기 때문에 좀 위험.
3: 꼬불탕하죠 그런 데다. 예.
5: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면 낙서 아주 위험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돌이 툭 떨릴 때마다.
3: 진짜요?
5: 그래서 매우 어렵지만 또 고지가 네. 높다 보니까 네. 한 번 이렇게 갔다 오면 네. 머리도 아플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또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또 특별히 그 사역을 통해서 기도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 그럼 우리 목사님의 사역은 군선교 사역이 찾아가는 목회이시네.
5: 네네네. 기다리는 목회가 아니고 저희 군 사역은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 그럼 주의관을 얘기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교회가 없는 곳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을 찾아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예배를 잠시 드리고 있습니다.
3: 방문 예배군요.
5: 예, 방문 예배.
6: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 보면 군선교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은 휴대폰도 이렇게 주잖아요.
5: 네네.
6: 근무 시간 외에는.
5: 예예.
6: 그리고 그 먹을 것도 월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많이 사먹고 그러잖아요.
5: 네네.
6: 옛날처럼 먹을 것 준다고 해서 장병들이 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5: 네, 그러진 않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점은
3: 네.
5: 매일 카톡으로나 전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오히려.
5: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이 없다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예. 우리 용사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소통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대에는 교육이 있고 예. 훈련이 있기 때문에 예.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3: 그렇죠.
5: 그렇기 때문에 예. 일과 후에는 아이들 예. 카톡방을 만들어서 가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뭘 준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3: 예.
5: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6: 예.
5: 우리 용사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6: 그럼 오히려 코로나 기간도 중단하지 않고 막 줌을 통해서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셨겠네?
5: 네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통해서
6: 예.
5: 카톡으로 보내기도
3: 네.
5: 하고요. 문서를 활용해서
3: 예.
5: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6: 우리 고병 21사단 장병들은 목사님 만난 것이 참 행운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3: 예. 예,
6: 군에서 갖게 된 신앙이 예, 사회 속으로도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는데요.
3: 네.
6: 우리 목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5: 이제 60년대, 70년대 보니까
3: 네.
5: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온 아이들은 거기를 다 갔습니다.
3: 그쵸.
5: 그 교회 안 가면 놀 데가 없고
3: 예.
5: 또 친구가 없고
6: 교회가 놀이터였지.
5: 누가 전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3: 예.
5: 모든 동네의 아이들은 다 교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나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3: 예.
5: 익산인데
3: 예.
5: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여름 성장학교도 같이 하고
3: 예.
5: 옛날에는 북치고 다니면서
3: 예.
5: 여름 성장학교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 예. 그냥 놀러 가는 거죠, 사실은.
5: 그렇죠.
3: 예,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 그냥 정이 들어서 주일날은 안 가면 섭섭하고 뭐 이래서 다니셨던 건데 거기서 또 믿음의 영원한 짝을 만나셨다는 얘기를 살짝 들었습니다.
5: 그거 어떻게 소문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찍, 눈을 떴습니다.
6: 중학교
5: 3학년 때.
6: 이성애?
3: 네네.
5: 초등학교 3학년 때.
3: 3학년 때. 네.
5: 정말 이쁜 그 여동생이 하나 네. 있었어요. 그래서 여동생과 같이 같은 동네니까
3: 예.
5: 같은 교회니까
3: 예.
5: 같이 다니면서
3: 예.
5: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새벽 예배도 우리 같이 간 것 같고요.
3: 예.
5: 또 주일 학생들이 목요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3: 어허.
5: 그래서 그 여동생과 같이
3: 네.
5: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3: 네.
5: 같이 또 세례를 받고 또 같이 교사도 하면서
3: 예.
5: 그렇게 만나게 됐죠. 만나서 그때 만나면 평생 가는 줄 알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3: 근데 그렇게 만나면 이성 친구가 아니라 여사친 남사친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친구로 사귈 수 있는데 왜 평생을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생긴 때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5: 저희 아내 뒤 그 사람이
3: 예.
5: 되게 저한테 잘해줬어요.
3: 아하.
5: 친오빠처럼 정말 원심을 다해서 잘해줬고
3: 예.
5: 또 기도도 잘하고 착했고 저를 많이 이끌었죠.
3: 예. 뭐
5: 지금도 이끌고 있지만
3: 예.
5: 그때 당시에도 교회 갈 때 항상 오빠 같이 가자 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서 동역자로서 얼씨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6: 서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랬던 거겠죠 뭐.
5: 그때 당시 저만 마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3: 네.
5: 네, 지금 얘기 보니까 사모님 전에도 보니까 난 그때 오빠 잘 몰랐는데 오빠는 왜 나만 왜 따라다니냐고. 난 그때는 너무 좋아서 다른 곳곳마다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 집에 앞에서 놀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면 나오기도 하고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정이 들고 또 사랑이 싹트
3: 그러면 오래되신 거네.
6: 정말
3: 그렇죠?
6: 오래.
3: 그렇죠? 완전 오래된 커플이네요.
5: 50년이 넘었습니다.
3: 아우 최고네요. 최고네요. 예.
6: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온 신앙이 나중에 성장해서도 계속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5: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있다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3: 네.
5: 그때 군에 입대는 직업군인으로서 공수부대 그때 지금 부사가 있는 그때 하사관으로
3: 예.
5: 제가 직업군인을 지원해서
3: 음?
5: 공수부대 입대하고 공수부대에서 신호위 회장도 했습니다.
3: 공수부대에서요?
5: 예. 한 1년 신호위 회장 하면서 예. 생활하다 보니까
6: 예.
5: 그 공수부대라는 곳이
3: 예.
5: 좀 독하고
3: 예.
5: 악하고
3: 예.
5: 좀 거칠고
3: 예.
5: 술을 먹지 않으면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곳이고 또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껴지지도 않는 그런 그 생활에서 제가
3: 예.
5: 한 술을 먹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3: 아하.
5: 그래서 이제 신우의장도 그만두고
3: 예.
5: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손을 놓고 이제 아주
3: 예.
5: 술꾼으로 술꾼으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3: 몇 년이나 그러셨어요?
5: 7년 정도 술꾼으로
6: 오래됐어요.
5: 7년 정도 아마 방황을 한 것 같습니다.
3: 그러면 그 시간에는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였었어요?
5: 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네. 결혼하고 또 이제 술로 살았죠.
3: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그분이 아내가 됐고 아내가 됐는데 믿음이 신실할 것 같았던 남편이 변했을 때 엄청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5: 매일 울면서 기도하며 살았죠.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3: 예.
5: 별로 그렇게 제 마음이 오지 않고 저는 오직 술로 먹고 마시고 친구도 노는데 거기에 정신을 바치기 때문에 힘도 하는 부분을 제 마음에 왔지는 않았습니다.
3: 아, 그래요. 그러면 애들은요? 애들은 없었어요?
5: 우리 아이들이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있었는데
3: 예.
5: 이제 제가 이제 술 먹고 오면
3: 예.
5: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3: 네.
5: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붙잡고
6: 예.
5: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사모는 항상 군화를
3: 예.
5: 제가 좀 깔끔했습니다. 항상 군화를 닦아주자면 또 안 씻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항상 군화를 닦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군화를 신고 술집까지가 않고 교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어느 날 술을 정말 많이 먹고 이 둘아 있는데 제 몸을 잡고 또 제 다리를 잡고 우리 아들과 딸과 사모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천국 가야 한대 우리 아빠 우리 남편은 천국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술김에.
6: 예, 술김에.
5: 그러면서 제가 마음적으로 여보 미안해 아들 딸 미안하다 아빠가 다시 정신 차릴게
3: 예.
5: 다시 내가 예수님 손잡고
3: 예.
5: 한번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게 하면서 제가 아마 울으면서 속으로 예. 이렇게 술 취하면서
3: 결심을
5: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3: 그러면
6: 술 취한 남편 들어왔을 때는 속으로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소리 내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3: 그러신 분이 조종민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 발 잡고 술 취한 발을 그렇게 닦아주면서 예 발길이 술집으로 안 가고 하나님한테 가게 해달라 이렇게 목사 됐다고 너무 세게 기도한 것 같다고
6: 그 소리 듣고
3: 예, 예, 그러셨다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금방 뭐가 바뀌나요? 아니면은 좀 오래 걸리셨나요? 그 마음을 잡고 나서
5: 좀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 하면서 제가 마음에 정리할 것도 있고 아, 내가 좀 마음을 잡고 열심히 정말 가정을 위해 좀 살아야겠다.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야겠다. 또 아내의 기도에 또 그걸 듣고 응답도 이루어지는 걸 또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했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는 연습도 해보고,
6: 기도하는 노력을
5: 남대로 아이들이 마음을 돌려야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정을 또 받고 싶고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빠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제가 그 당시에는 쇼를 좀 한 것 같습니다.
6: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하나님께 찾을 때에 그때의 마음이 좀 어떠하셨는지가 궁금해요.
5: 술을 막 먹고 다니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찬양하다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 찬양을 예배드리다가 또 주님을 만나고 그런데 저는 술 먹고 술 취해서 해룡해룡할 때 주님을 만났어요. 아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삶 자체가
6: 술 먹고 나니까 막 허무하고 막 이게 뭐
5: 그때 당시에 술값도 많이 빚도 적고
3: 어머
5: 이제 술 먹어도 기쁨이 없고 친구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술 알코올로 이렇게 전략이 되는 걸로 아이고. 보고 그러면서 아, 내 인생이 정말 시궁창에서 피어난 안개처럼 그런 정말 안 좋은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면 백두산 천지에서 피어나는 그 안개처럼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하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3: 전역을?
5: 예. 예. 제대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6: 근데 왜 제대를 하려고?
5: 군 생활이 그 자체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6: 안 되니까.
5: 제가 거기서 변화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6: 그래서 전역까지 생각을?
5: 예. 전역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3: 그러면 전역을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이제 나는 그만, 이제 군대 생활 끝! 그렇게 통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너 왜 그러냐 이런 주위의 반대와 쟤 이상해졌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6: 가족들도 만류했을 것 같고.
3: 왜냐하면 직장 생활인데 그렇죠, 어쨌거나.
5: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중사를 상사를 진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93년도에 상사를 진급을 했는데 상사 진급하고 제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었죠.
3: 그쵸? 충격이었죠.
5: 저희 이제 사모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군대 생활 직업이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술 먹지 않고 친한 사람 잘하는 정말 집사로서 일꾼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전역하고 신학하겠습니다. 하니까 여보, 당신 그렇게 변화될 수가 안 될 것 같은데 목회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전역 지원서를 딱 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술집들 주인들이 전부 저보고 다 정신 이상자라 술을 많이 먹더만 그렇게 어려운 진급을 하고 제대한다니까 그것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다는데 전부 정신 이상자라고
6: 그 사람들한테는 그 이해가 안 됐 것이 이게 10년 넘었으면 20년까지만 채우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년까지는 버텨라 이렇게 말할 텐데
5: 맞습니다. 그 뒤로 이제 그 지역은 벗어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잡고 갔습니다.
3: 그러면 딱 끊고 나서 내가 냈다 말이에요. 내고 나서 군대에서 이제 나 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사도 해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사모님이 되게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5: 그런 일도 한두 번 뭐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때문에
6: 거니까.
5: 많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도 아마 기대를 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으니까 그래 이번도 기도로서 한번 같이 사역을 해보자 해서 제가 93년도 전역하면서 바로 서울에 있는 구산동에 있는 곳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6: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공수부대에서 직업군인 사역하다가 신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환경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가장이잖아요. 가장은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5: 저는 전역하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지하에서 하는데 다진 것은 없고 남은 것은 뭐 이렇게 빚 갚고 숲과 갚으니까 없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도사로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알바 그 서울에서 이사집센터를 3년 동안을 이사집센터 하면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또 지하철 공사 막노동 여러 가지는 알바를 하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고 아. 우리 자녀 둘 다 또 학교를 또 다니게 했고 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6: 책임감이 대단하셨네.
3: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인지라 뒤를 안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군에 있을 때는 안정적인 직업이었는데 하루하루 그냥 알바로 버티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유, 내가 뭘 이걸 목회를 한다고 나 왜 이러냐. 아유, 나 그냥 돌아갈까? 막 이런 후회. 고민과 후회는 없으셨어요?
5: 제가 지금 생각해도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5: 왜냐하면 제가 새롭게 예수님 만난 뒤부터 예. 남자 옆에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담배를 끊었고 보니까.
3: 예.
5: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다시 군대 간다는 것은 예. 다시 지옥으로 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행복이고 이 기쁨이고 또 우리 가족 자녀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3: 담배를 술 담배를 어떻게 끊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특히 남자분들은 야 그래도 술을 하나는 남겨놔야 되고 담배는 하나 남겨놔야 된다는데 어떻게 단칼에 끊으셨어요?
5: 맞습니다. 담배가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3: 아하.
5: 담배를 딱 끊고 보니까 예. 지나가면 이렇게 장 피다만 뭉쳐들이 많은지.
3: 예, 예.
5: 그들은 화장실도 다 담배를 피울 때.
3: 맞아요, 맞아요.
5: 화장실을 가면 꼭 담배 피다 마르고 있는 거예요.
3: 마치 날 위해 준비해놓은 네. 것처럼.
5: 지금 피면 맛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3: 예, 예.
5: 그 유혹을 넘기는데 많이 힘들었죠.
3: 예.
5: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피고 싶을 때는 입을 집어서 울었습니다.
6: 울었어요.
3: 뭐, 그 정도예요.
5: 이걸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니까.
3: 예.
5: 하질 못한 거예요. 냄새 때문에, 담배 냄새 때문에. 막 구슬질러도 나오기도 하고. 그 뒤로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3: 술은요?
5: 술도 마찬가지예요.
3: 단칼에?
5: 예, 예.
3: 오, 신기하다.
6: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네, 거죠. 그 끊어지는 게.
5: 저희 집안에 술 마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3: 아, 그래요?
5: 저만 군에서, 그 상황에서 네. 술을 맛보게 한 것 같습니다.
6: 그런데 처음부터 군선교 사역을 하신 건 아니시죠?
5: 네네.
6: 어떤 사역을 하셨었어요?
5: 93년도에 전역 후에 이제 민간 교회에서 네. 부교역자를 한 20여 년 동안 있다가 구리에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3: 예.
5: 그래서 개척 2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 천박치고 떡볶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학교 한 2년 동안 7, 80명이 전도가 돼서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 할 정도로
3: 우와.
5: 이렇게 부흥이 됐었습니다.
3: 예.
5: 부흥이 되는 그 시기에
3: 예.
5: 저희 동기 목사님이 부대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한번 오시라고 초청을 받아서 파주에 있는 그 군인교회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전부 다 청년들로 꽉 채 있는 거예요.
3: 예.
5: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3: 예.
5: 목사님이 아시는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부대 인원들은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3: 예.
5: 그 소식을 듣고
3: 예.
5: 바깥에는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3: 예.
5: 아 군의 그 교회는 목회자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3: 예.
5: 그래서 내가 한번 해야겠다.
3: 예.
5: 그리고 그 절차를 어떻게 네. 하면 군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3: 예.
5: 제가 이제 군 선교사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3: 그 쉽지 않은
6: 쉽지 않죠.
3: 왜냐하면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군 선교에 뛰어드신 거잖아요.
5: 그 학교 청년들에게 원래 마음이 있었고
3: 예.
5: 청년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3: 예.
5: 또 그전에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3: 예.
5: 아마 군에를 다시 가서 내가 새로운 옛날에는 술 먹고 다닌 군인대 예. 생활했지만 이제 믿음의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한번 가겠다 아마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6: 목사님은 그 부교역자로 사역하시다가 개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5: 개척도 했습니다.
3: 근데 그렇게 단칼에 자르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5: 그때는 이제 그 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3: 그렇죠.
5: 개척 그 교회를 왜 잘 네. 되는데 네. 그만두냐고.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후임자 오신 분이 또 청소년 목회에 아주 이렇게도 소망하고 희망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 물려주고 제가 이제 군에 오게 됐습니다.
6: 그때 사모님 반대는 안 하셨어요?
5: 우리 사모님 항상 먼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해야지 네. 뭐 하냐고.
3: 저질르고 보느냐.
5: 저질러 보냐면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예. 바로 시행하는 바로 행동을 옮기는 그런 예. 스타일로 있어서 예. 사모님께 따라오게 됐어요.
6: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선교사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5: 지금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합쳐서 600여 명.
6: 600여 명. 네. 그리고 그 군선교 사역에 대해서 대부분 성도들이 잘 몰라요. 네네. 민간 군선교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사역들 하고 계시는지. 네네.
5: 각 교단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군선교사 파송을 네. 받고 군선교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네. 군선교연합회에서 교육을 받고 네. 이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각 부대에 요청이 들으면 심을 해서 거기서 요청을 이제 유촉을 받으면 2년에 한 번씩 유촉을 받습니다. 2년 동안부터 부대 취업을 허가해 주시고 부대에 있는 용사들을 신앙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우리 군의 목회자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예배 드리지 않는 곳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해외 선교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군의 선교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6: 예. 얼마나 선교사가 있는지조차도 예. 모르시니까. 예.
5: 그래서 지금 군 선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주부 그 우리 특별히 용사들에게 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그 아이들 돌볼 수 있고 네. 신앙지도할 수 있는 것이 네. 군 선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그런데 군 선교를 하게 되어지면 사례가 있나요?
5: 자비랑 선교.
6: 자비랑이죠.
5: 네, 자비랑 선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후원을 받든 어디든 또 후원 단체를 받든 네. 그걸로 가지고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민간 군선교사만큼 힘든 사역이 없겠구나. 일반 사역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페이가 있는데 이건 일정한 후원도 받고 당신들이 일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 민간 군선교사들의 사역이 굉장히 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5: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통 대개 보면 알바를 많이 합니다. 네. 알바 어떤 분들은 고철을 모아서 팔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장사해서 네. 그 수입을 가지고 아들 간식도 제공도 하고 예. 훈련장 입문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3: 네. 사실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가 나를 이끄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청년들과 만나니까 그게 에너지가 된다거나. 근데 또 단점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요새 2년도 안 걸려서 정들만 하면 치고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허무할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5: 처음에 군 선교 사역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름을 알라고 하면 제대해버리고
3: 그렇죠.
5: 정이 들려면 또 없어지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왔다가 빠지고 왔다가 빠지고 어느 때는 뭐 30명이 왔다가 어느 때는 2명이 오고 이 상황이 다 다릅니다. 부대 상황이 다르고 또 우리 전망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주일 눈이 오고 그러면 예. 예배가 없습니다.
3: 아 그래요? 눈 예. 치워야 돼서?
5: 예, 예. 눈 치워야 되는데 예배가 없고 그런 안타까움이 또 많이 있고요. 예. 또 청년들이기 때문에 예. 사역하는데 너무나 힘이 납니다. 항상 젊은의 그 열기가 있고 예. 찬양도 있어도 힘 있게 하고 예. 또 저도 또 젊어지는 것 같고 예. 그 사역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3: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절에 갔다가 이렇게 순방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5: 분별력이 이렇게 없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가 딱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3: 그래요.
5: 이렇게 있습니다.
6: 그리고 지금은 예. 먹을 거 준다고 움직이고 이러지는 그렇죠. 않죠. 하도 잘 먹으니까.
5: 예. 지금은 좋은 점은 제가 봤을 때 그 예. 전에는 종교인사 집 밥해가지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갔는데 예. 예. 예. 지금은 자유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평불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고 예. 또 다른 종교 갖고 싶으면 가고 기독교가 우리 군에는 지금 기독교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스스로 다 나오고 돼 있습니다.
6: 근데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예. 근데 군대에 오는 청년들 중에 처음 이렇게 교회를 찾는 군병들도 많이 있나요?
5: 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청년들이 와도 70%는 전도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는 일을 하고
6: 있어요. 처음 교회에 예, 찾아온 예. 70%.
5: 그래서 우리 용사들 보면 바깥에 있을 때 청년 때 예. 아마 누가 전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예. 전도해서도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군에 와서 보니까 다른 용사들이 다른 동기들이 교회 가는 것 보니까 나도 이만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 전도가 돼서 그 아이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이게 세례 받지 않는 영혼들 예. 한 분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들이 예. 7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6: 70%.
3: 근데 사실 청년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냥 호기심으로 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5: 저는 이제 코로나 때 부대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 또 예배가 중단됐을 때 예. 뭐 우리나라 전체가 그랬겠지만 그렇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를 주셨습니다.
3: 뭐예요?
5: 그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복음을 예. 전할 수 있는 예. 어떤 붕어빵이라는
6: 붕어빵?
5: 것이
6: 붕어빵. 예.
5: 그래서 제가 붕어빵을 아이들에게 좀 줘야겠다.
3: 예.
5: 그 옛날에 가스로 예, 해봤는데 예, 예, 예. 바람이 불고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3: 예, 예.
5: 전기 붕어빵 기계를 사고 푸드트럭을 사가지고 예. 설치를 했습니다.
3: 어허.
6: 푸드트럭?
5: 예. 예.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 사가지고 복음마차라고 제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6: 복음마차인데 붕어빵 만들어서
5: 예. 주는 거.
6: 병사를 찾아다니면서 주는
5: 거. 예, 예. 근데 옛날에는 황금마차라고 애들 PX 예, 예. 예. 황금마차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복음마차를 예, 글씨를 붙이면서
3: 예.
5: 각 부대에 얘기를 했습니다.
3: 예.
5: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든데,
3: 예.
5: 붕어빵으로도 애들 좀 유임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문이 열리게 돼서
3: 예.
5: 제가 그 지역에 정말 매일
3: 예.
5: 한 부대 돌아가면서 예. 붕어빵을 이제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6: 오, 예.
5: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붕어빵 아저씨 이렇게
3: 예.
5: 부르더라고요.
3: 예. 그렇죠. 예. 예.
5: 그러다가 몇 번 들어가니까 예. 아, 목사님이셨구나. 이제 복음도 돼 있고 예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3: 예.
5: 글귀도 있고
3: 예.
5: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3: 예.
5: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문이 열릴 때 그
3: 예.
5: 아이들의 그 사랑을 받고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6: 야,
3: 애들 한창 애들 먹을 텐데
6: 붕어빵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3: 네,
6: 근데
3: 개...
6: 붕어빵 만들기 위해서
3: 네.
6: 많이 연구도 하셨어요?
5: 네,
6: 어떻게 그... 맛있게 만들까?
5: 집에서도 많이 해보고
3: 네.
5: 또 서울에 와가지고
3: 네.
5: 뭐 홍대 앞에 뭐 붕어빵 맛있는 방에서 네. 먹어.

0: 그러니까
1: 처음이에요?
0: 훈련 때는 더 많이 여죠. 훈련 때는.
1: 훈련 때는 왜요?
0: 훈련 때는 각 부대 훈련장이 있으니까 네. 바깥에 있으면 아예 더 많이 먹습니다.
1: 그래서?
2: 훈련장에서는 그렇죠. 더 많이 먹죠.
1: 몇 개나 먹어요?
0: 아, 그 몇 개란 건 어떻게 가능할 수 없지만, 없지만 아침에 08시 30분에 시작하면 예. 밤 11시 정도까지 계속 붕어빵 굽고
2: 붕어빵
0: 네, 옮겨 다니면서.
2: 근데 붕어빵 들어가는 안구가 팥도 있고 또 예. 다른 것도 집어넣어요.
0: 슈크림도 있고요. 예. 사과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초콜릿도 집어넣고요. 예.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계란도 넣으면 또 계란 붕어빵이 되고.
1: 근데 목사님 그게 그냥 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을 주려면 하루에 재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0: 한번 나가면 보통 25만 원 정도.
1: 그럼 그거 다 충당하시는 거예요?
0: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고 네, 네. 그걸 이제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니까 하시죠. 예, 예,
2: 그럼 예. 공급해주시는 어떤 손길이 있어요? 성교회에 함께 동참하는?
0: 성교회에 동참하는 분들 많이는 뭐 없지만 그래도 지인들을 통해서 예. 또 우리 두 자녀가 목회자입니다. 두 자녀가 이제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고방산 춘성교회에 예. 우리 또 일반 민간 성도도 예. 있고 군인까지도 몇 분 계셔서 예. 그분들도 후원으로 헌금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차 한 대에 사모님도 같이 가세요? 아니면 혼자서 하세요?
0: 아니, 저는 우리 사모님과 항상 동행합니다. 사모님 없으면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사모님 없으면 못 살았지만 지금도 사모님과 같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전망 갈 때도 같이 다니고 예. 사역도 같이 하고 예.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복음 마차 만들어가지고 예? 붕어빵 구워서 주면서 장병들 만나는 게 이제 소문이 났을 텐데 예. 군성교사들에게 예. 그건 너도 나도 그걸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역하지 않나요?
0: 네, 예. 제가 지금은 복음 마차 2호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그건 복음 마차 2호 차는 목사님이 또
0: 1호 차 처음에 하실 때는 예. 그걸 이제 12사단에 예. 우리 군성교사님이 하겠다 해서 돌려 넘겨주고요.
2: 넘겨주고. 예.
0: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일부 돈을 받았죠. 예, 예. 넘겨주고 제가 2호 차를 해가지고 예. 4륜 구동을 해가지고 예. 전방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 캠핑카 식으로 만들어서 더 좋게 아무 전기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배터리를 해서 새로 2호 차로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예. 일반인 생각으로는 겨울에는 붕어빵이 잘 되지만 여름엔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0: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도 유격장 가면 예. 더 많이 먹습니다.
1: 그래요?
0: 그 사계절 붕어빵이라 해서 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보급마차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2: 그럴 것 같아요. 겨울에 예.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0: 예예예. 예, 예.
2: 뭐 여름에도 붕어빵. 아이고 출출할 때 너무 맛있죠, 뭐 이거.
1: 그러니까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아유 더운데 뭐 뜨거운 걸 먹었는데 역시 군인들은 다르군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앉은 자리에서 18개 먹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왜 하나를 먹더라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많은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정말 아들 같은 친구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참 내가 이 친구 기억에 남는다 하는 예. 아가야 아들 얘기 좀 해주세요.
0: 한 용사가 있었는데 네. 그 용사는 미국에서 살다 왔어요. 미국 살다 와가지고 이제 아마 어렸을 때 가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이제 예. 군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예. 왔는데 한국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영어는 잘하는데 예. 그리고 그 한국의 청년의 문화를 잘 모르고 항상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혼자 있고
1: 예.
0: 또 아이들아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아이가 있어서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예. 잘 우리 말을 이해도 못하고 있는 친구라 내가 군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너 군중 좀 해봐라.
1: 예.
0: 목사님 너 도와줄 테니까. 예. 그리고 군중을 시키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 청소부터 예. 뭐 모든 일을 잡일을 다 하면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녁할 때까지는 이 아이가 한국어도 잘하고
1: 네.
0: 또 아이들과 같이 소통도 잘하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예. 전역하게 돼서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1: 근데 군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조울증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우울증에 빠진 친구들도 교회 나오면서 변하기도 하나요?
0: 네네네. 우리 한 용사가

0: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대 저 부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 생활 못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랑은 오래 참음이란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역하면서 목사님 저한테 울으면서 얘기하는 목사님 그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말씀 오래 참음이라는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생각, 어문 생각 할 때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좀 절제를 해야겠구나. 여기 내가 이겨내야겠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봐야겠구나 하면서 전역을 하는 그 친구가 울면서 또 고백을 하면서 가게 돼서 너무나 좋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1: 그 목사님을 만났던 장병들은 붕어빵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군대에서 먹은 그 붕어빵의 맛을
2: 거기에 또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1: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뭐 복음 마취하니까 덩달아 복음도 기억하리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군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보람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군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0: 보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좀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보람이 있고요. 또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저녁 후에는 자기 있는 고향,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선교사를 군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 살고 또 교회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예수 믿고 저녁 후에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청년부에 잘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또 하나의 중점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군 선교가 이렇게 중요하고 황금의 어장이고 1년이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세례자가 100에서 150명 정도 세례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군 선교, 군 사역 위에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거기에 사모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저보다 더 많이 일을 하시죠.
2: 아, 그래요? 네. 어떤 일을 하세요?
0: 근데 모든 뭐 재료도 만들어야
2: 재료 만드는
0: 하고.
2: 거 다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0: 예, 다 사모님.
2: 시작은 목사님이 하셨는데?
0: 저는 그냥
2: 굽기만 하고
0: 굽기만 하고 모든 거는 다 사모님 다 하고 준비도 사모님 하고 또 제일 어려운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지정리 청소 설거지 이게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다 하고 또 아이들이 또 토요일 날 또 오면 또 밥도 해줘야 하고 이런 것들 사모님 혼자
1: 아이고 우리 사모님도 군 선교사시네요.
2: 제일 큰 일을 하시네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목회 둘 다 목회를 해요?
0: 제가 그 술 먹고 방황할 때 우리 아이들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도 보이고 저의 변화되는 모습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본 거예요. 나도 아빠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다.
2: 아 진짜?
0: 이렇게 우리가 아빠가 너 목회자가 되라 이런 얘기 않고 스스로 아빠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좀 목회하고 있습니다.
2: 야,
1: 근데 자녀들이 목회하는 모습 보면은 아버지 목사님 입장에서 제일 행복하죠.
0: 제일 행복하죠.
1: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2: 이건 대본에 없는 건데 사모님한테 이게 여자들은 말 한마디에 울컥하거든요. 오늘 고마웠던 얘기 한 말씀만 고맙다라든가 아니면 미안하다든가 여자들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거든요. 앞으로 더 잘할 거고.
1: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0: 여보, 입에도 부르기도 아까 우리 당신인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내 마음을 전달해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남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우리 자녀의 아빠로서 정말 당신 행복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겠어. 여보 사랑해.
2: 내일부터 붕어들 날아다닙니다. 그 긴 시간 50년 되셨다 그러셨잖아요. 긴 시간 같이 오시면서 늘 고마운 마음이실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는.
0: 저희 사모님은 항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항상 옆에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항상 동행합니다. 사모님한테 고마운 것은 뭐냐면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먼저 자는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항상 다리를 주물러주고 제가 잠 다음에 지금도 다리를 주물러면서 기도하고 제가 먼저 잠을 잡니다. 그 사모님 잊을 수가 없죠.
1: 그런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목사님이 다리 주물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제가 이렇게 다리에 그 공수부대 있을 때 네. 점프하면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충격이 있어서
1: 있으셔서요?
0: 충격이 있어서 다리를 많이 쑤시고 잠을 못 자니까 항상 주물러 주는 것이 지금까지 또 어제도 또 주물러 주고 항상 주물러서 미안하기도 하고
2: 네.
0: 그게 또 우리 사모님은 또 기쁨이고 네. 내 남편 또 목사님을 이렇게 해서 네. 또 내일 다시 힘을 얻고 또 주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2: 진짜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기도 제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0: 저희 이제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참 외롭습니다. 외롭고 해서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안고 감싸주고 좀 싸매주고 정말 행동으로 아이들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또 하면서 또 우리 그쪽 지역에서는 애들 휴가를 갈 때 아침에 네. 버스를 타고 가면 늦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부르면 5만 원 정도 택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 차로 아침에 이제 태워 줍니다. 양구 터널까지. 부산에 대구에 사는 애들은 좀 일찍 한 시간만 일찍 나가면 집에 좀 일찍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휴가 갈 때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봉고차 하나가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도 중에 있고요. 네. 앞으로 그 제가 군사역 하면서 좀 많은 우리 청년들을 예수 만나서 네. 전역할 때 많은 교회들에게 등록시키고 네. 그쪽에서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2: 저 같은 경우도 군선교를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근데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재정으로 지금 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거네요. 지금은 아이들을 그냥 승용차로 데려다 네. 주시는 거예요. 네. 예.
1: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휴가 나가고 할 때 교통이 거기는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2: 네. 그렇죠. 네네. 네. 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끔찍하게 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데로 갔었거든요. 차.
0: 네, 맞습니다. 수영장에서
2: 배 예, 타고 예, 배 타고 들어간 맞죠?
0: 네네.
2: 그래서 정말 멀구나 했었는데 거기서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목사님을 좀 돕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예,
2: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1: 그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 군 장병들 많이 많이 주님께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께 더 큰 기쁨 드리는 그런 복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내 아들이 가 있다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햇밤, 햇배, 이파,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1불 99, 진가 죽 박스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K타운 전 튀김 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아, 오늘 주제는 흥미진진합니다.
1: 네, 네, 오늘 그 여러분 그 원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0: 네.
1: 저는 이제 원주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습니다.
0: 어? 필리핀?
1: 아니요, 필리핀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0: 네.
1: 어,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그 조금 그 저 제가 군대를 다니던 한 93년도에는 좀 덜 그랬는데요.
0: 네.
1: 좀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더라고요.
0: 아, 지역마다 그 있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어,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괴롭히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어, 제주도 사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렇게 오래 살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면 살짝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어, 너무 얼굴이 하얀 곳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0: 구릿빛
1: 그,
0: 피부,
1: 구릿빛 그 자연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네. 사람들이 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거. 그런 아, 게 있다고요.
0: 아, 목사님도 제주도 분이세요?
1: 아, 목사님 제주도 분이세요? 아유, 이게 웬일이야. 어, 그러세요? 아유, 이게. 이게 저희 괜당들이 오셨네요. 이게 아유. 네, 아유.
0: 반갑습니다.
1: 아유, 이게 사투리로 진행과 후닥에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경험을 살다가 쭉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0: 예.
1: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적.
0: 네.
1: 아니면 돈이 많아도 또 서러움을 당하는 적이 있어요. 너무 돈 많으면요. 이렇게 돈 없는 지역에 가면 괜히 이렇게 아우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또 교회에 너무 예쁜 집사님이 오면 그 또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
0: 질투를 받아보신 경험이
1: 없으 그렇죠.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 내 질투를 해본 적은 있는데 어, 질투를 받은 적은
0: 나 다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첫 순간부터.
1: 그렇죠. 그냥. 네.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사람 사이가 있는데 그런데 유난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어,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니? 제가 누가 적이 없냐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강의를 했자면 인상이 참 좋은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0: 아, 인상이 좋은 사람.
1: 예쁘면 적이 생길 수 있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0: 네.
1: 갑자기 표정에 신경 쓰시는데요.
0: 갑자기?
1: 그럴
0: 표정만 들어가셨어요.
1: 하던 대로가 좋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0: 네.
1: 그 좀 뭔가 그래요. 근데 최악은 이제 얼굴에 질소도 어긋났는데 인성도 안 좋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렇게. 그런데 누가 인상이 좋은가 하고 기업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본 결과
0: 네.
1: 나왔습니다.
0: 어.
1: 어렸을 적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매우 좋아요.
0: 어렸을 때 추억.
1: 어렸을 적에 추억.
0: 네. 저는 주로 엄마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질 수 있죠. 네. 그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어렸을 적에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느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유아경영 그 자들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시는 수업인데,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60대 중반에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0: 60대 중반.
1: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0: 네.
1: 이렇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이 시골에서 살았대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번 가을 운동회 때 3등 안에만 들면 내가 소를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너를 태우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아니 무슨 천하장사 시골에서
1: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예. 흔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어,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서 딱 3등 했대요.
0: 와.
1: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시골 분이니까 살짝 약주를 하시고 소를 가고
0: 학교에 오신 거예요.
1: 학교에 이렇게 오고 자기 딸을 이렇게 탁 태우고 그리고는 동네 어귀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3등이요! 근데 자기는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0: 아, 기분 좋죠. 네.
1: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정말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3등 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3등 한 게 사실 대단한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 그게 자기는 엄청나게 추억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한 십몇 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언제 죽냐면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아... 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부모는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2: 살아계신.
1: 살아계신 거죠.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없는 집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나 부모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가신 거죠. 네. 사람은 추억이 매우 중요하고
0: 추억이 매우 중요하다.
1: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주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 자체가 추억이거든요.
0: 그렇죠.
1: 특별히 근데 어른들만 오시지 않고 오늘은 아이들도 왔어요.
0: 맞아요.
1: 심지어는 방송 중에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아이까지 왔어요.
3: 지금 모유 수유하러 갔어요.
1: 지금 하고 있습니까?
3: 네네네.
1: 그래서 안 계신 거군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비어 계시네요.
3: CBS에 앞으로 이제 유아 그 모유 수유실을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추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억은요, 사실 큰 돈 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3: 아, 돈이 안 들죠.
1: 네. 되게 조그만한 거. 거기서 추억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기야 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귀가 들리는데도 대화를 안 하는 집이 많거든요.
3: 아, 그럼요.
1: 네, 아버지가 귀가 다 들리시는데도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해요.
3: 한 세 마디 이상 못 오고 가는 게 그렇죠. 있어요.
1: 그러면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3: 그냥 말은.
1: 네. 그러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은 몇 명입니까? 이거는 정보거든요. 근데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거래요. 네. 그런데 저는 가만히 그 얘기를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제 기적 같은 전화가 온 거예요.
3: 전화가.
1: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버지가 치과 병원에 가셔서 이제 그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가 살짝 좀 좋아졌어요.
3: 네.
1: 그래서 제주도에 그 미안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집에 가면은 그 용돈을 저 엄마한테만 드렸거든요.
3: 네.
1: 왜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솔직히 몇 번 드려봤더니요. 아버지가 그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항상 지역사회를 걱정하시거든요.
3: 뭐 내기 윷놀이.
1: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분배하셔요.
3: 분배. 골고루. 좀 쓰시지.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미안하다고 한번 전화를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돈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그 어렵지 않습니다.
3: 그렇죠.
1: 젊기 때문에.
3: 젊기 때문에.
1: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갈 때도 한번 참 기분이 그렇고.
3: 맞아요.
1: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세 번 용돈을 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갔는데요. 이제 서울을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3: 처음이에요?
1: 저희 제가, 아버지는 네. 배웅도 안 나가시고 뭐 마중도 안 나오세요. 그냥 아버지 항상 집에 계셔요. 그리고 아들이 가도 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3: 그렇지.
1: 방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뭐 문 밖으로 나오시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요.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막 그렇지. 뛰어나오시는 스타일이시고 네.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3: 그러니까.
1: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집이죠.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공항에
3: 와.
1: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또 연골이 안 좋다고 공항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엄청 어색해요. 이게 분위기가.
3: 아니,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괜찮을
1: 텐데. 그렇죠.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겠는데.
3: 하필 아버지... 어머니 연골이 그때만 써요.
1: 그렇죠. 그 어머니 빠지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이게 참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How are you? 뭐 이런 거할 것도 없고 이게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재하하고 제가 이렇게 의식이 생기고 나서 단둘이 어떻게 이렇게 길을 걸어본 적이
0: 없죠.
1: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뭐 서로 드릴 말씀도 없고 신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5만 원짜리 새로 나왔잖아요.
0: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신권을 봉투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생긴 게요.
0: 예, 예, 예.
1: 저희 아버지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0: 아, 진짜로요? 진짜로.
1: 네, 네, 저희 아버지 미국 사람처럼 생겼고.
0: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그 아버님
1: 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엄마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엄마는 이제 그 엄마는 전형적으로 그 이렇게 그 정이 많은 한국의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정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몸 빼고 우셔요. 막동아 가라잉. 그러면 이제 저는 주민등록증하고 티켓을 보여주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얼른 가셔. 제가 이래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랑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공항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봐야 되나?
0: 뒤돌아야 되나?
1: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으면 한 바퀴 더 돌아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주민등록증하고 이걸 티켓을 보여주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떨리는 심장으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이렇게 딱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돈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심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시더니 다 쉬시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 있는 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0: 와.
1: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0: 만약에 아버지가 보고 있었으면 정말.
1: 그럼 제가 울었겠죠.
0: 네.
1: 제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냥 가시는데 한 1초, 2초 황당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버지 뒷모습을 봤거든요.
0: 네.
1: 저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좀 심하게 내려앉아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노동률을 50년 넘게 하셔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펴지 못하시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수치를 당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요.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쁜 옷 입고 있다가 자빠져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순간 자빠지면 아프지도 않아요.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데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매우 시간이 느리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인데 전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마치 핀 조명을 준 것처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의 뒷모습은 부모가 보지 자녀가 보지는
0: 않죠.
1: 않는다는 거예요.
0: 자녀들은 그냥 가기 바쁘죠.
1: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철나는 때래요. 애 난다고 철나지도
0: 않는 거예요. 부모님.
1: 안 낼 수 있대요.
0: 네.
1: 저 애 셋 낳고 철 없는 분도 봤어요.
0: 아, 그럼. 저 둘 낳는데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자, 애는 저 사모님이 나셨잖아요. 제 사모님이.
0: 아, 그럼 평생 철 안 되겠네요.
1: 그렇죠. 남자는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들이 좀 살아보니까 철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는 것 같으세요?
2: 안 나요.
1: 안 나요. 안 나. 안 나. 안 나.
0: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1: 그렇죠. 네. 남자는 나이가 그 90대면 철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 철이 나면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네, 그게 서른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오래 보면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랑 사이가 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추억 만드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네. 추억을 만드는 데는요,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아주 일상적인 걸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오늘 모유수유했던 그렇죠. 우리 막내도,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언니도, 그리고 우리 회의적인 둘째도.
0: 회의적인 둘째.
1: 네. 아까 큰 언니는 만사형통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는 따분해요! 따분해요! 완전 따분해!
0: 아까도요,
3: TV에는 안 나왔는데요. 신발 벗고 이렇게 한쪽 다리 올리고요. 발코락 긁고 있었어요, 이렇게.
1: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추억입니다. 네.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원주에서 살 때, 네? 그때 우리 그 엄마랑 아빠랑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우리 거기 가서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이상한 그 한국말 잘하는 그 강사님한테 강의도 듣고 추억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면요 서울에 큰 빌딩 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시골에 초가집 짓고 살아야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느 날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됐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추억이 없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교회와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3월에 제 고향에는 유채꽃이 핍니다. 빠르면 2월에도 피죠.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도 제주도라고 그러시는데 3월이 되면요.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좋대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한 2박 3일만 시간 내셔서 제주도 올레길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전학이 딱 2박 3일만 끊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보면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3: 아, 전화기가 그렇죠. 통화 안 된다고 해서.
1: 저희가 뭐 3일 뭐 원주를 비운다고 해서 뭐 원주의 어떤
3: 그렇죠.
1: 의정이 파행되거나
3: 생활 경제가 파탄
1: 네, 뭐 국회가 파행되거나 예. 국회는 원래 파행입니다, 지금. 지금 계속 파행이었고 뭐 앞으로도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교인들끼리 단체로 2박 3일 저기 제주도 고향에 유채꽃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꼭 데려가십시오. 그리고요 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집 가지 않은 딸하고 네. 군대 가지 않은 아들하고 단 둘이 물론 처음엔 무척 어색할 겁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다시 넣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정말. 그래서 추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추억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추억은 중요합니다. 부부와의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남편하고 다투다가도
3: 그렇죠.
1: 그래, 그때 정말 남편이 내 젊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3: 그럼.
1: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이 그때는 더 나쁜 놈이었었어.
3: 이제 달아봤어 내가
1: 이 인간을 제주도 올레길 가서 묻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아주 그냥 유채꽃으로 그냥 확 묻어버려야지 내가 진짜. 아유 나 더 화가 나네 내가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아유 아버지 죽여 정말 내가 정말. 아유 정말 유채꽃으로 때려버릴까 그냥 저 인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사랑이 떨어졌을 때도 그 사랑을 반환하게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한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랑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3: 진짜.
1: 그렇죠. 그러신 것 같으시죠?
3: 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관계예요, 사실.
1: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저희 집은 집안 식구가 막 집안에서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다 각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갑자기 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40대, 50대, 60대, 70대 아버지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왔어요. 그 아버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잖아요.
3: 그렇죠.
1: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3: 아, 그러네요.
1: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안 해주면 그건 문제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데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의 뭐를 씻을까요?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대사가 어디나 비슷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대사 참 슬프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3: 없죠.
1: 없죠. 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 씻기는 거를 자기가 내려와서 씻기지 말라고. 근데 참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건 최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추억 쌓기입니다. 이미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0: 맞습니다.
1: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0: 그렇죠.
1: 아이들의 삶에 나비 효과가 됩니다.
3: 네. 오늘 여기
1: 그렇죠.
3: 오신
1: 그... 오늘 여기에 조그만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냐면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조그만한 추억. 그리고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식사도 추억 있게 하셔요.
0: 그래요.
1: 한 10만 원짜리 뷔페 이런 거.
3: 오!
1: 그런 거는 안 좋아요.
3: 그거는 뭐 악몽일 것 같아요.
1: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거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한 걸 먹어도, 값싼 걸 먹어도,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
0: 맞습니다.
1: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소에 가고, 화려한 데 살아야 추억이 생길 그렇죠. 거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 최고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미국 요리사들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런 왜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지금같이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먹었던 거래요.
0: 그러니까.
1: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해주신 걸 먹고 싶대요.
0: 그렇죠.
1: 물론 어떤 집은 어머니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0: 네, 네, 네. 네.
1: 사방에서 탄식이 나오네요.
0: 탄식.
1: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뭘 먹는 거냐고 봤더니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0: 추억을 먹어.
1: 추억을 먹은 거래요. 네.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먹고 산다고요?
0: 추억도 먹고 산다.
1: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2: 추억.
1: 추억도 주시고
0: 네.
1: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네.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0: 그렇죠.
1: 네. 조그만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추억을 주세요. 여보 선물이에요. 폭탄. 남편한테도 뭔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 꼭 소개하고 싶은 건 멋지게 하지 않으시려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그렇죠.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약간은 어색하게. 약간은 이렇게 좀 어색한 게 좋아요. 너무 원주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막 그냥 말씀 쫙쫙쫙 하면 이거 안 좋아. 조금은 뭔가 공간이 있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구나.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까매졌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과 우리 교우분들과 가족과 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같은 글자인데
1: 네.
4: 이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목으로 들려드리는 말은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오늘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4: 고통이 있어야 네. 소통이 된다.
2: 네. 네. 그렇죠.
1: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3: 네. 네. 그
1: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3: 옷장. 장롱 속으로 들어가요.
1: 장롱 속. 장롱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3: 옷장.
1: 장롱은 좀, 네. 장롱은 뭐 좀약 있고 이런 데니까. 이제 옷장 속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3: 네.
1: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영국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4: C.S. 루이스.
1: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영국의 석학이고 네. 또 강의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그렇게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4: 고통의?
1: 고통의 문제.
4: 문제.
1: 네,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에 개인적으로 제 삶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한 2, 3년 됐는데 크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 책에는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 네.
1: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3: 그렇죠.
1: 그렇죠?
3: 있죠.
1: 그 우리 여학생들도 고통스러워요.
3: 네.
1: 뭐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막 장난이 돼요. 장난이 돼요. 장난이 심해져.
3: 몸 자체가 장난꾸러기가 돼요.
1: 그렇지. 에버랜드야. 어디서 에버랜드를 하려고 막. 그리고 막 이제 그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예뻐요.
3: 그럼요.
1: 캠퍼스에 보면 여학생들이.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그 막 화장해도 막 이렇게 좀 막 추하고 막.
3: 추워.
1: 막 어두운 밤길에도 안전하고 막.
3: 아무도 안 건드리고.
1: 이게 짜증나.
3: 네.
1: 아우, 진짜. 그리고 이제 취업도 불투명하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학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4: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1: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네. 대학 나온다. 그 대학 나온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과 나온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4: 않죠.
1: 않는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고 있대요. 저도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그런데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신이 있으시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건 좀 논리적인 내용이니까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3: 네. 자, 좀 학교, 어렵네요. 네,
1: 학교 졸업한 지 꽤 된 학생들도
3: 네.
1: 집중해 주세요. 자, 신, 즉 절대자께서 계시고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고 절대자가 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냐라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오퍼가 있어요. 오퍼가 나에게 있어요. 나 사귀는 오퍼가 있어요. 근데 그 오퍼는 매우 전능하고 그 오퍼는 나를 사랑해요.
3: 아, 전능하고.
1: 네? 근데 그 나에게는 왜 고통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핸드백이 없냐는 거예요. 네? 나는 왜 핸드백이 없고 나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검은 봉지 들고 와야 되고 막 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는 고통이 있어요.
3: 생각지도 않았던.
1: 네, 내가 예상하지 않았죠.
3: 그렇죠.
1: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 온다고 해서 전 여대생이 올 줄 알았는데
3: 생각지도 못했던
1: 이런 어려운 고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네, 이게 뭐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 될 줄 알았는데
3: 그렇죠.
1: 취업 안 됐단 말이에요.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리고 세상에는 두 번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나 그 정말 그 오빠랑 사귀지 말걸. 그때 진짜 다른 오빠랑 사귀었어야 되는데. 나 그 군대 가지 말걸.
4: 맞아.
1: 나 그때 선택이 있었는데. 내가 그 자매를 선택하고 내가 그 형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대학도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장소 내가 간 거야.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요. CBS 여기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왔어. 그런데 막 필리핀에서 오신 강사님이 막 왜 이렇게 남자들만 왔냐고 그러고 어, 짜증나 진짜. 이제. 너도 필리핀으로 돌아가. 뭔가 내가 선택했어요. 전공 누가 선택했어요?
4: 내가 했죠.
1: 그래도 내가 했어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나 이 전공 선택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나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았던 내 친구는
4: 더 잘 돼.
1: 더 잘 되고 더 괜찮은 자리로 가는데 나 그때 그 친구보다 더 괜찮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맨날 그냥 맞아. 그 저기 뭐야 그 동창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그냥 화가 나 있어.
4: 그렇죠.
1: 그때 걔 진짜 나보다 완전 진짜 얼굴에 질서 어긋났는데 진짜. 그냥 걔 남편 날 잘 만나가지고 그냥
4: 맞아 맞아.
1: 압구정동에 빌딩 짓고 그냥. 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아유 내가 복이 없어 그냥. 근데 그 인간 누가 선택했어요?
4: 내가 선택했어.
1: 자기가 선택했어. 어. 네?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4: 맞아. 네?
1: 그놈 B형이라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 니네 애비 B형인 거 모르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4: 내가 선택했네요.
1: 자기가 선택했어. 자기가. 그래서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4: 어쩔 수
1: 받는
4: 없지.
1: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서른 가까이 사셨죠? 아니에요? 얼굴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고통스럽게 많이 살아서 그래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고통을 아는 얼굴이야. 이게 지금 마냥 마냥 햇살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뭔가 얼굴에 무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봐요. 쫙, 그럼 25살. 25살은 살았죠?
4: 예. 네. 거긴 되게 해맑아지시네요.
1: 지금
4: 기준이 한 5년 내려오니까.
1: 왜냐, 지금 27번.

0: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보통. 근데 해병대는 뺨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1: 아, 양쪽에서요?
0: 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밀려나는데 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막 구두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구두끈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구두끈이 길잖아요. 네. 그걸 뭉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와.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패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교관실에 하나 들어갈 때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냥 보통 일반 사회면 이렇게 똑똑해서 똑똑 이러면 되잖아요.
1: 들어와.
0: 예, 그렇죠. 그럼 예, 그럼 뭐 들어가면 되는데 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이게 뭐 말이야? 뭐야 말이 뭐야?
1: 진짜요?
0: 예, 들어가도 좋냐고.
1: 들어가도 다시.
0: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룰이 엄청 많고
1: 들어가도
0: 사람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기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사회에서.
0: 그래서 아 이제 안 되겠다.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 간다고 하기 가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마음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얘기 못하고 이제 동기한테 야 네가 먼저 간다고 얘기해. 어? 네가 빨리 교관실 가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1: 들어가도 물어봐도 좋겠으니.
0: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너 얼른 네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가도 된다. 그러면 저도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갔는데, 교관실에서 나왔는데, 파트라슈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파트라슈. 맞아가지고.
1: 거기 그 친구 안 물었으면 김창호 선생님이.
0: 제가 그랬죠.
1: 바로 그렇게 됐어요.
0: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전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와 여기서도 이런데 그때 2년 2개월이었는데
1: 그렇죠.
0: 앞으로 2년 2개월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또 돌아갈 수 없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군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최소한의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왜 돌아갈 수 없었냐면 전 해병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그 전문대. 네. 완전 겸손한 전문대. 막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 그런 전문대를 쳤는데 제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해병대 간 거예요. 근데 해병대까지 가서 적응 못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해병대 간다고 삭발하고 갔거든요. 해병대가 삭발입니다.
1: 아주 강렬하게 깎고 가셨군요. 네.
0: 그리고 육군은 이제 스포츠로 가도 그렇죠. 괜찮은데 해병대는 완전히 다 삭발이었거든요. 머리까지 다 삭발하고 막 친척들한테 돈 받고 막 또 교회에서 뭐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영혼에 그렇죠.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심리학에서는 그 쪽팔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게 하는 거죠. 돈 다 받고, 예? 근데 갔는데 그거 적응 못하고 오면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 신앙이 있었지만 네.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고 조금 용기가 있으면 전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는 계속 교회에서 그냥 가스펠만 부르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욕이 반이에요. 막 뭐 시베리아 뭐 십장생 뭐 개나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1: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0: 그렇죠.
1: 사람의 대우가 아니잖아요.
0: 거의 마지막에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과연 2년 2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취직이 안 되거나 졸업해도 내가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느낌이 계속 지속될 거야. 그렇죠. 라는 느낌. 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거야. 내 삶은 계속 이렇게 안 풀릴 거야.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네. 그건 마치 우리 여학생들 오빠 사귀어본 사람 다 알아요. 오빠가 처음에 잘해줘요. 그때 여학생들은 착각하죠. 이 오빠가 나에게 계속 잘해줄 거야. 사귀어보면 계속 잘해줘요. 오빠가 변해요? 변한 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1: 아, 처음에 그 좋아했을 때가
0: 네,
1: 미쳤던 거예요.
0: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오빠가 나에게 영원히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 것처럼 이 청년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1: 착각이다.
0: 근데 희한합니다.

0: 이 말을 모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똑같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져요.
1: 그렇죠.
0: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1: 맞아요.
0: 너무 힘들어요, 막.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속도 모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막
2: 너 얼마 있으면 벌써 제대요?
0: 그렇죠.
2: 뭐 이런 거 있잖아.
0: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지긋하게 있어. 사실 그 군바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손꼽아
2: 그날만을 기다려.
0: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 군복 그냥 이거 멋지게 다려면 멋지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착각이죠. 예, 언니들은 멋져하지 않습니다 군복. 예, 근데 그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시간이 되게
2: 빨리 지나간
0: 빠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군인에게는 시간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매우 느렸어요. 매우 느렸어요. 우리 교수님 여군 갔다 와서 알고 있어요. 매우 느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무언가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이쁘게 입고 왔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그냥 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2: 그냥 네. 생각 없이.
0: 특별히 손가락 가리키지 않겠어요, 제가. 네.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네. 근데 오늘 뭔가 좀 차려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2: 그러게요.
0: 정말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막 구두에다 그런 여학생들은 이렇게 꼭 많은 사람 앞에서 자빠져요. 희한해.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면서
2: 거의 정지.
0: 그렇죠. 내가 떨어지는 것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도 들려.
2: 그래, 맞아.
0: 완전 쪽팔리게.
2: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0: 그렇죠. 그런 경험 여학생들 하셨죠?
3: 네.
0: 이쁘게 차려입고, 근데 안 이쁘게 차려입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 너무 차려입고 막 그러면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 고통이 계속돼요. 희한해요. 네. 여학생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면 남학생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럼 다시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하게 돼요.
2: 맞아요.
0: 네. 그런데 이제 안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오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면 다음엔 여기다 실밥을 만들고 싶어요. 실밥을. 네. 세상에는 다 그런 선순환과 악순환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2: 그렇죠. 맞아요.
0: 여러분,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군대 교회를 가게 됐어요.
2: 군대에서?
0: 군대 교회를 갔는데 맨날 뭐 남자들끼리만 막 해병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이제 어느 날 위문 공연단이 온 거예요. 남학생들 아실 거예요.
2: 어떻게? 네?
0: 위문 공연단. 그 막 그 자매님들이라는 분이 막 그 치마에다가 막 이런 거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막 와 완전히 막 분위기가 종교 집회가 아니라 어떤 그 이교도의 창시 같은 그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면서 막. 근데 그날은 또 그분들이 또 맛있는 걸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2: 아이고.
0: 네.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엽서, 그러니까 무슨 종이 같은 거였어요. 뭐 순서지. 근데 그 순서지를 보는데, 아, 그냥 세계에 기억 남을 만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목은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어떻게 된 갈매기 떼들이요?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포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포구의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점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2: 그냥 이유도 없이?
0: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마리, 두 마리. 그다음 나중엔 떼거지로. 계속 갈매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병이 도나.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나왔어요. 그 마을이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새우를 잡아다가 포구에서 이렇게 털면 비둘기들이 옆에 있다가 그거 이렇게 좀 나머지 떨어지는 거
2: 그러니까.
0: 이렇게 쩍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2: 별 어려움 없이.
0: 별 어려움 없이. 쩍.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포구를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이제 자 보세요. 그 포구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다면 이게 비둘기 세대로는 엄청나게 바뀐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구를 옮겨버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거 떨어진 거를 먹어야 되는데 쫄짝쫄짝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전에는 먹었는데 이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법을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2: 그 전 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저기다 털면 저거 주워먹어.
0: 그렇죠. 그 털면 주워먹어.
2: 저거만 보면 돼.
0: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없고 새우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2: 그렇죠.
0: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2: 그 잡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0: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좀 털어주면 그거 이렇게 먹었는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죠. 많이 뽑았거든요. 네. 쓸데없는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2: 그럼요. 네.
0: 근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만 뽑습니까?
2: 정말.
0: 정말 필요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필요해도 좀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쪼적쪼적 주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재 아니면 뽑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되면 각종 회사에서 그 사람을
2: 데려가려고 하죠.
0: 네,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면 창업해버렸어요. 창업.
2: 그러니까.
0: 사람들이 알아주면 돼요. 네. 그럼 우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직접 사냥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네.
0: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영화 아바타 보셨죠?
2: 아바타.
0: 네.
2: 보셨어요? 아바타는 우리? 죄다 보셨어요. 그죠?
0: 우리 학생들 봤어요?
1: 네. 네.
0: 어떤 오빠하고 봤어요?
2: 어떤 오빠? 다 보여줬죠?
0: 그렇죠. 네. 자, 아바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장면 나옵니다. 그 이렇게 그 공룡 같은 새 있죠? 그 새를 타려고 해요. 그렇죠? 그때 그 남자 아바타가 여자 아바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공룡을 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뭘 하라고 해요? 교감. 뭘로 교감해요?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코털려? 코털려? 머리로 이렇게 교감을 하죠. 여러분, 교감해야 돼요. 세상은 절벽과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룡들 있는데 찾아가려고 되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간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2: 그렇죠.
0: 어떤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2: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0: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하려고 막, 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던져주라, 예, 던져주라, 라고. 야, 오빠 다 갚으게, 씨, 나. 야, 오빠 못 믿냐? 나도 안 믿어, 씨.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자들분들?
3: 아니요.
2: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0: 선생님 그렇게 사세요. 이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서 정말 그 저 절벽 같은 데서 그 새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고르라 그래요. 골라라. 그리고 교감해라. 이건 완전 인생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한다고 반드시 되진 않아요.
2: 그렇죠.
0: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 자는 그 다음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선택하셔요.
2: 그래요.
0: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일까요? 안 할 여자일까요?
2: 만약에 안 할 여자라도,
0: 네,
2: 못할 여자라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0: 뭔 말입니까 이건? 아니 저랑 이렇게 오래 파트너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아 정말. 이게 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2: 제가 그 여자가 떠올라가지고 잠깐만. 넘치셨어요 제가. 정말.
0: 하도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자랑 나랑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내 마음에 삶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 보면,
2: 그렇죠.
0: 그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 본 건 내 몸과 마음에 길이 난다고요.
2: 그렇죠.
0: 근데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아닐 수 있어요. 이 직장이랑 아닐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용한데 가서.
2: 맞아요.
0: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귀인이 나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삶을 살아보는 방식이에요.
2: 그렇죠.
0: 내가 사람과 사랑하는 방식, 내가 내 길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떠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했던, 내가 그 그렇죠. 직업을 대했던 그 삶의 방식과 그 법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직업이든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가 호락호락하게 등을 내어줄까요?
2: 아니죠.
0: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자 아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직업, 진정한 자기의 재능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처럼.
2: 그렇죠.
0: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기 싫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직업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탈 수가
2: 없죠.
0: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바위를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새를 못하면 자기가 그 험한 곳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런 오파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절벽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오파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예? 그 오파 만날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그런 오파가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빠 등에 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르세요.
2: 스스로.
0: 네, 스스로.
2: 스스로.
0: 스스로. 스스로.
2: 아바타 좀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자고요.
0: 스스로. 왜 이 오빠한테는 2D, 저 오빠한테는 3D를 보냐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2: 왜 사람 차별하냐고 왜.
0: 진짜. 자기가 돈 내서 안경 끼고 보라고요.
2: 그러니까.
0: 오빠한테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누구 덕 좀 봤으면 좋겠다.
2: 맞아요.
0: 아, 나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전요 해외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2: 맞아요.
0: 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연수 어떻게 가게 됐어? 아, 뭐 캐나다에 자기 삼촌이 있다.
2: 아, 맞아요. 친척 중에 네.
0: 누구는 뭐
2: 좀 있으면.
0: 누구는 뭐 뉴욕 예 뉴욕에 자기 뭐 작은 아버지 있다 그러고. 근데 막 저희 집은 막 그냥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저기 목포, 해남, 완도, 막 진도. 뭐 진도께 살 일 있어요? 지금 진도 뭐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 그때 완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이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완전 짜증이 나. 그때쯤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평생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2: 그렇죠.
0: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평생 누구의 덕을?
2: 보려고 하겠죠.
0: 자, 여기 더 중요한 말이에요. 보려고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2: 아, 무조건.
0: 그렇죠. 자,
2: 그러네요.
0: 그러니까
2: 그러네요.
0: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는 건 자기 능력이 지금?
2: 없다.
0: 없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덕을 봐야,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덕을 봐야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덕을 보게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없지만 예? 다른 사람이 우리의 덕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먼저 변할 뿐입니다. 예. 환경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2: 그렇죠.
0: 살은 갑자기 빠지지 않아요.
2: 안아요.
0: 예? 갑자기 쪘다고요? 다 뻥이에요. 네? 어디서 오빠한테 그런 뻥을 치고 난리예요, 맞아요. 지금?
2: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신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중국 한약 먹었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0: 갑자기 찌지도 않고 갑자기 빠지지도 않아요. 환경이 먼저 바뀔 거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출신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버리세요. 우리 학교는 왜 나 안 도와줘?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게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어주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린 젊은입니다.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PD님에게 귀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PD님이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2: 한 번도 고기 산 적 없어요.
1: 덕을 보고 싶은 건가 봐요. 고기는 덕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중심 세력에 규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인데 예.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덕을 보게 만들고 예.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덕을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신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신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2: 여러분들 스스로.
1: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매우 중요한 키를 하나 주셨고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덕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확신에 찬 사람은 조금 무섭다. 주변의 수분을 모두 빨아들이는 태풍 같은 사람은 겁이 난다. 너무 능숙하고 능란해서 언제나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있죠. 반면에 생각을 곱씹고 말을 고르느라 입술만 달싹 뜨다 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확신에 찬 태풍 같은 사람? 아니면 불랑말랑 맴돌다가 사라지는 실바람 같은 사람?

아, 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다만 가끔은 누군가의 말주름표 안에도 무수한 생각과 다정한 배려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요. 오늘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다정함으로 최강의 영화마 시작할게요. 첫 곡은요, You Light Up My Life 중에서 데뷔분 You Light Up My Life.

친숙한 노래들 Don't worry, be happy의 느긋한 휘파람 소리에서 라밤바의 신나는 리듬이라니 요거는 반칙 아닌가요? 영화 라밤바 중에서 로스 로버스의 라밤바 앞서 들은 곡은 톰 크루즈와 엘리자베스 슈 주연의 영화 칵테일 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였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칵테일의 주제가 격이었던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두 곡 다 빌보드 차트를 점령했었죠. 영화 음악이 인기 있었다는 건 영화도 흥행을 했다는 건데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인지 설정이 참 낭만적이었어요. 톰 크루즈가 연기했던 바텐더 브라이언이 나만의 바를 차릴 돈을 모으기 위해 자메이카 해변의 한 바에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그곳에서 예술가 조던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죠. 블랙셔츠 소매를 살짝 걷어올린 잘생긴 바텐더 브라이언이 섹스게 칵테일을 만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에메랄드빛 해변가가 배경이어서 그런지 꼭 필터 낀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났었고 브라이언의 꿈과 사랑이 더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칵테일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참 잘 안 되는 저 품목 중에 하나가 칵테일 아닌가요? 술 중에서는? 그거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인기가 좀 없는 종목이 있고 그렇잖아요. 유난히 인기 있는 종목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 같은 작품들도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더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참 재밌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음악으로 치면 로큰롤이 인기가 조금 약하죠. 그쵸? 여러분은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주류 쪽인지 비주류 쪽인지. 네, 저는 칵테일 좋아해요. 네, 칵테일마다 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엥? 마일러브님, 강디, 취향은 전반은 차분하고 후반 30분은 대반전에 신나는 음악을 띄운다는 소문, 이거 사실인가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 요즘 게시판에 보면은 아, 뒤에는 또 어떻게 띄우시려고, 어떻게 이어가려고 이러시나? 막 이런 글자가 가끔 올라오던데 이제는 그것이 소문이 되었군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About Time,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예요. 그리고 영화 노팅힐 중에서 한 곡 더 이어 들을게요. 엘비스 코스텔로, She.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벌써? 벌써 올라온 건가요? 분위기 업!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쿠바와 남미를 이어주는 음악들이었죠. 낡은 모터사이클, 포데로사를 타고 남미를 횡단하는 젊은 체게바라의 이야기.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중에서 마리아 에스테르 사모라의 치피치피. 앞서 들으신 곡은 쿠바의 노장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재즈밴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 다시 모여서 앨범을 녹음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죠.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이었습니다. 사연 만나볼까요? 하엘 사랑님, 남편과 오산시 금암동에서 택배 배송하는 부부입니다. 오랜만에 햇빛이 반짝반짝이는 오전이에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지금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네, 햇살 같은 그런 사연 주셨고요. 6914님, 신사동 고개에 있는 비빔국수 가게인데 최강희의 영화음악만 흘러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매장에 손님은 없네요. 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면 비수기거든요. 최강희 씨도 송은희 씨랑 오셨던 가게예요. 모두 즐거운 점심시간 보내세요. 저 너무 얄밉죠? 이렇게 꼭 집어서 송은희라고 적어주셔서 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아니 언니 이름이 오타가 나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잖아요. 송은희, 송은이입니다. 이번 기회에. 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름들 많죠. 뭐, 이로 끝나, 희가,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희가 많으니까, 이로 끝나는 게 생소하다던가, 뭐, 해수라는 이름인데, 보통 여의를 쓰는데, 바다, 해자, 이런 거 쓰면은, 네, 해요,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름 가지신 분들은 항상 두 번, 세 번 얘기하셔야 돼서, 좀 귀찮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마디 더 할 수 있고 또 귀엽고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비빔국수 한번 또 가서 먹어보고 싶네요. 근데 여기 되게 맛집인 것 같은데 신사동 고개 강남 신사동 맞죠? 강남 신사역에서 논현역 사이 거긴 것 같은데 엄청 맛있는데 네, 먹으러 가야겠네요. 가을에는 잔치국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멸치 육수 그런 맛 나고 하면, 아, 먹고 싶다. 비빔국수 먹으러 가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 니나 시몬의 필링 굿 이어서 장고, 분노의 추적자, 프리덤, 앤서니 해밀턴과 엘레이나 보인턴의 목소리예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One Fine Day, 벤 모리슨의 Have I Told You Lately. 이 곡은 봉재성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경북 영주로 출장을 떠나고 계시대요. 열차 안에서 듣고 계신데 아침부터 신선하니 좋네요. 열차 바깥 풍경은 가을이구나 싶은 딱 그 모습입니다. 딱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기분 그대로 오늘 하루를 잘 마치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어느 멋진 날 OST 중에서 벤 모리슨의 Have I Told You Lately 신청해 주셨어요. 정말 제철 사연 아닌가 싶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볼륨을 높여라 중에서 컨트리트 블론드의 에브리바디 노스였습니다. 영화 볼륨을 높여라. 내용은 내성적인 고등학생 마크가 자기 집 지하실에서 부모님 몰래 해적 라디오를 운영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코엔의 Everybody Knows라는 곡을 틀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커버 버전으로 바꿔서 틀어요. 공식 사운드 트랙 앨범에 수록된 것도 오늘 들려드린 커버 버전이거든요. 이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테일 또 기억하시는 것도 되게 뿌듯하고 재밌잖아요. 나만 아는 건 줄 알았는데 같이 아는 사람 만나면 나도 아는데 하면서 괜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볼륨을 높여라 좋아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타인의 취향 중에서 골랐어요. 팬 메스니의 오래. 여기서 오래는 맞아요. 그 오래. 카페 오래 할 때 그 오래. 오유와 함께 우유를 넣은 이라는 의미예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고기 옆에 있는 초록색의 길다란 채소가 바로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이 아스파라거스는 혈압을 낮추고 간 해독에 도움을 줘서 피로 회복이나 노폐물 배출, 피부 개선에 좋다고 그러네요. 혈압도 낮추고 불쾌지수도 낮추는 저지방 저혈당 프로그램 한동준의 FM팝스는 9월의 두 번째 토요일도 갈매기 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영롱한 음악으로 2시간을 채워드립니다.